0: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You should come with me, Robinson, James told me. It would be great to have a friend on the ship. I don't know any of the other sailors. Do you think the captain would let me? I asked. James told me that he would go ask the captain. Before I could say another word, James ran in search of the captain. I'd never been as nervous or excited in my whole life. Waiting for James to return seemed to take forever. I was so worried that James was going to tell me that I couldn't go. My stomach was tied in knots. Finally, I saw James run down the gangplank. He was grinning from ear to ear.
0: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선원이 되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도시의 출장차 도시로 잠시 나왔는데 거기서 제임스 포우라는 자신의 친구를 만났죠.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배를 탄다고 합니다. 런던으로 가는 배를 탄다고 하는데요. 로빈슨이 너무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지금 그 상황에서 제임스가 한마디를 합니다. 로빈슨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그런 한마디를 합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You should come with me, Robinson. 이겁니다. 너 나랑 같이 갈래? 로빈슨아, you should come with me. 너 나랑 같이 가면 참 좋겠다. 너 나랑 같이 가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와, 이 말을 들은 로빈슨이 과연 참을 수가 있을까요? James told me. 제임스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would be great to have a friend on the ship. It would be great. 좋을 거야. 뭐 하는 것이 좋냐면 to have a friend on the ship. 배 위에서 친구 한 명이 같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즉 같이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의 장점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임스가 로빈슨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I don't know any of the other sailors. 그래서 제임스가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몰라. 다른 어떠한 다른 선원들은 나는 잘 모르거든. 근데 네가 오면은 친구가 같이 배를 탄다는 거는 아, 정말 좋을 것 같아. 의지도 할 수 있고 너무나 좋지 않겠어? 라고 설득을 하네요. 와, 과연 로빈슨이 설득의 이 말에 넘어가지 않고요. 과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라도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Do you think the captain would let me? I asked. 내가 물었습니다. 로빈슨이 제임스인 친구에게 묻는 것이죠. 네 생각에 the captain, captain이라고 하면 바로 선장이거든요. 배의 장입니다. 선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let이라는 것은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허락하다. 그러니까 네 생각에 선장님이 허락하실 것 같아? 나를 타도록 허락하실 것 같아? 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배가 출발하기 하루 전날이잖아요. 그런데 선장님이 허락을 하셔야 이미 타는 인원은 정해져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선장님이 괜찮다고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James told me that he would go ask the captain. 제임스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he would go ask. 그는 가서 물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선장님께. 와, 이렇게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네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부모님께서 계속 위험하다고 바다에 가면 안 된다고 선원이 되면 안 된다고 좀 더 안전한 직장, 안전한 일을 한번 찾아보라고 바다 일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접으려고 했는데 또 어느 순간이 되니까 너무나 가고 싶어서 에이, 다음에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릴 거야 라고 스스로 맹세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게 될까요? 아니면 안 갈까요? 부모님의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Before I could say another word, 내가 또 다른 한마디를 하기 전에 James ran in search of the captain. 와, 제임스가 또 실천력이 좋네요. 허락하실까 안 하실까? 이렇게 막 생각하고 제임스에게 말을 하려는데 제임스가 막 뛰어간다는 것이죠. 뭐하러 갔습니까? James ran, 제임스는 뛰었습니다. In search of는 뭐뭐를 찾아서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선장님이 허락하셔야 되니까 선장님을 찾으러 제임스는 로빈슨 크루소가 어떠한 말을 하기도 전 이미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님을 찾아서 뛰어갔습니다. I've never been as nervous or excited in my whole life. 아, 나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As nervous or excited. Nervous라는 것은 초조한, 불안해하는. 내가 이렇게 아, 마음이 뭔가 초조하고 약간 불안하거나 혹은 excited 이렇게 흥분된 거는 흥분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In my whole life, 나의 인생, 나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혹은 이렇게 흥분감을 느끼는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은 지금 정말로 초조하고 동시에 정말로 흥분된다, 너무나 설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지금 와 막 심장이 쿵쿵쿵쿵 이렇게 막 뛰는 것이죠. 그만큼 와 뭔가 기쁘고 설레고 빨리 제임스가 선장님께 가서 한번 여쭤보고 아, 타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Waiting for James to return seemed to take forever. Waiting for James to return. 제임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제임스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잖아요. 이 yes, 너 타도 돼 라는 이 허락을 받으러 간 건데 그 제임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seemed to take forever. 뭐처럼 보였냐면 take forever. 영원히 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아주 실제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무언가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다.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선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You should come with me, Robinson, James told me. It would be great to have a friend on the ship. I don't know any of the other sailors. Do you think the captain would let me? I asked. James told me that he would go ask the captain. Before I could say another word, James ran in search of the captain. I'd never been as nervous or excited in my whole life. Waiting for James to return seemed to take forever.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제임스가 과연 허락을 받아왔을까요? 선장님이 yes라고 했을까요? no라고 했을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so worried that James was going to tell me that I couldn't go. I was so worried. 나는 너무나 걱정했습니다. 왜 걱정하겠어요? 당연히 걱정하겠죠. 만약에 선장님이 에이, 우리 배 출발하기 전날인데 뭐 짐도 아직 덜 실었을 거고 준비도 안 됐을 거고 에이, 이거 원래 정해진 대로만 가야 돼. 새로운 인원을 추가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 거니까 로빈슨 크루소 입장에서는 너무나 걱정이 되겠죠. 바로 전날이니까요. I was so worried. 나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James was going to tell me. 제임스가 나에게 말할까 봐. That I couldn't go. 내가 못 간다고 말할까 봐. 즉 선장님이 안 된다고 했을까 봐. 나는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라는 것은 바로 로빈슨 크루소가 되겠죠. My stomach was tied in knots. 제가 의미를 보여드리기 전에 있는 그대로 의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Knots라고 하면 우리가 끈을 묶는 매듭을 의미합니다. 뭔가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매듭 풀리지 않게요. Tie는 묶다라는 것이고요. 나의 배는, 즉 나의 배, 로빈슨 크루소가 나잖아요. 나의 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묶였습니다. 매듭으로 묶였다라는 것이죠. 즉 안에 있는 나의 뱃속에 있는 위라든가 창자들이 막 매듭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지금 너무나 걱정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잖아요. 제발 선장님이 나를 타도 된다고 했으면이라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이 속이 막 쓰린 거예요. 막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즉, 아 이게 나의 속이 나의 창자나 위들이 막 매듭으로 묶이는 것처럼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너무나 긴장하니까 막 배탈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tie in knots가 되겠죠. 실제로 나의 위를 누가 묶는 게 아니라 마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요. Finally, 마침내 I saw James run down the gangplank. 마침내 나는 보았습니다. 제임스가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로 막 뛰어왔냐면 gangplank가 되겠죠. gangplank라는 것은 건널 판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부두, 배를 타는 그 장소 있잖아요. 부두라고 하죠. 그 항구나 부두와 배가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놓는 이동형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적혀있죠. 건널 수 있는 판자,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아, 막 그

0: 오늘판자를 막 뛰어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He was grinning from ear to ear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grinning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귀에서 귀까지. 즉 입이 귀에 걸린 것이죠. 이렇게 더 웃으면 입이 귀에 걸리겠죠. 이렇게 정말로 활짝 웃으면서 뛰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yes일까요? no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있는 from이라는 것. 자, from에 제가 밑줄을 쳐두었지만 오늘은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영어 품사 그 2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명사, 대명사, 동사, 부사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좀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형용사로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형용사라는 것은 무언가 꾸며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효린파파라고 할수 있겠죠? 제 이름입니다. 효린파파. 명사죠. 자, 그런데 어떤 효린파파? 똑똑한. 이렇게 저를 꾸며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꾸며주는 말, 이런 명사를 좀더 화려하게 꾸며주는 말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small, 작은, blue, 파란색의 three라고 하면 숫자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세 개의. 그래서 I have a pen이라고 해도 되는데, I have a blue pen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파란색의 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명사. 뒤에 있는 펜을 여기 있는 블루가 수식해주고 있죠. 꾸며주고 있죠. 그냥 펜이 아니라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펜. 파란색이 나오는 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이렇게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가 형용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은 전치사. 전치사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n, on, under, after, 뭐 기타 등등 많습니다. 전치사는 항상 뭐 앞에 위치하냐 하면 앞, 전자입니다. 전치사 할때 전이 앞에 위치하는데 뭐 앞에 위치하냐 하면 전치사 여기 under이라는 게 있죠. under은 바로 뒤에 보니까 the table, 명사가 있습니다. 항상 명사 앞에 위치해서 장소나 시간이나 방향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the cat is under the table이라고 하면 아, 장소를 알려주죠. 고양이가 어디 있습니까? 탁자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장소, 위치, 방향, 방법, 뭐 시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전치사입니다. 자, 그다음은요. 오늘은 접속사도 있네요. 접속사는 뭐냐면 접속, 뭔가 연결해 준다라는 거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단어 덩어리, 어구와 또 다른 단어 덩어리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and, but, or, because 뭐 이런 기타 등등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I like apples and bananas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이어주나요? 나는 사과와 바나나를 좋아한다. 그래서 apples와 bananas를 이어주고 있는 게 and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이어주는 게 접속사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감탄사가 있습니다. Wow! Oh my gosh! Oh no! 이게 감탄사죠. 감탄사는 뭔가 감탄하는 말, 좋은 감탄사도 있고요. 아쉬움이나 뭔가 안 좋은 감탄사도 있겠죠. 그래서 wow! Oh! Oops! 실수했을 때 oops라고 하죠. Hey, 누군가를 뭔가 부르거나 뭔가 이렇게 소리를 질때 Hey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뭔가 환호할 때요. 그래서 Wow, this is amazing. 우와, 이거 정말 멋진데. 우와, 우리말로는 우와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와우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감탄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 8가지 품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적절하게 이해하시고 많이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흔히 품사를 8개로 분류하는데 9개로 분류하는 그런 학자님들도 계시거든요. 또 다른 한 가지로 어떤 게 분류가 될수 있는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I was so worried that James was going to tell me that I couldn't go. My stomach was tied in knots. Finally, I saw James run down the gangplank. He was grinning from ear to ear.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났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 Captain. Captain. Do you think the captain would let me? I asked. In search of. In search of. Before I could say another word, James ran in search of the captain. Nervous. nervous.

0: I'd never been as nervous or excited in my whole life. Tie in knots. Tie in knots. My stomach was tied in knots. Grin. Grin. He was grinning from ear to ear.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ship이라는 것인데요. ship이라고 하면은 흔히 배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권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곳에 가면은 정말 자주 쓰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가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진지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보여드릴게요. The ship is very big. 그렇죠. 배가 매우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 별표 쳐두시고요. We ship toys to the US라고 돼 있죠. 그래서 We ship toys to the US라고 하면 여기서는 배가 아니죠. 우리는 배한다. 장난감을 미국으로 배한다. 이게 뭘까요? 약간 의미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난감을 미국으로 배한다. 배로 뭘 할 수 있죠? 그렇죠. 아, 배송하다,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ship이라고 하면은 명사로서 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배송하다 혹은 보내다라는 의미, 즉 동사의 의미도 있다는 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혹시나 나온다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요즘 이 직접 외국에서 직접 바로 구매하는 것을 직구라고 하죠. 이 직구를 할 때 ship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직구를 하든 안 하든 이렇게 ship이 배송하다, 보내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스텝 어웨이 돌림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그 긴장감도 느끼고요. 이 긴장감을 느끼고 내용에 빠져들면서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도 올라가는 것을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할까요? 바로 한번 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로빈슨 크루소는 이 배를 타게 될까요? 당연히 타게 되겠죠.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 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사, 넌 누구냐를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책을 만나볼까요?
1: James took a moment to catch his breath. Well, what did the captain say? I asked. He said that if you are not here first thing in the morning, the ship is leaving without you, James replied. I couldn't believe what I'd just heard. I jumped up and down, hooting and hollering. I walked home and thought about what I was going to do. It was the hardest thing I'd ever had to decide. Should I follow my dream, or should I obey my parents? Chapter 3, Going to Sea. I made my way to the ship early the next morning. James was waiting for me.
2: I was beginning to think that you weren't coming, James said.
1: James grabbed my bag and took me on board the ship. James led me into our cabin, which was filled with bunk beds. He tossed my bag on a bottom bed.
0: Robinson Crusoe, I Go to Sea. 그 다섯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로빈슨 크루소가 아 바다에 너무나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과 여러 대화를 나눴지만 아버지 어머니께서 반대를 했었죠. 아 바다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바다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그런 안전상의 이유로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는 너무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러 출장에 도시에 갔는데요. 로빈슨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임스라는 친구를 만났죠. 그런데 하필이면 제임스가 내일 출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로빈슨이 생각하는 거죠. 제임스야 선장님께 가서 나도 같이 가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 줄래? 그래서 이제 제임스가 즉 로빈슨의 친구인 제임스가 답변을 들고 오는 그 장면입니다. 과연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로빈슨 넌 가면 안 돼. 이러면은 로빈슨 크루소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겠죠.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James took a moment to catch his breath. 제임스가 막 이렇게 뛰어왔겠죠. 잠깐만, 로빈슨 잠깐만. 나 숨 좀 고르고.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제임스는 took a moment라는 것은 잠깐, 잠시 시간을 가졌습니다. To catch his breath. 그렇죠. 그의 숨, breath라는 건 숨에 헉헉헉거리는 그 숨을 잡는 것이죠. 숨을 잡는 거니까. 숨을 고르다가 되겠죠. 그래서 catch one's breath라고 하면은 숨을 이렇게 숨이 가려고 하는 거죠. 숨이 막 나가고 있잖아. 근데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고르다. Well, what did the captain say? I asked. 여기서 I는 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I는 제가 아니고요. 누구예요? 바로 로빈슨 크루소겠죠. 나는 물었습니다. 그래, 제임스야. 아, 선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 다음은요. He said that if you are not here first thing in the morning, the ship is leaving without you, James replied. 선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기 있는 he는 선장님이 되겠죠. 선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f you're not here first th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오지 않으면은 the ship is leaving without you. 그 배는 너 없이 그냥 떠날 거래. 제임스가 reply. reply라는 것은 reply, 바로 대답하다. 그거의 과거형이 replie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아침에 일찍 오지 않으면 너 없이 떠날 거라고. 한마디로 일찍 오면 태워주겠다 이 말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I couldn't believe what I just heard.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 로빈슨입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방금 무엇을 들었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I jumped up and down. Hooting and hollering. Hoot이라고 하면 환호를 지른 거죠. Oh, yeah! Woohoo! 이렇게 hooting and hollering. Holler이라고 하면 소리 지른다. Yes! 나도 탈 수 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여기 있는 이 더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 제가 영어의 품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그 품사, 일반적으로는 8개의 품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8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따로 빼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 친구가 바로 여기 있는 the라는

있다는 거예요. 더와 언이라는 건데 이걸 묶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면 지금 Fun Reading Grammar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언, 더를 묶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관사라고 부릅니다. 관사. 관이 뭐냐 하면 관이라는 게갓 관자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머리에 항상 외출할 때는 갓을 쓰고 다녔죠. 이렇게 둥그런 갓요. 그래서 갓 사람이 쓰고 다니는 갓이에요. 항상 나갈 때는 갓을 썼다는 말이죠. 갓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관사는 사람이 쓰는 그런 갓이 아니라 뭐냐면 영어 단어, 특히 명사가 쓰고 다니는 모자인 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이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녀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명사 앞에는 관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랑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관사, 넌 누구냐?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명사가 쓰는 갓 혹은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쉬운 말로요. 자, 그다음 영어 관사에는 관사를 안쓸 때도 있어요. 관사를 안쓸 때도 있고요. 혹은 일반적으로 언더를 쓰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언더의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saw a dog. The dog was very big. 이라고 합니다. 나는 개한 마리를 봤다. 자, 이 세상에 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a dog. 어는 기본적으로 하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는 정해지지 않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아무거나 하나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더는 다릅니다. 더는 달라요. 더는 뭐냐 하면 정해진 하나. 즉, 이 제가 지금 이 문장을 읽었잖아요. I saw a dog. The dog was very big. 이라는 이 문장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것, 그 혹은 이 문장에서 보면 I saw a dog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전에 나는 개를 한 마리 봤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본그 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앞에 나온 이 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개. 그래서 무언가 문맥상 그 스토리에서 앞에 나온 무언가를 다시 이야기할 때 그것이라고 하죠. 그 개. 그 고양이, 앞에 나온 그 고양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온 그 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더를 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혹은 만약에 앞에 I saw a dog라는 게 만약에 없다면 상대방과 내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 saw a dog.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개들 중에서 한 마리를 본 것이죠. 자, 그다음 The dog was very big. 그 개는 매우 컸다. 그러면 아무 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방금 본그 개는 어땠다고요? 매우 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개가 아니라 아까 전에 본그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The sun is bright. 자, 그러면 the sun. sun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 위에 있는 태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해, 태양. 태양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sun이죠. 하나밖에 없는 sun.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감독님께, 감독님, 이 태양이 혹은 해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해와 감독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죠? 우리 우주에 지금 이 태양계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제가 미국 사람한테 묻든, 인도 사람한테 묻든, 말레이시아 사람한테 묻든, 호주 사람에게 묻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두 다 썬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썬을 모두 다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 여러 개 중에 하나인 어 썬이 아니라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the 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내가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두 다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 the를 붙이곤 합니다. The sun is bright. 태양이 밝다. 해가 밝다. 자, 그 다음은요. He opened the door and went out. 그는 그 문을 열었고 밖으로 나갔다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문은 왜 앞에 a door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기처럼 a door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언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the door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저와 함께 여기에 감독님께서 두 분이 계신데 이 촬영장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 그는
저는 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열고 나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히라는 사람이 이 촬영장에 있는데 이 히라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어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을 벽을 뚫고 나갔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 문, 여기 있어요. 저 문.

0: 전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혹은 이 문맥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명확하게 문이 누구든 어떤 문인지 확실히 가르치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문이 있다면은 어가 먼저 나오지 않더라도 the door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I walked home and thought about what I was going to do. 나는 집으로 걸어갔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It was the hardest thing I'd ever had to decide. 그것은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결정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즉, 정말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Should I follow my dream? 나의 꿈을 쫓아야 될까? 나의 꿈을 쫓는다라는 것은, 아, 나는 바다로 나가야 될까? Or should I obey my parents? 혹은, 아, 나는 그냥 나의 부모님의 말씀을 obey 시키는 대로 하다, 따르다, 혹은 복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을 따라야 될까? 어려운 결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James took a moment to catch his breath. Well, what did the captain say? I asked.
2: He said that if you are not here first thing in the morning, the ship is leaving without you, James replied. I couldn't believe what I'd just heard. I jumped up and down, hooting and hollering. I walked home and thought about what I was going to do. It was the hardest thing I'd ever had to decide. Should I follow my dream, or should I obey my parents?
0: Chapter 3, Going to Sea, 제3장입니다. 바다로 나가기. I made my way to the ship early the next morning. 나는 배로 향했습니다. 그렇죠. Early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 일찍 배로 향했습니다. 배로 가는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James was waiting for me. James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James가 먼저 왔네요. 이 배가 크게 있겠죠. 거기에 James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막 배에 도착하는 것이죠. I was beginning to think that you weren't coming, James said. James가 말하기를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어.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that you weren't coming. 네가 안 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여기서 I라는 것은 저기 문장 제일 앞에 있는 I는 바로 제임스가 되겠죠. 제임스가 기다리다 보니까, 로빈슨 온다고 하더니, 배를 그렇게 타고 싶어 하더니, 안 오는가 보네. 이렇게 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찰나에, 로빈슨이 딱 나타나는 것이죠. James grabbed my bag and took me on board the ship. James는 나의 가방을 잡아서 and took me,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On board the ship. On board라는 것은 승선한 혹은 배 안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James led me into our cabin. James는 나를 이끌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Into our cabin. cabin이라는 것은 바로 선실, 객실이 되겠죠. 여기서는 배 속에 있으니까 선실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선실은, which는 바로 여기 있는 선실을 가리키겠죠. 이 선실은 was filled with bunk beds. bunk beds라고 하면 바로 1층 침대, 2층 침대, 이렇게 2층 침대를 바로 bunk bed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선실은 이 with bunk beds, 이 2층 침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죠. 2층 침대가 가득 차 있는 그 선실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 되겠죠. He tossed my bag on a bottom bed. 그리고 그는 tossed my bag. toss라는 것은 이렇게 살짝 던지는 거예요.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제임스가요, 로빈슨의 가방을 들고 있었겠죠. 근데 그걸 들어서 같이 옮겨주다가 이제 침대 위로 toss, 살짝 던지는 것이죠. On a bottom bed. 그리고 어디예요? 아래층. bottom이니까 아래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침대. 2층 침대니까 1층 침대가 되겠죠. 1층 침대에. 그렇죠. 2층 침대에서 1층에 있는 그 침대에 나의 가방을 툭 던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3. Going to Sea. I made my way to the ship early the next morning. James was waiting for me.
2: I was beginning to think that you weren't coming, James said.
1: James grabbed my bag and took me on board the ship. James led me into our cabin, which was filled with bunk beds.

0: Catch one's breath. Catch one's breath. He stopped to catch his breath after the long run. Holler. Holler. I jumped up and down, hooting and hollering. Obey. Obey. Should I follow my dream, or should I obey my parents? Moment. Moment. James took a moment to catch his breath. Cabin. Cabin. James led me into our cabin, which was filled with bunk bed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의 어휘 확장 포인트는 바로 go입니다. go, 우리 친구들이 가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죠.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He went home after lunch. 그는 점심을 먹은 후에 집으로 갔다. 그렇죠. 여기서 went는 바로 go의 과거형이 되겠죠. 가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We go to the library on Sundays. 우리는 간다. 도서관에 간다라는 것이죠. 언제 가요? On Sundays. 일요일마다. 일요일들에 가는 거니까 일요일마다 우리는 도서관에 간다. 그러면 여기서 도서관에 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도서관에 다니다 혹은 도서관에 여기서는 참가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참가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도서관에 정기적으로 다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The sky went dark. 하늘이 어둡게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어둡게 갔어요. 뭔가 진짜 하늘이 이동하는 그런 건 아닌데 이 가다라는 게 바로 어딘가에서 어디로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도 있는 것이죠. 이 장소의 이동도 있지만 어떤 변화도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뭐뭐가 되다.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고의 의미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계양 대기회,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솔개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스포츠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동작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Alright, let's find out 오늘의 스포츠가 뭘까요? Let's go! Alright, 오늘의 스포츠. 오, 직사각형 경기장이 있고요. 타원형의 공이 있고 그리고 H 모양의 골대가 두 개나 있어요. 과연 오늘의 스포츠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럭비입니다. 럭비! 우후! 지금부터 럭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표현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네, 여러분, 럭비는요, 15명의 선수들이 타원형의 공을 이용해서 손발을 자유롭게 씁니다. 써서 상대 진영으로 달려가요! 해서 거길 도착하면 점수를 얻는 방식의 경기입니다. 너무 격렬한 스포츠입니다. 여기선요, 선수를 넘어뜨려도 되고요. 이렇게 막 옷도 막 이렇게 막 잡아 늘어 당기시고 막 이렇게 격렬한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럭비는 1823년 영국의 한 학교에서 한 학교의 사건을 계기로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럭비는 총 15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각자 맡은 위치가 있고요. 역할이 있고 여기서 패스도 하고 킥도 하고 자, 여기서 역할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역할이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다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position, 위치, 두다, 자리, position 각자 맡은 역할,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위쪽에 있죠? 그래서 이게 forward, 앞으로 가다라는 뜻인데요. forward 위치에 있는 선수들은요, 주로 공을 획득하는 임무가 있어요. 정말 a very important mission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뒤에 파란색, 네, 이분들은 방어, 뒤쪽에 있죠. 그래서 backs라고 합니다. 뒤쪽에 등, 허리. 자, 여기서는요, halfback이 있고요, three quarterback이 있고, fullback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방어를 잘해줘야 점수를 안내주겠죠. 자, 오늘의 스포츠 럭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Pass, 지나가다, 합격. Punt, 펀트하다, 사각형, 평저선. Tackle, 씨름하다, 태클. 네,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표현 뭘까요? 바로 pass, 지나가다, 합격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문장 한번 볼까요? Pass is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technique in rugby. 패스는요, 여러분, 럭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기술입니다. Pass. 외워두세요. Pass. 두 번째 단어. Punt. Punt 하다. 사각형 평저선. 자, 럭비에서 punt는요, 손에 쥔 공을 떨어뜨려서 바닥에 닿기 전에 공을 딱 치는 기술입니다. Punt. 문장 한번 볼게요. A punt requires a lot of strength and skill. 펀트는요, 많은 힘과 기술이 필요하다. Punt. 외우셨죠? 좋습니다. 세 번째 단어. Tackle.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Tackle. 씨름하다. Tackle. 감이 오시죠? Rugby looks violent because of the tackles. But that's the charm. 럭비는요, 태클 때문에 좀 과격해 보이지만 그게 매력입니다. 태클 없으면 럭비도 없어요. Tackles. Alright. 자, 방금 배운 표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Let's go! Pass, 지나가다, 합격. Punt, 펀트하다, 사각형, 평저선.

0: tackle, 씨름하다, tackle. Alright. 그럼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퀴즈니까요. 꼭 맞춰보세요. 나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 A blank requires a lot of strength and skill. 정말 많은 힘과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 자, 뭘까요? P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공을 뻥 차다. 바닥에 닿기 전에 뻥 차다. 3, 2, 1. Punt. Punt하다. Alright.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Blank is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technique in rugby. 자, 럭비를 할때 이것은 정말 기초적이고 정말 중요한 스킬입니다. 기술이죠. 자, 과연 이게 뭘까요? P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자, 힌트 드릴게요. 합격. 3, 2, 1. The answer is pass. Bravo. 아주 잘했어요. 자, 세 번째 문장. Rugby looks violent because of the blank. But that's the charm. 럭비는 이게 없으면 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럭비를 봐요. 이게 매력입니다. 과연 정답은요? T로 시작하는 거. 3, 2, 1. Tackles. 우후, 잘했어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1: Pass is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technique in rugby. In rugby, you must pass to a player behind you. A punt requires a lot of strength and skill. That player's punt is amazing. Rugby looks violent because of the tackles, but that's the charm.
0: Pass is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technique in rugby. 패스는 럭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기술입니다. In rugby, you must pass to a player behind you. 럭비는 모든 패스를 자신보다 뒤에 있는 선수에게 해야 합니다. A punt requires a lot of strength and skill. 펀트는 많은 힘과 스킬이 필요합니다. That player's punt is amazing. 그 선수의 펀트는 환상적입니다. Rugby looks violent because of the tackles, but that's the charm. 럭비는 태클 때문에 과격해 보이지만 그게 매력입니다. 네, 오늘의 스포츠 잉글리시 럭비. Did you guys have fun? I did. All right. See you next time.

0: 종이 나라에서 온 종이 요정 리슬이라고 해요. I'm Turkey. I'm Turkey. 여러분, 토끼 아시죠? 토끼는 제 친구예요. Turkey is my best friend.
1: 어? 이 소리는?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고 있나 봐.
0: Other friends? Other friends? 토끼 말고 다른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데? Let's play together!

0: 같이 놀자고? 좋아. 그런데 뭐 하고 놀지?
1: 스피닝, 톱 스피닝.
0: 아, 팽이 돌리기 하고 놀자고? 좋아. 친구들, 오늘은 팽이를 접으면서 팽이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도 함께 배워봐요. Alright, let's make a spinning top. 우리 빙글빙글 도는 팽이를 접어봐요. 그런데 그냥 팽이는 재미없으니까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의 rainbow top, 무지개 팽이를 접어보자고요. You will need eight pieces of paper. 여러분, 8장의 종이가 필요합니다. 저는 먼저 빨간색으로 시작할게요. I will start with the red paper. 그러면 put the color side down. Facing down. 아래를 향하게 놓아주시고요. Fold in half. 먼저 반으로 접겠습니다. Do you see the triangle? 삼각형이 보이죠? And then fold in half again. 세로로 또 반을 접어요. Unfold the last step. 마지막 한걸 다시 펼치고. Take the left corner. 왼쪽 귀퉁이를 fold to the right. 오른쪽 방향으로 접을 건데. Make a cross. 여기가 십자가 모양이 생기는 거 확인하면서 접어주세요. You see the top triangle? 위쪽에 있는 삼각형이 보이죠? Take one layer and put in the pocket. 주머니 속으로 한 겹만 쏙 집어넣어 주세요. One piece of the top is complete. 벌써 한 조각이 완성됐어요. 똑같은 것을 일곱 번 더. Seven more times. Repeat. 반복합시다. If you have finished eight pieces, 여러분 여덟 개의 조각을 끝내셨다면, let's put them together. 하나로 합쳐봅시다. You need a glue stick. 여러분, 풀이 필요합니다. Glue on the top triangle. 위쪽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 보이시죠? 그 삼각형에 여러분 풀칠해 주시면 됩니다. And then take the next piece. 저 오렌지 피스를 가져왔어요. Insert the glued part into the orange piece. 여기에 두 번째 조각의 주머니 속으로 풀칠한 부분을 끼워 넣어 주시면 한번 합체했어요. Let's continue. 계속해 볼까요? It looks cool. 정말 멋진 팽이가 완성되었죠? Now you need a stick. If you don't have a stick, bring a pen. 막대기 혹은 펜을 가운데다가 꽂아줄 거예요. Pin down.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차라! The cool spinning top is complete. 아주 멋진 팽이가 완성되었는데요. 이걸 그럼 가만히 가지고만 있을 순 없겠죠? 친구와 함께 돌리기 대결을 하러 가볼까요? Let's go! 여기가 어디죠? This is the playground. 바로바로 놀이터네요. Hi, Lizzo. Hello. 오늘 우리는 뭐 하고 놀지? 바로바로 top spinning. 팽이를 돌리면서 놀 거예요. 와, mine is a rainbow top. 나는 무지개 팽이인데 넌 불꽃 팽이구나. 우와, 우리 팽이 돌리기 할까? 좋아. 나는 친구와 같이 팽이를 돌려요. My friend and I spin the tops. 친구와 나는 팽이를 돌려요. My friend and I spin the tops.
2: 그런데 누가 이기는 걸로 하지? Who wins?
0: 팽이를 오래 돌리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2: 좋아, 좋아.
0: 과연 누가 팽이를 longer 오래 돌릴까?
2: 불꽃 팽이?
0: 무지개 팽이? 누구의 팽이가 더 오래 돌까요? Whose top spins longer? Whose top spins longer? 누구의

0: 달팽이가 더 오래 돌지 정말 궁금한데? 그럼 대결 Ready? Get set? Start! Let's spin the tops!
1: 내 거가 더 잘 돌 것 같은데?
0: No! Mine! 내 거가 더 잘 돌 거야! 팽이가 흔들린다! 팽이가 흔들려! 돌고팽이가 쓰러졌어요! 팽이가 돌다가 쓰러져요! The top falls! 팽이가 돌다가 쓰러져요! The top falls! 와! 내 레인보우 탑이 훨씬 오래 돌고 있어! 예!
1: 부럽다, 레인보우 탑!
0: 내가 대결에서 이겨요! I win the game! 내가 대결에서 이겨요! I win the game! 역시 내 팽이는 최강이야! Mine is the best!
1: 축하해! Congratulations!
0: 여러분, 팽이 대결 즐겁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원어민의 음성으로 표현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2: My friend and I spin the tops. My friend and I spin the tops. Whose top spins longer? Whose top spins longer? The top falls. The top falls. I win the game. I win the game.
0: 여러분, 직접 잡은 팽이로 실제 대결을 해보면 정말 재밌겠죠? Let's have a match! Let's have a match! 대결해보자고? 잠깐 기다려. 일단 오늘 배운 표현을 복습부터 해볼까요? 친구와 나는 팽이를 돌려요. My friend and I spin the tops. My friend and I spin the tops. 누구의 팽이가 더 오래 돌까요? Whose top spins longer? Whose top spins longer? 팽이가 돌다가 쓰러져요. The top falls. The top falls. 내가 대결에서 이겨요. I win the game. I win the game. 와,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토끼와 저는 진짜 대결을 해볼까요? Would you like a match?
3: I'm ready.
0: 토끼가 준비됐다고 하네요. 그럼 전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잘 지내셨어요?
0: 네, 잘 있었습니다. 지영학생도 잘 있었어요?
1: 네.
0: 네. 보니까 좋네요.
1: 네. 쌤, 저 오늘 특별한 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0: 좋은데요?
1: 네. 스탠드?
2: 스탠드?
1: 네. 뭔가 저희가 항상 많이 사용하잖아요. 막 서있잖아요.
2: 맞아요. 스탠드, 네.
1: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스탠드랑 그 뭐지? 친구들이 원어민 친구들이 사용하는 스탠드랑 조금 뜻이 다르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쌤한테 네 알려달라고 스탠드를 가져왔습니다.
0: 네, 스탠드의 숨은 다른 뜻이 알고 싶다.
1: 네,
0: 네, 좋아요. 그러면 지영 학생 스탠드라는 이렇게 단어에 대해서 어떤 뜻을 알고 있는지 먼저 물어볼 수 있을까요?
1: 스탠드 서 있다. 일어서다 스탠드. 일어서다.
0: 맞아, 일어서 스탠드. 어? 맞아요.
1: 그 다음에 서 있다 그냥?
0: 맞아요.
1: 네.
0: We were standing over there. 맞아요. 그러니까 서 있다, 서다 라고 얘기할 때 주로 stand라고 얘기를 하죠.
1: 네.
0: 네, 맞아요. 근데 이 stand에는 다른 뜻이 있긴 있어요.

0: Diamond
1: 네.
0: can stand
1: 네.
0: very high temperatures.
1: 다이아몬드가 뭐 계속 서 있을 수 있다고요? 아니, 이건 너무 억지인데?
0: 자, 한번 볼게요.
1: 네.
0: Diamond.
1: 네, 다이아몬드.
0: 네, 다이아몬드는 can 뭐뭐 할 수 있다.
1: 할 수 있다.
0: Stand. Stand 할 수 있다.
1: Stand. 네, 어쨌든 stand 할 수 있다.
0: 네, stand 할 수 있다. Very high temperatures. Very, very high. 아주 높은.
1: 아주 높은 temperature.
0: Temperature 하면 온도.
1: 높은 온도에서 잠시만요, 쌤. 추측 한번 좀 해볼게요.
0: 오케이.
1: 다이아몬드는 할 수 있다, 스탠드 할 수 있다,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다?
0: 맞아요. 견딜 수 있다라는 뜻이 스탠드에 있어요.
1: 스탠드가 견딜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이게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기둥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네. 그 위에 되게 묵직한 무언가를 올렸어요.
1: 네.
0: 그런데 이 기둥이 부서지지 않고 잘 서 있을 수 있으면 견디는 걸 테고.
1: 뭐 기둥 같은 거예요?
0: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렇게 잘 부서지지 않고 잘 있으면 서 있으면 견디는 거겠죠?
1: 네.
0: 부서지면 못 견디는 거겠죠?
1: 아, 그쵸.
0: 그래서 아마 스탠드에 견디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스탠드라는 뜻이 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서다를 이미지로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우선 아마 막대기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대기 기둥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 위에 무거운 돌 같은 걸 한번 얹었다고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딱 봤을 때 이 기둥이 버틸 수 있으면 서 있겠죠? 근데 못 버티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다, 버티다, 견디다, 이렇게 무너지다, 무너지면 못 견디다 라는 뜻으로 스탠드를 그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네, 기억하고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 스탠드가 견디다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1: 네네네.
2: 근데 실제로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네. 아, 못 견디겠어. 아, 못 버티겠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스탠드를 되게 많이 써요.
1: 부정하는 거예요?
2: 맞아요. 부정하는 거죠. 못하겠다.
1: 못한다 하니까 나는 스탠드 할 수 없다.
2: 맞아요. 나는 뭐뭐 할 수 없다. 근데 내가 못 견디는 거니까
1: I can't stand.
2: 그 다음에 못 견디는 무엇을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1: heavy 무거운 눈? 아니 무거운 짐.
2: 피곤한 상태?
1: 무거운 짐.
2: 무거운 짐, heavy.
1: heavy bag. heavy bag.
2: I can't stand heavy bags.
1: 좀.
2: 무거운 가방들을 견딜 수 없어요. 네,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영 학생한테 미션을 줄 때가 된 것 같아요.
1: 네.
2: 나는 견딜 수 없어요. 라는 말을 지영 학생이 만들 수 있잖아요.
1: 네.
2: 근데 그 뒤에 무례한 사람들을 견딜 수가 없어요.
1: 아, 사람은 안 돼. 무례한이 뭐였죠, 쌤? 루드 피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나는 좀 I can't stand I can't stand rude people?
2: 네, 맞아요. 다시 한 번 더.
1: I can't stand rude people.
2: 한 번만 더.
1: I can't stand rude people.
2: Good job. I can't stand rude people. 나는
1: 무례한 사람을 보면
2: 견딜 수가 없어.
1: 제가 정의감이
2: 그래서
1: 네 스탠드는 그냥 서 있다 제가 알던 단어는 뭐 서 있다 아니면 일어서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스탠드를 배우면서 스탠드가 막 약간 무리한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표현을 되게 당당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줘가지고 스탠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가진 것 같아요.
1: 네, 풀렸어요.
0: 풀렸어요?
1: 네, 궁금한 게 풀렸어요. 되게 공부도 하면서 여러 상황으로 감사한 게 참 많긴 한데 용어를 표현해야 될 때 있잖아요. 내가 막 좀 아까 루드 피플이나 이럴 때 내가 그걸 당당하게 나 그거 참을 수 없어 이야기해야 될 상황 있잖아요. 그때 쌤이 알려주신 스탠드를 사용해가지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Good job. 자, 그러면 다음에 필요할 때 잘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4: My dream is a teacher. My
5: dream is a doctor.
6: My dream is a 기술자입니다.

0: Water.
1: 네, 쌤.
0: Water.
1: 쌤, 오를 당연히 알죠. 쌤, 너무 좀 가상평가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지영아, 쌤이야말로 water이라는 단어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1: 물을, 물 아니에요?
0: 맞아요. 네. 물 맞아요.

0: 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1: 네네네.
0: 그쵸, 우리가 늘 마시는 그 물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 네. 와르에 다른 뜻이 있어요? 제가 지영 학생에게 문장 하나를 말해줄 테니까 네.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1: 네, 제가 유추해볼게요.
0: 오케이. Okay. My mouth waters.
1: 입안에 물이 돈다고요?
0: 맞아요. 입안에 물이 있어요. 어떤 상태예요? 입안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1: 침이죠.
0: 네.
1: 근데 침하고 물은 다른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 상태, 이런 상황에서는 water를 동사로 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입안에 군침이 돈다고 써요.
1: water이 군침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0: 네. My mouth, 입이?
1: 네, 내 입이?
0: waters. 군침으로 가득하다.
1: 뭐 가득하다, 풀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물을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
0: 네,
1: 거예요?
0: 네, 맞아요. My mouth waters. 오, 입안에 군침이 돌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1: 아, water. 되게 익숙한 단어인데 그렇게 들으니까 조금 또 새롭게 들리는 것 같아요.
0: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요? 입안에 군침이 돈다?
1: My mouth water.
0: 맞아요. My mouth, 입은 하나니까
1: water.
0: 아니에요?
1: Water.
0: Waters.
1: Waters.
0: Water. 여기서의 water은 군침이 돈다 하는 동사예요.
1: Waters.
0: 맞아요. 그래서 my mouth, 입 하나니까 그 다음에 동사가 오면 s가 waters. 붙겠죠? My mouth waters.
1: My mouth waters.
0: 맞아요. My mouth waters. 입안에 군침이 돌아요.
1: 쌤, 저는 먹방 하는 걸 보게 되면 되게 군침이 입안에 확 돌더라고요.
0: 아, 이거 영어로 만들 수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네, 도와주세요.
0: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볼까요? 나는 군침이 돌아요.
1: My mouth waters.
0: 맞아요. My mouth waters. 근데 뭐 할 때?
1: When?
0: 맞아요. When? 내가 볼 때.
1: When I see?
0: 근데 그 TV 같은 거 볼 때는 see보다는
1: teaching?
0: And
1: what? Watching.
0: 맞아요. Watch를 많이 써요.
1: Watch.
0: 그래서 when I watch.
1: When I watch.
0: 뭘 볼 때? 먹방 이렇게 써도 돼요.
1: 그냥 먹방 이렇게 써도 돼요?
0: 네, 먹방이라고 유튜브 같은 데 치면 진짜 엄청 많이 올라와요. 먹방이
1: 그냥 편하게 먹방.
0: 네, 먹방이 영어가 됐어요. 자, 그러면
1: My mouth waters when I watch 먹방.
0: When I watch 먹방.
1: When I watch 먹방.
0: 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1: 한 번만 더. 생각보다 쉽네요.
0: 쉽죠? 잘했어요. 한 번만 더.
1: My mouth waters when I watch 먹방.
0: 네,
1: when
0: 맞아요.
1: I watch 먹방.
0: Good job. 맞아요. My mouth waters when I watch 먹방.
1: 아.
0: 네. 저도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게 water 되게 쉬운 단어인데 이게 실은 이게 동사로 쓰일 때 짠짠하고 몰랐던 뜻이 짠하고 나타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먹방 같은 거 보고 TV에서 요새 너무 맛있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볼 때 저도 사실 군침이 도는데 그럴 때 이 water이라는 아주 간단한 쉬운 단어 하나만 알아도 그 표현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사전에 보시면 이제 water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이라는 뜻이 명사 뜻으로 아마 제일 먼저 뜰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좀 더 뜻을 찾아보시다 보면 동사의 뜻 중에 군침이 돌다라는 뜻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나를 군침이 돌게 하는 무엇을 앞에다가 두고 makes my mouth water 이라고 얘기하면
1: 네.
0: 그 무언가가 입에 군침이 돌게 만들어요 라는 뜻이 돼요.
1: 아, 뭐 아까 같이 라면이라든가?
0: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그것이
1: 만들어볼게요.
0: It
1: makes my water
0: 무엇을 내 입을?
1: made
0: It makes 무엇을?
1: 네, water.
0: It makes water 하면은 물을 만드는 거니까 그거 말고.
1: 네.
0: 그러면 그것이 만들어요. 내 입이 군침이 돌게 만들어요.
1: It makes my mouth.
0: 그렇죠?
1: Water.
0: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It makes
1: My mouth water.
2: 그죠, 맞아요.
1: 어, 진짜요?
2: It makes my mouth water 이라고 얘기하면
1: 그게 내 근치를 돌게 만든다 이거예요?
2: 어, 맞아요. 입에 근치를 돌게요. 저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입 대신에 저는 음식 얘기만 해도 입에 근침이 돌아요.
1: 아, 보이고 있어요 지금.
2: 그렇죠. 음식 얘기,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제

The emperor penguin's eyes shone with a bright red light and started shooting lasers. Shinoi could only watch. Snare! Snare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이 황제 penguin, snare. 네, 그래서 이 he's shooting lasers from his eyes 공격을 하고 있는데 bad. 자, the emperor penguin waddled out. 자, emperor 황제, the big penguins, right? He waddled out. Waddle is our first word. 자, 뒤뚱뒤뚱 걷다, right? 이제 penguin도 waddle 하지만 우리 오리 ducks도 waddle 하죠. 이렇게 걷죠, right? 근데 It was too clumsy to get anywhere near Salama. Clumsy 하다는 거는 actually it's our second vocabulary word. 좀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이 Salama에 이렇게 접근을 못 하는 거야. 좀 이게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laser, red laser 이걸로 막 이제 막 쏘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Alright. Yeah, it's time to stop and think. Why couldn't the giant emperor penguin get anywhere near Salama? 자, 이 거대한 이 황제 펭귄은 왜 Salama를 이렇게 근처에 못 갔나요? 왜냐면은, right? It was too clumsy. 너무 어설퍼서, 네, 못 갔죠. 그렇지만 위험해요. Okay, let's see what happens. Let's continue reading. Penguins frazzled as the lasers whooshed through them. Salama somersaulted to avoid the evil penguin's lasers, but one caught a flappy piece of her dress, which briefly revealed her Chaos Crew vest. The audience stopped clapping and Darren stood open-mouthed. Okay, 친구들, snare, 붉은 레이저로 Salama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One caught a flappy piece of her dress, which briefly revealed her Chaos Crew vest. 이 레이저이 우리 Salama를 다치게 하지는 않지만, 안 했지만 이 원피스 한 부분을 찢었어요. 근데 이 원피스 밑에 이 Chaos Crew 이 조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이면 안 되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Alright, let's see what happens. Let's continue reading. Landing directly behind the rogue flapping waddler, Salama kicked and chomped at its plastic head. The lasers continued to slice and dice the poor plastic penguins until the emperor couldn't take any more of Salama's pounding. Smoke wafted from its head while its red eyes fizzled and faded. 네, 오케이. 자, 살라마는 펭귄 머리를 드디어 잘랐어요. 오케이. 나쁜 펭귄. 오케이. 자, 여기에서 the lasers continue to slice and dice the poor plastic penguins. 자, 이 레이저도 막 토막으로 이렇게 여기 그림을 보세요. 막 다 자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살라마 kicked and chopped at its plastic head. 막 발로 발로 차고 이렇게 chopped라는 거는 썰다 이런 뜻인데 친구들 이거를 막 칼로 썰는 게 아니라 막 빠빠빠 아마 이렇게 때렸고 이제 발로도 차고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막 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더 이상 이 pounding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제 머리가 날아간 거죠. Right? It flew off, and the lasers stopped. Yay, Salama! Okay, let's continue reading. Salama completed two swift backflips and grasped the South Pole victoriously while carefully covering her Chaos Crew vest. After a shocked silence, applause filled the studio. Whoa, said Darren, looking at the damaged set. That's never happened before. I have your score, Sally. You managed an unbelievable 99%. Salama was furious. Huh, that cannot be true. No penguin made contact.

Darren pointed at the frazzled emperor. You definitely made contact with that cheeky fellow. Okay. 자, 성공적으로, 네. 이 도전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딱 슬라마 여기 이렇게 여기 그림에 보면은 딱 해냈어 그런 어떤 자세가 있는데 친구들 이 관객들은 사실 막 와 박수 치고 하다가 슬라마가 막 야야 이러니까 아무 박수 없었고 다들 좀 당황한 시츄에이션인데 이제 딱 이걸 완성하니까 이제 박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Darren이 그러는 거죠. 아니 99점 이렇게 하는데 슬라마가 어떻게 반응이 어땠을까요? She was furious. And furious means very angry. 아주 화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라마가 따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펭귄하고 다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Darren이 아니 그 Emperor Penguin. You made contact with the Emperor Penguin.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99% is good. 아주 좋은데 우리 슬라마는 아주 완벽하게 100%. She wanted to get 100. Okay. 자, 우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All right. We are going to finish the book next time. But good job, Salama. You did a great job. Bravo. All right, friends.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afternoon and catch up on the celebrity gossip. 그래서 이 연예인,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 대해서 TV에서 많이 보고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So he says to catch up. This is our last vocabulary.

분류하는 거를 좋아할까요? 여기에서는 I prefer doing that than all that walking. 자, 걷는 것보다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우편물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Alright, let's read the last page. Congratulations! Shouted Darren over the applause. You have won the top prize! You're all off to the Sherpa Mountains for an all-expense-paid walking holiday. Shinoy and Salama grinned. Dad groaned, a big dad groan. Oh, not more walking! 네, 이제 상을 탔는데, 제일 큰 상을 탔는데, 아주 멋져요. 자, 비용, 모든 비용을 제공하는 휴가를 보내준대요. 근데 아빠는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걸어야 돼요. It says here, you're off to the Sherpa Mountains for an all expense paid walking holiday. 자, walking holiday. 네, 이제 등산하는 어떤 휴가를 가야 돼요. So, he's not that happy. All right. But anyway, that was fun. 네, they won the big prize. 네, 아빠가, 아, 처음에는, 아, 시노이가, 아, 아빠 때문에 우리 망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빠가 제일 잘했네요. All right, that was a fun time. I hope you enjoyed the story. And of course, I will be back with another brand new story. Okay, guys, take care, and I'll see you soon.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떤 중일 필수 영단어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실수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지요. 오늘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수했을 때, 그리고 해결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친구를 보면 어떤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실수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나 실수를 경험해서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언을 구할 때도 있고 이와 같이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해낼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제와 해결책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이 이 단어들을 직접 영어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첫 번째 단어는 problem입니다. problem, 문제이고요. 여러분, no problem 이렇게 말하면 문제 없어 이런 말이잖아요. 이 problem은 문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이 단어를 써볼 텐데요. 쓸 때 그냥 생각 없이 따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단어를 지금 바로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써봐요. problem, problem.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을 때는 problem이고요. 네, 문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Problem?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Can you help me 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니잖아요. 그런데 with this problem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도와달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래? 라는 요청의 표현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is math problem is very difficult. This math problem is very difficult. 자, 이 수학 problem은 매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problem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수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수학 문제는 매우 어렵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수학 문제는 매우 쉽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his math problem is very easy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의 난이도가 쉽고 어렵다라고 할 때 easy 그리고 difficult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roblem 기억하셨나요? 우리 다음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책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해결책은 영어로 solution, solution이라고 합니다. 강세는요, 이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solutio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해결책 명사 형태고 동사도 같이 기억해 둘게요. 동사 형태는 solve, 해결하다입니다. solve, 해결하다. 자, 우리가 오늘 집중해 볼 단어는 이 solution이지만 이 동사 형태까지 같이 기억을 해둔다면 두 개 단어를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명사 같이 한번 써볼게요. solution, S-O-L-U-T-I-O-N 읽을 때는 solution. 네, 우리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I have a solution to this problem. I have a solution to this problem. 자,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지 여러분이 직접 말해볼게요. 나는 이 문제에 솔루션이 있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다가 되겠죠. 하나 더. Can you find a solution? 여러분, find a solution이라고 하면 해결책을 찾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Can you find a solution? 하면 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니?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Find a solution, 해결책을 찾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solution과 solve라는 표현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mistake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istake 하면 실수인데요. 우리 어떤 단어의 앞에 이렇게 miss가 붙어 있으면 얘는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take는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취한 거예요. 그래서 mistake 하면 실수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실수를 하다라고 할 때는 이 make라는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make a mistake 하면 실수를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꼭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mistake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M-I-S-T-A-K-E 자, 읽어볼게요. mistake, mistake, 실수고요. 쌤이 여기서 단어 하나만 더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understand. understand 무슨 뜻이죠? 얘는 이해하다입니다. 그런데 앞에 miss를 붙이게 된다면 잘못 이해하다라는 뜻이라서 misunderstand 하면 오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얘도 같이 한번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mistake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ade a big mistake in the soccer game 이라고 했어요. 나는 축구 경기에서 큰 실수를 했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made a mistake, 실수를 했다. 자, mistake 있으니까 실수 넣어줄게요. 하나 더. It was a terrible mistake.
It was a terrible mistake. Terrible, 끔찍한 거잖아요. 실수가 작은 실수가 아니라 끔찍한 실수였다가 되겠습니다. 자, mistake, 실수, 그리고 make a mistake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표현들 복습해 볼게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 할 때 그 문제는 영어로 P로 시작하죠? Problem. 자,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생각났어요. 해결책은 영어로 뭘까요? Solution. 자, 우리 시험 보다가 내가 아는 문제인데 아쉽게 실수했어요. 실수. 자, 실수는 영어로 mistake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표현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체크리스트와 함께 꼭 복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9강이에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영단어들을 다루어 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포텐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질문을 해요. 스스로 답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요. 오늘은 질문하고 답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학습 목표에서 본 것처럼 오늘은 질문을 하고 답을 찾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이 단어들을 다 함께 연습을 해보고 마지막에 어떤 단어들을 공부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예요. 바로 question. question. 질문인데요. 자, 쌤이 어떻게 발음했죠? 강세를 강하게 앞에 두고요. question.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question에서 quest라는 표현이 무언가 답을 구하고 찾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뒤에 있는 이 ion은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question 하면 답을 찾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스펠링이 조금 헷갈리지만 이 question 너무나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외워서 써볼게요. question, Q-U-E-S-T-I-O-N 읽을 때는요, question, 앞에 강세를 강하게 주라고 했어요. 네, question은 질문입니다. 우리 궁금한 게 생기면 질문하잖아요. 자,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이것은 어려운 question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다가 되겠죠? 답하기가 어렵거나 무언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일 때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하나 더 볼 텐데요. If you have a question, raise your hand.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If you have a question, raise your hand. 먼저 이 raise your hand는 손을 들다 라는 표현입니다. 손을 드세요. 자, 무엇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If you have a question 이라고 했으니까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물음표를 우리 question mark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음표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question mark. 왜 question mark인지 아시겠죠? 질문할 때 쓰는 말이니까, 질문할 때 쓰는 표시니까 question mark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ask입니다. ask. ask 하면 묻다 혹은 요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 다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ask의 뜻 뭐라고요? 묻다, 요청하다. 둘 다 무언가를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답을 구하다 할 때 묻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다 라는 의미로 요청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ask. 짧은 단어니까 우리 바로 외워서 써볼까요? A, S, K, ask. 묻다, 요청하다. 자, 우리 예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an I ask you something? Can I ask you something?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ask 해도 될까? 라고 했네요. 내가 너한테 무언가를 물어봐도 될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ask는 묻다 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였네요. 자, 그런데 ask는 요청하다 라는 뜻도 되잖아요. 특히 이 요청하다로 쓰일 때는 for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ask for 하면 무엇을 요청하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ask for his help 하면
그의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y don't you ask for his help? Why don't you ask for his help? 여러분, why don't you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의 표현입니다.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겠죠? 우리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ask him이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어 볼게요. 시작! Why don't you ask for his help? 네, 같이 읽어주셨죠? 자,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answer. answer. answer은 답하다라는 동사도 되고요. 답이나 대답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둘다 자주 나와요. 자, 우리 예문부터 한번 볼게요. Can you answer my question? 이라고 했어요. Can you answer my question? 이때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나의 질문에 뭐할수 있니? answer, 답할 수 있니가 되겠죠? 자, 우리 명사로 쓰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Your answer is correct. correct는 옳은, 정확한, 맞은 이런 표현이에요. 너의 답은 맞다가 되겠습니다. Your answer is correct. 자, 여러분, 근데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의 답은 맞다. 사실 우리가 어떤 답을 적어냈을 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때 맞는, 틀리는이라는 표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옳은, 정확한이라는 표현은 주로 correct 혹은 right를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틀린이라는 표현은요, wrong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your answer is wrong이라고 하면 너의 답은 틀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answer 잘 기억하면서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nswer. A, N, S, W, E, R. 자, 쓰는 방법 여러분 꼭 익혀두시고요. answer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표현, 우리 질문할 때 이런 물음표를 question

remark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question은 무슨 뜻이었죠? 질문입니다. 우리 질문은 question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답 혹은 대답이라는 단어는 A로 시작하는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answer입니다. answer. 자, 그리고 질문을 하다, 묻다 혹은 요청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얘도 A로 시작해요. 바로 ask였습니다. 자, question, 질문, answer, 답, 그리고 ask, 묻다, 요청하다라는 표현들은 정말 기본적인 단어들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복습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 The Plucky Orangutan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스토리를 즐기면서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 오늘도 한번 같이 가져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볼 그 부분이죠. The Plucky Orangutan의 마지막 엔딩 부분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재밌게 끝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 그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바로 만나보기 전에 우리 그림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일단 그림을 보니까 오, 한쪽에는 식물이 잘 자라고 있고요. 나무 구멍에서는 그 식물이 시들어 버렸어요. 저거 오막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친구들이 다 와서 지금 저 식물들을 보고 아이고 이거 못 자라서 어떡해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다 같이 챙기면서 아이고 그래도 너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팁은 콩글리시를 안 쓰는 방법입니다. 즉 제대로 된 영어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영어는 언어이고 그 학습해야 될 습득해야 될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학습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말과 영어를 하나하나 다 매칭해서 학습하는 글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많은 글과 많은 영상과 많은 소리들을 보고 듣고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영어권국과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표현들을 빠르게 체득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만나볼 책의 내용을 먼저 읽기 전에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After a week, it was time to check

0: on the young trees. First, they all went to Amir's sapling.
1: I don't believe it, Amir beamed. My sapling has grown 5 more leaves.
0: Then they went to look at Omer's sapling. Sadly, her small tree had not grown any more leaves. But Omer was still hopeful.
1: Perhaps it's a slow starter like me, she said.
0: After 2 weeks, it was time for the final check. Amir's sapling had grown tall and strong.
1: I knew the rain would help my tree to grow, boasted Amir.
0: But Omer's sapling looked very sorry for itself. It had wilted and withered. This was another challenge that Omer had not won.
1: Now do you believe me? Asked Amir.
2: Yes, I agree. Our forest needs the rain to grow.
0: Omer was sad.
2: I'm not the best at building nests or growing a tree.
3: But you are the best at something, said Vina.
0: Omer could not think of anything she was good at.
3: Every time something went wrong, you kept trying and you never gave up, smiled Vina. You are the best at trying your best.
1: And the best at making us laugh.
4: Ja, the plucky orangutan. 지난 강의에서 이 오랑우탄 두 마리가 아미르랑 오마가 어린 묘목을 심었어요. 그리고 누가 더 잘 키우는지 정말 비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대결을 하고 있었죠. 오늘은 그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After a week, 한 주 뒤에 it was time, 시간이었어요. 어떤 시간이었냐면 to check on the young trees. 이 어린 나무들을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아, 잘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First, they all went to Amir's sapling. 일단 우선은 그들 모두 다 went to 갔습니다. 누구에게 갔냐면 아미르의 sapling 기억하십니까? sapling 어떤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묘목 어린 나무가 되겠죠. 즉 아미르의 묘목 어린 나무로 모두들 몰려갔어요. 아, 아미르 거 잘 자랐나 안 자랐나 어떻게 됐지라고 관찰해 보는 거죠. I don't believe it. Amir beamed. 와, 믿을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미르가 활짝 웃었습니다. 이렇게요. 활짝 웃었습니다. Beamed 하면 활짝 웃다라는 의미예요. My sapling has grown 5 more leaves. 나의 묘목, 나의 어린 나무가 잎이 5개나 더 생겼네 라고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마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Then they went to look at Oma's sapling.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오마의 어린 나무 묘목을 보러 갔어요. Sadly, her small tree had not grown any more leaves. 어떡하죠? 오마의 작은 어린 나무는 had not grown, 자라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어떠한 나뭇잎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오마는 그 나무 구멍에다가 비가 안 맞는 곳에다가 심었었잖아요. But Oma was still hopeful.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오마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Perhaps it's a slow starter like me. 그런데 이 나무가 it's a slow starter. Slow starter이라고 하면은 대기만성형, 시작이 느린 사람. 나중에 가서 이렇게 활짝 꽃피고 성공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작이 느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Like me, 나처럼 이 시기에는 좀 느리게 가는 그런 친구이겠지, 그런 나무겠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She said, 오마가 이야기했어요. After 2 weeks, 2주 뒤에, it was time for the final check. 자, 2주 뒤에 이제 최종 확인을 할 시간이었어요. Amir's sapling had grown tall and strong. Amir의 나무는 had grown tall. 키가 커졌고요. 아주 튼튼해졌어요. 아, 성공했네요. 역시 비 맞고 해를 많이 받고 그런 나무가 잘 크네요. I knew the rain would help my tree to grow, boasted Amir. 나는 알고 있었어. The rain, 비가 would help my tree, 나의 나무를 도울 것이라는 것, 나의 나무가 to grow, 자라는 걸 도울 것이라고 너는 알고 있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미르가

0: Yes!라고 하면서 boasted, 자랑하고 뽐냈습니다. 아, 그러면 oh my god은 어떻게 됐을까요? 느낌이 좋지 않죠? 이 좋지 않은 느낌은 틀린 적이 없죠. 바로 확인해 볼까요? But Oma sapling looked very sorry for itself. Uh-oh, 큰일 났네요. Oma의 묘목은 looked very sorry. 매우 초라해 보였어요. For itself, 그 스스로 너무나 그 자체로 초라해 보였어요. It had wilted and withered. Wilt라고 하면은 아 시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쭉 식물이 쭉 시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있는 wither도 어떤 뜻일까요? 어? 병렬 구조를 우리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병렬 구조요. 우리 과거 예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병렬 구조는 동일한 문장 요소가 반복되는 것이다.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요. 나열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런 문맥 속에서는 의미까지도 유사한 의미가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식물이 잘 못 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시들었으면 나머지 하나도 시들다나 뭔가 약하다 이런 의미가 나와야지 이 흐름상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하나는 시들다 이거 하나는 강해졌다 이런 의미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wither이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시들다 약해지다라는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This was another challenge that Oma had not won. 이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어떤 도전이었냐면 Oma가 이기지 못한 그런 도전이었어요. Now, do you believe me? asked Amir. Amir가 이제 또 질문하죠. 이제 오마야, 너 나 믿을 수 있겠니? 너 아까 비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 이제 보니까 비가 필요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Yes, I agree. 어, 동의해. Our forest needs the rain to grow. 아, 우리 숲은 자라려면 비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는 오마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일단 우리 여기까지를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After a week, it was time to check on the young trees. First, they all went to Amir's sapling.
2: I don't believe it, Amir beamed. My sapling has grown 5 more leaves.
1: Then they went to look at Oma's sapling. Sadly, her small tree had not grown any more leaves. But Oma was still hopeful.
2: Perhaps it's a slow starter like me, she said.
1: After 2 weeks, it was time for the final check. Amir's sapling had grown tall and strong.
2: I knew the rain would help my tree to grow, boasted Amir.
1: But Oma's sapling looked very sorry for itself. It had wilted and withered. This was another challenge that Oma had not won.
2: Now do you believe me? asked Amir.
3: Yes, I agree. Our forest needs the rain to grow.
0: 자, 이제 이 스토리의 엔딩,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Oma was sad. 어, 슬퍼. 나 도전했는데 다 안 됐네. 어, 나는 최고가 아닌가? I'm not the best at building nests or growing a tree. 나는 둥지 짓는 것도 잘 못하고, 둥지 짓는 것도 최고가 아니고, 나무를 키우는 것도 최고가 아니야. But you are the best at something, said Vina. 그런데 Vina가 아주 현명한 것 같습니다. Vina가 Oma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너는 무언가에는 최고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운을 띄우네요. 무엇일까요? Oma could not think of anything she was good at. Oma는 가만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She was good at. 그녀가 잘하는 거는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모든 도전을 했는데 어, 전부 다 이게 잘 안 됐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 제가 여기 밑줄을 쳐두었죠.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 조금 특별한 친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두구두구두구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아주 간단하니 예문을 보면서 따라만 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술술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쉬운 문장입니다. I love reading the book. 나는 그 책 읽는 것을 좋아해. She wrote it. 그녀가 그것을 썼어. 자, 그럼 이 문장. 영어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는 거 좋아하고요. 조금 더 긴 문장을 짧게 줄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개보다는 하나. 긴 것보다는 짧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문장이 있다면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한번 합쳐볼까요?

0: 그냥 중간에 and를 집어넣어도 되지만 아이 그렇게 하면은 단어가 하나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앞에 있었던 I love reading the book. She wrote it. 이것에서 중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바로 앞에 있었던 the book이랑 여기 있는 it이랑 동일한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it을 삭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웠어요. 잘 지웠죠?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 난 다음에 이 두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관계 대명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the book이었죠. The book은 사물 혹은 사람. 뭐죠? 그렇죠. 사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which 혹은 that을 이 문장 사이에다가 딱 쓰면 된답니다. 이게 바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왜 목적격이냐 하면 she wrote it 할 때 이 it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which나 that.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 love reading the book which 혹은 that she wrote.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하나 더 우리 응용해 볼까요? Is there anything? 무언가가 있습니까? I can do anything for you.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이 있는데 이거 두 개 어떻게 줄이고 합쳐볼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보니까 이건 겉으로 더 잘 드러나죠. Anything 두 개가 같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nything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걸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 더하기 기호 부분에 관계대명사 that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라는 이런 문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요거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관계대명사가 수식해주는 거. 관계 두 단어 중에서 중복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를 삭제했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먼저 나온 단어, 그걸 우리가 선행사라고 합니다. 먼저 선, 갈행, 먼저 갖는 단어인 거죠. 이 선행사에 최상급 형용사나 서수, first, second, third 같은 이런 서수나 혹은 the only, 혹은 all, no, very, 혹은 무언가의 thing에 합쳐진 그런 단어. 그냥 thing은 안 되고요. 뭐 something이나 everything이나 anything 이런 무언가의 thing이 붙어있는 단어가 선행사로 오면은 관계대명사 which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that만 쓰는 경향이 있으니 그래서 앞에 anything이 있죠. 그러니까 which라고 하지 않고 that I can do for you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험에도 종종 나온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Oma could not think of anything. She was good at.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계대명사가 안 보이네요.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 원래는 she was good at anything이었는데 그럼 anything이 삭제가 되고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that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략한 거예요. Oma could not think of anything. 원래는 that이 있었는데 생략하고요. She was good at.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Every time something went wrong. 매번 무언가가 잘못됐는 매번 You kept trying and you never gave up. 너는 계속해서 시도를 했고 너는 포기하지 않았어. Smiled Vina. Vina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계속해서 하잖니. You are the best at trying your best. 너는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거에 시도하는 것에 정말 최고야. 라고 하는 거예요. 끝맺음, 그 결과는 어떨 때는 실패도 했지만 계속해서 시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최고라는 것이죠. And the best at making us laugh. 그리고 나서 또 뭐에 최고냐면 우리 모두를 웃게 해주는데도 최고야. 라고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스토리가 끝이 나네요. 어떠셨습니까? 재밌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Oma was sad. I'm not the best at building nests or growing a tree.
2: But you are the best at something, said Vina.
1: Oma could not think of anything she was good at.
2: Every time something went wrong, you kept trying and you never gave up, smiled Vina. You are the best at trying your best. And the best at making us laugh.
0: 오늘도 The Plucky Orangutan을 읽으면서 여러 좋은 표현들 많이 만나보았는데요. 다섯 개 딱 뽑아서 정리하고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3: Sapling. Sapling. My sapling has grown five more leaves. Beam. Beam. I don't believe it. Amir beamed. Boast. Boast. I knew the rain would help my tree to grow, boasted Amir. Wilt.

0: Wilt. The plant had wilted and withered. Wither. Wither. Plants wither from lack of water.
1: 우리는 영어를 맞게 구사한다고 구사를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혹은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막 만들어내는데 어떨 때는 우리나라식 표현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된장찌개는 엄마의 손맛이다.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콩글리시, broken English로 하면 This 된장찌개 tastes like my mother's hand. 영어 문장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 된장찌개는 나의 엄마 손맛이 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모든 것을 매칭시켜서 영어와 우리말을 연결해서 영어를 학습하고 학습으로만 영어를 접하려고 하면 이런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런 어쩌면 약간 웃긴 예시를 가지고 와서 그렇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시험 기간에 혹은 라이팅을 하고 혹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떨 때는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고 시험 점수에서 감점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런 이북들 있죠. Fun Reading 이런 책들 혹은 종이로 된 책들 혹은 영어 영상이나 혹은 영어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자연스럽게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었고 아 이런 좋은 표현이 있네. 이런 맥락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국과 현지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학습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www.ebse.co.kr 혹은 EBSE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인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헌리딩의 요리포카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그림책, 재밌는 영어책, 영국국가에서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이 가득한 그런 책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재미를 느껴보는 시간 저와 함께 가져보도록 할까요? 준비되셨나요? 짜잔! 오늘 새롭게 만나볼 책은 바로 The Timid Frog라는 책입니다. 아, 이 개구리는 또 어떤 친구일까요? 기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f, 우리 if 뭐뭐 한다면 이라는 if 많이 쓰죠. 이 if의 두 가지 얼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그러면 글을 만나보기 전에 우리 그림을 먼저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The Timid Frog. 바로 한번 만나보죠. 자,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와, 개구리가 숲속에 있네요. 근데 개구리가 약간 겁먹은 표정이에요. 오, 이거 나뭇잎 밖으로 못 나가는 것 같은데요. 나방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 보니까 메뚜기 이런 곤충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숲속에 있습니다. 일단 배경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오, 아 그런데 개구리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도마뱀이 있는데 이구아나 같은 도마뱀이 있죠. 도마뱀이 있고 뭔가를 밟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도마뱀 위에 올라가 있네요. 어떤 놀이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수로 밟은 것일까요? 그 다음은요. 오!

0: 덕덕덕덕 이게 뭐 쿵쿵쿵쿵 하고 뛰어가는 것 같아요. 아, 멧돼지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 멧돼지와 개구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우리 이렇게 그림을 먼저 만나보면은 글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된답니다.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어 팁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학습 팁은 바로 대명사가 영어 문장의 이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대명사의 사용이 아주 활발합니다. 우리말은 그렇지 않지만 영어는 대명사를 빈번하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명사가 여러 번 나오게 되면은 좀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him, him, his, his 혹은 he, he라고 하는데 이 he가 전부 다 다른 he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적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글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으면 이해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 이 he는 누구일까? 이 he는 누구일까? 만약에 중간에 대명사 때문에 흐름이 끊겼다면 그 대명사를 다시 한 번 더 의식적으로 짚어보고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것이 글의 흐름을 깨지 않고 쭉 잘 읽을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대명사가 익숙하지 않다면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뤄볼 내용을 먼저 음원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1: The Timid Frog, written by Catherine Vietch, illustrated by Amanda Enright. All the nocturnal animals were waking up for the evening. Eek! What's that? Fay, the giant tree frog, was afraid of everything that moved. Now that she was no longer a tadpole and had grown up, it was time for Fay to leave her forest pool. Her brothers and sisters had already left to live in the trees. It felt strange standing on land with her new legs for the first time. Nervously, Fay hopped across the leafy forest floor and onto a fallen branch.
2: Hey, watch out, said Lara, a leaf-tailed gecko. You're hopping on my tail.
1: Sorry, your tail looks just like a leaf. Fay asked Lara if she had seen her family.
2: I saw some frogs hopping that way, said Lara. But watch out for a wild pig who eats frogs like you. Honk! Squeal!
1: Suddenly, there was a loud honk and squeal. Fay remembered Lara's warning and darted inside a hollow log just in time. A wild pig charged past, making Fay tremble.
0: 자, 오늘은 The Timid Frog.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개구리를 만나게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All the nocturnal animals were waking up for the evening. All the nocturnal, nocturnal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야행성의라는 뜻이에요. 야행성의라는 단어는 종종 나옵니다. 이 단어가 설마 나오겠어라고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은근히 많이 접할 수가 있답니다. 야행성 동물들, 모든 야행성 동물들은 were waking up, 이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녁에 쭉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What's that? 오, 저거 뭐고? 라고 했죠. Fay, F-A-E, Fay라는 이름을 가진 The Giant Tree Frog. Tree Frog라고 하면은 청개구리인데 The Giant라고 했으니까 왕 청개구리입니다. 왕 청개구리인 Fay는 was afraid of everything that moved. Was afraid of, be afraid of. 두려워했어요. 저 뭐지? Everything, 모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진짜 모든 게 아니고 that moved, 움직이는 모든 것을 두려워했어요. 아하.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that에 밑줄 쳐져 있죠. 이게 예전 강의에서 제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때 관계대명사 선행사,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나오는 먼저 나온 말에 everything, anything, something, 그 다음에 all, no, 최상급 형용사, 그 다음에 the only나 서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which를 적지 못하고 that만 적는다고 했었죠. 그게 목적격이든 주격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everything이 있기 때문에 아,

0: which를 적지 않고 that을 적은 것입니다.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 봐요. 혹시나 궁금해 하셨죠? 그 다음은요. Now that, 아 요거 동그라미 한번 쳐놓을까요? Now that이라고 하면은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Now that she was no longer a tadpole. Tadpole이라고 하면은 이거예요. 따단! 바로 올챙이라는 단어입니다. Tadpole. 뭐이기 때문에 이제 Fay, 그녀가 더 이상 올챙이가 아니기 때문에 no가 있잖아요. 더 이상 올챙이가 아니기 때문에 and had grown up, 이제는 다 자랐기 때문에 개구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It was time for Fay to leave her forest pool. 이제 시간이었어요. 페이가 떠날 시간이었어요. 그녀의 숲 웅덩이를 떠날 시간이었어요. 원래 올챙이들은 물 속에서 알에서 이제 깨어나서 올챙이로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하면서 다리가 쭉쭉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 웅덩이를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Her brothers and sisters had already left to live in the tree. 그녀의 남자 형제들과 여자 형제들은 had already left. 이미 떠났습니다. To live in the trees. 나무에서 살아가려고 이미 다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은요. It felt strange standing on land.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아, 이때까지 막 꼬리로 막 헤엄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it felt strange standing on land. 땅 위에서 서 있으려니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With her new legs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그녀의 새로운 다리로 땅에 서 있으려니까 오, 느낌이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이죠. Nervously, 초조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긴장해하면서 Fay hopped across the leafy forest floor onto a fallen branch. Fay는 hopped across, 펄짝펄짝 뛰어서 가로질러서 갔어요. The leafy forest floor. 나뭇잎이 많은 숲바닥을 펄짝펄짝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어디에 앉았냐면 onto a fallen branch. 떨어진 나뭇가지 위에다가 착 앉았어요. 뭐였을까요? Hey, watch out! 야, 조심해! said Lara. Lara가 말했어요. 야, 그거 좀 조심해! A leafy tailed gecko. 나뭇잎 꼬리 gecko 도마뱀입니다. 나뭇잎 꼬리 도마뱀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뭇잎 꼬리 도마뱀인 라라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좀 조심해 라고 하는 거죠. You're hopping on my tail. You're hopping on my tail. 너 나 꼬리 위에 지금 앉았어. Sorry. 미안. Your tail looks just like a leaf. 네 꼬리가, 나뭇잎 꼬리 도마뱀아, 네 꼬리가 완전히 나뭇잎처럼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 개구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읽은 것을 우리 음성으로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1: All the nocturnal animals were waking up for the evening. Eek! What's that? Fay, the giant tree frog, was afraid of everything that moved. Now that she was no longer a tadpole and had grown up, it was time for Fay to leave her forest pool. Her brothers and sisters had already left to live in the trees. It felt strange standing on land with her new legs for the first time. Nervously, Fay hopped across the leafy forest floor and onto a fallen branch.
2: Hey, watch out, said Lara, a leaf-tailed gecko. You're hopping on my tail.
1: Sorry, your tail looks just like a leaf.
0: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구리는 또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Fay asked Lara. Fay가 Lara에게 물었습니다. If she had seen her family. 그녀가 그녀의 가족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오늘의 Tips for Students에서 대명사가 이 글의 흐름에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영어는 대명사가 아주 많습니다. 한 번 나온 어떤 사물이나 사람은 다시 그 사람의 이름을 잘 불러주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대명사를 사용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아주 단조로운 경우는 괜찮지만 여기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she는 누구고 뒤에 있는 her family에서 her은 누구를 가리키냐는 거죠. 이거를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아 이게 누굴까 누굴까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페인은 물었습니다. 라라에게 If she had seen her family. 지금 이 맥락이 어떻죠?

0: 페이가 가족을 찾고 싶잖아요. 여자 형제들과 남자 형제들을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이 있어야지 이 she와 her이 정체를 밝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Lara가 페이의 가족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밑줄에 둔 건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if의 두 가지 얼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Fun Reading Grammar, if의 두 가지 얼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뭐뭐 한다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if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If you work hard, you will succeed. 네가 만약에 열심히 일한다면 You will succeed.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렇죠. 뭐뭐 한다면 아주 흔한 표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이 무엇이냐면 Do you know if he's at home?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If he's at home. 그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둘다 해보면 됩니다. If가 나오면 뭐뭐 한다면으로 한번 의미를 파악해 보시고요. 해석을 해 보시고 자연스러우면 오케이. 만약에 자연스럽지 않다면 Do you know if 뭐뭐인지 아닌지, 맞죠? 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해 보면은 바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까요? Faye asked Lara if she had seen her family. 그녀가 그녀의 가족을 봤다면 물어봤습니다. 말이 안 되죠? 봤는지 안 봤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니까 의미가 딱 맞아떨어지네요. 넘어갈게요. I saw some frogs hopping that way. 저기, said Lara. Lara가 말했어요. 나는 몇몇 개구리를 봤는데 저쪽으로 가는 걸나 봤는데. 라고 했어요. But watch out for a wild pig who eats frogs like you. 그런데 조심해. For a wild pig. 멧돼지 조심해. 근데 그 멧돼지는 who eats frogs like you. 니 같은 개구리를 잡아먹는 멧돼지는 조심하렴. 이라고 경고를 해주네요. Suddenly, 갑자기, there was a loud honk. honk는 꿀꿀. and squeal. 이런 소리예요. 돼지가 내는 소리예요.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아주 큰 꿀꿀거리고 끽끽거리는 소리 있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Faye remember. Faye는 기억했습니다. Lara's warning. Lara의 그 경고를 기억했어요. 아, 맞다. 멧돼지 조심하라 했는데 and darted inside a hollow log just in time. 그리고 dart. dart는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원형으로 되어서 다트핀 아주 날카로운 핀이 있고요. 검정색, 빨간색 이런 무늬가 있는 거기에 던져서 점수를 올리는 그런 스포츠 혹은 보드게임을 아시나요? 그래서 다트를 이렇게 축축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트를 던지는 것은 바로 쏜살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트가 빨리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darted inside a hollow log. 어디로 쏜살같이 들어갔냐 하면은 나무 구멍. 그 통나무 구멍, 텅빈 나무 구멍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갔어요. Just in time, 제 시간에 때마침 딱 들어갔어요. 그 멧돼지한테 잡아먹히거나 혹은 이렇게 치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A wild pig charged past. Wild pig, 멧돼지가 달려갔어요. 지나서 빨리 달려갔어요. 그런데 페이는 어떻게 느꼈겠어요? Making Faye tremble. 페이가 어쩌지, 어떡하지, 몸을 벌벌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더 음원으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Faye asked Lara if she had seen her family. I saw some frogs hopping that way, said Lara. But watch out for a wild pig who eats frogs like you. Honk, squeal. Suddenly, there was a loud honk and squeal. Faye remembered Lara's warning and darted inside a hollow log just in time. A wild pig charged past, making Faye tremble.
0: 오늘도 몇몇 생소한 단어들이 보였죠. 이 단어들 정리해서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2: Nocturnal. Nocturnal. All the nocturnal animals were waking up for the evening. Tadpole. Tadpole. She was no longer a tadpole. Dart. Dart. Faye darted inside a hollow log just in time. Charge. Charge.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말로 들었을 때는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영어로 바뀐다면은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어? 왜 자꾸 철수라고 하지? 철수가 한번 나왔으면 히히히라고 해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어는 대명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이 대명사가 아주 단조로운 이야기 속에 나오면 그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이야기가 복잡하거나 혹은 논픽션, 비문학 지문에서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이시 여러 개인 거예요. 이시 어떨 때는 A를 가리키고 또 다른 이는 B를 가리키고 어떨 때 이시 C를 가리키고 이렇게 여러 개를 가리키고 지칭할 때는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인위적으로 이 대명사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연결해보는, 매칭해보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글을 몰입해서 읽으면서, 아, 이게 무엇을 가리키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거나 한번 연결해보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www.ebse.co.kr 혹은 EBSE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Stephanie Sam이에요.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영어 동사, 영어 표현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고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단어를 배우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할 수만 있다면 어떤 도움이든 드리고 싶어요. I'll give you all the help I can. I'll give you all the help I can. 자, 제가 방금 말한 영어 문장에 오늘의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럼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게요. Give. Give. 건네주다 혹은 제공하다 라는 뜻의 영어 동사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동사는 give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 give and take 할 때 쓰는 그 단어 give죠. 같이 발음해 볼까요? give. give. 아주 좋아요. 자,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뀝니다. 오늘 배울 동사 give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3인칭 단수죠. 문장의 주어로 he or she, 그 혹은 그녀가 올 때는 뒤에 s가 붙어요. 그래서 give가 gives로 발음이 바뀝니다. 같이 해볼까요? gives. gives. 그는 주다. he gives. 그녀는 주다. she gives.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현재 분사, 진행형이죠? 그럼 뒤에 e가 떨어지고 ing가 대신 붙어요. 그러면 give가 giving으로 바뀌어요. 같이 해볼까요? giving. giving. 건네주는 중인 거죠. 뭘 주는 중, 그 행위 중간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있습니다. I am giving.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과거형이죠? gave. 모양이 완전 바뀌어요. 같이 해볼까요? gave. gave. A 발음이 정확하게 나야 합니다. 줬다. 과거형일 때는 he gave, she gave.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바뀌는 걸 봤는데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give it back. 명령어죠? 돌려줘 라는 명령입니다. give it back. 같이 해볼까요? give it back. give it back. 돌려서 줘 라는 단어를 짧게 말하면 give it bac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She gives. 3인칭 단수가 문장의 주어로 오니까 gives가 따라오죠. 그녀는 주다. Me a present. 나에게 선물을 주다. She gives me a present. 같이 해볼까요? She gives me a present. She gives me a present. 그녀는 나에게 선물을 주다라는 문장이죠. 다음 문장 볼게요. giving 진행형이죠. I am giving. 나는 주는 중이다. out candy.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영어 표현입니다. giving out이 같이 올 때는 나눠주다라는 뜻이에요. I am giving out candy. 나는 사탕을 나눠주는 중이다라는 문장이죠. 같이 해볼까요? I am giving out candy. I am giving out candy. 좋아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He gave. 과거형이죠? 그는 줬다. Me a hug. 자, 꼭 물건이 아니어도 악수, handshake, 혹은 포옹, hug, 이런 것도 주다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는 나를 껴안았다. He gave me a hug.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같이 해볼까요? He gave me a hug. He gave me a hug.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today's point로 한번 리뷰해 볼까요? 건네주다 혹은 주다라는 뜻의 오늘의 동사 give입니다.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일 때는 gives, gives. 현재 분사 진행형일 때는 giving, giving. 과거일 때는 gave, gave로 그 모습이 변하죠. 자, 그럼 today's point를 잘 기억하시면서 바로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돌려줘, blank, it back 라는 문제죠.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기본형인 give죠. 명령어로 give it back. 돌려줘 라는 문장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give it back. give it back.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는 나에게 선물을 주다. She blank me a present.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gives죠. 3인칭 단수일 때는 gives. She gives me a present. 그녀는 나에게 선물을 주다. 같이 해볼까요? She gives me a present. She gives me a present.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사탕을 나눠주고 있다. I am blank out candy.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나눠주고 있다. giving이죠. I am giving out candy. 같이 해볼까요? I am giving out candy. I am giving out candy. 나는 사탕을 나눠주고 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그는 나를 껴안았다. He blank me a hug.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껴안았다. 과거니까 gave. He gave me a hug. 같이 해볼까요? He gave me a hug. He gave me a hug. 자, 이렇게 오늘의 퀴즈가 완성이 됐는데요. 그럼 오늘의 단어 give를 갖고 짧은 일기를 써보는 건 어때요?
Today is my birthday.

0: birthday.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My mom gives me a present. 엄마는 나에게 선물을 주다. My dad gave me a hug. 아빠는 나를 껴안았다. And I am giving out candy. 그리고 나는 사탕을 나눠주고 있다. Today is my birthday. My mom gives me a present. My dad gave me a hug. And I am giving out candy.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까요?
1: Today is my birthday. My mom gives me a present. My dad gave me a hug. And I am giving out candy.
0: 자,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동사 give, 건네주다, 주다 라는 동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문장으로 쓸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숙제는 이 단어를 직접 일기로 써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태극기.
1: Hello everyone. 여러분, hello. 오늘도 제니쌤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문화, 역사, history, 영어 표현과 함께 알아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기, National Flag, 바로 태극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Are you excited? 자, 그럼 스토리 타임으로 먼저 바로 가볼게요. Follow me!
2: 나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가 너무 좋아. I like 태극기.
1: 너는 태극기가 왜 그렇게 좋은데? Why do you like 태극기 so much?
2: 이 태극 문양이 멋지잖아요. This 태극 mark is cool.
1: 맞아. 그리고 태극기의 이 흰색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상을 나타낸다는 사실.
2: 와, 그럼 이 사귀에도 의미가 있나요? Do these shapes have different meanings?
1: 그럼, you're right. 이 모양, shape, 이 모양이 또 다른 뜻을 담고 있어. 거는 하늘, sky. 고는 땅, land. 감은 물, water. 이는 불, fire. 이 네 가지를 상징하지.
2: 우와, 더 알려주세요. Tell me more about 태극기.
1: 그렇다면 태극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 Let's learn about 태극기. 친구들 재밌게 보셨어요? 자, 이제부터 국기에 대해서 한번 다양하게 살펴볼 텐데요. 우선 국기는 영어로 national flag죠. 전 세계의 다양한 모습, 모양, shape, color, 색깔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국기는요, 한 나라의 전통, tradition, 그리고 이상, 그리고 가치,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답니다. 자, 먼저 이 국기 먼저 볼까요? 네, 이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미국의 성조기라고 불리는 국기예요.

0: 다음은요, 삼색기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국기죠. The National Flag of France. 그리고요, 이 국기 한번 보세요. Look at this one.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각형의 모양, shape, 사각형 모양이 아닌 국기인 네팔의 국기예요. The National Flag of Nepal. 신기하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기. 바로 태극기입니다. 짝짝짝짝. 그럼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태극기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영어 표현과 함께 알아볼게요. Let's go! 우선 국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National, 국가의 flag, 기 혹은 깃발. 바로 국기예요. National flag, national flag. 깃발은 다시 뭐라고요? Flag, flag. 우리 이 국기들을 보니까 다양한 색깔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태극기에는요, 바탕색이 뭐죠, 여러분? 흰색이죠. 바로 white. 여기서 발음 포인트, white 아닙니다. white, white. 그리고요, 이 사괘의 문양인 색깔은 검정색이었어요. black, black. 색깔과 더불어 다양한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양은 영어로 shape, shape. 좋습니다. 그럼 이 태극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뭐뭐 하자라는 표현은 let's. 좋아요. 자, 그럼 이 표현들을 듣고 따라하면서 확실하게 익혀두자고요. Let's go!
1: Let's listen and repeat. Flag, flag. White, white. Black, black. Shape, shape. Let's.
0: 여기서 잠깐! 오늘의 꿀 표현은요, 바로 무엇무엇 하자! 친구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Let's 뒤에 움직이는 동사를 넣으면 됩니다. 우리 가자! Let's go! Let's go! 우리 먹자. Let's eat. 그렇죠? Let's eat. 우리 놀자. 제니야, 놀자. Let's play. Let's play. 잘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재밌는 퀴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본 표현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Quiz, please. 나와주세요.
1: Quiz time. What's this?
0: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바람에 펄럭펄럭 하는 깃발. 깃발이 뭐죠? Yes.
1: Flag. Flag.
0: 태극기에 있는 이 색깔, 뭘까요?
1: Black. Black.
0: 바로 사괘에서 보였던 검정색이죠. Black.
1: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0: 들려주는 단어를 먼저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1: Shape. Shape.
0: Yes.
1: Shape. Shape.
0: 모양이죠.
1: White. White.
0: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나타내는 색깔 무엇이죠? 바로 흰색입니다.
1: White, white.
0: Good job! 친구들, good job! 자, 이번에도 태극기를 소개하는 글 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Let's go!
1: About 태극기. Let's

0: Welcome back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신나게 영어 동요도 부르고 영어 표현도 같이 익혀봐요. 오늘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 Today's song. Who's afraid of the big bad wolf?
0: 아우, 아우. 여러분, 혹시 늑대 무서워하나요? 아니요. 누가 늑대를 무서워하나요? Who's afraid of the big bad wolf? 네, 바로 오늘 노래의 제목입니다. Who's afraid of the big bad wolf? 우리 한번 노래를 들어볼까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오늘 노래에는 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단어를 공부해 가면서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물음표 속에 가려진 이 사람은 누구? 누구일까? 이걸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Who? 누구란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Who? Who?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아유, 깜짝이야! 무서워하는 표정이네요. 무서워하는 이 감정을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Afraid. Afraid. 다시요. 무서워하는 afraid. Excellent. 잘했어요. 육지에서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라고 하죠. 큰. 어떻게 표현하나요? Big. 맞아요. 큰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big. Big. Good job. 좋아요. 다음 단어. 이런 못된 행동을 하고 있군요. 안 돼요. 못된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요. 바로 bad입니다. Bad. Bad. 못된.

0: Bad. Very good. 다음 단어요. 아우, 아우. 이렇게 우는 동물은 늑대죠. 늑대를 영어로 wolf라고 합니다. wolf, wolf. 늑대예요. wolf. Super.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 단어 잘 기억해야겠죠? 노랫말에 나온 또 다른 단어를 랩비트에 맞춰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Who?
0: 누구?
1: Afraid.
0: 무서워하는.
1: Big.
0: 큰.
1: Bad.
0: 못된.
1: Wolf.
0: 늑대.
1: Not.
0: 아니다.
1: Tiger.
0: 호랑이.
1: Ghost.
0: 귀신.
1: Of.
0: 무엇을. 네, 저와 함께 리듬에 맞춰 단어를 익혀보는 시간이죠. 자신 있게 따라해 보세요. Who? Who? Gamjak, 무섭다면 afraid, afraid. 코끼리만큼 큰 big, big. 안 돼요, 못된 행동 bad, bad. 아우, 늑대는 wolf, wolf. Marvelous! 여러분, 아주 잘했습니다. 자, 지금 배운 단어를 기억하면서 문장 읽기 도전해 볼까요? 네, 노랫말에 두 개의 문장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선생님과 읽어볼까요? 누가 크고 못된 늑대 또는 호랑이를 무서워할까? 늑대부터 넣어서 읽어볼게요. Who's afraid of the big bad wolf? Who's afraid of the big bad wolf? 이번엔 호랑이, 타이거를 넣어서요. Who's afraid of the big bad tiger? Who's afraid of the big bad tiger? Good job! 다음 문장은요. 나는 크고 못된 늑대 또는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봅니다. I'm not afraid of the big bad wolf. I'm not afraid of the big bad wolf. 이번엔 tiger예요. I'm not afraid of the big bad tiger. I'm not afraid of the big bad tiger. Excellent!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노래 불러볼까요? 시작합니다. Who's afraid of the big bad wolf? Let's sing loudly!

오늘 배운 노래는 Who's Afraid of the Big Bad Wolf?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왔죠? 노래를 즐겁게 따라 부르며 계속 익혀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신나는 노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ello,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오늘 월요일인데 새로운 한 주 시작 잘했나요? 아니, 벌써 주말이 기다려진다고요? 우리 오늘은 주말 활동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는 법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준비됐나요?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6. Weekend activities. Monday. Let's go hiking this weekend. I can talk about my plans for this weekend.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What do we see here? Wow, we see two rabbits here. 왼쪽 토끼는 등산용품을 챙기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토끼는 옷들을 들고 있어요. They seem to have different plans, right? 자, 우리 재미있는 계획을 세우는 주말, 주말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aturday, Sunday, 주말. 네, 맞아요. Weekend라고 합니다. Weekend. 따라해보세요. Weekend. 맞아요. 그러면 주말 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Weekday라고 합니다. 네, 보셨어요? Weekend, 주말은 주에 끝나는 그런 두 날이어서 Weekend, 끝, End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평일은 Week, 주 중에 있는 날들이니까 Weekday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eekday. Weekday. 맞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그림 속에 토끼가 또 등산 용품을 챙기고 있었잖아요. 등산. 등산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Hiking. Hiking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Hiking. Hiking. That's right. 자, 그리고 주말에 우리가 만약에 등산을 가면 또 배낭을 메고 가잖아요. 배낭은 영어로 backpack. 우리 등에 메는 가방이라고 해서 backpack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Backpack. Backpack. 이렇게 단어들을 좀 보니까 우리 오늘의 대화 좀 더 궁금해지는

0: 텐데요.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보시죠.
1: Let's go hiking this weekend.
2: I need to buy a new dress, remember?
1: Oops, I forgot.
2: I knew it.
1: Don't worry, we will go shopping.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짜자! Let's 땡땡 this weekend입니다. 자, this weekend는 우리 뭐였죠? 이번 주말이었죠? 그러면 let's 땡땡 하면 우리 뭐뭐 하자라는 뜻이에요. Let's는 let us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주말에 등산하러 가자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 주말에 등산하러 가자. 우리 등산 아까 방금 배웠죠? 등산 뭐였죠? Hiking 맞아요. 그러면 등산하러 가자니까 우리 어떻게 빈칸에 단어를 쓰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Let's go hik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Let's go hiking this weekend. Let's go hiking this weekend. Let's go hiking this weekend. That's right.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어디론가 가서 몸을 움직이는 이런 여가 활동은 ing로 끝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이킹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위밍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캠핑 아니면 뭐 쇼핑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이런 단어들을 다뤄보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 연습 한 번 더 해보죠. 이번 주말에 쇼핑하러 가자. 쇼핑하러 가자. 아, 이거 좀 쉽죠. 그죠? Let's 땡땡 this weekend니까 Let's go shopping이 되겠습니다. Repeat after me. Let's go shopping this weekend. Let's go shopping this weekend. Let's go shopping this weekend. Good job. 연습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 주말에 캠핑하러 가자. 이것도 너무 쉬운데 우리 let's 가자니까 let's go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다. Let's go camping this weekend. 따라해보세요. Let's go camping this weekend. Let's go camping this weekend. 맞습니다. 다음 표현은요. I need to buy 땡땡입니다. I need to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있어, 뭐뭐 해야 해 라는 뜻이라고 저번에 배웠었죠? 근데 I need to buy니까 나는 무엇을 사야 해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땡땡에 무엇을 넣을까요? 저 우리 새 원피스를 사야 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새 원피스, 영어로 뭐라고 하죠? I need to buy a new dress입니다. 원피스가 살짝 영어일 것 같은데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dress, 원피스는 dress라고 표현해요. 자, repeat after me. I need to buy a new dress. I need to buy a new dress. I need to buy a new dress. 쉽죠? 우리 그러면 이 땡땡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I need to buy 새 신발. 새 신발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New shoes. 그쵸? Repeat after me. I need to buy new shoes. I need to buy new shoes. I need to buy new shoes. That's right. Let's practice one more time. I need to buy 새 배낭. 우리 배낭 아까 배웠는데 등에 매는 가방이라고 해서 등은 영어로 back. 그리고 가방을 pack해서 그치요. backpack입니다. I need to buy a new backpack. 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따라해 보세요. I need to buy a new backpack. I need to buy a new backpack. I need to buy a new backpack. 잘했어요. Next expression, don't worry, we will 땡땡. Don't worry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누군가를 안도시켜주는 표현이고요. We will 땡땡 하면은 무엇을 할 거야 라는 미래형이죠. 그럼 우리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우리 쇼핑하러 갈 거야. 아까 쇼핑 얘기했었죠. 뭐라고 할까요? 3, 2, 1. 네, go shopping 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Don't worry, we will go shopping. 따라해보세요. Don't worry, we will go shopping. Don't worry, we will go shopping. 자, 다 연습해볼게요. Don't worry, we will. 내일 갈 거야.

우리 연습해봐요. 우리 새 것으로 살 거야. 그러면 we will에 새 것으로 살 거야를 넣어야 되겠죠. 자, 뒤에 뭐가 들어갈까요? 새 것으로 살 거야. 살 거야는 buy니까 we will buy a new one.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Don't worry, we will buy a new one. Don't worry, we will buy a new one. 여러분, good job. 너무 잘했어요. Boom, boom, chant. Music, start.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I need to buy a new dress. I need to buy a new dress. Remember? Remember? Oops, I forgot. Oops, I forgot. Good job! It's level up time. 띠링! 우리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봐요. 두 토끼가 한 토끼는 등산을 가고 싶고 또한 토끼는 옷을 사고 싶대요. 이렇게 다른 계획을, 주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어떤 표현을 배웠나? 땡땡! Hiking this weekend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땡땡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우리 이번 주말에 등산 가자였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3, 2, 1. 맞아요. Let's go hiking this weekend라고 해야 되죠? Repeat after me. Let's go hiking this weekend. 네, 맞아요. 그럼 다음에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I 땡땡 to buy a new dress 땡땡입니다. 자, 먼저 나는 새로운 원피스를 사야 해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원피스를 사야 해. 사야 할 필요가 있어. 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는 I need가 맞아요. 그쵸? I need to buy a new dress였는데 그럼 이 다음에 끝나는 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는 어떤 표현이었냐면 기억나니? 기억해?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3, 2, 1. 기억하다니까 remember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I need to buy a new dress. remember였어요. Repeat after me. I need to buy a new dress. remember?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다른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I need to buy a new 땡땡 remember인데 여기서 나 새로운 배낭을 사고 싶어 기억해? 라는 말을 하고 싶대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 배낭 배운 단어죠. 맞죠? 3, 2, 1. 맞습니다. backpack였어요. I need to buy a new backpack. remember? Remember? 기억하시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Oops, I forgot. 자, 여기에서 Oops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뭐 잊어버렸을 때, 내 실수야, Oops! 이럴 때 쓰는 그런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Oops, I forgot. 아, 나 깜빡했어. 나 잊어버렸어. 라는 뜻이죠. Oops, I forgot. Repeat after me. Oops, I forgot. 네. I knew it. I knew it은, 아, 알았어. 그러니까, 역시, 너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표현입니다. 자, repeat after me. I knew it. 맞아요. 자, 마지막. Don't worry. We, 땡땡, shopping입니다. 이렇게 shopping. 우리 쇼핑을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죠.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죠? 3, 2, 1. 네. Don't worry, we will go shopping. 우리는 쇼핑을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저랑 이렇게 표현 배워보니까 너무 쉽죠?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 수업 어땠나요? Let's go hiking this weekend.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혹시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우리 오늘은 상대방에게 지난 주말에 뭐 했는지 영어로 물어보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let's grow!
1: Week 16. Weekend activities. Tuesday.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I can talk about what I did last weekend.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이에요. What do we see here? A tiger is showing a picture to a deer. 근데 사진을 보니까 텐트도 있고 모닥불도 있고 캠핑을 갔었나 봐요. 맞아요. 우리 오늘 캠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과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캠핑은 그냥 캠핑이라고 하죠. Repeat after me. 캠핑. 네, 맞아요. 살짝 캐보다는 캐 발음에 더 이에 발음, 캐 발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캠핑이라고 해요. 우리 그러면 campfire, 모닥불을 campfire라고 하는데요. 모닥불, 그래서 우리 캠핑에서 피우는 불이다 해서 campfire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campfire, campfire. 맞아요. 그러고 우리 캠핑 가서 또 잘 때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자잖아요. 침낭은 영어로 sleeping bag이라고 합니다. bag,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도 bag이라고 하지만 큰 주머니 이런 것도 bag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때 들어가는 주머니, 큰 주머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Sleeping bag. 따라해보세요. Sleeping bag.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전등, 어두컴컴할 때 손전등 쓰잖아요. 캠핑 가서 손전등은 영어로 flashlight. flash는 무엇을 비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light는 빛이죠. 그래서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물건을 손전등이라고 해서 flashlight입니다. 따라해보세요. flashlight. flashlight. 네, 오늘 이렇게 단어들도 보고 그림도 보니까 오늘의 대화 빨리 들어봐야 되겠어요.
1: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2: We went camping.
1: Oh, that's exciting.
2: We saw a huge bear there.
1: My goodness, I'm glad you're okay.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따다! What did you do? 땡땡! 입니다. What did you do? 라는 질문은 너 뭐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신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데 그러면 이 땡땡에 지난 주말을 집어넣으면 너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는 질문이 되겠죠. 지난 주말, 영어로 어떻게 하죠? 우리 주말, weekend 배웠을 텐데 지난은 last weekend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Repeat after me.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맞아요. Last weekend, 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바꾸면 다른 때에 뭐 했어?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제 뭐 했어? 를 물어보고 싶다면 어제를 넣어야 되겠죠?

어제가 영어로 뭘까요? Yesterday. 그쵸? What did you do yesterday? 따라해 보세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잘했어요. 어제 말고 방과 후. 오늘 학교 끝나고, 너 학교 끝나고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이제 방과 후를 빈칸에 넣어야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학교가 끝난 뒤가 힌트입니다. 그래서 after school. What did you do after school? 그쵸? 네, 따라해 보세요. What did you do after school? What did you do after school? 네, 학교 끝나고 뭐 했어? 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Next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We went 땡땡입니다. 여기서 went는 무엇의 과거형일까요? go의 과거형이죠. 우리는 갔다. 이렇게 go는 가다인데 과거형 갔다로 얘기하고 싶으면 we went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린 캠핑을 갔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이 빈칸에 캠핑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we went camping이라고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We went camping. 그죠? We went camping. 잘했어요. 연습을 좀만 더 해볼게요. 우리는 등산을 갔어라고 한번 해볼까요? 등산. 등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등산은 hiking 맞습니다. 그래서 we went hiking. Repeat after me. We went hiking. We went hiking. 잘했어요. 우리 만약에 쇼핑을 갔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쇼핑을 넣어야 되겠죠. 빈칸에 쇼핑을 넣어서 we went shopping이라고 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We went shopping. We went shopping. 잘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We saw 땡땡 there. 여기서 there는 거기에서라는 뜻이죠. 그리고 we saw는 우리는 봤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see의 과거형이 saw입니다. 보다의 과거형이 봤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봤다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 빈칸에 그럼 거대한 곰을 넣어서 우리는 거기서 거대한 곰을 봤어라는 말을 해볼까요? 그러면 we saw 그리고 거대한 거니까 big보다 큰 것보다 더큰 거대한은 뭐라고 하죠? 영어로 huge 하고 그리고 곰이니까 bear. 그래서 we saw a huge bear there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맞아요. Repeat after me. We saw a huge bear there. We saw a huge bear there.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또그 빈칸의 단어를 다른 걸로 바꿔서 연습을 더 해볼게요. 많은 별을 봤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별. We saw 많은. 그러니까 many. 그리고 별이니까 stars가 되겠죠? 그래서 we saw many stars there라고 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We saw many stars there. We saw many stars there. Good job. Let's practice one more time. What did we see? 아름다운 새를 봤대요. 아름다운 새. 그러면 이 빈칸에 아름다운 새를 영어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름다운은 beautiful. 그죠? 새는 bird이니까 we saw a beautiful bird there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We saw a beautiful bird there. We saw a beautiful bird there. 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cue.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Last weekend. We went camping. We went camping. We went hiking. We went hiking. We saw a huge bear. We saw a huge bear.

Good job! 우리 level up 해보는 시간입니다. 띠링!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 어떤 표현을 배웠나,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호랑이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 캠핑 갔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거기서 굉장히 거대한 곰을 봤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사슴이 호랑이에게 물어봤어요. 땡땡 유 땡땡 last weekend? 라는 질문을 했어요. 지난 주말에 너 뭐했니? 너 뭐했어? 라는 질문이었죠. 자, 여기 last weekend, 지난 주말은 나왔는데 그럼 너 뭐했어? 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을 넣어야 되겠다. 그쵸? 이 빈칸에 단어들을 넣어주세요. 3, 2, 1 맞습니다. What did you do?가 되어야 되겠죠? 지난 주말에 너 뭐했니?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따라해보세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네, 사슴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호랑이가 나 캠핑 갔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we 땡땡 캠핑 땡땡에 갔어 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go의 과거형은 무엇일까요? 3, 2, 1 맞아요. We went camping. went가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Repeat after me. We went camping. We went camping. 그래서 사슴이 정말 재밌었겠다. 와, 흥미롭다. 이런 답을 했어요. Oh, that's exciting. 맞아요. Repeat after me. Oh, that's exciting. Oh, that's exciting. 그랬더니 호랑이가 거기서 거대한 곰을 봤대요. 그럼 we 땡땡 a huge bear there인데 이 땡땡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봤다 라는 뜻이 들어가야 되겠죠? we 하고 무엇이 들어갈까요? see의 과거형인데 3, 2, 1 네, saw가 맞겠죠? we saw a huge bear there. 따라해보세요. We saw a huge bear there. We saw a huge bear there. 거대한 곰을 봤다고 하니까 이 사슴이 My goodness, I'm glad you're okay.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My goodness는 어머나, 세상에, 그런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my goodness 했고요. 그리고 I'm glad you're okay 해서 I'm glad는 나는 기뻐, 정말 다행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You're okay 했으니까 너가 괜찮아서, 그러니까 I'm glad you're okay는 너가 괜찮아서, 난 기뻐, 너가 괜찮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런 뜻입니다. 따라해보세요. My goodness, I'm glad you're okay. My goodness, I'm glad you're okay. 맞아요. 여기서 변형을 좀 줘서 너가 안전해서 괜찮아, 너가 안전해서 다행이야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전하다 뭘까요? 3, 2, 1 맞습니다. safe. 그래서 My goodness, I'm glad you're saf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재밌었나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다른 친구들에게 지난 주말에 뭐 했니? 라고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초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말에 즐거운 야외활동 계획되어 있나요? 근데 만약에 비 예보가 있다면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할 거예요? 오늘 저랑 함께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6. Weekend Activities. Wednesday. I'll just go swimming indoors. I can give advice for this weekend.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 up 해볼까요? 짜자!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여기에 두 마리의 생쥐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왼쪽에 있는 딸 생쥐가 여러 가지 수영용품을 챙기고 있어요. 수영을 하러 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수영에 관련된, 수영용품에 관련된 단어들을 볼게요. 수영복을 먼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wimsuit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swim은 당연히 수영이고요. 그리고 suit는 옷.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wimsuit 하면 수영복이 되겠습니다. Repeat after me. Swimsuit. Swimsuit. 맞아요. 여기 S-U-I-T여서 약간 sweet 해야 되나?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suit라고 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다음 단어. 수경. 우리 수영할 때 쓰는 이 안경 같은 보호 장비이죠. 여기서 goggles. Goggles는 이렇게 눈을 보호하는 안경 같은 장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swimming goggles 하면 수경이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Swimming goggles. Swimming goggles. 맞아요. 그리고 우리 머리에 쓰는 거는 뭐라고 하죠? 수영모자, 수영모. Swimming cap. 여기서 cap도 모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swimming cap 하면 수영모가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Swimming cap. Swimming cap. 네, 이렇게 딸 생쥐가 여러 가지 수영용품을 챙기고 있었는데 아빠 생쥐가 크게 X를 그리면서 안 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물풍선 안에, 그 말풍선 안에 해변가가 보이는데 굉장히 흐린 날씨고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뭐 해변가를 가지 말아라, 수영하러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실내로 가, 실내에서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 실내는 영어로 indoors 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indoors. indoors. 맞아요. 실내로 가 하면 go indoors 하면 되고요. 실내에 있어는 stay indoors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야외는 뭐라고 할까요? in을 out으로 바꿔서 outdoors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들어봐야 되겠죠?
2: You shouldn't go to the beach this weekend.
1: Really? Why not?
2: It will rain.
1: Then I'll just go swimming indoors.
2: That sounds better.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우리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key expression 가볼게요. 짜자! You shouldn't go to 땡땡 this weekend. 여기서 this weekend가 다시 나왔어요. 이번 주말이라는 뜻이죠. 근데 you shouldn't go to 땡땡 하면은 무슨 말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shouldn't는 should not의 줄임말이에요. You should는 너가

무엇을 했음 좋겠어? 이죠. 근데 you should not, you shouldn't 이니까 부정해서 너가 그 땡땡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너가 땡땡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 go to니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You shouldn't go to 땡땡 this weekend. 해변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빈칸에 해변을 넣어봅시다. 해변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맞아요. The beach라고 하죠. 그래서 you shouldn't go to the beach this weekend라고 하면 이번 주말에 너 해변 가지 않는 게 좋겠어. 가지 마.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repeat after me. You shouldn't go to the beach this weekend. You shouldn't go to the beach this weekend. 잘했어요. 문장이 좀 길지만 차근차근 하면 아주 쉽게 잘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말에 몰에 가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몰을 이 빈칸에 넣어주면 됩니다. You shouldn't go to the mall this weekend. 맞았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You shouldn't go to the mall this weekend. You shouldn't go to the mall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뭘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공원에 가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빈칸에 공원을 넣어서 You shouldn't go to the park this weekend가 되겠죠? 네, 따라해보세요. You shouldn't go to the park this weekend. You shouldn't go to the park this weekend. 잘했어요. 다음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It will 땡땡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미래형 will이 들어왔는데, 자, 우리는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뭐가 할 거야, 뭐뭐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it will 이렇게 써주는데요. 그럼 이 빈칸에다가 be가 올 거야. 그래서 be를 넣으면 네, 이렇게 미래 예보를 해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it will rain을 넣어야 되겠죠? It will rain. 따라해보세요. It will rain. It will rain. 맞아요. 비예보가 있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It will rain. 그러면 비가 아니라 눈이 올까요? 눈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it will snow라고 하면 되겠죠? It will snow. It will snow. 맞아요. 마지막 표현입니다. Then I'll just 땡땡.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Then은 그러면 이런 뜻이고 I'll just가 나왔는데 여기서 I'll은 I will의 줄임말이겠죠? 그래서 나는 뭐뭐 할 거야. I will. Just 그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난 그냥 뭐뭐 할래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실내로 그러면 그냥 실내로 수영하러 갈래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Then I'll just 하고 수영하러 갈래. 수영하러 갈래. 실내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갈래. 갈래가 먼저 나와야 돼요. Go 그리고 수영하다. Swimming, go swimming 해야 되겠죠? 실내로 우리 아까 배웠던 단어. 실내로. Out이 아니라 in. 그래서 indoors. 그래서 Then I'll just go swimming indoors.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Then I'll just go swimming indoors. Then I'll just go swimming indoors. 다시 한번. Then I'll just go swimming indoors. 네. 밖에 비가 오니까 난 그냥 실내로 수영하러 갈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좀 다르게 연습을 해볼게요. 쇼핑하러 갈래. 그러면 그냥 쇼핑하러 갈래는 어떻게 할까요? Then I'll just go shopping 하면 되겠죠? 맞아요. 따라해보세요. Then I'll just go shopping. 집에 있을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Then I'll just 있을래. Stay. 집에. Home. 그래서 Then I'll just stay home. Then I'll just stay home.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챈트, drop the beat.

0: to the beach. It will rain. It will rain. It will snow. It will snow. I'll just stay home. I'll just stay home. Good job! 우리 복습하면서 level up 해볼까요? 띠링! 어떤 상황이었죠? 우리 아빠 생쥐가 딸 생쥐하고 주말 계획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빠가 너 주말에 해변에 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했어요. 땡땡 to the beach this weekend. 여기에 땡땡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To the beach this weekend 이미 나왔으니까 너 가면 안 돼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였죠? 3, 2, 1. 네, you shouldn't go to the beach this weekend 였습니다. 따라해보세요. You shouldn't go to the beach this weekend. 맞아요. 그래서 딸이 진짜요?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Really? Why not? 아빠 생쥐가 주말에 비가 온대, 비가 온대 라고 날씨를 얘기해줬어요. 땡땡 rain인데 그럼 이 땡땡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미래형, 미래형의 단어 무엇이 있을까요? 3, 2, 1. It will rain 였습니다. 따라해보세요. It will rain. 다시 한번. It will rain. 맞아요. 그러면 실내 수영장에 갈게요 라고 딸이 대답했어요. 실내로 수영장에 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땡땡 go swimming indoors 입니다. 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러면 실내 수영장에 갈게요. 아,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어요. 3, 2, 1. 맞아요. Then I'll just go swimming indoors 입니다. 여기서 then은 그러면 I'll just 그러면 아, 나 그냥 이렇게 할게요 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따라해보세요. Then I'll just go swimming indoors. Then I'll just go swimming indoors. 잘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 그래 그게 좋겠다. 그게 더 낫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That sounds better. 따라해보세요. That sounds better. 그러면 그거 정말 재밌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빈칸에 That sounds better 말고 fun이 들어가야 되겠죠? That sounds fun.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재밌게 들린다. 재밌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배워보니 너무 쉽죠?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다른 사람이 충고해 줬을 때 아, 나 그냥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영어로 말하는 법 오늘 배워봤죠? Then I'll just go swimming indoors.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1: Thanks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깎아

팔꿈치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4개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여러분, 혹시 취미로 조깅하는 친구들 있나요? 저도 굉장히 조깅 좋아하는데 우리 오늘 조깅 관련된 표현을 좀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우리 먼저 학습 목표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let's grow.
1: Week 16. Weekend activities. Thursday. Where are you going? I can ask to go jogging.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picture. 엄마는 지금 she's cooking in the kitchen, right? 그리고 아들은 운동복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조깅하러 가나 봐요. 조깅, 우리 아까 조깅 관련된 표현 배워본다고 얘기했죠? 우리 조깅을 영어로 얘기할 때는 조라고 하지 말고 오 발음보다는 약간 어 발음으로, 열린 발음으로 jogging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jogging. 네, 다시 한번 jogging. 맞아요. 조깅 하지 말고 jogging 해주세요. 그럼 다음 단어로는 우리 운동복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배워볼까요? tracksuit. 라고 합니다. 여기서 track는 운동장에 이렇게 달리기 하는 그 라인 그려져 있는 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track 하고 그리고 suit는 옷 한 벌, 옷을 얘기합니다. track suit 하면은 운동할 때 입는 옷, 그래서 운동복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track suit. track suit. 우리 저번 시간에 수영복도 배웠었죠? swimsuit. 맞아요. 그 똑같은 suit예요. 자, 다음 단어는 운동화입니다. 운동화. 우리 뛸 때 신는 신발. 그래서 running shoes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running shoes. running shoes. 맞습니다. 우리 그리고 그림을 보면 이 창문에 해가 지고 있어요. 노을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석양, 해질녘을 sunset이라고 합니다. sun은 당연히 태양이고 set는 이렇게 지다를 뜻해요. 그래서 sunset 하면 석양, 해질녘. 따라해보세요. sunset. sunset. 네. 그림을 보고 나니까 오늘의 대화 빨리 듣고 싶네요.
2: Mom, can I go jogging?
1: Sure. Where are you going?
2: I'm going to the park.
1: Don't be too late. It's getting dark.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따다! 자, where are you 땡땡입니다. 우리 빈칸은 놔두고 그냥 첫 번째만 보면 Where are you? 너 어디니? 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어디 가니?예요. 가니니까 우리 go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떤 형태로 이 빈칸에 들어갈까요? 네, going 이렇게 ing를 붙여줬어요. Where are you going? 하면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뜻이고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 갈 계획이니? 어디 가는 중이니?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 또 다 함께 물어보는 그런 아주 유용한 질문이 됩니다. Where are you going? 자, 따라해보세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are you going? 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지 않아도 앞으로 나타날 미래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뒤에 더 빈칸을 하나 더 붙여서 이번 주말에 어디 가니? 이렇게 시간, 때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번 주말이니까 우리 이번 주말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아시죠? 맞아요. This weekend. 그래서 이걸 붙이면 Where are you g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Where are you going this weekend? Where are you going this weekend? 잘했어요. 그럼 우리 방과 후에 어디 가니?로 한번 물어볼까요? 방과 후는 우리 학교가 끝난 뒤라는 뜻이니까 after school 맞죠? Where are you going after school? 다시 한번 Where are you going after school? 아주 잘했어요. Next expression으로 넘어가 봅니다. I'm going to 땡땡.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이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공원에 갈 거예요. 라고 답하고 싶어요. 공원을 한번 빈칸에 넣어볼까요? I'm going to the park 하면 되겠죠? I'm going to the park. 네, I'm going to the park. 잘했어요. 그리고 공원을 해변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빈칸에 해변을 넣어서 해변이 영어로 뭐였죠? The beach. 그쵸? I'm going to the beach. 따라해보세요. I'm going to the beach. I'm going to the beach. 잘했어요. 이번에는 놀이터에 한번 가볼까요? 놀이터. 놀이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3, 2, 1. Playground. 우리 노는 곳, 노는 장소여서 playground라고 얘기하죠? 자, I'm going to the playground. 따라해보세요. I'm going to the playground. I'm going to the playground. 잘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expression입니다. It's getting 땡땡. 자, 여기서 땡, 여기서 get는 무엇이 되다. 이런 의미의 그런 단어예요. get. 그래서 it's getting 하면은 점점 무엇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라는 의미로 쓰고 싶어요. 어두워지고 있어. 점점. 어둡다. 어둡다. 단어 뭐가 있을까요? 3, 2, 1. 맞아요. dark라고 하죠. 그래서 it's getting dark 하면 밖에 날이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해가 점점 지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네, 따라해 보세요. It's getting dark. It's getting dark. 네. 그럼 이제 dark를 추워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한번 바꿔볼까요? 점점 추워지고 있어.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추워지다. cold. 맞아요. It's getting cold 하면 됩니다. 그냥 it's cold 하면 추워인데 it's getting 이렇게 getting을 넣어서 점점 추워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써요. 네, 따라해보세요. It's getting cold. It's getting cold. 아주 잘했어요. 늦어지고 있어. 점점 늦어지고 있어. 시간이 점점 늦어져서 나 빨리 집에 가야 돼. 이럴 때 쓰는 점점 늦어지고 있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t's getting late라고 합니다. 맞아요. late가 늦다라는 뜻이죠. 늦은. 자, 따라해 보세요. It's getting late. It's getting late.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오늘. 붐붐 챈트 뮤직 스타트.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park. I'm going to the park. It's getting dark. It's getting dark. It's getting cold.

It's getting cold. Good job. 친구들, 우리 level up 해보는 시간입니다. 띠링! 그림 보면서 우리 어떤 표현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엄마와 아들이 부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들이 엄마, 저 조깅하러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Mom, can I go? 땡땡!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빈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조깅하러 다녀와도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조깅이 들어가야 되겠죠? Mom, can I go jogging? 따라해보세요. Mom, can I go jogging? 잘했어요. 우리 여기에서 응용 표현으로 한번 레벨업을 해봅시다. 자, 우리 예전에 산책 나가도 돼요? 라는 표현을 can we go for a walk? 이렇게 배워봤는데 여기에서 우리 러닝하러 가도 돼요? 달리기하러 가도 돼요? 를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Can I go for a walk를 어떻게 바꿀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3, 2, 1. 맞아요. Mom, can I go for a ru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깅이랑 런이랑 어떻게 달라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조깅은 그냥 굉장히 천천히 늦은 속도로 이렇게 천천히 뛰는 거를 얘기하고 좀 go for a run 하면 빠르게 달리고 약간 좀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om, can I go for a ru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Mom, can I go for a run?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엄마가 물론이지, 그리고 어디로 갈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Sure, where? 땡땡. 자,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3, 2, 1. 맞아요. Sure,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Sure, where are you going? 다시 한번, sure,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갈 거야? 너 어디 가는 중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들이 대답으로 땡땡, to the park, 공원에 갈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3, 2, 1. 네, I'm going to the park 라고 얘기했어요.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답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I'm going to the park. 한 번 더. I'm going to the park. 잘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늦지 마. 곧 어두워질 거야.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늦지만은 don't be too late. 그죠? 그러면 지금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t's 땡땡 dark 땡땡이 무엇일까요? 3, 2, 1. 네, it's getting dark 였죠? 네, 따라해보세요. Don't be too late. It's getting dark. Don't be too late. It's getting dark. 네,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쉽죠, 여러분? Excellent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다른 친구가 어딘가로 가려고 할 때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오늘은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 학습 목표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let's grow.
1: Week 16. Weekend activities. Friday. My weekend post. I can talk about my weekend activities and plans.
0: Memory match. 우리 이번 주 배운 표현들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Today's topic is My Weekend Post. 나의 주말 포스팅이라는 주제로 우리 짧게 글쓰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 주 주말 계획, 주말 활동에 관련된 표현들을 많이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 지난 주말엔 뭘 했는지, 이번 주말, 그리고 그 다음 주말에는 무엇을 할 건지 이런 내용을 짧게 SNS에 포스팅하듯이 글을 써볼 거예요. 그럼 먼저 그림을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림 보면 세 개의 포스팅이 있는데요. Last weekend, This weekend, next weekend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last weekend에는 우리 캠핑을 간 것 같고요. This weekend에는 수영복을 사러 샵에 갔네. 그리고 next weekend에는 해변가에를 갈 건가 봐요. 우리 이런 내용으로 한번 글쓰기를 시작해 볼게요. 처음, last weekend, my family, 땡땡.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지난 주말에 우리 가족은 캠핑을 갔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지난 주말, last weekend 이미 나왔죠? 그리고 my family, 나의 가족은 캠핑을 갔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한번 우리 같이 글쓰기를 해봐요. 3, 2, 1. 네, went camping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캠핑을 갔어 하니까 갔다. go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선 우리 이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go의 과거형 went를 써야 됩니다. 친구들,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Last weekend, my family went camping.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Last weekend, my family went camping.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지난 주말에 우리 가족은 캠핑을 갔어를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났어를 얘기하고 싶어요. It was really 땡땡 빈칸에 신났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신났어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3, 2, 1. It was really exciting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아요. It was really exciting. 신났어를 exciting 이라고 합니다. 네, 따라해보세요. It was really exciting. It was really exciting. It was really exciting. 잘했어요. 거기에서 너무 신났는데 큰 뱀을 봤대요. 우리는 큰 뱀도 봤어. We also 땡땡 a big snake. 그럼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봤다, 커다란 뱀을. 그래서 봤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봤다. 그러면 보다는 see인데 see의 과거형이 뭘까요? 3, 2, 1. 맞아요. saw이죠? saw.

그래서 we also saw a big snake라고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We also saw a big snake. We also saw a big snake. We also saw a big snake. 잘했어요. 자, 세상에 밖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서 나는 무서웠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세상에는 my goodness 하면 돼요. 그죠? 세상에 어머나, my goodness. 그리고 it 땡땡 dark. 이건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라는 뜻이죠. 이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어두워지고 있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자, 어두워지고 있는 중,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그 상태를 얘기를 하니까 뭔가 ing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뜻 표현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고 있으려나? 3, 2, 1. 맞아요. It was getting dark.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It was getting dark. 그리고 나는 무서웠어. 그래서 and I was scared라고 합니다. 자, repeat after me. My goodness. It was getting dark and I was scared. My goodness. It was getting dark and I was scared. My goodness. It was getting dark and I was scared. 아주 잘했어요. But I'm 땡땡. We're okay. 하지만 우리가 괜찮아서 다행이야 라는 뜻입니다. 자, But I'm 땡땡.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다행이야. 이거를 좀 의역을 하면 하지만 나는 뭐 기뻐라고 의역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빈칸에 기뻐? 다행이야 라는 뜻의 단어 무엇이 들어갈까요? 3, 2, 1. 네, glad라고 하죠. But I'm glad we're okay. 아, 우리가 괜찮아서 정말 다행이야. 따라해 보세요. But I'm glad we're okay. But I'm glad we're okay. But I'm glad we're okay.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좀 문장이 긴데요. 차근차근 저와 함께 한번 글을 써볼까요? 자, 이번 주말에는 비가 올 거야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먼저 이제 빈칸이 커다란 게 있고, 그 다음에 it 땡땡 rai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번 주말을 써야 되겠죠? 이번 주말, 영어로 this weekend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비가 올 거야. 라는 의미로 이제 미래형의 단어를 넣어야 하는데 it 땡땡 rain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네, will이 들어가야 되겠죠? 미래형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this weekend it will rain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의 그 뒤에 부분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는 캠핑을 가지 않는 게 좋겠어.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so we 땡땡 캠핑. 그러면 가지 않는 게 좋겠어라는 뜻을 써야 되겠죠. 자,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일단 하지 않는 게 좋아. 우리 제안할 때, 조언할 때 어떤 단어를 쓴다 그랬죠? We should 이런 단어 많이 쓰죠. 그쵸? 근데 부정 이제 않는 게 좋겠으니까 we shouldn't 하고 가지 않는 게 좋겠으니까 go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so we shouldn't go campi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기억하고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This weekend it will rain, so we shouldn't go camping. This weekend it will rain, so we shouldn't go camping. One last time. This weekend it will rain, so we shouldn't go camping.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긴 문장인데 차근차근 절잘 따라와 줬어요.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그냥 쇼핑하러 갈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We will 땡땡 go shopping at the mall. 그럼 이 땡땡 빈칸 안에 그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을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기억할라나? 3, 2, 1. 맞아요. just예요, just. 그래서 we will just go shopping at the mall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We will just go shopping at the mall.

We will just go shopping at the mall. 잘했어요. 그리고 나는 수영복을 사야 해 라고 한번 써볼게요. 아, 수영복을 사야 해. 그래서 쇼핑몰에 가는구나. I 땡땡 to buy a 땡땡. 먼저 사야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우리 이번 주 주말 활동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Another week has started, everyone.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시작됐는데요. What does it mean?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New topic, 새로운 주제를 시작해봅니다. 이번 주 주제도 굉장히 useful, 유용한데요. Stay in tune, okay? 자, 여러분, 우리 끝까지 열심히 선생님하고 공부해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올까요?
1: Week 16. Making suggestions. Monday. Let's. I can make sentences that start with let's.
0: Okay, did you see what we are learning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보고 왔나요? Great. 그렇다면 오늘의 단어 함께 보도록 할게요. Here's a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지금 등장인물이 조금 심상치 않아요. Who are they? 맞아요. 외계인, aliens입니다. 자, why are they here? 여기 지금 왜 왔죠? 아, 미션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션, Earth Invasion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Earth는 지구이고요. Invasion은 침략, 침공입니다. 아, 지구를 침략하러 온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막 도착한 것 같아요. Because you can see a spaceship. 우리 뒤에 우주선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도착하다는 arrive. Arrive입니다. 자, 도착하자마자 What are they doing? 무엇을 하고 있죠? 열심히 지구를 지금 살피는 중이에요. 우리 살피다는 check. Check입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외계인은 여기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아, 덤불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덤불은 bush. Bush입니다. 자, 과연 이 외계인들이 이 지구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지 우리 dialogue 함께 듣고 올게요.
1: We finally arrived on Earth. Mission Invasion starts now. Wait, everything looks so strange. Let's check the planet first. Good idea. I see something moving in that bush.
0: Alright guys, 우리 친구들 대화문 잘 보고 왔나요? 우리 대화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It's focus on time. 자, 우리 첫 번째 표현입니다. Everything looks so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look so라는 표현을 오늘 잘 봐야 돼요. Look so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너무 뭐뭐해 보인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너무 뭐뭐해 보인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look이라는 단어가 s가 뒤에 붙어요. 우리 everything은 우리 단수 취급해요. 하나로 이제 취급을 하기 때문에 look 뒤에 s 꼭 붙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화문 속에서 어떤 문장이었죠? 모든 것이 너무 이상해 보여 라는 문장이었어요. 맞아요. 이상한이라는 strange를 넣어야겠죠? Let's read. Everything looks so strange. Very good. 이번에는요.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너무 다르게 보여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용사는 다른이라는 단어를 넣어야겠죠? 무슨 단어일까요? 맞아요. Different 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너무 다르게 보여. Everything looks so different in the dark. 한 번 더. Everything looks so different in the dark.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Let's the planet first 입니다. 자, 여기서 let's가 중요합니다. 우리 let's는 let us를 줄인 단어죠. 그래서 같이, 우리 같이 무엇을 하자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우리 let's는 뒤에 또 동사 원형을 꼭 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화 속에서는 어떤 문장이었죠? 행성 먼저 살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동사는 살펴보다 라는 동사겠죠. 우리 아까 선생님이랑 단어 얘기했을 때 나왔는데 바로 check입니다. 읽어볼게요. 행성 먼저 살펴보자. Let's check the planet first. 한 번 더. Let's check the planet first. Good. 이번에는 지도 먼저 살펴보자 입니다. 여러분 지도는 map입니다. 우리 앞에 덜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Let's check the map first. Let's check the map first. Good. 자, 이번에는 시간을 먼저 확인해보자 입니다. 시간은 time이죠. 읽어볼게요. Let's check the time first. Let's check the time first. Great. 다음 표현은요. I see something in that bush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표현은 something이라는 단어 뒤에 오는 단어인데요. 우리 뒤에 오는 단어가 동사인데 뒤에 뭐가 들어갔죠? 맞아. ing를 넣어야지 뜻이 무엇을 하는 무언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화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나는 저 덤불에서 움직이는 무언가 보여입니다. 선생님이 힌트 줬죠? 맞아요. 움직이는 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움직이다 라는 동사는 move입니다. 우리 move를 ing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읽어볼까요? I see something moving in that bush. 한 번 더. I see something moving in that bush. Good. 다음은요. 나는 저기에 반짝이는 무언가 보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사는 반짝이다 라는 shine을 써야겠어요. shine을 ing 넣어서 shining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 shine은 뒤에 e로 끝나요. e가 없어지면서 ing가 들어가죠.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저기에 반짝이는 무언가 보여. I see something shining over there. 한 번 더. I see something shining over there. Great job, everyone!
2: Let's go inline skating this afternoon.
3: Let's
2: go inline skating this afternoon.
3: Let's
2: go fishing this Saturday.
3: Go fishing.
2: Let's go fishing this Saturday.
3: Go fishing.
2: Sounds great. Sorry, I can't. Sorry, I can't.
3: Hello.
2: May I speak to Tim?
3: May I speak to Tim?
2: This is Yejun. This is Yejun. Speaking.
0: All right, guys, it's time for us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build up time입니다. What do we do here? 여기서 무엇을 하죠? 맞아요. We are going to review. 복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Can you guys all remember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문 잘 기억하고 있죠? Then let's review.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Here i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어요. 아, 우리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지구를 침략하는 내용이었죠. 미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우리 대화문 속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문장은요. We finally arrived on Earth입니다. 자, 해석해 보면 우리는 지구에 드디어 도착했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가 finally이고요. arrive가 도착했다라는 뜻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e finally arrived on Earth. Good. 다음 문장 볼까요? Mission. Invasion starts now. 아, 미션. 침략은 지금 시작한다 라는 미션이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Mission. Invasion starts now. Very good. 자, 과연 이 외계인들이 지구 침략에 성공을 하는지 함께 볼까요? 자,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Wait. Everything looks so 입니다. 여러분, wait는 어떤 뜻이죠? 아, 잠깐만! 이런 뜻이죠. Everything looks so.

오늘 배운 표현이에요. 맞아요. 모든 게 너무 뭐뭐 해 보인다란 뜻이었는데,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요. strange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상해 보여. 잠깐만 기다려. 이런 문장이었어요. Let's read. 읽어볼게요. Wait. Everything looks so strange. 한번 더. Wait. Everything looks so strange. 이상하죠? 다른 행성인데, 그죠? Let's, the planet first. 자, 이 외계인들이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이것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엇이었죠? 맞아. 행성을 우리 먼저 살펴보자 라는 문장이었어요. 살피다 라는 단어 기억할까요? 우리 C로 시작해요. 맞아요. check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보면 우리 행성을 먼저 살펴보자 라는 문장이었어요. 읽어볼게요. Let's check the planet first. One more time. Let's check the planet first. Great.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단어는 속삭이다입니다. 영어로는 whisper. 읽어볼까요? whisper입니다. 자, 우리 빈칸에 whisper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Let's whisper in the library. 아, 우리 도서관에서는 속삭이자라는 문장이었어요. Let's read one more time. 한번더 읽어 볼게요. Let's whisper in the library. 한번 더. Let's whisper in the library. Very good. 우리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얘기해야겠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 좀 전에 Let's check the planet first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 행성부터 살펴보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맞아요. Good idea. Oh, very good. 좋은 생각이야라고 합니다. I see something. 나는 무언가가 보여. 어디에? 무언가가 어디에서? In that bush. 저 덤불에 무언가가 보여인데 움직이는 무언가였습니다. Can you guys remember? 기억하나요? 우리 움직이는이라는 단어는 동사 뒤에 ing를 넣어야 되는데 움직이다라는 동사를 먼저 기억해야겠죠? 바로 move입니다. 자, move 뒤에 ing를 넣어서 moving이 되는데요. 우리 읽어볼게요. Good idea. 참 좋은 생각이야. I see something moving in that bush. 나는 저 덤불 속에 움직이는 무언가 보여. 한번더 우리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Good idea. I see something moving in that bush.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어볼게요. Good idea. I see something moving in that bush. Very good, everyone.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외계인들이 과연 지구 침략을 잘 하는지 끝까지 잘 한번 지켜봐 주도록 해요. Very good,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대화문에 나왔던 내용 기억하나요? 맞아요. 오늘은 외계인들이 왔는데요. 지구에 왜 왔죠? 맞아요. Earth invasion. 여러분, invasion이란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요. 침략. 지구 침략이라는 미션을 받아서 왔습니다. 자, 과연 이 외계인들이 지구 침략에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선생님이랑 이번 주쭉잘 지켜봐 줘야 돼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 배웠던 내용 practice after practice 연습 항상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영어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see you next.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0: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우리 친구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왔나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영어도 열심히 배워볼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준비들이 됐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눈이 준비됐는지, 귀가 준비됐는지, 입이 준비됐는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볼 준비, 들을 준비, 열심히 따라할 준비입니다. 자, if you're ready, 준비됐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6. Making suggestions. Tuesday. Why don't we? I can make sentences that start with why don't we?
0: All right, guys. 우리 친구들, did you see w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오늘의 학습 목표 잘 보고 왔나요? Great. Then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s. 우리 여러분의 뇌를 깨는 시간입니다. 바로 단어들을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Here's our picture. 우리의 그림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계인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외계인들이 나왔었죠. 덤불 속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있어 라고 끝났는데 바로 귀여운 강아지가 등장합니다. 자, 강아지를 본 이 외계인이 어때요? 공격하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격하다는 attack, attack 입니다. 왜 공격하지 말자 라고 하는 걸까요? 맞아요. 너무나도 귀여운 강아지가 있기 때문이죠. 귀여운은 cute, cute. 아, 이 외계인이 눈에서 지금 하트가 뿅뿅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귀여운 생명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생명체는 creature, creature 입니다. Very good, everyone. 자, 우리 친구들 단어들 잘 생각하면서 우리 대화문 함께 듣고 올게요.
2: I think that's an earth guard. Prepare the laser.
3: Stop. It has big eyes and a soft tail.
2: It's so fluffy. Why is it so cute?
3: Why don't we watch it for a while instead of attacking?
2: What did you say?
3: I think this creature likes me.
0: Alright, guys, 우리 친구들, it's time for us to focus on. 오늘 대화문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why is it so? 입니다. 자, 여러분, why라고 해서 항상 왜 이유를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why is it so? 뒤에 형용사가 붙게 되면 이것은 혹은 이거, 왜 이렇게 뭐뭐한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용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대화 속에 나왔던 문장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였어요. 자, 우리 어떤 형용사가 들어갔나요?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cute이 들어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Why is it so cute? 한번 더. Why is it so cute? Very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인데요. 여기서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될까요? 맞아요. 작은이라는 단어, small입니다.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읽어볼게요. Why is it so small? Why is it so small? 다음은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입니다. 자, 못생긴이라는 단어. What is it? 무엇일까요? 맞아요. ugly입니다. 읽어볼게요.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Why is it so ugly? Why is it so ugly? 두 번째 표현은요. Why don't we?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why don't we?는 과연 어떤 뜻일까요? Why don't we?라는 것은 우리 뭐뭐 하는 거 어때? 라는 문장인데요. 무엇을 제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why don't we?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동사 원형이란 동사 뒤에 ing나 ed가 안 들어가는 동사 원형.

그자체였던 거 기억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대화문 속에서 나오는 문장 볼게요. 우리 그거 지켜보는 거 어때? 라는 문장이었어요. 우리 빈칸 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지켜보다는 watch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그거 지켜보는 거 어때? Why don't we watch it? 한번 더. Why don't we watch it? Good. 자, 이번에는 우리 밖에 나가는 거 어때?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나가다 밖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일단 가다라는 동사를 알아야겠죠? 바로 go 이고요. 밖에 라는 표현은 outside입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우리 밖에 나가는 거 어때? Why don't we go outside? 한번 더. Why don't we go outside? Very good. 이번에는 우리 피자 먹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합니다. 우리 여기서 동사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먹다라는 it이 들어가고 무엇을 먹자라고 하죠? 피자죠. 그래서 eat pizza를 넣어서 읽어볼 거예요. 우리 피자 먹는 거 어때? Why don't we eat pizza? 한번 더. Why don't we eat pizza? Very good.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하철 타는 거 어때?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타다라는 동사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타다는 take고요. 여러분, 지하철은 subway입니다. 우리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하철 타는 거 어때? Why don't we take the subway? 한번 더. 우리 지하철 타는 거 어때? Why don't we take the subway? Well done! 다음 표현은요, what did you입니다. 여러분, what did you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뜻은 너는 무엇을 했어라는 문장이에요. 여기 잘 보면 did라는 단어 보이죠? 우리 do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과거의 한 행동에 대해서 질문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what did you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너는 무엇을 했어라는 질문이겠죠? 자, 우리 대화 속에 있었던 문장 볼까요? 너 뭐라고 했어? 라는 문장이었어요. What did you say? 였죠. 한번더 읽어볼까요?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Good. 다음은 너는 무엇을 만들었어?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동사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만들다 라는 단어? make를 써야겠죠. 우리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너는 무엇을 만들었어? 읽어볼까요? What did you make? One more time. What did you make? Very good. 잘했어요. 다음은 너 무엇을 먹었어?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어떤 동사를 써야 되죠? 맞아요. 먹다인 eat을 쓰면 좋겠죠. 너 무엇을 먹었어? 읽어볼까요? What did you eat? 한번 더. What did you eat? Very good. 다음은 너 무엇을 들었어? 라는 문장입니다. 아, 우리 듣다라는 동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힌트를 주자면 H로 시작하는 단어를 쓸 겁니다. 맞아요. 바로 hear라는 단어를 넣어서 너 무엇을 들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What did you hear? 한번 더. What did you hear? Very good, everyone. 이렇게 오늘 중요한 표현들 잘 배워보았죠? Well done. Okay, guys. It's time to beat and speak. 여러분 선생님하고 챈트 잘 따라와 주세요. Music start. Why is it so cute? Why is it so cute? Why don't we watch it? Why don't we watch it?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Why is it so noisy? Why is it so noisy? Why don't we take the subway? Why don't we take the subway? What did you hear? What did you hear?
Good job! Alright, it's time to build up!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대화문 한 번 더 리뷰,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그림을 보면서 어떤 문장이 나왔는지 생각해보면서 보도록 해요. 첫 번째 문장은요. I think that's an earth god. 아, 내 생각에는 저 지금 생명체 바로 지구 경호원인 것 같아 라고 합니다. God가 경호원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죠? Prepare the laser 라고 합니다. 우리 레이저건을 들고 있는데요. 우리 레이저건을 준비해 라고 하는데요. 아, 공격을 할 모양입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Stop! It has big eyes and a soft tail. 잠깐 멈춰봐! 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꼬리를 가지고 있고 눈도 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top! It has big eyes and a soft tail. 다음 문장은 It's so fluffy. 굉장히 복실복실해! 라고 합니다. Why is it so? 하고 빈칸인데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죠? 맞아요. 귀여운이라는 cute가 들어갑니다.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라고 하는 문장이었죠? 한 번 더 읽어봐요. It's so fluffy. Why is it so cute? 한 번 더. It's so fluffy. Why is it so cute? Good. 자, 다음 문장은 Why don't we? 합니다. 자, 지금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잠시 우리 지켜보는 거 어때? 라는 문장이었어요. 맞아요. watch가 들어갑니다. Why don't we watch it for a while instead of attacking? 자, instead of attacking은 공격하는 것 대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공격하는 것 대신 우리가 잠시 지켜보는 거 어때? 라는 문장이죠.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Why don't we watch it for a while instead of attacking? 한 번 더. Why don't we watch it for a while instead of attacking. Very good. 자, 이번에는 사진을 찍다 라는 take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사진 찍는 거 어때? 라는 문장입니다. Why don't we take a picture? Why don't we take a picture? Very good. 자, 다음에 우리 대화문은 어떻게 이어져 가나요? What did you?를 시작하는데요.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너 뭐라고 했어? 라는 문장이죠. 바로 say가 들어갑니다. What did you say? I think this creature likes me. 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 생명체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문장이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at did you say? I think this creature likes me. Great work,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Great work, everyone. 열심히 잘 따라와 줬죠? 자, 오늘 배웠던 대화문 속에 한 가지 표현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why don't we입니다. 자, 여러분, why don't we는 뭐뭐 하는 거 어때? 라는 표현이었죠? 우리 잘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게 될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0: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everyon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Julie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이 주제하고 관련된 문장을 배우고 있는데요.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Making suggestions 라고 해서 제안하는 문장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배웠는데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Let's랑 Why don't we? 였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문장을 배우게 될지

0: 목표 보고 만날까요?
1: Week 16. Making suggestions. Wednesday. How about? I can make sentences that start with how about?
0: Alright guys, 우리 친구들 학습 목표 잘 보고 왔나요?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s. 우리 친구들의 뇌를 깨는 시간입니다. 단어를 보도록 할 건데요. Here's our picture. 우리 단어를 도와줄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미션 업데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지구 침략이라는 미션을 받고 온 외계인들이 침략은커녕 지금 놀고 있어요. 상황이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앞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면 지금 음식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아, 음식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외계인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흥미로운 이라는 단어는 interesting. interesting 입니다. 아, 우리 지구 행성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따뜻한 음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따뜻한 음료는 hot drink. hot drink 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위에 마시멜로 같은 게 얹혀져 있어요. 아, 핫초코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핫초코는 어떤 맛이 나죠? 맞아요. 굉장히 달콤하죠. 우리 달콤한이라는 뜻은 sweet. sweet입니다. Very good. 오늘 배운 단어들은 이렇게 세 가지고요. 과연 우리 외계인 친구들의 미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화문 듣고 올게요.
1: Mission update. Earth creatures are too cute to attack. I just found something interesting. Another cute animal? No. How about trying this hot drink? Wow! It's warm, sweet, and makes me happy.
0: Alright guys, it's time to focus on.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대화문 속에서 알아야 할 필수 표현들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Are you guys ready? 준비됐나요?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Earth creatures are too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too라는 표현인데요.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볼까요? too 뒤에 형용사가 오고 그 다음에 to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데요. 요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화문 속에서 나왔던 이 문장 기억하나요? 함께 볼까요? 지구 생명체들은 너무 귀여워서 공격할 수 없어 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너무 뭐뭐해서 라는 표현이죠. 바로 귀여워서 라는 cute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은 할 수 없어 라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할 수 없죠? 공격입니다. 우리 공격하다는 attack였죠. 읽어볼까요? 지구 생명체들은 너무 귀여워서 공격할 수 없어. Earth creatures are too cute to attack. 한 번 더. Earth creatures are too cute to attack. Good. 다음 문장은 그의 자전거는 너무 커서 탈 수 없어 라는 문장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은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맞춰볼래요? 맞아요. 너무 뒤에 오는 커서 라는 단어, 큰이라는 big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칸은 탈 수 없어, 타다 라는 영어 단어 ride를 쓰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그의 자전거는 너무 커서 탈 수 없어. His bike is too big to ride. 한 번 더. His bike is too big to ride. 마지막 한 번 더. His bike is too big to ride. Good. 다음 표현은요. I just found something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요. something이라고 나오는 단어 뒤에 형용사가 붙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엇무엇 한 무엇 혹은 뭐뭐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대화문을 생각하면서 맞춰볼 거예요. 나는 방금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방금이란 뜻은 just고요. 발견했어는 found입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흥미로운 이란 뜻이겠죠?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Interesting입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방금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 I just found something interesting. I just found something interesting. 한번 더. I just found something interesting. Good. 자, 이번에는 단어를 바꿔볼 거예요. 나는 방금 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입니다. 자, 앞 문장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이 단어가 바뀌었죠? 이상한 것, 그리고 집에서입니다. 여기서 형용사는 이상한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를 쓸까요? 맞아요. strange이고요. 집에서입니다. 집에서는 at home이죠. 읽어볼까요? 나는 방금 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 I just found something strange at home. 한번 더. I just found something strange at home.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How about this hot drink인데요. 자, 핵심은 여기서 how about입니다. How about 뒤에 동사 ing가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하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하는 문장이죠. 자, 우리 대화문 속에서는 어떤 문장이었나요? 이 따뜻한 음료 마셔보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하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마셔보는 것인데, 마시다는 드링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새로운 음료를 한번 마셔보는 거예요. 한번 새롭게 먹어본다라는 표현으로는 try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trying을 넣어서 읽어볼 거예요. 이 따뜻한 음료 마셔보는 거 어때? How about trying this hot drink? How about trying this hot drink? 한번 더. How about trying this hot drink? Great job! 이번에는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솜사탕 조금 먹어보는 거 어때?입니다. 자, 여러분, 솜사탕은 영어로 candy floss이고요. 우리 조금이라는 뜻은 some을 쓰고요. 먹어본다라는 동사 우리 eat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까요? How about eating some candy floss? 한번 더. How about eating some candy floss? Very good. 마지막 한번더 읽어볼까요? How about eating some candy floss? Good job, everyone. Okay, guys, it's time to beat and speak. 여러분, 선생님하고 챈트 열심히 잘 불러줄 거죠? Hit the music, please. It's too cute to attack. It's too cute to attack. I found something interesting. I found something interesting. Something interesting. Found something strange. I found something strange. How about trying this? How about trying this? How about eating some candies? How about eating some candies? Eating some candies. Good job!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build up. 이번 시간에는 오늘 배운 대화문을 한번더 보고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Let's review. 자, 그림을 보면서 우리 대화문을 생각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읽고 같이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Mission update 인데요. 미션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Earth creatures are to attack. 자, 지구 생명체는 어떻다? 맞아요. 너무 귀여워서 공격할 수 없어입니다. 한번더 읽어 볼까요? Mission update.
Earth creatures are too cute.

0: Future Tech. 한 번 더. Mission Update. Earth creatures are too cute to attack. Good. 자, 다음 문장은 I just found something 입니다. 나 방금 무언가를 발견했어 인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Interesting 입니다. 읽어볼까요? I just found something interesting. 한 번 더. I just found something interesting. Good. 이번에는 another cute animal 이라는 문장이었어요. 또 다른 귀여운 동물 이란 질문이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Another cute animal. One more time. Another cute animal. Good. 자,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하죠? No, 아닙니다. How about this hot drink? 아, 이 따뜻한 음료 마셔보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합니다. 우리 마셔보는 것은? 맞아요. trying을 사용했죠. 읽어볼게요. No, how about trying this hot drink? 한 번 더. No, how about trying this hot drink? Good. 자, 이번에는 보다, watch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자, how about watching a scary movie tonight? 오늘 밤 공포 영화를 보는 거 어때? 라는 문장이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How about watching a scary movie tonight? Great! 자, 이번에는 Wow! It's warm, sweet, and makes me happy!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따뜻한 음료를 먹으니 따뜻하고 달콤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네! 라는 문장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Wow! It's warm, sweet, and makes me happy. One more time. Wow, it's warm, sweet, and makes me happy. Very good,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업 따라와 주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Well done, everyone.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how about인데요. 여러분, how about 뒤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죠? 맞아요. 동사 ing가 들어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하고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나요? 자, 준비됐으면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배우게 됐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안하는 문장들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벌써 세 종류나 배웠는데요. 우리 let's가 있었고요. How about도 있었고 why don't we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문장을 배우게 될지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6. Making suggestions. Thursday. Shall we? I can make sentences that start with shall we.

0: Okay, guys, did you see what we're learning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잘 보고 왔나요? Great, then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s. 우리 친구들 뇌를 깨우는 시간이죠. 우리 단어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아, 우리 외계인들이 또 등장했는데요. 우리 외계인들은 지구 침략이라는 미션을 받고 왔지만 지금 어떤 상태죠? 배너가 깨졌어요. 아, 미션이 지금 망쳐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망치다는 ruin입니다. 읽어볼까요? ruin. ruin. good. 아무래도 이 외계인들이 미션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취소하다는 cancel. cancel입니다. 자, 취소를 하고 무엇을 하게 될까요? 아, 지금 한 외계인이 he's thinking about something. 무엇을 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 이것을 제안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안하다는 suggest. suggest입니다. 자, 자세히 보면 무엇을 제안할까요? 아, 지금 카페를 열자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무엇을 열다라는 표현은 open. open. 입니다. Very good.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오늘 대화를 한번 듣고 올게요.
1: We were supposed to invade Earth. What is happening? I don't know, but I can't stop drinking this. Our mission is completely ruined. Shall we cancel the invasion? Yes, and I suggest we open a pet cafe.
0: Alright guys, did you listen to our dialogue today? 오늘 대화문 잘 듣고 왔나요? It's time to focus on. 우리 대화문 속에서 선생님이랑 집중해서 배울 표현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We were supposed to, Earth. 자, 여기서 핵심은요. supposed to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비동사, supposed to,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인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다. 혹은 무엇 무엇을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 Can you guys remember? 기억하나요? 자, 힌트가 있어요. 우리는 지구를 침략하기로 되어 있었어 인데요. 여기서는 동사가 침략하다 입니다. 아, 선생님 침략 배웠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러분. invasion 배웠는데요. 자, 우리는 그 단어를 동사처럼 바꿔야 돼요. 침략하다는 invade입니다. 좀 비슷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지구를 침략하기로 되어 있었어. We were supposed to invade Earth. 한 번 더. We were supposed to invade Earth. Last try. We were supposed to invade Earth. Very good. 이번에는 단어를 바꿔볼 거예요. We were supposed to our homework입니다. 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게 될지 한글 뜻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숙제를 할 예정이었어 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뭐뭐 할 예정이었다 라고도 해석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 할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돼요. 이 단어는 하다 라는 단어겠죠. 자, 여러분 하다는 어떤 동사일까요? 맞아요. 두를 쓰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We were supposed to do our homework. We were supposed to do our homework. Very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Shall we the invasion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shall we 입니다. Shall we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요. 뜻은 무엇 무엇 할까요? 인데 너랑 나 같이 하자 라는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침략을 취소할까? 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동사 취소하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우리 취소하다는 용어로 뭐죠? 맞아요. cancel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Shall we cancel the invasion? Shall we cancel the invasion? 한 번 더. Shall we cancel the invasion? Very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집에 갈까? 입니다. 우리 가다 라는 동사 go를 써야겠죠? 읽어볼게요. Shall we go home now? 한 번 더. Shall we go home now? Very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I suggest we a pet cafe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핵심인 부분은 I suggest we 그리고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입니다. 한글 뜻은 나는 우리가 무엇 무엇을 하는 걸 제안한다라는 또 다른 제안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를 우리 생각해봐요. 힌트가 있죠? 나는 우리가 펫 카페를 여는 걸 제안해 입니다. 자, 여기서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동사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여는 걸 이 부분인데 바로 열다 라는 동사를 넣으면 되겠죠? 열다 라는 뜻은 open 입니다. 읽어볼게요. I suggest we open a pet cafe. I suggest we open a pet cafe. Very good.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건데요. 나는 우리가 강에서 수영하는 걸 제안해 입니다. 자, I suggest we 다음에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되죠? 맞아요. 동사인데 한글 뜻에서는 어떤 동사를 넣으면 될까요? 맞아요. 수영하는 걸입니다. 수영하다 라는 동사는 어떤 단어죠? 맞아요. swim이고요. 어디서 수영을 하자고 하죠? 강에서입니다. 바로 in the river를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 읽어볼 거예요. 나는 우리가 강에서 수영하는 걸 제안해. I suggest we swim in the river. I suggest we swim in the river. 한 번 더. I suggest we swim in the river. Great job, everyone! Alright,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여러분, 선생님하고 챈트 잘 따라와 줄 수 있죠?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Hit the music! I suggest we open a cafe. I suggest we open a cafe. We were supposed to do our homework. We were supposed to do our homework. Shall we cancel homework? Shall we cancel homework? Shall we cancel homework? Shall we cancel homework? I suggest we swim. I suggest we swim. Good job,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우리 친구들,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오늘 배운 대화문을 한 번 더 복습, 리뷰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자, 미션이 지금 취소할 위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더 살펴볼까요? We were supposed to Earth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무엇을 할 예정이었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바로 invade였어요. 우리는 지구를 침략할 예정이었어였어요. 읽어볼까요? We were supposed to invade Earth. We were supposed to invade Earth. Good. 다음 문장 볼까요? What is happening? 이게 무슨 일이야? 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What is happening? Good.

0: this. 나 이거 마시는 거 멈출 수가 없어. 라는 문장이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마시고 있나 봐요. 한번더 볼까요? I don't know, but I can't stop drinking this. 한번더 읽어볼게요. I don't know, but I can't stop drinking this. Good. Our mission is completely ruined. 아, 우리의 미션은 completely라는 단어는 완전히입니다. Ruined 우리 배웠죠? 망쳤다입니다. 읽어볼게요. Our mission is completely ruined. Our mission is completely ruined. 자, 다음 문장은 shall we? The invasion입니다. 우리 침략을 취소할까라는 문장이었죠? 바로 cancel이 들어갔습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Shall we cancel the invasion? 이번에는 주문하다, order라는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Shall we order some food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Shall we order some food? 우리 음식을 좀 주문해 볼까라는 문장이었어요. Yes, and I suggest we a pet cafe입니다. 그러자, 그리고 나는 이것을 제안한다입니다. 무엇을 제안하죠? 맞아요. 펫 카페를 여는 걸 제안해라는 표현이었어요. 바로 open을 넣으면 됩니다. Yes, I suggest we open a pet cafe. Yes, and I suggest we open a pet cafe. Amazing work,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1: Alright, everyone.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점점 문장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해 주세요. 바로 shall we였습니다. 무엇을 할까라는 문장이었고요. 우리 친구도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요. Well done, everyone.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잘 보내고 있나요? 선생님이랑 이번 한 주 동안 배웠던 내용 기억할까요?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주제는 making suggestions 였어요. 제안하는 문장들을 배워봤는데요. 벌써 네 가지 종류를 다 배웠습니다. Good work. 자, 우리 네 가지 종류들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우리 첫 번째는 뭐였죠? 맞아요. Let's 였어요. 그 다음에 Why don't we? 였고요. How about? 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Shall we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걸 배우게 될지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6. Making suggestions. Friday. Write a mission log. I can write a mission log.
0: It's pattern to story time. 이번 한 주 동안 선생님이랑 배운 표현들을 writing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함께 볼까요?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같이 읽어볼게요. Write a mission log. 아, mission log를 쓰는 건데요. 여러분, mission log는 미션을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대화문에 나왔던 등장인물들, 누구였죠? Who were they? 맞아요. 외계인들이었어요. 자, 이 외계인들은 지구를 침략하는 미션이 있었는데 과연 잘 수행했는지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Here's our picture. 우리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그림을 보니까 우리 지구에 왔던 이 외계인들이 등장합니다. 아, 지금 세 가지를 좀 제안하는 것 같아요. 아, we can see a dog and a cat. 우리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보이고요. And we can see a yummy food. 맛있는 음식도 보여요. 팬케이크도 보이고, hot drink. 아, 우리 달콤한 이제 음료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아, vacation 이라고 써져 있는데, 아, 휴양지라는 뜻이에요. 자, 과연 이 외계인들은 무엇을 발표하는 걸까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Here on Earth, 지구에서는 The animals are 너무 귀여워서 공격할 수 없다 입니다. 지구에 있는 이 동물들이 너무 귀여워서 공격을 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었는데 기억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였어요. 맞아요. 우리 too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too cute to attack 입니다. And the food makes you feel better. 그리고 이제 음식은 너를 기분을 더 좋게 해 라고 합니다. 이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Here on Earth, the animals are too cute to attack and the food makes you feel better. 한 번 더 읽어볼까요? Here on Earth, the animals are too cute to attack and the food makes you feel better. 아, 지금 지구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다음 문장 볼게요. 우리 공부하는 거 어때? 라는 문장입니다. Earth animals. 아,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공부를 하는 걸 어때? 라고 하죠? Earth animals. 지구 동물들을 우리는 공부하는 거 어때? 입니다. 자, 여러분, 뭐뭐 하는 거 어때?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Why don't we? 입니다. 우리 why don't we?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공부하다 라는 뜻인 study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우리 지구 동물들을 공부해보는 거 어때? Why don't we study earth animals? 한 번 더. Why don't we study earth animals? 자, 여기서 공부하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 연구하다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알아보자. Why they are so cute. 아, 왜 그들이 너무 귀여운지 알아보자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they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Earth animals. 지금 지구 동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구 동물들이 왜 이렇게 귀여운지 알아보자 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 무엇 하자라는 제안하는 단어였는데요.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우리 let's로 시작하고요. 알아보다 라는 동사는 find out입니다. 자, 여러분, find는 무엇을 발견하다 라는 뜻인데 뒤에 ou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엇을 알아본다 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문장을 한번더 읽어볼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귀여운지 알아보자. Let's find out why they are so cute. Let's find out why they are so cute. Good. 다음은요. also가 들어갑니다. 또한 다른 거를 또 제안할 모양입니다. 바꾸는 거 어때? 라는 문장인데 Earth into a vacation planet for aliens. 아, 지구를요. 지금 for aliens, 우리와 같은 외계인들을 위한 휴양지 행성으로 바꾸는 거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자, 뭐뭐 하는 거 어때? 라는 표현.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How about이었고요. 여기서 뒤에 오는 단어는 동사 뒤에 ing를 써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또한 지구를 외계인들을 위한 휴양지 행성으로 바꾸는 거 어때? Also, how about turning Earth into a vacation planet for aliens? 한 번 더. Also, how about turning Earth into a vacation planet for aliens? Good. 나는 제안해입니다. Aliens, come and enjoy our Galaxy Pet Cafe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aliens는 맞아요. 외계인들을 의미하고요. 앞에 나는 제안해가 들어가요. Can you guys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제안하다라는 suggest가 들어가고요. 뒤에 come and enjoy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와서 즐기는 것을 제안해라는 건데 무엇을 제안하나요? 맞아요. Galaxy Pet Cafe. 갤럭시 펫 카페를 즐기게끔 제안해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제안해. 과연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I suggest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I suggest aliens come and enjoy our Galaxy Pet Cafe. 한번 더. I suggest aliens come and enjoy our Galaxy Pet Cafe. Last one.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I suggest aliens come and enjoy our Galaxy Pet Cafe. Very good. Here's our writing. 오늘의 글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문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볼 텐데요. 열심히 따라와줘야 돼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We came to Earth for invasion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침략하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But we failed. 하지만 우리는 failed. 무슨 뜻이죠? 맞아요. 실패했다입니다. 이 문장 한번더 읽어볼게요. We came to Earth for invasion, but we failed. 한번 더. We came to Earth for invasion, but we failed. 다음 문장. Here on Earth, 여기 지구에서는 The animals are too cute to attack. 아, 지구에서는 동물들이 어떻다고 하나요? 맞아요. 너무 귀여워서 attack, 공격할 수 없다. 이 부분까지 한번더 읽어볼게요. Here on Earth, the animals are too cute to attack. And the food makes you feel better. 그리고 음식은 너를 더 기분 좋게 해. 자, 이 완벽한 문장을 한번더 읽어볼게요. Here on Earth, the animals are too cute to attack, and the food makes you feel better. Good. 다음 문장 볼게요. Why don't we study Earth animals? 자, 우리는 이 지구 동물들을 연구해보는 거 어때? 혹은 공부하는 거 어때? 라는 문장이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Why don't we study Earth animals? Why don't we study Earth animals? 다음 문장. Let's find out why they are so cute. Let's find out why they are so cute. 자, 이 동물들이 왜 이렇게 귀여운지 Let's find out. 무슨 뜻이죠? 알아보자라는 문장이었어요. 한번더 읽어볼게요. Let's find out why they are so cute. Very good. 우리 이 부분 한번더이 페이지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We came to Earth for invasion, but we failed. Here on Earth,
The animals are too

0: Why don't we study Earth animals? Let's find out why they are so cute. Also, how about turning Earth into a vacation planet for aliens? I suggest aliens come and enjoy our Galaxy Pet Caf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guys.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지구 침략을 앞둔 외계인들이 어떻게 됐나요? 맞아요. 지구 침략은 안 했고요. 취소됐고요. 대신 카페를 열자라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재미난 주제를 갖고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0: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0: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별 필수 영단어를 만나는 시간 EBS랑 홈스쿨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1 이경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나요? 우리 오늘은요, 색깔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떤 색깔이 나와 있는지 우리 바로 영상으로 만나고 올게요.
1: Day 7. I like blue. Color. Color. Color. Color.

0: 네, 우리 스텝 1으로 어떤 색깔들이 있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을 보시면요. 하늘에는 어떤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떤 구름이 있죠? 구름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White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흰색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고요. 또 분홍새가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자, 분홍새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핑크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펭수는 친구들과 무지개 미끄럼틀을 타고 있네요. 자, 무지개는 무슨 색으로 되어 있나요? 가장 먼저 나오는 색이? 네. 빨간색이죠. 빨간색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Red 나와 있고요. 또 주황색도 있네요. Orange. 그리고 노란색은요? Yellow. 그리고 초록색도 있겠죠? 초록색은 Green입니다. 자, 파란색, 남색, Blue. 그리고 보라색은 Purple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색깔들로 이루어진 무지개. 이 중에 펭수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바로 파란색이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은 무슨 색을 좋아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색깔들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color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olor, 오늘의 주제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색깔 하나 더 보면 검은색 혹은 검은이라는 뜻의 black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색깔 관련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말하고 따라 써보는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번 따라 말하면서 메모에 체크하고 두번 써보세요.
1: Color. Color. Color. Red. Red. Red. Blue. Blue. Blue. Pink. Pink. Pink. Black. Black. Black. Green. Green. Green. White. White. White. Orange. Orange. Orange. Purple. Purple. Purple. Yellow. Yellow. Yellow.
0: 여러분, 단어들을 직접 말하고 또 따라 써 보셨나요? 이번에는 10단어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면서 같이 따라 써보는 Let's Handwrite Step 3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색깔 혹은 뭐뭐의 색칠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 color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쓸 때는요, C부터 시작해요. C-O-L-O-R 하면 color 해서 색깔 혹은 색칠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부터는 그 다양한 색깔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색깔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빨간색 혹은 빨간이라는 뜻을 가진 red 있습니다. R, E, 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파란색, 파란이라는 뜻을 가진 blue 써볼게요. BLUE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요. 동사 feel과 함께 쓰여서 우울한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나 기분 우울해. I feel blue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울한이라는 의미로 쓰이니까 같이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분홍색 혹은 분홍의라는 뜻을 가진 pink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핑크색이라고도 많이 하죠. 분홍색, pink입니다. 자, 이어서 검은색 혹은 검은이란 뜻을 가진 black도 볼게요. B-L-A-C-K라고 쓰면 black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어들로 넘어가 볼게요. 초록색, 초록의라는 뜻을 가진 green 한번 써볼까요? green, e가 두 개입니다. 스펠링 확인하시고요. 이어서 흰색 혹은 흰, 우리 아까 봤던 그림에서 흰색 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죠? 그렇게 말할 때 흰색, white 써볼게요. W-H-I-T-E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황색, 주황색의 혹은 우리가 과일, 오렌지를 말할 때 orange라고 말하고 O-R-A-N-G-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보라색 한번 볼까요? 보라색, 보라색의라는 뜻을 가진 purple 한번 볼게요. purple 하면 P-U-R 하고 P-L-E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purple 이렇게 읽고요. 마지막 단어는 노란색 혹은 노란이란 뜻을 가진 yellow라는 단어입니다. 써볼게요. Y-E-L-L-O-W 역시 L이 두 개니까 주의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문장 연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확인해볼게요.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라고 했습니다. 색깔이라고 하는 단어 color 들어가 있죠? What color is it? 이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따라 써보세요. What color 써주시고 is it?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그것은 노란색이야. 어떤 색깔 나왔어요? 노란색, yellow라는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따라 써볼까요? 그것은 노란색이야. It's yellow. It's

0: yellow. 하고 마침표도 찍겠습니다. 여기서 it's는 it is의 줄임말이 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장 살펴볼게요. 나는 분홍색을 좋아해. 분홍색은 어떤 단어였죠? 핑크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를 좋아한다 라고 할때 I like를 써주시면 됩니다. I like pink 써볼까요? I like pink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핑크 말고도 다른 색깔들도 쓸수 있겠죠? 예를 들면 펭수는 파란색을 좋아했잖아요. 나는 파란색을 좋아해 라고 하려면 I like blu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나의 고양이는 검은색이야 한번 볼게요. 나의 고양이, my cat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색? 검은색이니까 black 나왔습니다. is black. 써주시고 문장 구호로 마무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의 시작이니까 대문자 L 써주시고 look 그리고 at the 흰색 white snow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느낌표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step 4, let's practice로 넘어가서 A번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50쪽이니까 같이 따라올게요. 자, A번에서는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요. 빈칸에 단어를 써 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들려주는 듣기를 잘 들으시고 어떤 순서로 등장하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들어보겠습니다.
1: Yellow, red, green, blue.
0: 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 한번 정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은 단어는 바로 노란색이라는 단어 yellow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yellow라고 했죠? yellow는 노란색, 노란색에 1번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두 번째로 들은 단어는 바로 red였습니다. 빨간색에 2번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세 번째로 들은 단어 green이라고 하는 초록색이라는 단어 세 번째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단어는 파란색 blue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4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A번 잘 풀어 주셨고 이어서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단어와 우리말 뜻을 연결을 해 보시고 빈칸에는 단어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white, 그리고 2번에는 pink, 3번에는 orang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지를 뜻과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자, 1번 white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흰색이니까 바로 첫 번째 뜻으로 연결시켜 주시고요. 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볼까요? 핑크는요, 분홍색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pink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orange, 과일 오렌지를 나타낼 수도 있는 이 단어는 바로 주황색으로 가면 되고요. orange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C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서 먼저 동그라미를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빈칸에 써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가로 1번부터 볼까요? 가로 1번에는 검은색이 나와 있네요. 자, 검은색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펠링을 먼저 떠올려 줄까요? BLACK 어디에 있죠? 네, 여기에 있습니다. B부터 K까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1번에다가는 black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 주셨나요? 이어서 2번 갈게요. 색깔입니다. 색깔이라는 단어 떠올리는 거예요. 뭐였죠? color였고 스펠링은 color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color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죠? 맞춰서 써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3번 보라색이 나와 있네요. 보라색을 한번 찾아볼까요? 보라색은 purple이라고 하는 단어였고 맨 아래쪽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urple 맞춰서 여기다가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대각선 조금 어려워요. 대각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방금 봤던 단어죠. 주황색 나와 있습니다. 5로 시작하고 2로 끝나는 단어를 대각선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요쯤에 있죠. orange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orang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 해주셨고요. 이어서 D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0: 알맞은 철자를 써서요.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철자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그 차는 노란색이야 라고 했네요. 자, 무슨 색? 노란색을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노란색은 어떻게 썼죠? Y로 시작하고요. W로 끝납니다. The car is yellow.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때 L이 두 개니까 주의하셔야겠죠? 자, 2번. 그의 눈은 파란색이야. His eyes are blue 라고 했습니다. BLUE. 파란색이라는 뜻을 갖고요. 자, 3번에는 어떤 색깔이 나와 있죠? 그녀는 그 빨간색 모자를 좋아해. 빨간색 들어가면 되겠죠? She likes the red cap. 이렇게 해주시면 빨간색 모자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문장 채우기 연습해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철자를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그 소녀가 그림을 색칠해. 여기서 우리 색칠하다라고 하는 표현 처음 나왔어요. color이라고 하면 색깔이란 뜻도 되지만 동작을 나타내는 색칠하다라는 뜻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the girl colors the picture 하면 그림을 색칠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picture 하면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그녀는 항상 검은색 드레스를 입어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네요. 자, 그녀는 she always, 항상 입어. 근데 어떤 색 드레스를 입어요? 네, 검은색 드레스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검은색이라고 하는 표현 생각나시나요? 바로 black이라고 하는 단어였죠? 그러니까 she always wears a black dress.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 always는 항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검은색 드레스를 입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어서 Let's learn more. 오늘의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단어는 love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hate입니다. 자, 둘은 굉장히 상반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어떤 뜻인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love는요,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한다 이런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hate하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무지개 나라에서 펭수는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펭수는 무지개 색깔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사랑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뭐예요? Love입니다. 반대로, 미워하다, 몹시 싫어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영어 단어로 h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love와 hate는 반대되는 뜻을 가진 단어인 거죠. 자, 그럼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볼게요. 나는 내 반려동물 고양이를 사랑해. 자, 사랑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Love와 hate 중에 I love my pet cat 하면 나는 내 반려동물 고양이를 사랑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cat이 나왔죠? My pet cat. 반려견이라고 하려면 my pet dog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 일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거미를 몹시 싫어해. 몹시 싫어한다 라고 하면 some people hate spiders 해주시면 됩니다. spider 하면 거미거든요. 거미를 몹시 싫어하다. hate spider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다양한 색상과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필수 영단어 레벨 2의 송현우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어느새 벌써 7번째 표현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즐겁지 않나요? 자, 우리 제목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Day 7. Let's have fun together. 자,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

0: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대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새로운 표현 학습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 Day 7. Let's have fun together. Low. Low. Low. Low. High. High. High. High. Fast. Fast. Fast. Fast. Slow. Slow. Slow. Slow. Tiny. Tiny. Tiny. Tiny. Huge. Huge. Huge. Brave. Brave. Brave. Brave. Afraid. Afraid. Afraid. Afraid. Weak. Weak. Weak. Weak. Strong, strong, strong, strong. Easy, easy, easy, easy. Difficult, difficult. Difficult. Difficult. Fun. Fun. Fun. Fun. Together. Together. Together. Together.
0: 잘 보고 오셨을까요? 역시나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고 이야기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장소를 보니까 미끄럼틀도 있고 시소도 있고 보아하니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인공 펭수 한번 찾아볼까요? 펭수가 우리 미끄럼틀을 타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Afraid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뭔가 미끄럼틀이 high, 높아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 생쥐는 되게 재미있게, fun하게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brave, 용감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캥거루도 보이고, 코끼리도 보이고,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은 전부 다 우리 대상의 어떤 특징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놀이터에서 펭수와 친구들이 신나게 놀고 있어요. 미끄럼틀 에는 어떤 생쥐가 있었죠? 바로 용감한, 브레이브한 생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 용감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저를 겁먹은 펭수가 보이네요. 달리기 시합 중인 토끼와 거북이도 있어요. 잘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이렇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토끼가 더 슬로우, 느려 보이고 우리 거북이가 fast, 빨라 보입니다. 자, 그리고 빈칸한 캥거루가 연약한 아기 사자와 아기 캥거루를 돌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 근육이 아주 빵빵한 모습이 보이죠. 굉장히 strong, 힘이 세 보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힘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스텝 2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펜 들고 귀 열고 말하면서 같이 한번 따라 써보겠습니다.
1: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 번 따라 말하면서 네모에 체크하고 두 번 써보세요.
1: Low. Low. Low.

0: Hi. Hi. Hi. Fast. Fast. Fast. Slow. Slow. Slow. Tiny. Tiny. Tiny. Huge. Huge. Huge. Brave. Brave. Brave. Afraid. Afraid. Afraid. Weak. Weak. Weak. Strong. Strong. Strong. Easy. Easy. Easy. Difficult. Difficult. Difficult. Fun. Fun. Fun. Together. Together. Together.
1: 잘 써보셨을까요? 자, 우리 이어서 Step 3, Let's Android 같이 한번 또 말하면서 따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들 준비되어 있죠? 첫 번째 단어, low입니다. 따라해볼까요? low. 우리 low는요, 낮은, 낮게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가 낮거나 혹은 어떤 높이가 좀 낮을 때 우리가 영어로 low라고 해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L-O-W. 자, 넘어가기 전에 비슷한 느낌의 단어들이 있어요. 발음이 비슷한 건데요. law 하면은 우리 L-A-W입니다. 그래서 법이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row라고 되어 있어요. 열줄이란 뜻. 그리고 마지막에 raw라고 되어 있는 거 날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데 철자가 또 다릅니다. 발음이 완전 똑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철자도 다르니까 이 표현들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high입니다. 우리 low와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높은 높이란 뜻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H-I-G-H. 그래서 high라고 발음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단어 fast입니다. 우리 fast는 빠른, 빠르게 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F, A, S, 그 다음에 T. 자, 그 다음에 우리 low와 high, 그리고 fast는요, 형용사로 뭐 낮은, 높은, 빠른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부사로도 동일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형태가 따로 바뀌는 게 아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slow입니다. 우리 fast의 반대말이고요. 느린 이란 뜻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S-L-O-W. 자, 그 다음에 단어 tiny, 아주 작은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봤을 때 굉장히 무언가 크기가 작을 때 우리가 영어로 tiny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T-I-N-Y. 자, 그 다음 단어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tiny의 반대말은요, huge, 거대한 이라는 뜻의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거대한 동물인 코끼리의 모습이 또 보이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huge, H-U-G-E. 자, 그 다음에 단어 brave입니다. 우리 brave는요, 용감한, 용기 있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 용감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용감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언가 앞에 나서고 도전을 할 때 영어로 brave라고 합니다. 적어볼게요. B-R-A-V-E. 자, 그 다음에 단어 afraid. 우리 펭수가 미끄럼틀 탈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죠? 말 그대로 그 두려워하는 태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영어로 afraid라고 합니다. 적어볼게요. A-F-R-A-I-D. 자, 그 다음에 단어 weak, 약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앞에 그림에서 약한, 우리 연약한 우리 아기 사자가 캥거루 등에 이렇게 엎여있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적어보겠습니다. W-E-A-K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 strong, 반대말입니다. 힘센, 강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0: 캥거루의 아주 힘센 모습이 보이죠? 적어보겠습니다. S, T, R, O, N, G, strong. 자, 그 다음에 네개 남았습니다. Easy, difficult, 서로 반대말인데요. Easy는 쉬운 이란 뜻이고요. Difficult는 어려운 이란 뜻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E, A, S, Y. Difficult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D, I, F, F, I, C, U, L, T. Difficult. 자, 그 다음에 남은 두 단어. Fun은요, 재미. 명사로 재미란 뜻도 있고요. 형용사로 재미있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F, U, N. 자, 이때 fun은요, 항상 funny와 비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fun은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그 즐거운이라는 뜻이라면요. 우리 funny는 무언가 여러분들을 웃기게 만드는 웃긴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fun과 funny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together. 함께 같이 무언가 한다라고 할때 우리 영어로 together라고 합니다. 적어볼게요. T, O, G, E, T, H, E, R. 자, 이제 단어들은 끝났고요.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I'm good at running fast. 나는 뭔가 잘해요라고 할 때, I'm good at 이란 표현을 씁니다. 자, 뭘 잘하냐면, 빠르게 달리는 것을 잘한대요. fast란 표현 쓰였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I am. 자, 뭘 잘하냐면요. good at 달리는 것을 잘합니다. running.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달리는 걸? 빠르게 달리는 걸. Fast. 문장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Look at the tiny peak there. 봐봐. 아주 작은, 저기 있는 아주 작은 돼지를 봐. 우리 tiny라는 표현 쓰였습니다. 같이 한번 문장 완성해 볼게요. Look. 한번 봐봐. 뭐를 보냐면, Look at the tiny peak. 작은 돼지를 봐봐. There. 자, 이제 마지막 느낌표죠. 우리 마지막 문장입니다. What about cooking together? 우리 what about 하면은요,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뭐 하는 게 어때? 함께 요리하는 게 어때? Together라는 표현 쓰였습니다. 한번 같이 문장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오고 계시겠죠? 자, what about? 자, 뭐 하는 게 어때? 요리하는 게 어때? Cooking.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배우는 표현 together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ogether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문장까지 써봤고요. 이제 step 4, let's practice 문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A는요,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빈칸에 단어를 쓰는 건데 여러분들 네 가지 그림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써볼게요.
1: weak, tiny. difficult, huge.
0: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다시 한번 하나씩 들으면서 순서 찾고 단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1: weak.
0: weak. 우리 weak는요. 우리 여러분들 이전에 배웠던 그 일주일 아니고요. 약한이란 뜻의 단어 1번 들어가야겠죠? 우리 약한 모습 보이죠? 우리 철자를 조금 이따 정리를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요.
1: tiny.
0: tiny, 아주 작은이란 뜻의 단어였습니다. 아주 작은 거 어디 나와 있나요? 보시면 이렇게 다람쥐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있죠? 그래서 tiny, 우리 첫 번째 그림에다 2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입니다.
1: difficult.
0: difficult, easy의 반대말, 어려운이란 뜻이었어요. 굉장히 힘겨워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모습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3번이라 적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단어는,
1: huge.
0: 우리 무언가 거대한 걸 얘기할 때, huge. 그래서 4번. 우리 철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쭉 철자 잘 보이시죠? 우리 tiny, weak, huge, 그리고 difficult 나와 있습니다. 저희 넘어가기 전에 week라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 W-E-E-K는 일주일, 주할때그 단어였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친구이죠. 잘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B번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어 퀴즈가 나와 있는데 철자를 바르게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느릴, 우리 슬로우. 발음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 철자, U가 아니라 W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slow.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빠른, 빠르게, fast 아니고 fast입니다. 그래서 P를 F로 바꿔주시면 돼요. 3번 쉬운은 E.

0: Z. 역시나 발음이 이제 그럴 것 같지만, 우리 Z를 쓰는 게 아니라 S를 이렇게 써줘야 하고요. 마지막 함께, 같이, together라고 할때 A를 써주는 게 아니라 E를 써줘서 together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입니다. 이번에는 단어를 찾는 건데요. 자,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빈칸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부터 순서대로 볼까요? 우리 용감한, 용기 있는 brave란 뜻이었습니다. 자, 어디 나와 있냐면요. 바로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두려워하는 afraid란 단어 들어가야겠죠? afraid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 3번 높은 높이 high라는 단어였죠. high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마지막 낮은 낮게 반대말이죠. low. low는 바로 이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철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철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D입니다. 그림을 알맞게 표현한 문장에 체크 하라고 되어 있네요. 저를 1번 보면 굉장히 강인해 보이는 이제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죠? 자, 문장 볼게요. Look at that weak man. Look at that strong man. 똑같이 저 남자를 봤는데 저 어떤 남자냐면 약한 남자고 강한 남자입니다. 딱 봤을 때 자신감이나 뭔가 포즈나 전부 다 뭔가 강한 모습을 보이죠? 힘이 센, 강한. 그래서 두 번째 문장 골라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같이 영화를 보면서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What about watching a movie alone? What about watching a movie together? 자, 혼자 영화 볼래? 같이 영화 볼래? 당연히 같이 영화 보는 모습이죠. 두 번째 문장 골라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2번입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단어를 배열하는 건데요. 우리 배열하는 건 항상 문장의 구조 잘 보고 주어와 동사부터 찾아본다. 그녀는 높이 점프하는 것을 잘해. 자, 무언가 잘하다 할때 be good at 쓴다고 했죠? 우리 주어, 그 다음에 is good at. 그럼 마지막, jumping 한 다음에 high까지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e is good at jumping high이고요. 이때 high는 부사로 높게, 높이란 뜻입니다. 다음 2번,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할 때, 뭐뭐 해? 명령문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 원형부터 와서요. 우리 have fun이라는 표현을 써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ave fun 누구랑 with your friends 완성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have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라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알아두면 좋은 표현 두개 보겠습니다. more와 less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more는요 더 많은 이란 뜻이고요. 반대로 그 양이 더 적을 때더 적은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less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문 보겠습니다. She wants to eat some cake. 그녀는요, 먹고 싶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많은 케이크를 먹고 싶대요. 더 많은. 영어로 more. 그래서 some more cake.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는요, he eats. 그는요, 먹습니다. Sugar for his health. 건강을 위해서 더 적은 설탕을 먹는데요. 더 적은 les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오늘 배우는 표현들 역시나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단어 핵심보다 복습이다. 꼭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최근에 바다에서 선박 사고가 빈번한데요. 이번에는 스리랑카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름이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 세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5월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요 내용 역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인데요. 오늘도 그 시작은 Today's Topics로 시작합니다. 투데이 토픽스, 오늘 두 가지 역시 준비되는데요. 첫 번째는 스리랑카로 가겠습니다. Braces for oil spill 이라고 되었는데, brace for, 얼마 전에 우리가 투데이 패턴에서 봤는데요. 나쁜 일에 대비하다 라고 쓰는 표현입니다. 스리랑카가 석유 유출, 원유 유출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스리랑카 braces for oil spill. An environmental disaster off the coast of Sri Lanka is now unfolding as a fire-damaged container ship carrying chemicals is sinking. It is bracing for the worst-case scenario of an oil spill that could devastate marine life and pollute the nation's famed beaches.
2: Sri Lanka braces for oil spill. An environmental disaster off the coast of Sri Lanka is now unfolding as a fire-damaged container ship carrying chemicals is sinking. It is bracing for the worst-case scenario of an oil spill that could devastate marine life and pollute the nation's famed beach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표현은 역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표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To brace for.
2: To brace for.
1: To unfold.
2: To unfold.
1: Oil spill.
2: Oil spill.
1: To devastate.
2: To devastate.
0: 첫 번째 표현은 to brace for. 나쁜 일에 대비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중국이 올여름 홍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었죠. To unfold. Fold라는 것이 접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을 접다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인데 unfold는 그래서 전개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전개되다, 풀려나오다 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Oil spill. 석유가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름 유출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To devastate. 재난이나 사건, 사고에 100% 나오는 표현입니다. 큰 피해를 입히다, 초토화시키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펼쳐지고 있으면 일단 상황은 심각하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요. 스리랑카로 가보겠습니다. An environmental disaster off the coast of Sri Lanka. 여기 돼 있는데요. 가장 아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Off the coast of. 일단 장소는 대충 스리랑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재앙사태의 어떤 성격이라고 할까요? 속성이라고 할까요? environmental, 환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앙사태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스리랑카의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off the coast of,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가끔 사건, 사고를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조금 제가 못 그리는 그림입니다만 이렇게 보죠. 이게 한반도입니다. off the coast of South Korea라고 하면 우리는 요 밑에 있으니까요. off는 단절이잖아요. 한국의 해안가에서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충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off the coast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멀리 있는 국제적인 공해, 즉 international sea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가까운 바다냐, 즉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좀 지정하기 위한 건데요. 보통 off the coast가 나오면 어디 근해 혹은 인접한 바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자, 스리랑카 인접 근해에서 환경적인 재앙 사태가 is now unfolding,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s a fire damaged container ship, 그렇습니다. 일단 컨테이너 선이라는 건 알 수 있겠고요. 화물선이죠. 문제는 fire damaged 돼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컨테이너 선이 carrying chemicals, 아, 이게 문제였군요. 화학 물질을 지금 운송 중이었는데요. is sinking, 침몰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It is bracing for the worst case scenario of an oil spill.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 worst case scenario. 정말 많이 쓰고요. Brace for나 prepare for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스리랑카는 기름 유출이라고 하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hat could devastate marine life. 이때 that이라고 하는

0: 뭐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관계 대명사인데요. 뭐를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시나리오인가요? Oil spill인가요? 여기서는 이 of가 동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걸 받는 것이 보편적이죠. 이런 경우에. 자, 만약에 기름이 유출되게 되면 아직 유출된 건 아니니까요. 쿠드를 썼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바닷속의 생물이니까요. 해양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고요. And pollute the nation's famed beach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리랑카의 정말 유명한 해안가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소위 이중고가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2주 정도 불타고 있고 제대로 인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상황이 심각한데 이런 문제가 최근에 스리랑카 연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스리랑카 braces for oil spill. An environmental disaster off the coast of Sri Lanka is now unfolding as a fire-damaged container ship carrying chemicals is sinking. It is bracing for the worst-case scenario of an oil spill that could devastate marine life and pollute the nation's famed beaches.
2: Sri Lanka braces for oil spill. An environmental disaster off the coast of Sri Lanka is now unfolding as a fire-damaged container ship carrying chemicals is sinking. It is bracing for the worst-case scenario of an oil spill that could devastate marine life and pollute the nation's famed beaches.
0: 두 번째 토픽은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Korea's inflation hits 9-year high in M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률, 상승률이 5월 달에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확인하시죠.
1: Korea's inflation hits 9-year high in May. South Korea's consumer inflation hit a 9-year high in May, reinforcing calls for gradual monetary tightening, although that was mainly due to a low base effect and increases in oil and agricultural prices. Consumer prices rose 2.6% in May from a year earlier.
2: Korea's inflation hits 9-year high in May. South Korea's consumer inflation hit a 9-year high in May, reinforcing calls for gradual monetary tightening, although that was mainly due to a low base effect and increases in oil and agricultural prices. Consumer prices rose 2.6% in May from a year earlier.
0: 잘 들어보셨습니까? 경제 얘기는 단순히 문법 혹은 단어로만 규명되진 않아요. 특히 경제 얘기가 어려운 이야기는 그 흐르는 내용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나 표현을 모르면 말짱 꽝이긴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reinforce.
2: To reinforce.
1: Monetary tightening.
2: Monetary tightening.
1: Base effect.
2: Base effect.
0: 첫 번째 표현, 그리고 단어는 좀 어렵죠? To reinforce. 뭔가를 강화하다라고 할수 있는 표현입니다. Reinforce. Monetary tighten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Monetary가 돈을 얘기하는 통화를 얘기하죠. Monetary policy라고 하는 통화 정책 가운데 tightening이라는 얘기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겁니다. 통화 긴축이라고 얘기하죠.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Basic fact. 기저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도 내용이 뭔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시죠. South Korea's consumer inflation, 한국의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hit a 9-year high in May. 요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today's patterns로 확인했죠. Today's patterns에 나오는 표현들이 정말 많이 쓰인 표현들입니다. 그런 것만 확실히 알아도 다음에 기사를 볼때 쉬워집니다. Hit a high라고 하면 고점을 찍다. Hit a low라고 하면 저점을 찍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기간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Hit a record high, hit a record low라고 해서 역대 최고점을 찍다, 최저점을 찍다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5월 달에 9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Reinforcing calls for gradual monetary tightening. 좀 어려운데요. 일단 calls for 명사로 쓰였죠. 뭐뭐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따라서 뭐

부모에 대한 요구가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할때 영어적으로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자, 어떠한 요구가 커지고 있느냐면 점진적으로 통화를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 즉 통화 긴축을 펼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0: 하계올림픽 불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독도 문제 때문에 실제로 불거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이럴 때 뭔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 버전입니다. Blank, 상당히 길죠. I'm calling for a boycott of the Tokyo Summer Olympics. 그렇습니다. 보이콧이죠. 불참이니까요. The Tokyo Summer Olympics예요. 이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절대 보이스가 나오지 않는다는데 예, 한 표 던지겠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이럴 때 들어가는 표현은 요게 좋겠군요. A growing number of people. 만약에 한국의 경우에는 A growing number of South Koreans are calling for a boycott. 이런 느낌으로 써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수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구하는 사람의 수가 느니까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blank are growing for South Korea to boycott the Tokyo Summer Olympics. 이때 boycott을 동사로 썼군요. 도쿄 하계올림픽을 불참해야 된다는, 보이콧해야 된다, 한국이 보이콧해야 된다라는 뭐가 커지고 있는 걸까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거죠. Calls are growing for.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Calls are growing for somebody to do something이나 Calls are growing for something이라고 하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커지고 있다. 즉,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구문이니까요. Call for. 동사와 명사 활용법 둘 다 익혀주시면 나중에도 being an anchor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많이 쓰일 겁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문장 함께 들어보시죠.
1: A growing number of people are calling for a boycott of the Tokyo Summer Olympics.
2: A growing number of people are calling for a boycott of the Tokyo Summer Olympics.
1: Calls are growing for South Korea to boycott the Tokyo Summer Olympics.
2: Calls are growing for South Korea to boycott the Tokyo Summer Olympics.
0: 'Being an anchor yourself.'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가 앵커가 돼볼까요? Concerns about inflation. 그렇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봐야 되겠군요. 일각에서 인플레 장기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하나의 입장, 거기에 대한 대응.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죠. 뭐하고 있지만이니까 블라블라블라 but으로 쓰거나 while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되겠고요. 우려하다는 뭐 걱정하다 요 표현이겠죠. To raise concerns about 뭐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다 혹은 to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서 우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과 일축하다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은 temporary라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은 요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죠. While some are concerned about long-term inflation. 그죠? Short-term이 단기적인 거라면 long-term. 요거는 장기적인 거죠. 일각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장기적인 인플레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The Central Bank, 중앙은행은 has blank the concern. 이런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한마디로 no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saying it will be 일시적인 현상.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축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dismiss예요. 한마디로 날려버리는 거죠. The central bank has dismissed the concern saying it will be temporary라고 써도 좋겠습니다만 short-lived. 잠깐 살다 가는 거다. 일시적이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전체 문장을 듣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1: Concerns about inflation. While some are concerned about long-term inflation, the central bank has dismissed the concern, saying it will be short-lived.
2: Concerns about inflation. While some are concerned about long-term inflation, the central bank has dismissed the concern, saying it will be short-lived.

0: Monetary tightening.
1: To raise concerns about.
0: To raise concerns about.
1: Short-lived.
0: Short-lived.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의 에피소드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방송 자료의 MP3와 스크립트도 다운이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오늘도 참 다양한 단어 표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Oil spill.
2: Oil spill.
1: To reinforce.
2: To reinforce.
1: Monetary tightening.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전 세계에서 집값 혹은 땅값이 가장 비싼 나라가 어딜까요? 거의 그 모든 통계 대부분에서 홍콩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집값, 아파트 가격만 비싼 것이 아니라 문제는 주차 공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홍콩 부촌에 주차 공간 하나, 그러니까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에서 공두개 정도 더 붙이시면 될것 같아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 기업이죠. 화웨이가 미국과의 마찰을 참 오랫동안 겪어왔는데 이번에 자체 OS를 개발하고 출시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두 가지 토픽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토픽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는 홍콩으로 가겠습니다. Parking space goes for $1.3 million in Hong Kong. 뭐, 사실 오늘 얘기는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go for'라는 단어 어떤 의미일지 대충 느낌은 올것 같은데요. 자, 이 내용 전체 세부적으로 들어보시죠.
1: 'Parking space goes for $1.3 million in Hong Kong. A single car parking spot at a luxury Hong Kong apartment complex sold for $1.3 million. The city has an immense housing and space crisis, and the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the worst in 45 years. One out of five people there live below the poverty line.
2: Parking space goes for $1.3 million in Hong Kong. A single car parking spot at a luxury Hong Kong apartment complex sold for $1.3 million. The city has an immense housing and space crisis, and the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the worst in 45 years. One out of five people there live below the poverty line.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제대로 들으셨다면 와우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New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go for.
2: To go for.
1: Immense.
2: Immense.
1: Disparity.
2: Disparity.
0: 첫 번째 표현은 to go for. 얼마의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조금 전에 헤드라인과 연상을 같이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Immense. 엄청난 규모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보편적으로 형용사가 나오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세상에 있는 모든 형용사를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대체로 어마어마한 혹은 심각한, 극심한 뭐 이 정도 보면 거의 한90% 정도 해결됩니다. Disparity, 차이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Disparity. 자, 이 세 가지 표현만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 single car parking spot. At a luxury Hong Kong apartment complex.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핵심은 여기가 되겠죠. Luxury 들어가는 순간에 일단 호화로운 게딱 눈에 보입니다. 그죠? 홍콩의 고가 아파트 단지에 차량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sold for $1.3 million. 물론 홍콩은 홍콩 달러를 씁니다만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13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14억이 넘는 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사는 게 아니고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하나를 14억이 넘는 돈을 주고 구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The city has

0: an immense housing and space crisis. 그렇습니다. 이때 immense는 housing이나 space가 아니라 crisis에 연결되는 거죠. 자, 홍콩이라는 도시는 말입니다. 주거 문제, 그리고 공간 문제가 위기 상태인데요. 그 위기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And the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the worst in 45 years. 이럴 때 이는 얼마 만에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Disparity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gap이란 말로 보시면 됩니다. 격차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그래서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빈부의 격차가 45년 내 가장 심각한 최악의 사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One out of five people there. 여기서 out of 대신에 in을 쓰셔도 괜찮아요. One in five people there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몇 명 중에 몇 명꼴로 라고 할 때 one in something이나 one out of 뭐 five, ten 이런 식으로 쓰니까 그 비율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Live below the poverty l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문 같은 거 보실 때요. 혹은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다른 매체의 앵커나 기자들이 보도를 할 때 그 내용들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내용적인 거 말고요. 영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앵커나 그 기자들도 종종 가끔씩 틀려요. 특히 그게 활자로 넘어가면 종종 많이 틀립니다. 실제로 이 문장에서는 one out of five people there lives 이렇게 s를 붙여주는 게 맞거든요. 실제로 이제 20%를 얘기하죠. 20% of people in Hong Kong이라고 하면 그때는 are 복수로 쓰겠습니다만 그리고 2 out of 10이라고 하면 2가 주어이기 때문에 are가 맞습니다. 근데 1 in 5나 1 out of 5는 주어가 1이기 때문에 is. 지금 같은 경우에는 lives. 이렇게 쓰는 경우가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종종 이렇게 복수 취급해서 쓰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감안하느냐 아니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느냐는 항상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20%가 below the poverty line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the poverty line이라는 빈곤선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여기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요 밑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빈곤선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는 산다예요. 빚은 지지 않지만 먹고만 산다가 live on the poverty line이에요. live on the, live 대신에, on 대신에 above를 쓰게 되면 이때는 live above the poverty line은 먹고 살고 돈이 남으니까 문화생활을 하든 음주생활을 하든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live below the poverty line이라고 하면 이거는 먹고 사는 것도 안 되니까 우리말로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빈곤계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전치사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Parking space goes for $1.3 million in Hong Kong. A single car parking spot at a luxury Hong Kong apartment complex sold for $1.3 million. The city has an immense housing and space crisis, and the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the worst in 45 years. One out of five people there live below the poverty line.
2: Parking space goes for $1.3 million in Hong Kong. A single car parking spot at a luxury Hong Kong apartment complex sold for $1.3 million. The city has an immense housing and space crisis, and the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the worst in 45 years. One out of five people there live below the poverty line.
0: 자, 오늘 두 번째 토픽이 되겠습니다. Huawei launches its own smartphone operating system, OS라고 하죠. 우리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즈 operating system, 그거는 이제 PC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화웨이라고 하는 중국의 통신업체, 그리고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OS를 출시했습니다. 자, 전체 내용 확인합니다.
1: Huawei launches its own smartphone OS. Huawei rolled out its own mobile operating system. The launch comes as the company is still cut off from American technologies after the U.S. put the Chinese company on a trade blacklist, accusing it of aiding China's espionage efforts, an accusation the company vehemently denies.
2: Huawei launches its own smartphone OS. Huawei rolled out its own mobile operating system. The launch comes as the company is still cut off from American technologies after the US put the Chinese company on a trade blacklist, accusing it of aiding China's espionage efforts, an accusation the company vehemently denies.
1: To roll out.
2: To roll out.
1: Espionage.
2: Espionage.
1: To accuse.
2: To accuse.
1: Vehemently.
2: Vehemently.
0: 첫 번째 표현은 to roll out 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Roll out. 백신과 맞물려서 roll out vaccines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출시하다, 시작하다 라고 할 때 쓴 표현입니다. Espionage. 스파이 행위를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spying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Espionage. 가끔씩 이제 그 서양권의 기사를 보다 보면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을 고르면 그 중에 두 번째가 espionage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To accuse, 비난하다, 혐의를 제기하다. Vehemently, vehemently 라고 하면 격렬하게 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화웨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Huawei rolled out its own mobile operating system. 여기서 roll out 이란 단어, 앞에 나왔던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Launch.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웨이라고 하는 중국 최대 통신 기업이 자체 개발한 모바일 OS 운영체계를 이번에 출시했는데요. The launch comes as the company is still cut off from American technologies. 기억나실 겁니다. Something comes 다음에 as가 나올 수도 있고 before, after, when, amid 이런 식으로 이러이런 상황에서라는 개념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Today's Pattern에서 확인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돌려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이번 자체 OS 출시는 어떤 상황에서 비롯되었느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거죠. 이 화웨이라는 기업이 여전히 미국의 기술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아직도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 자체 기술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나 보면 After the US put the Chinese company on a trade blacklist 그죠? Put something on a trade blacklist 미국이 화웨이라는 중국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등재를 했기 때문인데요 Accusing it of aiding China's espionage efforts 그죠? Accuse가 나오는 순간에 somebody of something 누군가가 뭐뭐 했다라고 비난하다 혐의를 제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화웨이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 즉 간첩 행위를 aid, 도왔다라고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은 이제 통신기기를 만들고 뭐 교환국이라든가 기지국을 만드는 이 화웨이가 중간에서 도청해서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겼다. 중국 정부의 어용 집단이다라고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왔고요. 그래서 미국 관련 기술은 다 차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과도 함께 협력이 안 되고요.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는 화웨이 판매하지 못합니다. 대만 기업도 그렇고 그렇게 조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체 OS를 발표한 건데요. 방금 얘기했던 이거 중국의 어용 간첩 행위를 돕는 단체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은 An accusation the company vehemently denies. 아, 조금 전에 했죠. 화웨이가 격렬하게 부인하고 있는 혐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표현 몰라도 해결은 되죠. 그냥 아 부인하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셔야 되겠고요. 어떤 동사가 어떤 부사와 함께 쓰이는지 어떤 명사는 어떤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지 즉 collocation이라고 하는 거에 좀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르면 strongly denies, firmly denies를 써도 되겠습니다만 vehemently denies라는 표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합니다.
1: Huawei launches its own smartphone OS. Huawei rolled out its own mobile operating system. The launch comes as the company is still cut off from American technologies after the U.S. put the Chinese company on a trade blacklist, accusing it of aiding China's espionage efforts, an accusation the company vehemently denies.
2: Huawei launches its own smartphone OS. Huawei rolled out its own mobile operating system,

0: The launch comes as the company is still cut off from American technologies after the US put the Chinese company on a trade blacklist, accusing it of aiding China's espionage efforts, an accusation the company vehemently denies.
1: Today's parents, 오늘은 조금 전에 보셨던 to cut somebody off, 누군가를 차단하다라고 하셨던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아, 이번에 불어닥친 겨울 폭풍으로 450만 텍사스 가구에게 전력이 끊겼습니다. 단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하다 할 때 무슨 뭐 occur, happen, cause 꼭 그렇게 쓰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about 4.5 million households in Texas. 가구를 얘기하죠. 아, 텍사스의 약 450만 가구가 were cut off, 끊어진 거죠. From power, 전력이 끊어졌습니다. After the winter storm, 막 눈이 오고 폭풍 휘날리고 말이죠. 그런 겨울 폭풍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450만 가구의 전력이 끊겼습니다. 단전되었습니다. Be cut off from power, 정말 많이 쓴 표현입니다. 지진 이후에 그 도로가 끊겼다라고 할 때도 the road was cut off,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자, 요 문장 들어보시죠.
2: About 4.5 million households in Texas were cut off from power after the winter storm.
3: About 4.5 million households in Texas were cut off from power after the winter storm.
1: 두 번째 예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2010년 초반 이래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되었다. 고립되었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isolation, isolate.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쓰면 됩니다. 아, 그런데 오늘은 패턴이 조금 다른 패턴이잖아요. Iran has been cut off from the global economy since the early 2010. 물론 여기 isolated를 쓰셔도 괜찮아요. Iran has been isolated from the global economy since the early 2010. 당연히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 문장도 듣고 따라해 보시죠.
2: Iran has been cut off from the global economy since the early 2010.
3: Iran has been cut off from the global economy since the early 2010.
1: 빙 an anchor yourself. 오늘도 준비된 코너입니다.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는 건데요. Expansion into Chinese mark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실제로 뭐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크죠. 역시 쉽지는 않은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화웨이하고도 많은 나라들이 사실상 미국의 푸시 속에서도 사업을 단절하기 어려운 이유가 중국 시장에서의 불이익 때문이거든요. 꽤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 시장에서의 적응에는 실패했습니다. 아, 크게 두 가지 표현이 나오겠네요. 중국 시장 진입하다, 시도하다, 요거랑 적응에 실패했다. 그죠? localization이라는 부분도 있고, competition, 현지화나 경쟁, 요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red tape이라고 하는 빨간색 테이프요. red tape이라고 하면 그게 관료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cut the red tape이라고 하면 관료주의를 끊다, 없애다라고 할 때도 쓴 표현인데,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있는 거죠. 자, 일단 몇 가지 표현을 보겠습니다. 신규 시장에 진입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advance into a new market. 진격해 들어가는 거죠, 군인들이. To move into a new market. To enter 혹은 enter into a new market. 다 신규 시장에 진입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o many companies have tried to make blank into the Chinese market. 아,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진입하다. Make blank I로 시작되고 into가 되어 있고요. But many of them have failed to blank to it. 자, 두 가지 표현 아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make inroads into. 어디에 진입하다, 진격하다라고 할 때 쓰는데요. S 쓰셔야 돼요. 너무 강제적이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모든 시장에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make inroads into. 진격하다, 진입하다. 많이 쓰고요. 적응하다, fail to adapt to it. 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Fail to adapt it. 여기에 적응하지는 못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dvance into, move into, make inroads into a new market. 오늘의 중요 표현입니다. 자, 이 문장 들어보시죠.
2: Expansion into Chinese market. So many companies have tried to make inroads into the Chinese market, but many

0: them have failed to adapt to it.
1: Expansion into Chinese market. So many companies have tried to make inroads into the Chinese market, but many of them have failed to adapt to it.
2: Today's expressions. 들어보시죠.
0: To go for.
1: To go for.
0: Espionage.
1: Espionage.
0: To accuse.
1: To accuse.
0: Vehemently.
1: Vehemently.
0: To make inroads into.
1: To make inroads into.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방송에 사용되었던 MP3와 스크립트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요즘 세계에는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 20년 전부터 전 세계는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내용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럽연합, EU와 중국에서 이에 관련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나름의 어떤 정책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EU의 경우에는 디지털 전자 지갑 같은 느낌,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굴, 단속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입장의 느낌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시죠?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럽연합, EU로 가겠습니다. EU plans digital ID wallet 이라고 되어있군요. 디지털화된 ID, 신분증 지갑인데요. 뭐 내용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1: EU plans digital ID wallet. The European Union unveiled a project for a digital ID wallet. The 27 nation bloc's 450 million residents would be able to use the wallet to access public or private services, both online and offline. It is a smartphone app, and users could store electronic forms of identification and other official documents, like driver's licenses, in it.
2: EU plans digital ID wallet. The European Union unveiled a project for a digital ID wallet. The 27-nation bloc's 450 million residents would be able to use the wallet to access public or private services, both online and offline. It is a smartphone app, and users could store electronic forms of identification and other official documents, like driver's licenses, in it.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그래서 표현도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ew keywords 확인하시죠.
1: To unveil.
2: To unveil.
1: Identification.
2: Identification.
0: 첫 번째 표현은 to unveil 이란 단어입니다. Unveil. 베일을 벗기는 거죠. 그래서 공개하다, 발표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Identification. 신원 확인이라고 하는 추상명사도 갖고 있지만 신분증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Identification. 역시 이 두 가지가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신원 확인과 신분증을 위한 뭔가를 공개하고 발표했다는 느낌이 떠오르니까요.
3: The European Union unveiled a project for digital ID walle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nveil이라는 단어는 프로젝트와 당연히 연결되겠죠. Launch하고 Unveil은 조금 다르다라고 우리가 Today's Parents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Launch라는 단어는 시작하는 거고요. Unveil은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제품의 경우에는 두 가지 표현을 다 씁니다. A new product, 신제품을 launch a new product라는 얘기는 신제품을 출시하다, 즉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Unveil a new product이라고 하면은 신제품을 선보이다, 공개하다라는 의미죠. 그거는 출시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판매하면 launch가 되는 거고요. 판매하지 않고 그냥 공개만 하면 선보이다라는 의미로 unveil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자, 유럽연합에서는 소위 디지털 신분증 지갑이라고 하는 Digital ID Wallet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The 27 nation blocks 450 million residents. 여기까지가 주어죠. 더를 썼다는 얘기는 글을 쓴 사람 혹은 읽는 앵커도 알고 듣는 우리도 아는 경우죠. 그래서 정해진 정관사 더를 쓰는 겁니다. 27개국으로 이루어진 이 블록, 바로 유럽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8개 국가였습니다만 영국이 Brexit, 탈퇴를 결국 4년 만에 하면서 27개 국가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유럽연합에 자그마치 4억 5천만에 달하는 시민들의 경우 would be able to use the wallet, 바로 이 디지털 신분증, 지갑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디에 사용할까요? To access public or private services, both online and offline. 그렇습니다.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양쪽 모두를 그것도 온라인상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디지털 신분증 지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정부의 서비스도 그리고 일반 기업의 서비스도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다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더 해주는 거죠. It is a smartphone app. 아, 그렇군요. 뭔가 물리적으로

0: official documents like drivers, licenses in it, in the app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게 보면 store so many things in it, in the wallet, in the app 이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운전면허와 같은 신분증이나 그 밖의 공식 문건을 electronic forms예요. 네. 전자문서 형식으로 이 지갑에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갖고 뭐 모든 종류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따로 계정을 만들지 않고 요 앱만 있으면 그냥 편하게 다 접근해서 자기 계정을 갖고 사용할 수 있다. 뭐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다 사용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EU plans digital ID wallet. The European Union unveiled a project for a digital ID wallet. The 27 nation bloc's 450 million residents would be able to use the wallet to access public or private services, both online and offline. It is a smartphone app, and users could store electronic forms of identification and other official documents, like driver's licenses, in it.
2: EU plans digital ID wallet. The European Union unveiled a project for a digital ID wallet. The 27-nation bloc's 450 million residents would be able to use the wallet to access public or private services, both online and offline. It is a smartphone app, and users could store electronic forms of identification and other official documents, like driver's licenses, in it.
0: 자, 두 번째 토픽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China to crack down on Bitcoin mining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트니까 예정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이 crack down on, 단속할 예정입니다. Bitcoin mining을요. 이건 채굴이라는 의미인데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듣고 확인하시죠.
1: China to crack down on Bitcoin mining. China says it will crack down on Bitcoin mining and trading as part of its effort to fend off financial risks, including money laundering. Virtual currency mining has been a big business in China, accounting for about 65% of the world's supply, according to some estimates.
2: China to crack down on Bitcoin mining. China says it will crack down on Bitcoin mining and trading as part of its effort to fend off financial risks, including money laundering. Virtual currency mining has been a big business in China, accounting for about 65% of the world's supply, according to some estimates.
0: 비트코인이란 단어를 못 들어보신 분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중국 정부가 칼을 꺼냈는데요. 그 칼을 보기 위해서 몇 가지 단어 표현 확인해야 됩니다. News keywords 준비됐죠? 들어보시죠.
1: To crack down on.
2: To crack down on.
1: To fend off.
2: To fend off.
1: Money laundering.
2: Money laundering.
1: To account for.
2: To account for.
0: 첫 번째 표현은 to crack down on something. 여기까지는 이제 자동사 처음 쓰이죠. To crack down, 단속하다. On something, 뭔가를 단속하다라고 하겠습니다. To fend off, 뭔가를 피하다, 모면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며칠 전에 우리가 봤던 stave off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To fend off. Money laundering, 돈 세탁이죠. Laundering, 이게 세탁이니까 money가 붙으면 돈 세탁입니다. To account for.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비율을 차지하다. 총 100% 가운데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하나씩 하나씩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hina says, 중국에 따르면 It will crack down on Bitcoin mining and trading. 여기까지가 되겠죠. Crack down on. 정말 무진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뭔가를 단속하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다 라고 할 때 쓰거나 아니면 진압하다, 탄압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마이닝은 이제 채굴하는 거죠. 마이닝 인더스트리라고 하면 탄광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닝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단속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채굴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어디 곡괭이 들고 가서 땅을 파는 건 아니고요. 수많은 컴퓨터를 연결해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숨어있는 비트코인을 발견하는 과정인데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를 좀 유발하는데요.

0: 그래서 마치 채광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쓸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as part of its effort to fend the financial risks.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조치는 말입니다. 금융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예컨대, including money laundering, 돈 세탁과 같은 그런 위험을 애초에 피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financial risks, 돈 세탁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투자자 보호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하겠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걸리적거린다라는 느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좀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Virtual currency mining. Virtual currency는 이제 가상화폐니까요. 가상화폐 채굴은 has been a big business in China. 중국에서는 거대 산업이 되었죠. Accounting for about 65% of the world's supply. 와우. 전 세계 가상화폐 채굴로 인한 공급. 전 세계 공급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만큼이나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많은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는데요. According to some estimates, 일부 추산치에 따르면 65%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아시다시피 요즘에 뭐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채굴, 거래, 이제 단속한다. 라고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China to crack down on Bitcoin mining. China says it will crack down on Bitcoin mining and trading as part of its effort to fend off financial risks, including money laundering. Virtual currency mining has been a big business in China, accounting for about 65% of the world's supply, according to some estimates.
2: China to crack down on Bitcoin mining. China says it will crack down on Bitcoin mining and trading as part of its effort to fend off financial risks, including money laundering. Virtual currency mining has been a big business in China, accounting for about 65% of the world's supply, according to some estimates.
0: Today's parents. 오늘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표현, 그리고 패턴을 확인하고, 그리고 확장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보는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to crack down on something입니다. 뭔가를 단속하다, 탄압하다. 100% 똑같은 표현으로는 crack 대신에 clamp. 이것만 바꿔주셔도 똑같아요. To clamp down on something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보통 단속할까요? 미국 정부는 소위 원정 출산 관광을 단속하기 위한 취지의 새로운 규정을 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영어는 딱두 가지라 그랬죠. 어떤 순서대로, 그리고 거기에 어떤 단어 표현을 최선으로 선택할 것인가. 순서와 선택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내놨죠. 그 취지는 원정 출산 관광 단속입니다. 그렇게 흐름이 이어가면 되겠고요. 거기에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US administration issued new rules. 그죠? issue는 이제 발령하다는 느낌이고요. 만약에 따단하고 보여줬다 공개했다 할땐 unveil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의미는 다 다르지만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도입했다라고 할때 introduce를 해도 되겠고요. 채택하다 adopt를 써도 되고요. 조금씩의 뉘앙스 차이는 분명히 느끼셔야 나중에라도 being an anchor 같은 것을 할때 도움이 되는데요.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그 규정의 취지나 목적은 뭘까요? Aimed at cracking down on so-called birth tourism.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소위 출산을 위한 관광, 즉 원정 출산 관광을 단속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아시죠? 미국은 이제 생득권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출생한 아이는 미국의 시민권을 지닌다라고 하는 생득권, 태어나면서 득하게 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정 출산이 상당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The U.S. administration issued new rules aimed at cracking down on so-called birth tourism.
2: The U.S. administration issued new rules aimed at cracking down on so-called birth tourism.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써보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cashless society, 현금 없는 사회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다 디지털로 가잖아요. 그 중에 가장 최근 10년 정도? 10년까지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흐름에서 눈에 띄는 것이 요겁니다. 아직도 현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이긴 합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모바일 결제를 받아들이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결제 중에 한 형태가 모바일 결제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신용카드만 쓰다가 플라스틱이라고 하거나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데 신용카드를 쓰다가 이제는 그것도 귀찮다. 모바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결제수단. 두 번째, 모바일 결제를 받아들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뭘까요?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현금 없는 사회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a cashless society 라고 하면 됩니다. While cash is still the number one method of payment.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Method,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여전히 the number one, the dominant method of payment. Many countries are going cashless. 그렇습니다. Go cashless나 go cash fre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Go라고 하는 상태 변화를 얘기하는 동사를 쓰면 되겠죠. 예. 그래서 go nuclear라고 하면 핵 보유국이 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렇게 형용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blank mobile payments. 자, 채택하다 받아들이다. 제일 좋은 표현은 저는 embrace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채택하다 할 때 adopt죠. 그냥 adopt는 그냥 채택하다, 받아들이다라는 개념이라면 embrace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포용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가 뭐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 들어온 외국인 친구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embrace입니다. 포용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의 뉘앙스와 쓰임새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문장 들어보시죠.
1: Cashless society. While cash is still the number one method of payment, many countries are going cashless, embracing mobile payments.
2: Cashless society. While cash is still the number one method of payment, many countries are going cashless, embracing mobile payments.

0: 자, 오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중요 표현 한 자리에 엮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To unveil.
2: To unveil.
1: To crack down on.
2: To crack down on.
1: To fend off.
2: To fend off.
1: Money laundering.
2: Money laundering.
1: A cashless society.
2: A cashless society.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기존 에피소드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우리가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모든 표현과 문장들 다 MP3와 스크립트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복습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미국에서는 죽기 전에는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전 세계 참 많은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데 과연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참 오랫동안 갈등의 대상이고 분쟁의 씨앗이었습니다. 이번에 선진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 가닥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이밴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밴드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 바로 그냥 나오죠. BTS입니다. 이번에 BTS가 또 싱글 앨범을 가지고 빌보드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어떤 차트인지, 그리고 어떤 곡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세계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엮어봤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순서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0: 자, 오늘 Today's Topics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G7 Nations Reach Deal to Tax Multinationals라고 되어 있습니다. G7이라고 해서 선진 7개국 혹은 주요 7개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이 7개 나라가 Reach a Deal,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바로 Multinationals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국적 기업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내용이죠. 이때 Tax가 동사로 작용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얼마만큼의 법인세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들어보시죠.
1: 7 nations reach deal to tax multinationals. Finance ministers from the group of seven G7 rich nations reached a landmark agreement intended to create a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of at least 15% in an effort to close cross-border tax loopholes used by some big corporations.
2: G7 nations reach deal to tax multinationals. Finance ministers from the group of seven G7 rich nations reached a landmark agreement intended to create a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of at least 15% in an effort to close cross-border tax loopholes used by some big corporation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늘도 역시 우리가 꼭 먼저 살펴봐야 되는 단어와 표현이 있죠? New Skewers. 확인합니다.
1: Multinational.
2: Multinational.
1: Landmark.
2: Landmark.
1: Corporate.
2: Corporate.
1: Loophole.
2: Loophole.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 나왔던 multinational이란 단어인데요. 형용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씁니다. 다국적 기업에 혹은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Landmark.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냐면요. 지금처럼 협상이 타결됐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 뭔가 새로운 결정이 내렸을 때 landmark, 마치 역사의 이정표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획기적인 사건이나 발견을 얘기할 때 보통 명사보다는 형용사로 의외로 더 많이 씁니다. corporate, 기업이나 법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loophole, 구멍이 뚫려있는 겁니다. 법망의 허점이라고 할때 특히 loophole 많이 쓰니까요. 요 네 가지 표현 알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ance ministers from the group of seven or G7 rich nation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자, G7이라고 하면 이제 선진 7개국, 주요 7개국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이 일단 들어가고요. 그리고 북미에서 캐나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주 대륙에선 2개 들어가고요. 유럽에서는 4개가 들어가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의외일 수도 있는데 이탈리아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이렇게 7개 나라를 얘기하고 한때는 러시아를 넣어서 G7 플러스 1이라고 부르는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러시아가 빠져 있습니다. 자, 이 7개국의 재무장관들이 reached a landmark agreement 혹은 reached a landmark deal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주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근데 이 합의는 intended to create a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of at least 15%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intended to, 우리 너무나 많이 했었습니다. 요 앞에 agreement에 연결되는 거죠. 이 역사적인 합의가 뭐를 취지로 하는데, 그 내용이 뭔데, 목적이 뭔데라고 할 때, 우리가 be intended to나 be aimed at ing, 보통 그렇게 많이 쓴다 그랬죠. 이 합의의 내용, 그리고 취지가 뭐냐면, 글로벌 최저 법인 세율을 최소 15%로 설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각국마다 별도의 법인세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요구만큼은 지키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in an effort to close cross-border tax loopholes used by some big corporations. 몇몇 일부 거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cross-border는 국경을 넘어서는 거니까요. 예, 국가 간의 세제에 대한 법망의 허점을 메우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어디에 본사를 두고 있든 간에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그 나라에는 의외로 세금을 별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한 취지에서 이런 곳을 막겠다 라고 하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loopholes라는 단어 너무 많이 쓰는 거죠. use loopholes라고 하면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다, 그것을 없애다 메우다 라고 할 때 close라는 단어를 쓰거나 fill, F-I-L-L 써서 fill the loopholes라고 쓰면 본망의 허점을 없애다. 함께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G7 nations reached deal to tax multinationals. Finance ministers from the group of seven G7 rich nations reached a landmark agreement intended to create a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of at least 15% in an effort to close cross-border tax loopholes used by some big corporations.
2: G7 nations reached deal to tax multinationals. Finance ministers from the group of seven G7 rich nations reached a landmark agreement intended to create a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of at least 15% in an effort to close cross-border tax loopholes used by some big corporations.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BTS Butter tops Billboard Hot 100 for two consecutive weeks라고 되어 있군요. 자, 버터가 제목이에요. 저희 애도 알던데요. BTS의 버터라고 하는 노래가 빌보드 핫 100의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two consecutive weeks, 연속해서라는 의미니까요. 2주 연속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시죠.
1: BTS's Butter tops Billboard Hot 100 for two consecutive weeks. Butter, the latest hit and second English lyric song by boy band BTS, topped the Billboard Hot 100 singles chart for the second week in a row. After debuting at pole position on the Hot 100 last week, this week Butter spread to a second week on top.
2: BTS's Butter tops Billboard Hot 100 for two consecutive weeks. Butter, the latest hit and second English lyric song by boy band BTS, topped the Billboard Hot 100 singles chart for the second week in a row. After debuting at pole position on the Hot 100 last week, this week Butter spread to a second week on top.
0: 여기에도 몇 가지 중요한 단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알고 가면 더 쉬워집니다.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Consecutive.
2: Consecutive.
1: Lyric.
2: Lyric.
1: In a row.
2: In a row.
1: Pole position.
2: Pole position.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 나왔던 consecutive이란 단어입니다. Consecutive, 연이은, 잇따른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Lyric이란 단어는 가사를 얘기합니다. Lyric이라고 하고요. In a row,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Today's Patterns에서 한번 봤던 표현입니다. Consecutive와 함께 혼용해서 쓸 수 있는데 In a row라고 하면 잇따라, 연속해서, 연이어서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Pole Position이란 말이 있는데요. 선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차 경주를 할 때 제일 앞에 출발선에 있는 그 위치를 Pole Position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utter라고 하는 노래가 The Latest Hit and second English lyric song by boy band BTS. 우리는 보통 이제 아이돌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 그룹의 경우에는 boy band라고 쓰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Butter라고 하는 노래를 설명하는 거죠. BTS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내놓은 the latest hit, 가장 최근에 내놓은 히트곡이자 second English lyric song이에요. Dynamite라는 노래가 있었죠. 정말 유명한 노래인데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나온 영어로 가사가 적힌 노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Top the Billboard Hot 100 Single Chart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빌보드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매주 집계를 내죠. 근데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제 빌보드 차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나와 있는 빌보드 핫 이라고 하는 차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빌보드 200이라고 해서 빌보드 200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 핫백은 뭐냐면 싱글 앨범, 그러니까 곡 하나를 가지고 1등, 2등부터 쭉 100개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 1위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곡 하나로는 최소한 미국에서는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빌보드 200은 그거는 이제 곡 하나가 아니고 곡이 여러 개로 구성된 앨범 누가 가장 1등이냐를 따지는 거죠. 어쨌든 두 개는 어마어마하게 인지도가 높은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For the second week in a row, 드디어 나왔습니다.

0: in a row라고 하면 연속해서라는 의미니까요. 2주 연속으로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the second을 썼는데요. 네, 여기서는 the second 말고 for 2 weeks in a row라고 해서 2 weeks in a row 그렇게 쓰셔도 똑같은 의미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fter debuting at pole position on the Hot 100 last week.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애초에 이 앨범이 출시될 때, 그때도 빌보드 핫 100에서 정상을 차지했었는데요. 첫 주에. 와우. This week, 이번 주에, Butter spread to a second week on top. 재밌는 표현 나왔네요. 이번 주에도 버터라는 노래가 정상에서 2주째로 spread 됐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spread는 뭐예요? 펼쳐지는 거죠? 확산되는 거죠? 사실은 이 버터라는 노래 때문에 일부러 spread란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가 버터를 빵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We have to spread butter. 그죠? 그래서 일부러 이 버터라는 제목 때문에 spread란 단어가 나왔고요. second week 앞에 어를 썼다는 얘기는 이게 3주째로 이어질 수도 있고, 뭐잘 되면 4주째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몇 주까지 더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어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하죠.
1: BTS's Butter tops Billboard Hot 100 for two consecutive weeks. Butter, the latest hit and second English lyric song by boy band BTS, topped the Billboard Hot 100 singles chart for the second week in a row. After debuting at pole position on the Hot 100 last week, this week Butter spread to a second week on top.
2: BTS's Butter tops Billboard Hot 100 for two consecutive weeks. Butter, the latest hit and second English lyric song by boy band BTS, topped the Billboard Hot 100 singles chart for the second week in a row. After debuting at pole position on the Hot 100 last week, this week Butter spread to a second week on top.
0: Today's parents, 오늘 좀 재밌는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동사의 사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버터가 이제 노래로 나오니까 동사를 이제 spread를 써서 나름 맛을 살려준 거잖아요. 근데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동사의 경우에는 이 단어가 안 들어가면 아예 문장이 구성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특히 동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 탈세를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세금 관련, 뭐 탈세 관련해서 좀 봤는데요. 자, 별별 방법이라고 할 때, star ways는 아닐 겁니다.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그리고 다국적 기업은 했으니까요. 탈세를 하다. 이때 들어가는 동사는 뭘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Many multinationals have used creative ways to blank taxes. 일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have used creative ways. 창의적인 방법, 독창적인 방법이라고

0: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참 나름의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요. 그 이유가 to blank taxes. 뭐가 들어갈까요? 예, 이때는 거의 이 표현만 씁니다. evade taxes.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탈세 혹은 세금 포탈이라고 할 때 tax evasion 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세금을 evade 하기 때문이죠. 즉, 상황에 맞는 단어가 들어가야 문장이 삽니다. 자, 요 먼저 요 문장부터 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일단 들어보시죠.
1: Many multinationals have used creative ways to evade taxes.
2: Many multinationals have used creative ways to evade taxes.
0: 두 번째 표현입니다. 병력 기피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병력을 기피하다. 그것도 병력의 의무를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피할 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An increasing number of young people, 점점점 갈수록 많은 젊은이들이 a blank military service. 자, 뒤로 시작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때 들어가는 단어는 dodging. dodge가 피하는 거예요. dodge military service 혹은 military dodgers나 draft dodgers라고 하면 병력 기피자가 되는데요. 이때 물론 evade라고 하는 앞에 나왔던 표현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evade military service. 그런데 확률상은 dodge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조금 더 어울리는가를 항상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장도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An increasing number of young people are dodging military service.
2: An increasing number of young people are dodging military service.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니까요. Tax evasion, 예, 탈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부유층이 역외 계좌나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유령 회사를 이용해서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탈세를 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 거고요. 부유층까지는 될 텐데 두 가지 표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역외 계좌는 뭐고 조세 피난처 그리고 그곳에 설립된 유령 회사는 영어로 뭐라고 할지 탈세나 세금 포탈이 나오면 거의 100% 나오는 표현입니다. 일단 조세 피난처는 a tax haven이라고 얘기하죠. a tax haven 이쪽에 유령 회사를 많이 세웁니다. 유령 회사는 ghost companies라고 하시거나 front companies. front가 소위 그 뭐라고 할까요? 얼굴 마담을 위해서 전면에 내세우는 기업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장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Many wealthy people are using offshore bank accounts. offshore가 물 건너 간 거니까 역외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역외 계좌를 사용하고요. 혹은 blank companies established in tax havens.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shell companies란 말도 씁니다. shell companies, ghost companies, front companies 다 쓰는 말이고요. to evade taxes 이렇게 쓰면 완벽하게 만들어진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들어보시죠.
1: Tax evasion. Many wealthy people are using offshore bank accounts or shell companies established in tax havens to evade taxes.
2: Tax evasion. Many wealthy people are using offshore bank accounts or shell companies established in tax havens to evade taxes.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복습 개념으로 묶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Multinational.
2: Multinational.
1: Loophole.
2: Loophole.
1: Consecutive.
2: Consecutive.
1: In a row.
2: In a row.
1: Tax haven.
2: Tax haven.
1: Shell company.
2: Shell company.
0: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에피소드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MP3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레고라고 하는 회사 기억하시나요? 아마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거의 100% 아실 것 같은데요. 덴마크의 장난감 회사입니다. 근데 레고라는 회사가 레고를 만드는데 모두 다 어린이용은 아닌 거죠. 최근에 레고가 내놓은 장난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유상철 선수가 얼마 전에 암으로 사망하셨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도 함께 꾸려봤습니다. 자,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20분 동안 우리가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오늘도 역시 준비했습니다. Today's Topics로 시작하겠습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레고 이야기입니다. Lego unveils first LGBTQ set.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 건데요. 일단 레고가 최초로 LGBTQ라고 하는 세트를 이번에 선보였습니다. 혹은 공개했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Lego unveils first LGBTQ set. Lego is celebrating Pride Month in June by launching its first ever LGBTQ themed set, Everyone is Awesome. The set includes 11 monochrome figures, each with its own hairstyle and color. Designer Matthew Ashton says he wanted to create a model that symbolizes inclusivity.
2: Lego unveils first LGBTQ set. Lego is celebrating Pride Month in June by launching its first ever LGBTQ-themed set, Everyone is Awesome. The set includes 11 monochrome figures, each with its own hairstyle and color. Designer Matthew Ashton says he wanted to create a model that symbolizes inclusivity.
0: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단어 표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단어도 있기 때문인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unveil.
2: To unveil.
1: To celebrate.
2: To celebrate.
1: To launch.
2: To launch.
1: Awesome.
2: Awesome.
1: Monochrome.
2: Monochrome.
1: Inclusivity.
2: Inclusivity.
0: 첫 번째 단어는 to unveil, veil 벗기다. 그래서 발표하다, 공개하다, 선보이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To celebrate, 뭔가를 기념하다, 축하하다 라고 할때 많이 씁니다. Celebrate. To launch, 출시하다라는 의미죠. Unveil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공개하고 선보이는 것, 요거는 지금부터 살수 있도록 내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wesom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경탄할 만한, 멋진이라고 할 때, 흔히 얘기할 때 끝내주는, 뭐, 요럴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Monochrome이라고 그랬는데요. 모노가 나오는 순간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색으로 이루어진이라는 의미가 되겠군요. Inclusivity.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포용성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오늘 독해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고가 최초로 내놓은 LGBTQ. 뭘까요? Lego is celebrating Pride Month in Ju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elebrate, 아까 했으니까요. Lego라고 하는 덴마크의 장난감 회사가 6월달 Pride Month를 맞이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월달을 Pride Month라고 해서 성소수자 인권의 달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때 많은 행사가 열리는 텐데요. 이때 기념하면서 그 방법으로 By launching its first ever LGBTQ-themed set Everyone is awesome. 우리 모두는 멋져라고 하는 이름의 레고 최초의, 이때 ever는 강조형이에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It's first 혹은 it's first ever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LGBTQ 주제의 세트를 이번에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LGBTQ 할 때 L은 lesbian을 얘기하고요. G는 gay, B는 bisexual, T는 transgender, Q는 queer라고 해서

0: 일반적인 성소수자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일부에서는 questioning,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할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성소수자를 나눠서 구분해서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by lunch, by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레고는 뭐뭐뭐뭐뭐뭐 함으로써 6월달에 프라이드 먼스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거꾸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by 다음에 ing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how, 어떤 식으로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레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자사 최초로 이것을 출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뒤로 순차적으로 해석하고 듣고 말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set includes 11 monochrome figures. 이 세트에는 11개의 단색으로 이루어진 그 인물 로고, 레고 조각이 있는데요. Each with its own hairstyle and color. 11개 각각이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요. 색깔도 다 다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성소수자들을 이제 레인보우 깃발을 많이 드는데요.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곱 가지 색에다가 또 트랜센더 관련해서 몇 가지 색 이렇게 합해서 총 11가지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Designer Matthew Ashton says, 디자이너고 실제로 디자인 부문 이제 부사장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Matthew Ashton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He wanted to create a model that symbolizes inclusivity.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양성이라고 할 때 diversity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양하다는 얘기죠. diversity. 근데 inclusivity는 뭐냐면 그 다양한 것을 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성에 대한 포용 혹은 그냥 다양성의 인정 이렇게 보통 번역을 많이 하는데 단순히 diversity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쓰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디자이너는 소위 다양성 포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살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LEGO unveils first LGBTQ set. LEGO is celebrating Pride Month in June by launching its first ever LGBTQ-themed set, Everyone is Awesome. The set includes 11 monochrome figures, each with its own hairstyle and color. Designer Matthew Ashton says he wanted to create a model that symbolizes inclusivity.
2: LEGO unveils first LGBTQ set. LEGO is celebrating Pride Month in June by launching its first ever LGBTQ-themed set, Everyone is Awesome. The set includes 11 monochrome figures, each with its own hairstyle and color. Designer Matthew Ashton says he wanted to create a model that symbolizes inclusivity.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아마 다 소식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South Korea's 2002 World Cup star, 유상철 dies at 49. 자, 일단 내용 들어보시죠.
1: South Korea's 2002 World Cup star, Yoo Sung-chul, dies at 49. Condolences are pouring in from all walks of life for Yoo Sung-chul, one of the star players of South Korea's surprising run to the semifinals at the 2002 FIFA World Cup, co-hosted by South Korea and Japan. He died of pancreatic cancer at 49.
2: South Korea's 2002 World Cup star, Yoo Sung-chul, dies at 49. Condolences are pouring in from all walks of life for Yoo Sung-chul, one of the star players of South Korea's surprising run to the semi-finals at the 2002 FIFA World Cup, co-hosted by South Korea and Japan. He died of pancreatic cancer at 49.
0: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자 한국 최고의 미드필더라고도 불렸던 유상철 선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 어떤 단어 표현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Condolences.
2: Condolences.
1: From all walks of life.
2: From all walks of life.
1: Semi-final.
2: Semi-final.
1: Pancreatic cancer.
2: Pancreatic cancer.
0: 첫 번째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condolences. 보통 복수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요. condolences. 조의를 표하다 할 때 그 조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뭐 미국 드라마 보다 보면 이제 그 뭐 수사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망자의 유가족이 오잖아요. 그럼 형사들이 하는 말이 꼭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Sorry for your loss 라고 쓰거나 아니면 my condolence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한 가지 표현입니다. From all walks of life. 이때 walk이라는 단어는 걷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각계각층 할 때 그 층, 종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라고 하면 각계각층 사람들이라는 의미고요. people을 빼면 각계각층으로부터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emi-final, 파이널에 각이 바로 전 단계니까 준결승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pancreatic cancer. 참 많은 암의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치사율이 높다라고 하는 pancreatic cancer, 췌장암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Condolences are pouring in. 애도의 물결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군요. Condolences are pouring in from all walks of life.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애도의 물결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유상철 선수 때문인데요. One of the star players of South Korea's surprising run to the semifinals at the 2002 FIFA World Cup. 상당히 깁니다. 예,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여기서 한번 자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자를 수 있겠죠. Surprising이라는 단어 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운이라고 얘기하시죠. 많은 경우에 이제 surprise가 나오면 놀라운이라고 번역하면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surprise는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surprise는 unexpected, 예상하지 못한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국이 2002년 FIFA 월드컵에서 준결승까지 올라간 것이 surprising 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게 이변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놀랍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뜻밖의, 예상밖의 이변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이 단어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놀라운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002년 FIFA 월드컵 소위 4강 신화의 주역 가운데 한 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2002년 FIFA 월드컵은 co-hosted by South Korea and Japan. 한일 공동 개최가 이루어졌던 해였죠. He died of pancreatic cancer at 49. 예, 나이 앞에 S을 쓴다는 거. 그리고 he died of. 49세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슬퍼하셨죠.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South Korea's 2002 World Cup star Yoo Sung-chul dies at 49. Condolences are pouring in from all walks of life for Yoo Sung-chul, one of the star players of South Korea's surprising run to the semifinals at the 2002 FIFA World Cup, co-hosted by South Korea and Japan. He died of pancreatic cancer at 49.
2: South Korea's 2002 World Cup star Yoo Sung-chul dies at 49. Condolences are pouring in from all walks of life for Yoo Sung-chul, one of the star players of South Korea's surprising run to the semi-finals at the 2002 FIFA World Cup, co-hosted by South Korea and Japan. He died of pancreatic cancer at 49.
0: 자, 오늘 Today's Parents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익숙하지만 참 틀리기 쉬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많이들 틀리시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Surprise. Surprise를 영영사전으로 보시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Unexpected. 예상치 못한이라는 의미가 나오거든요. 이게 놀라운 이유는 예상을 깼기 때문이죠. 허를 찔렀기 때문이에요. A surprise party라고 하면 나는 몰랐는데 깜짝 파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멋져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뜻밖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포금을 하면 살이 찐다는 것이 그렇게 뭐 새삼스러운 사실은 아닙니다. 새삼스럽다에 우리는 꽂히게 되죠. 새삼스러운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참 우리의 새삼스럽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일단 포금이라고 하면 binge drinking이라고 하시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요. 뭐 binge drinking 모르겠다. 그러면 too much alcohol consumption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길어지죠. 자, It is no blank that binge drinking can lead to weight gain. 그죠? 복음을 하게 되면 weight gain, 체중 증가.

0: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뭐 그렇게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뭐라고 들어가면 될까요? 그냥 it is no surprise. 이걸로 끝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놀랍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요 문장 일단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It's no surprise that binge drinking can lead to weight gain.
2: It's no surprise that binge drinking can lead to weight gain.
0: 이 문장에서 품사를 바꾸는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신문이라든가 이렇게 볼 때 it is no surprise보다 조금 더 많이 쓰는 게 not surprisingly. 이게 놀랍지 않게도가 아니고 not unexpectedly. 그러니까 예상밖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새삼스럽지 않습니다지. 이게 놀랍지 않게도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를 가서 지난 10년 동안의 경제 성장에 놀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놀람을 금치 못하니까 it is a big surprise that 이렇게 쓰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거는 실수하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경제가 발전했는데 it is a big surprise라는 얘기는 예상도 못했는데 웬일이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당히 신뢰되는 표현을 쓴 겁니다. 몰라서 쓴 거죠. 그럴 땐 놀람을 금치 못하겠다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때는 it is a big surprise가 아니라 I am deeply impressed 이렇게 쓰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경제 성장을 이룬 것 I'm deeply impressed.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에 무조건 조건 반사로 surprise 쓰는 거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주제도 그러니까 same sex marriage라는 주제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늘었습니다. 많이 생겼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 표현이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걸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 결혼의 정의에서 남녀 간의 결합.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씁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법으로 도마라고 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 도마라는 법의 정의 자체가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한다였거든요. 자, 일단 동성결혼이라고 하면 same-sex marriage라고 하거나 marriage between people of the same sex 이렇게 쓰면 동성 간의 결혼 혹은 동성결혼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문장이 길지만 조금씩 살펴봐야 되겠죠? In recent years, 최근 몇 년 동안이니까요. Many countries have legalized same-sex marriage. 법으로 합법화하다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는 legalize입니다. 그죠? 많은 나라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However, marriage is still defined as only the union of a man and a woman in many parts of the world. 이렇게 쓰는군요. Be defined as 이렇게 정의가 여전히 되는 거죠. Only the union of a man and a woman. 남녀 간의 결합입니다. In many parts of the world.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깔끔하게 쓰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요 내용도 듣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Same-sex marriage. In recent years, many countries have legalized same-sex marriage. However, marriage is still defined as only the union of a man and a woman in many parts of the world.
2: Same-sex marriage. In recent years, many countries have legalized same-sex marriage. However, marriage is still defined as only the union of a man and a woman in many parts of the world.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단어만 뽑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Awesome.
2: Awesome.
1: Inclusivity.
2: Inclusivity.
1: Condolences.
2: Condolences.
1: From all walks of life.
2: From all walks of life.
1: Pancreatic cancer.
2: Pancreatic cancer.
1: Same-sex marriage.
2: Same-sex marriag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EBS E 홈페이지죠. 기존에 방송 자료를 다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크립트와 MP3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와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No strings attached. 붙어있는 끈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 진짜 공짜예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뭐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공짜란 없는 거다. 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 생각하는데 대신에 세상에 보상 없는 노력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좀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진정한 노력이 보답받을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힘내서 오늘도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 하나 내드렸는데 해오셨어요? 뭐라 그랬더라? 그치, 도치가 언제 일어나나 하는 거 그거 꼭 좀 머리에 넣고 오십시오 그랬는데 한번 얘기해볼까? 언제 일어난다 그랬죠? 부정어가 맨 앞에 올 때, 그 다음에 그쵸, only가 수식하는 억구가 앞에 올 때, 그 다음에 so 동사주어, neither 동사주어, 주어도 그래요, 주어도 안 그래요 라고 할 때, 그럴 때 도치가 일어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 잘 생각하면서, 아, 하나 더 있었어요? 오, 어떻게 알았어? 그치. if가 생략됐을 때, 그럴 때에도 뒤에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꿉니다. 그랬죠? 요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다가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해 볼 테니까 바로 볼게요. A번입니다. 자, 가장 어울리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연결 잘 해오셨죠? 이제 저랑은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Never did the girl see such a beautiful flower. 그랬어요. 일단 누가 눈에 띄어요? 아, never.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러지? 그쵸, not, never. 대표적인 부정어예요. 부정어가 맨 앞에 오면 뒤에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조동사 주어의 순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조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가 됐습니다. 자, 그 소녀는요, 결코 본 적이 없대요. 뭐를? Such a beautiful flower. 그렇게 아름다운 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쌤, such가요. 명사구를 통째로 수식한다라고 하더니 진짜 어형명의 명사구 순서로 이렇게 등장을 했군요. 그렇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Not only did she write the article, but she translated it. 그랬어요. 자, 이번에 누가 눈에 딱 띄어요? Not only. 아, not only 보면 우리 뒤에 누구? 짝꿍 찾아줘야지. 그치? But also 혹은 but이에요.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란 뜻입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not only의 not도 부정어거든요. 부정어가 맨 앞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조동사 주어의 순서다 그랬으니까 여기 조동사 주어의 순서가 온 겁니다. Not only did she write the article. 자, 그녀가 the article, 그 기사를 갖다가 썼을 뿐만 아니라요. But she translated it. Translate이 번역하는 거니까 그것을 번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3번 바로 갈까요? Only with her best friend does Lucy truly feel herself. 그랬는데 only도 영어에서 막 부정어 취급한다던데. 그래서 only가 수식하는 말이 맨 앞에 오면 뒤에 조동사 주어 순서가 된다던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only가 맨 앞에 왔고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동사 주어의 순서가 됐어요. 그러면 only with her best friend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아, with가 함께 이런 뜻의 전치사니까요. 그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많이 does Lucy truly feel, Lucy는 진정 이렇게 느꼈어요. 뭘? herself,

자기 스스로를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직역하셔도 괜찮고요. Feel oneself라고 하면 뭐 그만큼 이제 기분이 좋다라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4번 갈까요? Seldom do students consider reading to be a good use of their time. 어, seldom이 맨 앞에 왔네, 이번에는. Seldom은 뭔데요? 거의 뭐뭐 않는, 좀처럼 뭐뭐 않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 쌤, 얘는 not은 아닌데요. 부정의 의미가 있네요. 그렇지. 그래서 얘도 부정어입니다. 자, 그럼 뒤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조동사 주어.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 주어의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consider라고 하는 단어 뜻 아세요? 아,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얘는요. consider,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써가지고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가? reading, 독서라고 하는 것이 to be a good use of their time, 자기들 시간의 좋은 사용, 좋은 활용이라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앞에 seldom이 붙었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중에 와, 독서야말로 제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단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다시 해볼게요. 이거 어려우니까. Seldom do students consider. 학생들이요, 좀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목적어가 보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Reading to be a good use of their time. 독서가 그들 시간에 대한 좋은 활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B번 갑시다. 네모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랬습니다. Rich. 아, 내가 부자였더라면, 내가 부자라면, 그러면 I would buy a luxury sports car. 내가 진짜 luxury, 고급의 이런 뜻이죠. 아주 호화로운 스포츠카를 살 텐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부자예요? 아니지. 아닌데 그냥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아우, 내가 돈 많으면 아 그럼 그런 좋은 차 살 텐데 이렇게. 어, 쌤, 현실이 아닌데 지금 현재 사실과는 반대되는 건데 상상해보는 거네요. 그렇지. 그럴 때 뭐 쓴다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치, 맞아. If, 주어, 과거 동사, 그리고 would, 원형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라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어, 뭐야. 근데 if가 없어. 어머, 어디 갔을까? 아, 얘 생략해버렸나 봐요. if 막 생략할 수 있어요? 예, 생략할 수 있어요. 대신 10은 내주라 그랬죠.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요렇게 둘이 자리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뻔하군요. Were I rich? 이렇게 되겠네.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요. 제가 그 호화스러운 스포츠카를 살 텐데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2번 갑시다. Not until people lose their health do does they understand its value. 그랬습니다. 자, 이번엔 누가 맨 앞에 나왔어요? Not. 부정어군요. 자, 그럼 뒤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조동사, 주어의 순서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조동사고 얘가 주어예요. 에, 주어가 they네요. they.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사 자리에 뭐 쓰면 되겠습니까? do 써야 되겠다.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한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참, 낫이 맨 앞에 오면 도치가 일어난다면서요. 그렇지. 그러면요, 여기 주어 people이랑 동사 lose랑 둘이 자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야. 잘 보세요. 자, 뭐 할 때까지는 뭐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낫이 지금 till, 얜 till은 until이랑 똑같은 애거든요. 자, till이나 until이 이끄는 절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till, until이 이끄는 절. 그러면 여기 얘네들이 지금 한 식구란 얘기예요. until, till과. 맞죠? 그래서 이 리더인, 접속사가요. 제가 지금 괄호 표시한 부분은 딱 철벽같이 지켜주고 있어요. 도치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절이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나요. 아, 쌤, 그러니까 이 not은 till 절, until 절을 수식하고 있고 여기까지는 다 한 식구니까 건드리지 않고 도치가 그 뒤에서 일어난단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만약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제가요, 엄마가 올 때까지는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럼 저 영원히 숙제 안 했어요? 아니지, 엄마가 오시고 나서 했단 뜻이죠. 자, 얘도요, 사람들이 lose their health,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They understand its value. 그것의 가치를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그것은 뭐가 되겠어요? 건강의 가치를 이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얘는 좀 어려운가요? 그럼 직역 한번 다시 해보고 의역 한번 또 다시 해볼게요. Not till people lose their health. 사람들이 건강을 잃을 때까지는요. Do they understand its value? 근데 앞에 not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 건강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것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생긴 구문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따가 또 자주 나올 테니까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3번 갑시다. Little do people do know. 자,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제가 little 뭐라고 해석했어요? 거의 뭐뭐 않는 이렇게 해석했죠. 부정어네, 부정어. 거의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거의 뭐뭐 않는다라는 의미니까. 부정어가 맨 앞에 나오면 뒤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조동사, 주어 순서가 된다고요? 그래서 조동사, 주어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한대요. 뭘? 여기서부터가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That we got divorced last year. 우리가 get divorced, be divorced, 이혼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작년에 이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Only after you work hard, you can you achieve your dreams. 얘도 어때요? 아, 쌤, only가 맨 앞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뒤에 도치, 조동사 주어의 순서로 쓴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can you를 고르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다 그랬죠? 쌤, only가 맨 앞에 나왔으니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왜? 얘네는 지금 뭐예요? after가 이끄는 절, after 절이에요. 자, 근데 이걸 누가 수식하고 있어요? only가 쏙 수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제가 분홍색으로 물결 표시하는 부분은 한 식구란 뜻입니다. 그러면 도치는 어디에서? 우리 식구는 건들지 말고 그 뒤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해석해 보세요.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야 can you achieve your dreams? 당신은 당신의 꿈을 achieve,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된다고요. 아, 확실히 도치는 좀 어렵죠. 자, 그럼 배열하면서 또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밀러가 흔한 영어의 성이고 스미스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거 했는데 주어도 역시 그러하다. 그럴 때 뭐 쓴다 그랬지? So 동사 주어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러면 so 쓰고 동사 쓰고 주어 자리에 스미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해석해 볼게요. Miller is a common family name. Miller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흔한 family name,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쓰는 이름이 뭐예요? 성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흔한 성이고요. 그리고 스미스도 그러합니다. 그러하다는 건 스미스도 굉장히 흔한 성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번 갑시다. 나는 전에 로마에 가본 적이 없고요. 크래그도 역시 그러합니다. 크래그도 역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주어도 역시 뭐뭐 한 적 없다. 그럴 때 어떻게 쓴다 그랬더라? 그쵸? Neither 동사주어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러면 neither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아 저기 있네. has 주어 Craig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I haven't been to Rome before. Have been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다녀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경험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전에 로마에 다녀온 적이 없고요. 그리고 크래그도 그러한 적이 없어요. 그럼 크래그도 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로마에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아, 잘했다. 자, 3번 갑시다.자, 여러분이 사막에 도착한다면 아주 낯선 장소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사막에 도착한다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럴 때 쓰는 게 뭐였지? 아, if라는 접속사를 썼죠. 그래서 원래는 if, 주어, 동사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근데 파란색 글씨를 봤더니 if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하지? 아, if 생략했나 봐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럼 동사 주어의 순서를 써야 됩니다. 맞죠? 아, 그러면
You should arrive가 아니라 뭐라고?

라고 should you arrive 이렇게 바뀐 순서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근데 어디에 도착해요? 사막에 도착한대요. 그럼 at the desert 그 이하는 똑같이 쓰면 되겠죠. 자, 그럼 해석 붙여서 해볼까요? Should you arrive at the desert? 만약에 당신이 사막에 도착한다면요. You will find yourself.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 In a very strange place. 아주 낯선 장소에 있는 그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뭐, 요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자, 4번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알았더라면 그두 소년은 계획을 바꿨을 겁니다. 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당시에 당연히 무슨 일이 있을지 알수 없었지만, 만약에 알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계획을 바꿨을 텐데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과거 일을 반대로 상상할 때뭐 쓴다 그랬죠? 아,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치.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would have PP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와, 쌤, 이 자리에 주어 와야 되는 거잖아. 에이, 당연히 안 써도 알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if가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어떻게 된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뺐으니까 t를 내줘야죠? 이렇게 자리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순서로 와야 돼요? head 주어 pp가 돼야 돼요. 그럼 그렇게 쓰면 되겠네? head 주어 pp에 해당하는 거니까 known이란 말만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해보니까, had they known what would happen? 그들이 알았었더라면, 뭐를?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았었더라면요. 그러면, the two girls, 그두 명의 소녀가 would have changed their plans. 그들의 계획을 바꿨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어렵다는 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볼게요.

네, 저는 영어가 나름 좀 배려심이 많은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우리 이렇게 남의 얘기를 듣는데 내가 좀잘 준비도 아직 안 됐는데, 웜업이 안 됐는데 상대방이 그냥 훅 들어오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맨 앞머리에 너무 무거운 정보를 두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말 헤비하다라고 그렇게 언어학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무거운 정보, 헤비 인포메이션을 어디로 이동을 시키느냐 하면 듣는 사람 좀 준비가 되고 난 뒤에, 그래서 귀로 휙 던져버려요. 자, 이런 현상이 이제 주어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어가 많이 이동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장소의 전치사구로 시작되는 문장. 그러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가 뒤로 이동하니까 동사, 주어의 형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어로 시작된 문장. 원래는 어떻게 생겨야 돼요? 주어가 오고, 뭐, 비동사가 오고, 보어가 오고, 이제 이게 원래 영어 문장의 순서죠. 근데 주어가 아까 말했듯이 너무 헤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주어 나중에 말할게. 일단 보어부터 할게. 그래, 보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거운 정보를 뒤로 던진다 그랬으니까 비주어 이런 어순이 되겠죠. 그래도 동사는 항상 누구한테 충성한다 그랬어요? 주어한테. 그러니까 여기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접속사 as나 do가 절안에 나타난 문장 그랬는데, 이거 앞에서 as 할 때도 배웠어요. as가 막 뜻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하는 양보의 뜻이 있었던 거 생각나요? 자, 이런 양보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요, 어떤 순서가 가능하냐면, 여러분 교재 보면 엄청 어렵게 써 있어. 수러브의 일부가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우, 수러브 막 엄쌤 엄청 어려운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주어 동사 보어. 자, 주어 빼고 뒷부분이 다 수러부죠. 그럼 여기에 일부가 이동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동사가 앞으로 이동, 아니, 보어가 앞으로 이동.

이동할 수 있나? 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어가 먼저 오고, as나 do가 오고,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만약에 주어가 있고, 조동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해봅시다. 자, 수러브가 어디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가 수러브죠. 그럼 수러브의 일부가 이동합니다. 그랬으니까 동사도 앞으로 갈 수 있나? 어, 때로는 동사도 앞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as, 주어, 조동사 이런 식으로 남기도 해요. 하여간에 이 수러브에 있던 애 하나를 앞으로 던진다고요. 됐습니까? 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몰라야 정상이에요.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잘 어울리는 것끼리 연결해보시옹.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연결해왔어요. 같이 봅시다. Cursed are those who prey upon the unfortunate. 그랬는데 이 cursed란 단어가 막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왕자님인데 막 개구리로 변해있고 이런 거 왜 그런 거지? 저주에 걸린 거죠. 그게 cursed예요. curse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those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 배웠어요? 아, 사람들이란 뜻 있다는 거 배웠죠. 자, 그 다음 prey upon이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뭐를 갖다가 이렇게 앙 잡아먹는 거예요. 포식자가 약한 동물을 먹이를 잡아먹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진짜 이런 동물의 세계 말고 그런 prey upon을 쓸 때는 어떤 거냐. 누군가한테 막 이렇게 정말 그냥 이용해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사기도 치고 이럴 때 우리 prey upon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조금 순화해서 괴롭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 unfortunate, 불운한, 운이 없는 이런 뜻인데 이렇게 더랑 형용사가 같이 쓰여서요.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 The rich, 그럼 뭐예요? 부유한 사람들. The poor, 그럼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운이 없는 사람들, 불운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아이고, 뭐가 서두가 길죠. 이게 좀 문장이 어려워서 그래요. 자, cursed,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좀 의역하자면 벌을 받아요. 이 정도가 되겠네. 누가요? Are those,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줍니다. Who prey upon the unfortunate. 그 불운한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주어 자리는 명사가 와야 되는 건데 cursed. 얘 명사 아닌데. 아, 얘 뭐구나? 얘 보어구나. 보어가 때로는 이렇게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떨 때? 이렇게 주어가 너무 무거울 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주어를 뒤로 던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불운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cursed, 벌을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번 가볼게요. Try as we may, we will never understand everything. 뭔가 순서가 좀 이상하게 생겼을 때 as는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야, 이거 왜 이래? 동사가 뭔데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어요? 양보의 의미를 가진 as일 경우에는 뭐가 앞으로 나간다? 그치, 수러브의 일부가 앞으로 나간다. 동사는 당연히 서수러브의 일부죠.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try가 막 이렇게 시도해보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도를 하더라도요. We will never understand everything. 저희가 결코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보면 in the center of the room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쌤, 방의 한가운데 이거 장소를 나타내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얘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자주 벌어진다 그랬지? 주어를 뒤로 보내는 현상. wardrobe라고 하면 옷장이거든요. 그래서 방의 한가운데에 큰 옷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4번 봅시다.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어,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주어가 될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주어 아닌가 보지. 보어예요, 보어.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럼 주어는 어디 있을까? 주어는 여기 뒤에 있겠죠, 뭐. 얘가 주어예요. 그럼 얘가 동사가 되는 거군요. Academic success라고 하는 거는 학문적인 성공이잖아요. 학문적 성공이라고 하는 게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뭐랑 비교했을 때요? 뭐보다요? Than having a social life, 사교적인 삶을 갖다가 갖는 것보다 뭐 사람 사귀고 사교적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보다 학문적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글입니다. 괜찮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 보어가 앞으로 나와서 동사 주어의 순서 된 것까지 봤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으로 B번 한번 가볼게요.
우리한테 주어 찾아보세요 그랬는데.

있는데 우리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n front of them, 그들의 앞에. 이거 뭘까요? 앞에, 뒤에 이런 거. 장소잖아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왔어요. 그럼 뒤에 어떤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요? 주어가 뒤로 이동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요. 자, 그들의 앞에 서 있었어요. 누가 서 있었냐면 a huge menacing man. 이게 위협적인이란 뜻입니다. 아주 커다랗고 위협적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 2번 봅시다. Happy are the free spirits. 그랬어요. Happy, 행복한. 이거 주어 될 수 없죠. 명사가 아니니까. 아, 얘 보어구나. 그럼 주어 어디 갔어요? 여기 뒤에 간 거네. 그래서 the free spirits가 누구냐면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요, 행복해요. 그 얘기고요. 자, 3번. Around the TV. TV 주위에. 어, 이건 뭐예요? TV 주위에? 이거 장소를 나타내는 말 아닙니까? 그렇네. 그럼 어떤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요? 주어가 뒤로 간다고요? 그럼 주어는 stacks부터 games까지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stack이 뭐냐면 이렇게 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tacks of video games, 비디오 게임 덤이가요. around the TV, TV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네요.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More important than giving itself is the happiness it brings. 오, 얘도 주어 자리를 딱 봤더니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 형용사가 왔잖아요. 아, 얘 주어 아니구나. 얘 보어구나. 그럼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주어는 여기에 나와 있네. The happiness 이하가 주어예요. 아, 쌤 근데 이상해요. 주어 자리에요. 명사 있고 주어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거 우리 하는 법 배웠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지?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자 그랬습니다. 그럼 해보세요. The happiness it brings. 그것이 가져오는 행복이 more important, 더 중요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비교 대상이 나오네. than giving itself. 준다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 주는 것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 더 중요해요. 내가 너한테 뭘 줬어. 그 사실보다 내가 너한테 줄 때 막 느끼는 그 행복 있죠. 이걸 받으면 제가 좋아하겠지. 또 실제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느끼는 행복.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좀 어렵나? 다시 해볼까요? More important than giving itself. 준다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해요. 뭐가요? The happiness it brings. 그 주는 행동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요. 자, C번이요.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이번에는 바르게 고칠합니다. 자, 해봅시다. 1번. Resting on the hearth were a large black dog. 그랬는데 rest on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기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지하다 이런 뜻도 있죠. 자, hearth라고 하면 난로라는 뜻입니다. 자, 난로에 기대고 있대요. 뭐가? 커다란 검정 개가. 아, 쌤, 뭐가 해당하는 게 원래 주어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서 주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large black dog.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앞에 뛰어나가 있는 애는 누구예요? 아, 보어구나, 보어. 그래서 이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동사는 누구한테 충성한다 그랬죠? 주어한테 충성한다 그랬죠? 주어가 앞에 있을 때만 충성하고 뒤로 오면 충성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a large black dog. 아, 단수네, 단수. 그럼 동사를 were를 쓸 게 아니라 뭐를 써야 됩니까? was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해석 붙여서 해볼게요. Resting on the hearth was a large black dog. 커다란 검정 개가요. 난로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해봅시다. Strangely though it may seem. seem이 뭐뭐하게 보이다 이런 뜻이니까 그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요. I've never visited that city. 저는 그 도시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다시 한번 볼까? seem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뭐하게 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의미가 너무 불완전하잖아요. 어? 뭐하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와야 돼요. 근데 우리 이거 예전에 배웠어요.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온다, 부사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 자리가 strange, 원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앞에 may까지 붙어 있었어요. 자, 근데 제가 무슨 완전 어려운 얘기를 했었냐면 양보의 절에서, as나 though가 들어간 양보의 절에서 수러부의 일부가 앞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수러부의 일부? 와, 그럼 이만큼이 수러부인데 일부인 얘가 앞으로 이동한 거예요.
잠깐만. 이동만 하라 그랬지. 누가 이렇게 모양을 막 바꾸라 그랬어요? 안 되죠? 그래서 뭐 써주셔야 돼요? Strange. 그냥 이렇게

이렇게 형용사형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Strange though it may seem. 그것이 비록 이상하게 보일지라도요. 저는 그 도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3번 가봅시다. In his hands were a present wrapped in colorful paper. 그랬습니다. In his hands. 그의 손 안에. 이랬네. 손 안에? 손에? 이건 뭐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죠. 어, 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앞에 오면 주어가 뒤로 이동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서요? 어, 맞아요. 그러면 a present,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얘가 동사예요. 그러면 우리 동사는 누구한테 충성한다? 주어한테 충성한다면서요. a present, 단순데요? 그러면 was 써줘야죠. 자, 그 다음에 얘네는 뭐예요? PP! 우리 명사 뒤에 PP 온 거 어떻게 했더라? 과거분사는 명사 수식하는 일을 합니다. 그랬고 해석은 뭐뭐 된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컬러풀은 어떤 건데요? 막 형형색색, 색깔이 다채로운 걸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 색색깔의 종이로 포장이 된 그 선물이요. In his hands,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봅시다. So vividly was the memory that I couldn't get even a minute of sleep. 그랬어요. 자, 일단은 소울을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 누구 짝꿍 찾아주고 싶지 않아요? 아, 소울랑 짝인 대시 있군요. 우리 이럴 때 얘를 뭐라고 해석했더라? 네, 그래서 라고 해석했었죠. 자, 그 다음 이 so 앞쪽을 한번 볼게요. 뭐가 좀 순서가 이상하다. Vividly was, 얘가 일단 주어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아, 쌤 얘가 주어인가 봐요. 그리고 얘가 동사인가 봐요. 그럼 지금 뭐가 필요해요? 비동사 뒤에 보어가 필요하죠. 보어는요, 부사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얘가 지금 앞으로 뛰쳐나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보어니까 ly 빼고 뭘로 써줘야 돼요? 형용사로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해석해볼게요. So vivid was the memory. 그 기억이 vivid, 생생한 거거든요. 너무나 생생해요. 그래서요, I couldn't get even a minute of sleep. A minute of sleep이니까 1분의 잠이잖아요. 1분의 잠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뭐 좋은 기억은 아니었나 보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 주어가 뒤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우리 한동안 좀 쉬었었는데 오늘 갑자기 훅 어려워졌죠. 막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Fly Away라고 하는 노래를 좀 들으면서 마음만이라도 잠깐 쉬었다 오려고 하는데 숙제 확인하시고요. 다시 와서 우리는 또 어순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네, 우리 이제 대어 구문이라고 되어 있는 구문을 배울 건데, 사실은 얘는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보통은 2단원 정도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뭘 연습하냐면, There is an apple, there are books,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한다고요. 그래서 there are 있다라고 해석하고, is를 쓸 거냐, are를 쓸 거냐는 요 뒷자리를 보고 결정합니다. 막 이렇게 열심히 배웠어요. 자, 오늘은 요거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있는 여기가 분명히 주어자리는 맞아요. 근데 얘를 해석도 안 하잖아요. 그냥 얘는 자리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리만 채우고 있다라는 걸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식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가 형식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is를 쓸까, are를 쓸까 하는 거는 얘가 결정했죠. 이 뒷자리. 그래서 얘가

실세죠. 그래서 얘를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불러요? 얘가 내용상의 주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요, 형식상의 주어한테 맞출까요? 내용상 실세한테 맞출까요? 당연히 실세한테 맞추겠죠.

다 갖다 쓸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교재에 보면 불특정 명사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과 한 개가 있어요. 이런 표현은 가능한데요. 내가 어제 따가지고 책상 위에다 뒀던 그 사과! 이런 식으로 특정한 무언가를 얘기할 때는 대여 구문을 쓰지 않는다는 거. 그거보다 100배 더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요 자리에 보통 비동사가 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요 자리에 비동사 말고 다른 동사도 올수 있어요. 자, be가 있다라고 해석되잖아요. 그럼 exist, 이것도 존재하다죠. 자, 그 다음 remain, 어떤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ppear랑 seem은요,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라는 의미로 appear나 seem도 요 자리에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아니야, 요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다행히.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 문장에서 형식상 주어랑 내용상 주어 찾아보시옹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대어는 무조건 뭐예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얘는 형식상의 주어고요. 자, 그럼 동사는 누구한테 일치시킨다고요? 저 뒤에 있는 실제 주어, 내용상의 주어에 일치시킨다고요. No honor among criminals. criminal이라고 하면 범죄자이거든요. 범죄자들 사이에는요, no honor, honor가 어떤 명예 이런 거잖아요. 범죄자들 사이에는 어떤 명예라는 것도 exist,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안 씁니다라고 해석했지? 여기 no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조금 어려웠어요? 자, 그럼 2번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There appears to be a waitlist for the procedure. 그랬습니다. 대어 얘 뭐지? 얘는 그냥 자리만 차지했어요. 형식상의 주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appear to 부정사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인데, appear to be니까. 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다시 뭐라고? appear to be. 있는 것 같아요. 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A wait list for the procedure. A wait list. 대기 명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쌤. 그러면요, 얘네가 지금 실질적인 내용상의 주어 아닙니까? 그렇네. 그래서 동사는 어디에다 맞춰줬어요? 내용상의 주어에다 맞춰줬어요. waitlist가 이렇게 대기자 명단이죠? 근데 무엇에 대한 대기자 명단이에요? for the procedure. 그 절차에 대한 대기자 명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there is a waitlist. 그러면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기자 명단 있어요. 이거고요. There appears to be a waitlist라고 하면 확신하지는 못하는 거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3번. There are a lot of fish in the aquarium. 그랬습니다. There. 아, 얘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형식상의 주어. 자, 그럼 뭐가 있어요? 진짜 있는 거 내용상의 주어는 요 뒷부분이겠네. A lot of fish. 많은 물고기가. 어디에 있어요? In the aquarium. 수족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 이건 쉽다. 자, 4번 갑시다. There seem to be quite a few freshmen in this senior level class. 그랬습니다. There. 아, 얘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형식상의 주어예요. Seem to be, appear to be. 아까 뭐라고 해석했지? 있는 것 같아요. Seem to be도 뭐예요?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Quite a few freshmen. 그럼 진짜 뭐가 해당하는 진짜 내용상의 주어는 여기서부터네요. Quite a few라고 하면 상당수의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freshmen, 신입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예요? In this senior level class. Senior가 4학년이거든요. 여기 4학년 수준의 수업에 상당히 많은 신입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아, 이제 잘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십시오 했는데 이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바로 갑니다. There exists an unbreakable bond between a mother and her child. There, 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너는 형식상의 주어야. Exist,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해요? 아, 진짜 뭐가 해당하는 내용상의 주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An unbreakable bond. Bond, 우리 본드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딱 이어주는 걸 뭐라 그러게요? 어려운 말로. 유대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break는 깨는 거고요. unbreakable이니까 깰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깰수 없는 유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누구랑 누구 사이에? Between A and B, A랑 B 사이에.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에는 이깰수 없는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괜찮죠? 뭐지? 쌤, 근데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요. Unbreakable bond. 단수인데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뭐 붙여야 돼요? S 붙여야지, 현재 시제일 때.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2번 하나 더 해볼까? There are a post office. 우체국이 있습니다. 어딨지? Just on the other side of that building. The other side. 이쪽 말고 저쪽이니까 반대편이네요. 그 건물의 반대편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얘는 어차피 그냥 장식용. 그러면 진짜 실제적으로 내용상의 주어는 우체국이잖아요. 우체국. 단순데? 그럼 동사 뭐 써야 돼요? is 써야 되겠군요. 괜찮죠? 자, 3번. There remains many unsolved mysteries in this town. 그랬습니다. Remain 아까 뭐라 그랬더라? 빨리. 그치, 남아있다. 남아있어요. 뭐가? 아, 얘는 자리만 차지했어요. 형식상의 주어. 진짜 내용상의 주어는 여기서부터예요. 많은 unsolved, 풀리지 않는 그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많은 이미 뭐 복수잖아요, 복수. 그러니까 동사에서 뭐가 빠져야 돼요? S가 빠져야 돼요. 얘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가 붙는다 그랬으니까 어디에? In this town. 이 마을에는요. 많은 풀리지 않는 그룹 미스테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 4번 봅시다. There seem to have been some miscommunication between them. 아, 쌤. Seem to be가요. 있는 것 같다라면서요. 그렇네. 그러면 some miscommunication. miscommunication. communication이 잘 못된 거죠. 그러니까 오해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some miscommunication. 여기 막 S 붙고 그랬어요? 아니지. 그럼 뭐야? 단수죠. 아, 쌤. 단수면요. 아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 붙이라면서요. 여기 이렇게 S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좀 날카로운 친구는 딱그 생각을 했을걸요? 쌤,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seem to be라면서요. 근데 얘는 seem to have been인데요.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to 부정사에다가 to have pp를 쓰면 어떤 의미라고 했었는지 기억납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 과거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네. 괜찮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건 지금이지만 실제로 오해가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냥 C번까지 확 풀어버릴게요. 선과 악의 힘 사이에는 미묘한 균형이 있습니다. 자, 있다 이런 뜻일 때 일단 시작을 뭘로 했어요? 형식상의 주어 there로 시작했죠. 그 다음 이제 동사 와야죠. 있다, 존재한다, exist 쓰면 되겠네. 그럼 실제로 뭐가 있는지 내용상의 주어는 뒤에다 쓰면 되죠. A delicate balance. 자, delicate이라고 하면 아주 막 섬세하고 미묘하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묘한 그런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랑 뭐 사이예요? Between the forces of good and evil. Good and evil이라고 하면 선과 악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힘 사이에는요. 아주 미묘한 균형이 있어요. 자, 여행 일정에 관해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일단 있다랑 관련된 내용일 때는 형식적으로 앞에다 뭐를 쓰고, there를 쓰고. 자, 그 다음에 seems to be는 우리 이제 해석할 줄 알죠. 뭐라고 해석했더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뉘앙스에 물을 타는 거다 그랬습니다. seems to be, 뭐가 있는 것 같아요? some confusion, confusion이 혼동이니까 혼동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요? About the itinerary. itinerary라고 하면 여행 일정을 얘기해요. 뭐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어디 가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행 일정에 관해서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자, 3번. 오, 이거 어렵네. 이 구역에는 범죄 조직 폭력의 실제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아, 있다니까 일단 형식상의 주어 뭐로 시작할까? there로. 자, 그 다음에 남아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동사 뭐 쓸까요? remains. 자,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진짜 내용상의 주어를 말해보세요. a real risk. 정말 진짜 위험성이 남아있어요.
자, 근데 어떤 위험인가요?

of gang violence. Gang violence라고 하면 이게 조직 폭력이잖아요. 조직 폭력의 위험이 남아 있어요. 어디에? In this district. District라고 하면 구역이에요, 구역. 이 구역에요. 다시 붙여볼게요. There remains a real risk. 진짜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위협이요? A gang violence. 조직 폭력에 실제 위험이 남아 있어요. In this district. 이 구역에 말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마지막 4번 봅시다. 당신의 이론을 입증해줄 그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것처럼 보여. 있다 없다 구문이니까 일단 뭐 쓰면 돼요? 에 대어로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seem to be 아니면 appear to be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도 appears to b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뭐가 있는지는 어디다 써주면 돼요? 뒤에다 쓰면 되지. 그래서 no scientific evidenc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evidence가 뭐냐면 증거 이런 뜻이거든요. 아, 쌤 근데 안 끝났는데요? 뒤에 ing 이거 붙는데요? 이거 뭐지? 현재 분사구. 현재 분사는 뭐 하려고 태어난 애예요? 명사 꾸며주려고 태어난 애예요. 그래서 proving your theory. 당신의 이론을 입증해줄 증거. 이렇게 된다고요. 어려워요. 붙여볼게요. There appears to be no scientific evidence. 그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과학적인 증거요? Proving your theory. 당신의 이론을 입증해줄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굉장히 쉬운 구문이라 생각했던 there 구문에 사실은 좀 많은 얘기가 숨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사실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우리말처럼 은느니가 이런 조사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말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어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복습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잘좀 챙겨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순에 관한 남은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숙제 꼭 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와서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도 긍정주문으로 함께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의 긍정주문은 오늘은 계절 느끼기입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하늘 한번 봐라, 의식적으로 우리 하늘 쳐다보자 라고 했는데 이 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계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물론 때에 따라 옷장 정리도 하고 옷도 새로 사고 싶고 하기는 하지만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게 참 축복받은 일이랍니다. 그래서 하늘도 살펴보고요. 오늘의 공기는 어떠하고 바람은 어떠하고 어떠한 냄새가 불어오는지까지 같이 한번 느껴보는 여유를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속도가 조금 빨라진다라고 선생님이 계속 경고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늘 챕터 10으로 넘어가서요. 문항수가 1번부터 6번. 근데 장문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총 5개의 지문을 조금 속도감 있게 가볼 겁니다. 근데 지문 길이도 길죠. 그치? 오늘 선생님이 막 다다다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 오셨으니까. 정답의 근거도 표시해 왔으니까 잘 따라올 수 있어요. 그치?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가 합니다. 어휘 적절성 판단 문제로 넘어오셨고요. 우리 다섯 개의 밑줄 어휘 근거 잡아서 촘촘한 연결을 한번 느껴보러 갈 겁니다. 자, 가볼게요. People,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사람들인가 봤더니 매우 민감하답니다. 뭐에 민감해요? In-group loyalty domain이라고 해서 in-group은 내가 속한 내 집단이죠. 내 집단. 이거는 충성심이니까 내 집단 충성심 영역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내 집단은 뭐야? 내가 속해 있으니까 뭔가 나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비슷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로 모인 집단이니까 거기에 조금 더 소속감을 느끼고 애착을 갖고 하는 걸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은요, should find, 느낄 것입니다. 이때 should는 추측이에요. 느낄 것입니다. 뭐라고 느낄 것이냐면은, ridiculing humor, 조롱하는 유머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appealing, 매력적이더라. 괄호 안의 내용이요. provided는 if랑 똑같습니다. 만약 뭐 한다면, 그들의 집단이 대상이 아니라면, 즉, 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유머가 아니라면, 그 조롱하는 유머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거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내용 정리하고 가셔야지요. 내 집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이 대상이 아니라면 이 조롱하는 유머를 갖다가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거라고요.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 꽉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 문장부터 바로 1번 동그라미 시작하니까요. 가볼게요. 자, 질먼과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연구자, 뭐 학자가 되겠지요. 주장합니다. Ridiculing humor, 유머 속에 있는 이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is often used, 첫 번째 밑줄이에요. 사용이 되는데 뭐 하기 위해 사용한다? 첫 번째, disparage outgroup members, 외 집단 구성원들은 폄하하고 and 이거 뭐예요? 존경하는 겁니다. 내 집단 구성원들은 존경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아까 뭐라 그랬지? 내가 속한 집단이 대상이 아니라면 매력적이래. 왜? 내 집단은 존경하고, 즉, 위로 우러러 보면서 뭔가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외 집단 구성원들은 폄하, 낮춰보는 것 같거든. 1번의 밑줄 어휘는 어색함 없이 잘 쓰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한다고요? 내 집단은 존경해요. 위로 올려다보면서 내가 속하지 않은 외 집단은 폄하, 낮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겠지요. 좋습니다. As such, 따라서 어떤 사람들 큰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집단과 충성심이에요. 아까 위에서 계속 봤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요, may be rewarded, 보상을 받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유머가 집단을 갖다가 validation,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 자, 내가 속한 집단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내가 속한 집단을 갖다가 위로 높이 보는 거니까, 아, 역시 내 집단이 옳군, 내가 정답이군, 끄덕끄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따라서 더큰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조롱이 주는 인정 때문에 보상을 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구나.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2번 어휘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좋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어휘 질문이기 때문에 촘촘하고 끈끈하고 내용이 많아요. 더 뻗어 나갈 겁니다. 그치? 가볼게요. Evidence of this dynamic, 이러한 역학의 증거는 dynamic, 역학, 어떤 움직임이 있는 관계 같은 겁니다. 이러한 관계의 증거는요, 발견될 수 있답니다. 무엇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발견될 수 있냐면 the widespread appeal. 매력적인 거잖아. 인기입니다. 널리 퍼진 인기예요. 무엇의 인기가 널리 퍼져 있었냐면 인종적으로 도발적인 유머. 어디에 들어가 있는? 노먼 리어의 All in the Family라고 하는 미국의 시트콤이었거든요. 그 시트콤 속에 뭐가 있어 지금? 인종적으로 도발적인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즉 인종 차별적인, 어떤 인종을 조롱하는 유머가 담겨 있는 건데, 글쎄 그게 인기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까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지금 이러한 조롱 유머가 매력적이라고 그 사람들이 느끼더라라고 했으니까 이 유머 자체가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치? 인기를 얻고 있구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조금 더 읽어봐요. 자, owing to는 뭐뭐 때문에, 덕분에 이런 뜻이죠.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The satirical nature of the program,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풍자적인 특성 때문에 뭘 풍자하고 있었던 거겠니? 인종차별하는 사람들, 그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갖다가 비꼬고 풍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특성 때문에.
풍자적인 특성 때문에 high and low prejudice individuals, 어떤 사람들인데 편견의 정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즉 편견이 많은 사람, 편견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할수 있었냐면, assign은 부여하고 할당하는 거죠. 각기 다른 의미를 갖다가 그 내용, 인종차별적인 그 유머에다가 다른 의미를 갖다가 할당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지금 내용의 뻗어나감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습니까? 편견이 많거나 적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하는 유머, 인종차별적인 유머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미를 갖다가 부여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 얘들아? 자, 지금 All in the Family라고 하는 미국의 시트콤으로 왔어요. 그 속에 어떠한 유머가 있었습니까? 글쎄.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한테 조롱하는 굉장히 인종적으로 도발적인 말을 갖다가 하는 중인 겁니다. 그치? 그리고 이러한 유머를 접한 사람들, 구체적으로 편견이 많은 사람들, 편견이 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유머를 바라보는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더라까지 나왔습니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밑줄어이 판단하러 갈 거예요. 자, 그리고 interpreting it. 이것을 갖다가 해석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을 했는가 봤더니, 그들의 기존 견해,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과 inconsistent,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했다라고 합니다. 얘들아, 봐봐요. 여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견해라든지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통하는 개념이지요? 내 집단. 내 집단. 내 집단, 내가 속한 집단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 맞게끔 그 유머를 갖다가 해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inconsistent가 아니라 in을 지워서 consistent, 일치하는 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치? 그러니까 편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차별, 괜찮아. 차별에 찬성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편견이 적은 사람들은, 아, 차별 반대, 싫어요. 차별 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도 오케이. 자,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4번 어휘의 적절성에 대한 근거가 뒤에서 또 따라 붙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란 뜻입니다. 편견이 적은 시청자들은 인지했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satirical, 풍자적이다. 저거 인종차별하는 사람들 비꼬고 있는 거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편견이 많은 소비자들, 시청자들은 해석을 했는데, 글쎄 그 내용을 갖다가 뭐하다고, be telling it like it is.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구나. 그냥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구나. 저게 현실이지. 인종차별? 일어나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요, selectively,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란 뜻이지요. 선별적으로 인식했습니다. The object of ridicule, 조롱의 대상을 갖다가 뭐라고 인식했어요? The outgroup member. 내가 속한 집단 말고 외 집단 구성원이다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뭐로 인해서 가능한 결과였냐면, 그 쇼, 시트콤이 가지고 있는 satirical approach, 풍자적인 접근 방식 때문에 지금 시청자들이 선별적으로 외 집단 구성원으로서 조롱의 대상을 인식하는 게 가능해졌던 겁니다. 아직 무슨 이야기를 또 더해주고 있는 거냐면, 자, 차별해도 괜찮아. 편견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조롱의 대상으로 본 거지요? 여기요, 여기. 여기를 조롱의 대상으로 보면서 이 집단을 외집단화한 겁니다. 그쵸? 이게 현실이지. 인종차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 글쎄 편견이 적은 사람들은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를 조롱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 인종차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외집단으로 인식하면서, 아, 지금 이 사람들을 비꼬고 있는 거구나, 라는 인식이 가능해졌던 것이고, 이거는 이 쇼가 가지고 있는 풍자적인 성격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5번 어휘까지 괜찮은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인트 정리할게요. 우리 지금 답이 되었던 어휘를 판단함에 있어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일관성입니다. 어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관성. 판단함에 있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제도 끌어왔고요. 뒤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구체적 부연 설명도 같이 합체한 채로
답을 확정 지을 수가 있었어. 그치? 그래서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주제도 끌어와야 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부연 설명의 도움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부연 설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표현으로 도움 주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방식? 일치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해석하며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consistent로 바꿔주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거 함께 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문장 삽입 가는데 소재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치? 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영어 지문에 특히나 순서 삽입에서 새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새라고 하는 종이에 대해 좀 행동 특성을 살펴볼 것이 많은 것 같고 그것에 흐름을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순서 삽입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소재라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Clearly라고 해서 분명히 뭐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것이 뭐 할 수 있는 see another dawn, 또 다른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 일단 이시라고 하는 단서 등장하긴 했는데 이시 가리키는 정체는 사실 첨단부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얘 자체가 단서가 된다라고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새벽을 맞이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Go for, 선택하는 거예요. The variable site, 가변적인 장소입니다. 가변적이라고 하는 건 변할 수 있는 건데 가변적인 장소를 선택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Gamble on ing는 그러니까 도박을 걸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거는 겁니다. Getting 5 units. 5 단위를 얻는 도박을 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얻는 대신에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어진 문장을 읽었을 때 내용상 단서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아요. 사실상 해석으로만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고 어려운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요? 또 다른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변적인 장소에 가서 5단위를 얻는 도박을 거는 거랍니다. 내용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좋습니다. 이것이 다시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금 간소화해서 쓰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가변적인 장소에 가서 5단위를 얻는 도박을 거는 거예요.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단절 느끼로 한번 가보자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봅니다. Imagine, 상상을 한번 해보자입니다. A small bird, 작은 한 마리의 새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 다다른 the end of a long cold winter day, 길고 추운 겨울날의 끝자락에 다다른 이 작은 새 한 마리를 갖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입니다. 이 새 정체는 이미 나온 것 같다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새 한 마리를 지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자, 그 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re's one last foraging site. 먹이를 찾는 게 foraging이니까 이거 없어도 아셔야 됩니다. 자, 방문할 수 있는 기회예요. 마지막 하나의 먹이를 찾는 장소를 갖다가 방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음식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근데 이 음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밤을 지새우기 위해 새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지. 즉, 그 밤을 세우려면, 그 밤을 살아남은 채로 보내려면 지금 음식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 새는 어떠한 기회를 가지고 있어? 마지막에 한 먹이 찾는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지금 잘 제시가 됐어요. 그렇죠? 새 한 마리가 있어요.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는 장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1번 동그라미 등장했어요. Suppose 한번 생각을 해보자입니다. It requires, 이게 필요로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을요. 제가 필요로 하는데 4 more units of food, 음식에 4단위를 더 필요로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Has a choice of two possible sites. 두 개의 가능한 장소 선택지가 있다라고 지금 구체적인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몇 단위가 더 필요하다고요? 먹이에 4단위가 더 필요하다고요. 근데 방문할 수 있는 가능한 장소는 두 개의 장소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지금 4단위가 필요해요. 방문할 수 있는 장소를 각각 A 장소,
비장소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새가 먹는 먹이 중에 해바라기 씨 정도로 예시로 들자면 지금 해바라기 씨 알이 딱 4개가 더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 밤을 지새우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자, 이제 2번 등장했습니다. 1번은 괜찮았어요. One, 한 가지 장소는 yield 뭐 하는 겁니까? 내어 주는 거지요. 그치? 내어 줍니다. 3단위를 갔다가 방문할 때마다 내어 주는 첫 번째 장소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이 장소는요. of constant quality 어떠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constant. 일정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한 장소는 3단위를 내어줘서 여기는 일정한 품질을 가진 장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답니다. 자, 한 장소 나왔고요. 얘와 대비되는 the other, 두 번째 장소 등장하면서 이 장소는 내어줍니다. 5 units, 5단위를 내어줍니다. 아하, on half the occasions it is visited, 방문하는 경우의 절반, 즉 절반의 경우에는 5단위를 내어주지만 nothing at all. On the other half, 다른 절반의 경우에는 nothing at all.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요. And it's therefore, 따라서 어떠한 품질, variable quality, 자, variable. 우리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만났던 단어인데, 가변적인이라는 뜻이죠? 가변적인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5단위, 어떨 때는 0단위니까요. 그쵸? 자, 두 번째 장소는 5단위를 내어주는데, 절반의 경우에, 다른 절반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따라서 가변적인 품질을 가진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괜찮습니다. 그치? A 장소는 3단위, B 장소는 5단위나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품질을 지닌 장소, 가변적인 품질을 지닌 장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고요. 이어서 3번 뒷문장 한번 가봅시다. For a rate maximizing predator, 여기서 해석이 약간 막히셨는데, 요거 해석 안 했어도 답찾는데 무리는 없었습니다. 자, maximize는 극대화를 하는 거죠. rate는 비율입니다. 여기에서는 섭취율, 섭취의 효율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방문했을 때 평균 섭취율을 갖다가 극대화하고자 하는 포식자인 겁니다. 자, 그런 포식자에게는 the constant site, 일정한 장소가 would seem to be best, 최고로 보일 거예요. 가장 좋은 장소처럼 보일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의 평균 수확량이 어떠합니까? 방문할 때마다 얼마 얻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3단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치? 자, 뭐랑 비교했을 때 다른 가변적인 장소의 평균은 2.5거든요. 5 더하기 0 다음에 2로 나누면 2.5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 평균적인 섭취율만 바라봤을 때에는 첫 번째 장소. 평균 3단위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장소가 섭취의 효율을 극대화하기에는 가장 좋다.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이 장소가 섭취율을 극대화하기에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4번 뒷문장 중요합니다. 뭐 나왔어요? Unfortunately,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뭐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즉 생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치? 자, 여기에서 지금 접속사 if 생략됐습니다. 생략되면서 주어 동사의 위치 바뀐 도치 이러는 거 확인해 주셔요. 자, 만약에 그 새가 이것에 be tempted, 유혹을 받은 겁니다. 이끌린다면, 그치? 거기에 혹한다면, it would be dead by morning. 아침에는 죽어 있을 거예요. 즉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요. 이거를 선택하면 생존하지 못할 거다까지 나왔거든. 그 다음에 끊기고 마지막 5번 하나 남았습니다. 5번이 답인 경우에 조금 긴가민가 하면서 접근하긴 합니다. 내가 혹시 놓친 게 있는가 싶은데 지금 매끌매끌하게 잘 내려오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번 자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선택을 하면은 불행히도 생존할 수 없을 겁니다. 그치? 근데 분명히 강조하면서 유일한 방법.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이 장소에 방문해서 5 단위를 얻는 도박을 거는 것이다가 나온 거예요. 그치? 따라서 정답은 몇 번?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Such a decision. 얘 또한 단서잖아요. 그치? 주어진 문장에 나왔던 그러한 결정은요. 무엇을 기반으로 한 결정입니까? Minimizing the risk of starvation. Starvation은 굶어 죽는 거거든. 굶어 죽을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굶어 죽을 위험을 최소화하는 결정이구나. 뭐 하기보다는 극대화하기보다는 섭취의 순효율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굶어 죽을 위험을 최소화하는 결정인 거고요. 우리의 새는요, 뭐라고 말해집니까? 이렇게 위험에 민감한 방식으로 먹이를 찾는다고 말해집니다. 좋습니다. 얘를 선택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고요? 굶어 죽을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고요. 왜? 얘를 고르게 되면은 반반의 확률이긴 하지만 어쨌든 생존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생존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답 5번으로 골라줬어요. 자, 스윈트 정리 갑니다. 일단 답의 위치가 어떠했죠? 5번 마지막이었습니다. 5번 답될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그 전까지 단절을 못 느꼈더라면 확신을 갖고 내려오시고요. 여기에서는 어떠한 힌트가 존재했었더라? 일단 unfortunately 불행히도 라고 하면서 앞선 선택의 결과가 안 좋았지, 그치? 자,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유일한 생존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the only way, 유일한 생존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 다음 문장에서 그러한 결정, such a decision, 무엇을 기반으로 한 결정인지 요 흐름이었거든요. 지문 속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따라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 나오고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얘기한 다음에 그러한 결정은 어떠한 결정이더라 라고 부연 설명 붙이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자, 지금 빠른 호흡으로 가고 있는데 괜찮죠? 따라올 수 있으시죠? 3번의 요약문 한번 가볼 거고요. 요약문 먼저 읽되 요약문 대충 읽지 말고 내용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한다. 기억 잘 해주시면서. 볼게요. Representative art. 자, 일단 representative. 우리가 단어장에서 외운 뜻으로는 대표적인으로 많이 외웠을 겁니다. 근데 단어를 다시 한번 뜯어보자면은 read. 다시 뭐하는 거예요? present. 제시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보여주는 예술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다시 보여준다라고 해서 재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재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재현 예술이란 뜻이구나. 나온 김에 알아가시면 되지요. 자, 재현 예술은 뭐 하고자 합니까? Bring out.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A한 반응이요. 어떤 반응인가 봤더니 원래의 대상과 연관된 A한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라고 하네요. 뭐 나왔어요? 재현 예술의 목적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내용 덩어리 나뉘어지면서 달성이 된답니다. 뭐 함으로써 by ing 나왔으니까 이거는 방법이구나. 뭐함으로써 달성이 되냐면 관찰과 경험을 사용해서 비하는 거예요. And a literal representation is a point. 일정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갖다가 이 재현을 갖다가 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뭐에 관한 글? 재현 예술에 관한 글.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다? 원래 대상과 연관된 A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어떻게? 관찰과 경험을 사용해서 어느 일정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재현을 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내용 정리하고 가야죠. 그치? 재현 예술. 자, 일단 이것의 목적이 어떠하다고요? 이거는 원래 대상과 연관된 A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합니까? 방법은 관찰과 경험을 사용해서 그대로의 재현을 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까지 등장했어요. 그치? 지금 요약문의 내용 구조를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봤고, 이 과정은 항상 선행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문을 전략적으로 읽으면서 단서만 쫙쫙 잡아주셔야지요. 목적과 방법 찾으러 갑니다. The true definition. 진정한 정의지요. 이 재현 예술의 진정한 정의는 is not that. 이거 아니다가 먼저 나왔네. 자, 뭐가 아닙니까? The artifact resembles an original artifact. 작품이에요. Original. 원본. 여기선 작품의 원본이니까 보고 그린 실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치? 작품이 실물을 닮아 있다. 이게 아니랍니다. 그럼 뭔데? 나데이버트비의 구문이니까 뒷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재현 예술의 진정한 정의가 나올 겁니다. 진정한 정의는 무엇이냐면 the feeling. 감정이요. 감정. 뭐가 불러일으킨, 그 작품이 불러일으킨 감정이 resembles, 닮아있는 겁니다. 어떤 감정을? The feeling evoked by the original, 그 실물이 불러일으킨 감정이랑 닮아있는 거.
감정과 감정이 닮아 있는 것, 그것이 재현 예술의 진정한 정의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지금 A에 대한 단서가 나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When a portrait is said to be like a cedar, 초상화가 어떤 모델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가 될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관중, 관람객이 글쎄 그가 그 초상화를 볼 때 feels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느낀다? He were in the cedar's presence. 글쎄 그 모델이 존재하는 곳에 있는 것만 같아 라고 느낀다고. 여기에서도 feel, 느끼는 것. 같은 감정, 비슷한 감정을 지금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현 예술가입니다. 보통 말하는 그런 재현 예술가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목표로 하는 것이랍니다. A에 대한 단서가 맞구나. 그러면 원래 대상과 연관된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A에 대한 단서는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B에 대한 단서 잡으러 갈 거예요. He knows,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재현 예술가는 알고 있습니다. How he wants to make his audience feel. 글쎄 그가 그의 관중, 관람객으로 하여금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은가를 갖다가 알고 있고요. 그는 그의 작품을 갖다가 구성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It will make them feel like that. 그 관중이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끔 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구성을 한답니다. Up to a point, 그 지점까지는 이건 어떻게 행해지냐면 물체를 갖다가 literally 있는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행해집니다. 그러나 주목해 주셔야죠. Beyond that point, 그러한 지점을 넘어서면 어떤 지점? 물체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지점을 넘어서면 이건 어떻게 행해집니까? 자, 봅시다. By skillful departure from literal representation 이라고 했으니까 뭐 한답니까? Skillful, 능숙한 거잖아요. Departure는 뭐 하는 거? 요거는 출발하는 거예요. 떠나고 벗어나는 겁니다. 즉, 능숙하게 벗어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재현을 능숙하게 벗어남으로써 행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나왔습니까? B에 대한 단서가 정확하게 나왔죠.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지점을 beyond, 넘어서면은 그 있는 그대로의 재현으로부터 능숙하게 벗어나야지만 진정한 재현 예술이 가능한 거구나. 자, 그럼 뭐 들어간다고요? 그대로의 재현을 벗어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무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강약 조절, 빠르게 읽어 내려가야 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The skill in question. 그 문제가 되는 중심에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종류의 기술과 마찬가지로 it's a matter of 어떠한 문제냐면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을 고안하는 문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얻어집니다. 경험적으로 얻어지는데 뭐함으로써 관찰을 하는 거예요. 특정 작품이 특정 관객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갖다가 관찰을 하고요. 따라서 그 경험으로부터 뭐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관중한테서 뭐를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The kind of effect one wants to produce. 만들어내고 싶었던 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재현 예술의 실현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색을 써야지만 어떤 구도를 써야지만 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뭔가 밝음이라고 하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험적으로 계속 시도해보고 관찰함으로써 실제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겠지요? 좋습니다. 자, A자리에 뭐 들어가야 된다라 그랬죠? 감정적인 반응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갑니까? 1번 inner, 내적인 반응? 내적인 반응,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치? emotional, 훨씬 더 직접적이네요. 2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 3번 지적인 아니고요. visual, 시각적인 아닙니다. observational, 관찰의 아니니까 1번, 2번으로 좁혔을 때 B자리 들어가는 거는 벗어나는 거였어요. 그렇죠? Emphasize는 강조하는 거니까 탈락. Exceed, 얘가 벗어나는 거잖아요. 넘어서는 거니까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고요. Avoid는 피하다. Limit은 제한하다. Intensify는 강화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번으로 잘 골라주시고 자, 스윈트 정리 갑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요양문의 내용 구조를 잘 분석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고요. 요양문의 내용 구조 속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이 목적과 방법이다까지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목적을 캐치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문장에 나왔었던 narrate but be.
but 뒤에 나오는 요 부분이 단서였던 거 기억 다시 한번 해주시고 be에 대한 단서를 잡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 뒷부분에 벗으로 뒤집으면서 beyond 넘어 서면 the point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그 지점을 넘어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용이 등장했던 부분 기억하시죠? 요 내용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예술은 원래 대상과 연관된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며, 이는 관찰과 경험을 사용해 일정 지점에서는 어떤 그대로의 재현을 넘어섬으로써 이루어진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어떤 인물을 실제로 보면 느껴지는 그 밝음, 이 밝음이라고 하는 감정을 이 초상화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지? 아, 나는 입꼬리를 실제보다 살짝 올리고, 눈은 실제보다 살짝 더 크게, 눈 주변은 밝게 색칠을 하고, 들어오는 햇빛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노란색과 주황색의 따뜻한 계열의 색깔을 좀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 얘기지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제 4번의 어휘 문제 다시 오셨습니다. 교재 117쪽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상당히 많고 조금 어려웠어요. 그치? 왜냐면은 막 검사 얘기 나오고 증인 얘기 나오고 배심원단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을 건데 잘 한번 살피면서 가봅시다. The richest psychologist, 연구 심리학자인 Elizabeth 럽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has done more, 훨씬 더 많은 것을 했어요. 다른 누구보다 뭘더 했습니까? 즉, 기여를 더 많이 한 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help juries,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배심원단입니다. 배심원단은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걸 수도 있으나,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자주 등장하거든요. 일반 사람이 재판에 참여해서 사실관계를 듣고 이제 증인의 증언까지 다 듣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 배심원들이 이해하는 거를 돕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답니다. 뭐를 이해하는 걸 도와줬어요? Research implications on eyewitness testimony. Eyewitness, 목격자고요. Testimony, 증언. 이라고 나와 있지.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 근데 그 증언에 관한 연구가 지니는 implications, 함의, 속뜻입니다. 그것을 이해시키는 데에 기여를 했다고요. 뭔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찾아야 하는 내용은 뭔 겁니까? 아하. 럽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목격자 증언이 지니는 연구에 대한 함의. 요거를 지금 찾으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 여기까지 읽고는 잘 모르겠으나, 뒷문장에 바로 1번 밑줄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용을 조금 더 완성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봅시다. In her expert testimony, expert testimony는 증언은 증언인데 전문가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 재판에 판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듣고 판단을 내리는 배심원단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증인석이 있는데 이 증인 중에는 전문가 증인도 있고 목격자 증인도 있는 겁니다. 목격자 증인은 말 그대로 본 거, 목격한 거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전문가 증인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덧붙여 설명해주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증인으로서 럽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전한 거죠. 그치? 좋습니다. 그녀의 전문가 증언에서 그녀는 설명합니다. 배심원들한테 뭐를 설명을 하냐면, 목격자 증언이라고 하는 건 can be very unreliable, 매우 신뢰할 수 없다. unreliable이니까 신뢰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한답니다. 오케이. 근데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 그 다음에 세개 등장하니까 얘네의 도움을 좀 받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recalling, 기억을 떠올리는 행위는 it's not like playing back a videotape.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재생하는 것과는 다르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치? 그리고 우리는 채우는데 many of the missing details, 많은 누락된 세부 사항들을 갖다가 without knowing it,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넣더라 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즉, 기억을 고지 그대로 정말 사실만을 그대로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목격자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한걸 거고요. 이것은 뭐라고 불리는 과정이랍니까? Confabulation, 얘는 작화라고 해서요. 작화는 뭐냐면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Confabulation, 이따가도 계속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작화라고 부르는구나.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1번어를 괜찮은 거 확인했고요.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럽터스라고 하는 전문가 증인이
자신의 증언에서 무슨 이야기

얘기를 하냐면 목격자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뭐라고 불리는 작화라고 불리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뭐 교통사고 목격자예요. 근데 목격자가 어떤 증언을 하냐면 빨간 차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라고 증언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차의 색깔까지는 제대로 못 봤거든. 노랗든 누락된 세부장을 갖다가 마음대로 지어넣어서 채워 넣은 거예요. 그치? 그런 식의 작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더라까지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it is common, 흔한 일이랍니다. 누가 뭐 하는 게 흔한 일이냐면은 prosecuting attorneys, 검사예요. 검사 측이 call upon 부르는 거죠. 소환하는 겁니다. 다른 전문가 증인을 소환하는 게 흔한 일이랍니다. 뭐 하고자 하는 시도를 rebut은 반박하는 거예요. Loftus의 증언을 반박하고자 하는 시도로 지금 검사 측이 다른 전문가 증인을 소환을 한 거예요. 좋아요. 얘를 반박하려고 이제 검사 측 전문가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좋습니다. But, 그러나, 여기에서 얘들아 내용이 한번 뒤집히면서 내용의 포커스가 이동합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 지점이거든요. 자, 그러나, such rebuttals, 그러한 반박은 뭐 하지 않습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뭐에 반대하는 증거지요? 작화의 존재를요. 다시, 그러한 반박은요, 작화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화의 존재를 반대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예요? Instead라고 해서 그 대신에 너무 중요한 표현이자 어휘찾기의 단서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not이라고 해서 부정표현 등장했지요. 이 부정표현을 뒤집으면서 동그라미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즉, 그 대신에, 부정하는 대신에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자체를 부정하진 않을 겁니까? 작화의 존재, 이 작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그러한 반박은 보통 뭐 하냐면 deny? 부정을 한대요. 뭐를 부정합니까? 가능성을 부정을 한답니다. 어떤 가능성, 목격자 증언이 정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한답니다. 자, 봐봐요. 목격자 증언이 정확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가능성을 갖다가 부정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앞뒤 내용이 instead로 뒤집힐 수 있는 관계가 아니지요. 그치? 여기에서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어긋나는 거예요. 앞에서도 don't deny가 나왔는데 지금 instead로 뒤집으면서 또 이 가능성을 부정한데 여기에서 일관성이 깨지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3번을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과 3번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고서도 좀 긴가민가 했던 친구들은 뒷내용 더 읽고 2번, 3번의 적절성을 동시에 판단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치? 자, 뒤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confabulation, 이 작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잘 확립된 효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지 심리학에서요. So, 그래서 자, 엄청난 단서 등장해요. The concept itself, 이 작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it's hard to rebut. 뭐 하기가 어려워?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반박하기가 어렵다고. 이 작화, 목격자 증언은 신뢰할 수 없어 사람들이 누락된 세부사항을 지어내서 꾸며내거든. 이 작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치? 반박하기가 어렵다고. 그럼 여기에 온전한 단서가 지금 주어졌으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2번, 3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 나왔다고요? 작화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반박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검사 측 전문가의 반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작화의 존재를 갖다가 부정하지는 않는 거죠. 부정하지는 않지만 야 그래도 목격자 증언이 정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 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지. 따라서 제기하다란 뜻을 지니는 raise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검사 측 전문가 증인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작

사과라고 하는 개념, 그 개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신에 어떤 가능성, 이 목격자 증언이 정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시를 한다고요.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꽉 잡았으니까 뒷내용도 매끄럽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화라고 하는 건 인지 심리학에서 가장 잘 확립된 효과들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화라는 개념 자체는 반박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좋아요. It is less difficult. 뭐가 덜 어렵냐면 assert는 주장하는 거지요. 과학적 일반화에 대한 exception, 예외를 주장하는 것이 덜 어려워요. 덜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비교적 쉽다라고 하는 거니까 개념 자체를 부정하고 반박하기보다는 예외를 주장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걸? 이라고 이어붙이는 문장입니다. 괜찮지요? 자, 목격자 증언 정확할 수도 있잖아 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게 지금 뭐 하는 거니? 예외를 주장하는 거지. 즉 개념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예외를 주장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따라 나온 거라고요. 좋습니다. 자, 검찰 측 전문가는 뭐라고 말할 수도 있냐면 지금 예외를 주장하는 예시가 등장하는 거예요. Having known someone. 나 알고 있어. With uncanny recall. 정말 초인적인 기억력을 지닌 사람을 알고 있어. 라거나 아니면 having had occasion to research subject with that ability. 그러한 초인적인 기억력을 지닌 연구 참가자가 때때로 있기는 해. 라는 예외. 이러한 예외 정도는 주장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is fact of course, 이러한 사실은 물론요, 결코 뭐 하지는 않을 겁니까? Compromise the findings of memory, 기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갖다가 compromise, 여기서 막히셨죠, 그치? 타협하다는 뜻으로만 알고 있겠는데, 영어 지문 특히 고3 수준이 되면 없다는 뜻으로도 많이 나오냐면, 훼손하다. 나온 김에 확실히 알아가야지요. 그치? 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연구 결과 자체를 훼손시키지는 않는다고요. 또 뭐도 하지 않습니까? 도치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말할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답니다. 그냥 예외일 뿐, 예외일 뿐 기억에 관한 연구 결과, 즉 작화라고 하는 과정 자체를 부인한다든지 그 연구 결과를 훼손한다든지 하지는 않는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겁니다. 자, 좋습니다. 수인트 정리가 하면 어떻게 되지요? 여기서 답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instead 쓰임이었습니다. 앞에 don't deny, 부정하지 않는다 한 다음에 instead로 뒤집어요. 부정하지는 않고 가능성만 제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뒤에 나오는 그 작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반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단서까지 챙겨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 밑줄어입니다. compromise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타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훼손하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 compromise라고 하는 단어의 새로운 의미까지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반박이 작화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목격자 증언이 정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raise로 바꿔주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적인 일반화가 있어요. 수면 부족은 학습 효과를 떨어뜨린다. 근데 이거를 정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까? 반박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예외를 말하는 거 정도는 괜찮죠? 야, 근데 나 저번 시험 때 밤 샀는데 오히려 잘 봤다? 요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다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문으로 넘어오셔서요. 얘는 실험 내용이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하게 빠르게 읽어 내려올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 거고요. 여전히 밑줄 거의 다섯 개 있기 때문에 이 적절성까지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Addition,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that the only numerical operation in the animal repertoire. 어려운 단어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Repertoire는 목록입니다. 즉 동물이 할 수 있는 것의 목록에서 유일한 수 연산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수 연산에서 할 수 있는 게 덧셈 말고 또 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뭐가 또 있지? 이 플러스를 찾아주면 될 것 같은데 The ability, 능력입니다. Compare, 비교하는 거죠. 두 수량을 비교하는 능력이 훨씬 더 근본적인 능력입니다. 아하.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동물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덧셈 플러스 모두 할 수 있으니까 두 수량을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치? 자, 동물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은

요. 덧셈도 할 수 있고요. 두 수량을 비교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 잘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쇼 보여주랍니다. 구체적인 실험 내용이 따라 붙을 거예요. 침팬지한테 뭐를 보여주냐.

Two piles of chocolate chips are visible. 즉, two pile. pile이라고 하는 것은 무더기, 쌓여있는 더미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즉, 초콜릿 조각으로 구성된 두 개의 더미가 보인답니다. 우리 A의 어휘는 좀 시시합니다. 아까 앞에서 뭐라 그럴게? 여러분이 초콜릿 조각을 갖다가 쟁반에다가 placed, 놨어요 라고 했거든? 쟁반에다가 초콜릿 조각을 놨으니까 당연히 쟁반에는 그 초콜릿 칩이 보이겠지요. 그치? 좋습니다. 그 더미가 보일 거라고요. 한 더미는 4개의 조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더미는 3개의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첫 번째 쟁반 얘기 먼저 나오고, 이어서 두 번째 쟁반 갑니다. 두 번째 쟁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미를 가지고 있어요. 5개의 초콜릿 조각을 가진 더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과 떨어져서는 a single piece, 단 하나의 조각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침팬지한테 두 개의 접시를 보여줄 건데, 한 쟁반에는 4개로 구성된 더미 하나, 그리고 3개로 구성된 더미 하나, 이렇게 두 더미가 놓여져 있는 거고요. 다른 두 번째 쟁반에는 초콜릿 5조각으로 구성된 더미 하나, 떨어져서 조각 1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침팬지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 leave the animal enough time to watch the situation carefully. 자, 지금 그 상황을 갖다가 굉장히 신중하게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랍니다. 뭐 하기 전에 그 동물이 하나의 쟁반을 선택하고 내용물을 먹게 하기 전에 지금 신중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랍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동물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줌으로써 이 동물이 아까 언급했던 능력 발휘를 하는가? 지금 요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자, 이어서 Which tree do you think that it will pick? 그 동물이 어떤 쟁반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이 하나 주어집니다. 자, 어떠한 쟁반을 선택할지 이제 그 침팬지의 수연산 능력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에 without training, 훈련하지 않았는데도 침팬지는 선택한답니다. The tray, 어떤 쟁반이에요? With the largest total number of chocolate chips. 자, 지금 초콜릿 조각의 총 수량이 the largest니까 가장 큰 쟁반을 갖다가 선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초콜릿 수량, 즉그 합이 가장 큰 쟁반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되는 건데, 얘를 선택했는가를 갖다가 뒤에서 근거를 잡아주셔야지만 B의 적절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밑줄 어휘 간 연결이 상당히 촘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A에 해당하는 거는 좀 앞부분에 주어졌는데, 이 B, C, D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촘촘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 촘촘한 4개의 어휘들 간의 연결성까지 따져서 동시에 적절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다시 가볼게요. 가장 큰총 개수가 있는 쟁반을 택하는가? 요거 판단하러 간다고요. 자, hence 따라서 The greedy primate, 그 욕심만의 영장류 동물, 침팬지가 되는 거겠지요. 그 침팬지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Spontaneously, 자연스럽게. Compute가 뭐 하는 거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 쟁반의 총합, 즉4 더하기 3은 7이지. 를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계산입니다. The total of the second tray, 두 번째 쟁반의 총합, 5 더하기 1은 6이지. 즉 여기까지 계산을 해야 되고요. And finally, 마지막으로 it must reckon that. reckon이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까지 해야 되는데 7 is larger than 6. 7은 6보다 크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되고 뭐도 판단을 해야 됩니까? It is therefore, 따라서 advantageous. 뭐가 이롭다. So choose the first tray. 첫 번째 쟁반을 선택하는 게 이롭다까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어우, 너무 중요한 문장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자, 지금 침팬지가 가장 큰 수량을 가지고 있는 쟁반을 선택을 한대, 그 얘기는 이 똑똑하고 욕심 많은 영장류가 뭐를 해야만 했음을 의미를 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 쟁반의 총합도 계산하고, 두 번째 쟁반의 총합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판단합니까? 7은 6보다 더 커?
그러니까 첫 번째 쟁반을 선택하는 게 이로운 선택일 거야? 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의 덧셈 플러스 두 수량을 비교하는 능력까지 발휘를 한 겁니다. 그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정리 갈게요. 자, 4 더하기 3은 7이고 5 더하기 1은 6이고 근데 얘가 얘보다 크니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로운 선택이겠다. 자, 밑줄 친 C어위는 advantageous라고 해서 이로운이란 뜻이잖아요. 유리한이란 뜻이잖아요. 자, 가장 큰 수량이 담긴 접시를 선택을 했습니까? 선택을 했습니다. 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가장 이로운 선택이라서 지금 B의 어휘와 C의 어휘의 적절성이 동시에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만약에 침팬치가요. Could not do the additions. 계산을 할 줄 몰라요. 근데 was content with, content with이라고 해서 이거는 만족하는 거거든요. 우리 컨텐츠가 형용사로 쓰이면 만족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만족을 하는 겁니다. Choosing the tray, 쟁반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근데 어떤 쟁반? The largest single pile of chocolate. 자, 지금 이 단어를 잘 뜯어보셔야 됩니다. The largest single pile이라고 해서 파일은 아까 덤이었잖아. 초콜릿 조각이 쌓인 덤이었잖아. 근데 가장 큰 하나의 더미를 가지고 있는 쟁반은 무슨 쟁반이지요? 가장 큰 더미를 가지고 있는 쟁반은 두 번째 쟁반입니다. 초콜릿 조각 다섯 개가 쌓여서 이 더미가 가장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쟁반을 지금 갖다가 선택을 한 거야. 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 그러했다면 가정을 하는 거죠. 자, 만약 그러했다면 It should have been right in this particular example. 자, 이 특정 사례에서, 이 특정 예시에서 이거는 right,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 결국 총합이 6개인 쟁반을 선택하게 된 거니까 이건 옳은 선택이 아니라 틀린, 잘못된 선택이 되는 거겠지, 그치? 좋습니다. 아, 선택이 얘가 옳은 선택이고 얘가 틀린 선택이 될 거라고 요 얘기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 답은 기호 D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ecause, 왜냐하면 while the pile of five chips on the second tray. 자, 지금 두 번째 쟁반에 있는 다섯 개의 조각이 모인 요 덤이라고 하는 것이 exceed, 넘어서긴 한답니다. 더 많기는 많대요. 무엇을? It should the piles on the first tray. 첫 번째 쟁반에 있는 각 더미를 갖다가 넘어서기는 해요. 그치? 얘는 다섯 개 모인 건데 네 개, 세 개 모인 거니까 얘 자체만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이거는 맞긴 맞다고요. 그치? 그렇지만 the total amount of chips on the first tray. 첫 번째 쟁반에 있는 조각의 총합이 is larger. 더 커요. 총량이 더 많다고요. 그쵸? Clearly, 분명히 the two additions 두 번의 덧셈과 and the final comparison, 마지막 최종적인 비교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 all required for success, 성공을 위해서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는 옳은 선택을 한 거죠. 그치? 옳은 선택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두 번의 덧셈과 최종 비교 연산이 필요했다. 우리 아까 앞서 문장에서는 덧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을 거야. 따라서 right이 아니라 wrong이겠구나. 기호 D번 어휘에 대한 단서를 마지막 success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괜찮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이제 제목 고르러 갑니다. 우리 내용을 갖다가 다 담아주는 제목을 골라주면 되겠는데 사실 뒤에 나오는 실험 보다는 앞부분에 제목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밀집되어 있었지요? 가볼게요. From sharing to fighting, 공유하기에서 싸우기까지. Why numbers matter to chimps? 왜 숫자가 침팬치한테 중요한가? 지금 공유하기, 싸우기 이런 얘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2번 할게요. Instinct versus intelligence. 본능인가? 지능인가? What guides animal adaptation? 무엇이 동물의 적응을 이끄는가? 지금 본능, 지능, 적응 이런 얘기 다 아니었죠. 그렇죠? 3번 갈게요. Animal mathematics, 동물의 수학이랍니다. Chimps calculating and comparing. 침팬치가 calculating, 계산도 하고요. comparing,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 덧셈도 하고 두 수량을 비교도 하고 있었죠. 그치? 다시 동물의 수학입니다. 침팬치가 계산도 하고 비교도 합니다.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특히나 앞에 부분의 내용을 잘 압축하고 있는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4번 갑니다. What animal behavior tells us about ourselves? 동물의 행동이 우리 자신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지금 우리가 침팬치의 행동을 보고 뭐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냈습니까?
아니죠. 그치? 5번 갈게요.

When do animals outsmart us at estimation? Outsmart는 뭐뭐보다 더 똑똑하다 이런 뜻이고, estimation은 추정이니까 추정 능력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언제 동물이 우리를 추정 능력에 있어서 능가하는가, 우리보다 더 똑똑한가, 이런 얘기였으니까 얘도 아니었으니까 다음 3번으로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right을 wrong으로 바꿔줘야 하는 문제였고요. 자, 여기에서는 요거 다시 한번 느껴갑시다. 지금 밑줄 어휘요. 우리 사실 B부터 E까지 굉장히 촘촘한 간격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밑줄 어휘 간 연결, 즉 그 적절성을 갖다가 동시에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적절성을 동시에 판단해야 하는 경우 밑줄 어휘 간 연결을 살펴야 되겠구나. 이 방법도 한번 연습에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에게 덧셈뿐 아니라 두 수량을 비교하는 능력이 있다. 침팬지가 덧셈 및 수량 비교를 자연스럽게 수행해서 더 많은 초콜릿이 있는 쟁반을 선택을 하더라. 동물의 수학, 침팬지의 계산하기와 비교하기라고 제목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28강 함께 하셨고요.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시고 냄새도 한번 맡으시고 여유도 즐기시면서, 비록 우리 오늘의 강의는 여유 없이 빡빡하게 달려오긴 했지만 잘 따라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도 문제 잘 풀어오시고요. 또 비슷한 수의 문제 만나볼 거니까 마음 다 잡고 찾아오세요.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간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로.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로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자, 이제 듣기 시험을 우리가 유형별로 공부하면서 뒤에 있는 대화들은 조금 더 길어지고 또 듣기 대화에서 나오는 단어의 수준도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들을 잘 들어가면서 내용을 유추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기를 자주 듣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있지만 꼭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는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듣기 유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9강 듣기 유형의 6번째를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여섯 번째의 주제는 대화 전후의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유형은요, 5급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39번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대담을 듣고 대화의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0: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대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일지를 추론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대담에는요, 사실은 사회자와 그리고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사회자가 그 전문가에게 질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형식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39번에서는 대화 전의 내용을 찾는 내용, 그리고 대화 뒤에 이어질 내용을 찾는 내용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보통은 이제까지는 대화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라는 것을 찾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왔고요. 간혹 가다가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뭐 대화 전 그리고 대화 후 같이 연습을 하겠지만 대화 전에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지 선생님이 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유형 학습부터 해볼 텐데요. 그동안 많이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도 이런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주제들은 특히 5급이나 6급, 고급 수준에서 많이 다뤄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듣기 전에 우리가 선택지에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듣기 전에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말들 중에서 지금 스마트폰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장시간 노출되는 게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군요. 최근엔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좀더 강하게 규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특정 시간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육용 콘텐츠 외에는 사용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 차원의 제도보다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0: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 사회자와 그리고 전문가가 같이 이야기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대화 전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대한 사회자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셨어야 합니다. 자, 대화 전인지, 후인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앞에 나오는 사회자가 가장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셨어야 합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이런 대담에서 사회자와 전문가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사회자가 먼저 전문가가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나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사실은 힌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장시간 노출되는 게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군요 라고 해서요. 이 군요라고 하는 문법도 사실은 중요하죠. 어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뭐 하는군요 라는 문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자인 여자가 스마트폰에 장기간 노출되는 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군요. 라고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근엔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좀더 강하게 규제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에 대해서 남자가 맞습니다. 라고 해서 그 강화되고 있는 그 규제하자고 하는

0: 군요라는 것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 여자가 말한 내용을 자,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군요라고 한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앞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4번 역시나 이 앞에서 나오는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역시 대화 전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의 내용을 보시면 온라인 콘텐츠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키워드들. 자, 이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선택지에서도 이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어떤 그 창작자의 허락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저작권 침해라고 했을 때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서 저작권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2: 네. 최근에는 음악, 영상, 이미지 등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콘텐츠에서 배경음악이나 방송 화면 일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이러한 행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익을 차단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0: 자, 여러분, 대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온라인 콘텐츠에서, 이 창작자가 만든 뭐 글이나 그리고 뭐 음악 같은 것들을 허락 없이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저작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고 낯선 주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에 대한 설명들이 보통은 듣기 대화에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서 저작권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지금 사회자가 이 콘텐츠 제작에서 저작권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남자의 전문가가 한 말은 이런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 뒤에 내용들이 설명이 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듣는 것보다는 앞에 초점을 두고 이 사회자가 어떤 식으로 그 앞에 있을 내용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에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라고 하는 1번이 사실은 이 여자가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과 굉장히 똑같죠. 내용이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실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 간의 경쟁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혹은 제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교육이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치매 교육이 이루어

0: 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뒤에서 같이 제시가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 플랫폼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여자가 한 말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1쯤은 이문학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형태로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선택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향, 사랑, 기부제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기부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훨씬 더 쉽게 들리겠죠. 기부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내기도 하고 뭐 물건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부하는 제, 기부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대화를 듣고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에는 한번 대화를 듣고 이두 개의 문제를 다 풀어보려고 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두번 들려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지만 아무래도 한번 집중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훨씬 더 나중에 실전에서는 더 자신감을 갖고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화문 들어보겠습니다.
1: 고향 사랑 기부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점이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이 제도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2: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이 태어난 지역이나 관심이 있는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지역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고 기부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되죠.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문화 사업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자, 여러분, 대본 잘 들어보셨죠? 자, 지금도 여자와 남자가 이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자, 먼저 이 지시문을 보시면 대화 전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전이면 바로 여자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고향 사랑 기부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점이 흥미롭네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 네요라고 하는 우리가 어미를 보면서 이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흥미롭네요, 재미있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지요. 그래서 네요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앞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여자가 정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향 사랑 기부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미 남자 전문가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향 사랑 기부제의 참여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3번. 고향 사랑 기부제가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자, 대부분 여자가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선택지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면 선택지에서 유사한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4번.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막 제도가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라고 하면서 보통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 유형과 같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은 사실 우리가 듣기 전에 이 선택지를 빠르게 읽고 문제를 듣는 것이 아주 좋지요. 자, 여러분,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금 혜택에서 제외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세금 혜택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러분, 보시면 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지역 사업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라고 했고요. 그 운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뒤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액 공제 혜택, 여러분. 세액 공제 혜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혜택은 좋은 것이죠. 무언가 좋은 것을 주는 것인데, 이 세액 공제라고 하는 것이 세금을 빼서 내 기부를 했던 내용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주는 좋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에서 제외된다가 아니라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되는 내용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주민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의 이야기에서 보시면, 자,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이 태어난 지역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꼭 태어나지 않아도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만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답이 될수 없지요. 사실 선택지를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만 여러분 이런 것은 한정시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요. 선택지에서 어떠한 대상이나 어떤 시간이나 일정을 한정시키는 것들은 대부분 정답보다는 오답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주의 깊게 선택지를 두 번, 세번 정도 보시면 아, 이게 정답이 될 확률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아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지역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마지막에서 이 남자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활용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들고 또 복지를 확대하고 문화사업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려면 지역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이 부분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자, 여러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쉽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봤는데요.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 지시문을 잘 보시면 뒤에 이어질 내용입니다. 자, 이 대화의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비녀라든지 또 조선시대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의복이라든지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좀더 시간 과거에 있는 그런 옷차림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선시대에 여인의 머리 모양이 혼인 여부를 나타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가발이었던 가채의 높낮이가 부와 신분을 나타냈다는 설명이 흥미롭네요. 그럼 가채 말고 조선시대 여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게또 있을까요?
2: 가채와 더불어 여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으로 의복과 장신구를 들수 있습니다. 먼저 의복의 화려함 정도로 신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신분에 따라 입어서는 안 되는 색깔도 있었죠. 그리고 대표적인 장신구인 비녀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용 모양이나 공장 모양의 비녀는 궁중의 황후나 후궁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었고, 금 비녀는 궁중의 상궁이나 일반 서민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특정 비녀는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뭐 가채라든지 또 비녀라든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지? 굉장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황하지 말고 그 단어를 설명하는 부분이라든지 앞에서 뒤에서 했던 내용들을 잘 유추해서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가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이 대화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살펴보는 것으로서, 자, 비녀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비녀는 보통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꽂는 장식품이었던 것이죠. 이런 비녀를 머릿속에 좀 넣으시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채나 비녀나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지만 답을 찾는 것은 매우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에 이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남자가 이야기한 뒷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으셨어야 합니다. 자, 뒤에서 여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머리 모양이 혼인 여부를 나타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 또 일종의 가발이었던 가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럼 가채 말고 조선시대 여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게또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특정 비녀는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비녀와 관련된 키워드가 있고 또 상징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이 1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번이나 3번이나 4번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 뒤에서 나올 수 없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복은 지역에 따라 색깔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역에 따라가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가채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가 부와 신분을 나타냈다는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의복은 여기에서 신분을 드러내는 내용이지만, 신분에 따라서 입어서는 안 되는 색깔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신분과 재산에 따라서 높이, 이 높이를 높게 하면 신분이나 부가 높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1지문, 2문항, 그리고 39번, 40번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이 대담의 형식으로 여자와 남자, 즉 사회자와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나올 내용들, 그리고 대화 후에

0: 뒤에 이어질 내용들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합 유형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푸는 것들인데요. 일단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인지, 후인지 이 부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자가 처음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내용들을 특별히 요약하거나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고요. 또 뒤에 이어질 내용은 남자가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끝부분을 좀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는 이 부분들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사실 실제의 많은 그 시험 문제들에서 이런 힌트들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처럼, 이와 같이, 앞서 이런 표현들로 앞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라고 하면서 힌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주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듣기의 여섯 가지 유형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그냥 문제를 어렵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좀더 유형을 파악해 가면서 연습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고 듣기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의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읽기 시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사실 읽기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텍스트를 읽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 읽기도 사실은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리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읽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휘나 문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그 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번 강의는 알맞은 문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읽기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는 시험에서 한 50 문항이 나오는데요. 그50 문항에서도 비슷한 유형들을 모아서 이렇게 유형 7, 8, 9, 10, 11, 12, 13. 이 정도의 문제로 좀 줄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유형 7 같은 경우에는 알맞은 문법을 고르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유형 8에서는 어떠한 주제들,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화제를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유형 9에서는요,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일치하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찾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 유형 10에서는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가부터 라까지 문장들을 제시하고 그 문장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개의 문장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를 찾는 문제들이 이 부분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유형 11에서는요, 문맥을 파악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것, 그리고 유형 12에서는 중심 내용을 고르는 것들이 나오고요. 유형 13에서는 소설이나 뭐 논설문 같은 글들을 읽으면서 그 등장하는 인물의 태도나 심정, 또 혹은 필자의 태도나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찾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기 같은 경우에도요, 처음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처음에 등장하는 뭐 1번, 뭐 2번, 5번, 6번 이렇게 처음 부분에 등장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수 있지만, 읽기도 역시나 1지문,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을 읽고 두 개의 문제를 푸는 유형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읽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습자들이 시간이 없어서 다못 풀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들을 때와는 다르게 이 읽을 때에는 그 단어들을 잘 몰라서 또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의 유형을 파악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들을 잘 알고 또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선생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네, 이번 시간부터는 또 읽기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가 잘 들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아주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법 혹은 이 유사한 비슷한 문법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 문법들을 정리해 두시는 것도 필요한데, 자, 이 유형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토픽 1번부터 4번에 해당하는 문제는요, 3급 수준의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급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문법들을 좀 많이 떠올려 보시면 그 문장에 들어갈 문법을 좀 정확하게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2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 그리고 3번, 4번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것을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문법을 찾을 때 유사한 문법들. 예를 들어서 뭐 이유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에도 뭐 느라고라는 문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뭐뭐하는 탓에라는 문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유에 해당하는 비슷한 유사한 문법들, 뭐 목적에 해당하는 비슷한 문법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법에서는 시간을 아껴서 빠르게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나올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하철에서 내려야 되는 역을 지나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을 보면 자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여기에서 적절하게 문법을 무엇을 쓸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내려야 되는 역을 지나쳤어요. 그래서 내리지를 못한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한 어떤 문법들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자든지, 든지는 사실 선택을 나타내는 문법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다가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다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일어난 행동과 뒤에서 일어난 행동의 어떤 전환,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하철에서 자다가 내려야 되는 역을 지나쳤다. 자는 것과 지나친 전환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다가라고 하는 자다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자려면 지하철에서 자고서 여러분 안 되지요.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의 정답은 다가를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작년에 부산으로 출장을 지금 가고 싶다, 가도 된다, 간 적이 있다, 가려던 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 하는데요. 이 가다가 어떤 문법과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에 작년이라고 하는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작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과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가고 싶다. 어떤 희망을 우리가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쓸 수가 없지요. 그리고 가도 된다. 이거는 허락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언가를 했던 것, 출장을 가다라고 하는 것, 했기 때문에 경험을 나타내는 간 적이 있다라는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제는요, 우리가 기출 유형에서 비슷한 것을 찾는 문법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정확한 어떤 문법을 찾는 것이었지만, 빈칸에 들어갈,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빨간색으로 지금 밑줄 쳐 있는 돕고자와 바꿔서 쓸수 있는 비슷한 문법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문을 함께 읽어 볼 텐데요.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적절하게 의미가 통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고자라고 하는 이 문법이 어떤 내용과 바꿔서 쓸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 뭐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1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유사한 문법들, 뭐뭐 고자,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문법을 잘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돕는 바람에 돕는 대신에 돕기 무섭게. 자, 여기 이 대신에와 같은 표현도 한번 볼까요? 대신에라고 하는 것은 A라는 것이 있을 때그 A를 대체할 수 있는 것, 바꿔서 할수 있는 상황에서 대신에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돕기 무섭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끝나자마자 이 다른 행동을 이야기할 때 이런 뭐뭐 하기 무섭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금 어려웠던 그리고 다 알지 못했던 문법이 있다면 강의가 끝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다 풀지는 않고 우리가 그래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과 그 빈도수를 보고 좀 중요한 것들만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은요. 방금 들은 친구의 생일을 공책에 바로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공통의 단어는 기억하다라고 합니다.

하는 단어이고요. 문법을 같이 연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연결, 하나의 문장과 그리고 뒤에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을 연결하는 문법들, 연결 문법을 찾는 내용입니다. 자, 공책에 바로 그것을 적었어요. 방금 들은 친구의 생일을 기억하 려고 여러분 어떤가요? 네, 어떤 목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뭐뭐 하려고라는 으려고 문법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정답은 이건 역시나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뭐 기억할수록 기억할 텐데 기억하다 보니 이런 문법이 들어가면 사실은 공책에 바로 적었다라고 하는 뒤의 내용과 굉장히 어색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유사 문법을 우리가 넣으면서 이 문장이 의미가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기능이, 그 다음, 많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지요. 많다. 디자인도 예뻐서 이 휴대전화를 골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도 예쁘다. 그러면 앞에 또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디자인도 예뻐서 이 휴대전화를 고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많다가 많도록 이상하지요. 많다 보면 이상하지요. 많은 데다가 여러분 하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다. 더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정답은 많은 데다가, 니은 데다가라는 문법을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아이에게 매일 책을 읽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읽어봤다, 읽게 했다, 읽곤 했다, 읽는 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끝에 들어가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종결한다 라고 해서 종결 문법들을 찾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아이에게 엄마가 매일 책을 읽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키는 문법을 찾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키다라는 표현을 쓸때 자주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에게 매일 책을 읽어봤다 아니고요. 그다음에 읽게 했다. 여러분 정답이 되겠고요. 읽곤 했다. 읽는 셈이다. 이런 문법들은 여기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슷한 문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잠을 자는 바람에 수업에 지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자, 지각했어요. 늦잠을 잤어요. 이유를 이야기할 때 이런 는 바람에 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유가 이는 바람에 외에도 다양한 문법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되게 좀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잔 김에, 니은 김에라는 문법, 니은 탓에라는 문법, 그다음에 는 대신, 는 대로라는 문법들이 선택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문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는 바람에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에는 이런 는 바람에도 있지만 니은 탓에라고 하는 문법. 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닌 김에 같은 경우에는요. 니은 김에. 자, 어떤 행동을
하는 김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서 또 다른 행동을 같이 하는 경우에 나쓸수 있는 문법입니다. 이런 문법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우산을 쓰는 걸 보니 비가 오나 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보다라고 하는 문법이 쓰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보다라고 하는 문법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라 간접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서 유추할 때, 추측할 때 이런 문법을 쓰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문법의 의미는 추측하는 문법을 찾는 것입니다. 비슷한 문법이지요. 자, 여러분, 올 만하다 아니지요. 올 뻔했다 아니지요. 자, 오는 것 같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추측하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문법이 바로 는것 같다라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산을 쓰는 걸 보니 비가 오는 것 같다라고 해서 문맥이 잘 통하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비가 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는 줄 몰랐다. 이것은 우산을 쓰는 걸 보니까 비가 오는 줄 몰랐다. 네, 어색한 문장이 되지요. 그래서 역시나 이 1번이나 2번이나 4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사실 만점 전략이라고 하는 전략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그 부분에 이런 문법들을 자주 나오는 문법들을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모르는 문법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일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다 라고 되어 있죠. 뒤에 나오는 이 실수하기 마련이다라는 말과 비슷한 문법을 찾아서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법이다, 실수할 리가 없다, 실수하기가 어렵다, 실수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처음 하는 일, 네, 누구나 실수를 하죠. 실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이 문법이 실수하는 법이다, 뭐뭐 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문법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혀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실수할 리가 없다는 사실 이 맥락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실수하기가 어렵다 혹은 실수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실수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기 마련이다라는 문법이랑은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실수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문법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유형 7번에 해당하는 알맞은 문법을 고르는 내용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문법을 고르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3번과 4번은 밑줄 친 내용의 문법과 비슷한 유사 문법을 고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만점 전략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법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매 시험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다른 문법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도 그 전회차에 나왔던 문법은 그 다음에 바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 문제 전에 무엇이 나왔는가 이것과 연계해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훨씬 더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의 내용들, 그래서 문법 노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사한 의미를 가진 문법은 같이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따로따로 그때그때 나와 있는 문법들을 정리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는 바람에, 는 닷에, 아어서, 이러한 문법들을 같이 정리해 둔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자주 나왔던 그런 문법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하나의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는 문법을 찾는 것들도 나오고, 뒤에 빈칸을 주고 그 뒤에서 종결, 끝을 맺는 문법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잘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 자주 나오는 문법들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든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든지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으려면 같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나오죠? 매일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어떤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데, 결국에는 한국어를 잘 하려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보면이라고 하는 문법은요, 어떤 행동을 계속하거나 반복해서 하면 변화나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일도 계속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는 적이 있다, 은 적이 있다, 은 적이 없다.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도 살펴봤지만,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리고 을 뻔하다 같은 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어날 뻔했지만 결국에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쓸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고 그 비슷하게 일어날 뻔했다라는 문법을 이야기할 때을 뻔하다. 자, 늦잠을 자서 수업에 지각할 뻔했다라고 하는데, 지각을 했나요? 아니요. 결국엔 지각하지는 않았다. 할 뻔하다라는 내용으로 을 뻔하다라는 문법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비슷한 문법에 일단 연결 문법을 보시면, 자, 여러분,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들, 느라고, 니은 탓에, 그리고 는 바람에 라는 문법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양하게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 나오는 이유와 관련된 것들은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과 관련해서도 고자, 으려고, 기 위해서, 이런 문법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한국에 왔다, 그리고 배우려고 한국에 왔다,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 똑같이 한국에 왔는데, 고자나 으려고 기 위해서라는 문법을 바꿔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들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결 문법에 해당하는 문법들인데요. 자, 먼저 추측과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비슷한 문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나보다, 은가보다라는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것 같다라는 문법이 있지요. 또이 은는 을 듯하다라는 문법이 있고요. 또 은는
모양이

아니다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앞에는 여러분들이 그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들을 바꿔서 쓰는 것이지만 이런 듯하다, 모양이다라는 것들이 나오면 아, 이거는 추측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능력 을줄 알다, 을수 있다. 그 다음에 판단에 해당되는 는 셈이다.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뭐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하는 문법이 이런 판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사한 문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뒤에 나오는 전략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 시험에 이러한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구나라는 것들을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읽기에 아주 첫 번째에 해당하는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빈칸에 맞는 문법들을 고르는 문제였으니까요. 문법에 관련된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머 인사이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아주 재밌는 내용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메인 센텐스, 주요 문장부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곧장 그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I can make you a cup of coffee. 자, 요거 조금 오해하면요. 나는 너를 커피 한 잔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라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뭔가 내가 마법사라도 됐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마법을 부리면은 너를 내가 너 커피 한 잔 같은 걸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지. 뭐지? 주인공이 그럼 해리포터인가? 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다는 건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문장의 제대로 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주제죠. 바로 사형식 문장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형식 문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본기부터 다져보겠습니다. 먼저 사형식 문장은 이러한 문장의 성분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주어와 서술어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두 개가 따라 나오는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우리가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또 이렇게 붙여놨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뭐 그게 간접 목적어가 됐든 직접 목적어가 됐든 둘 다 목적어이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가고 요렇게 기본적인 목적어와 어떤 그 성분 자체는 같다라는 걸 보시되 근데 해석하는 방법이 살짝 틀려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요. 의미적으로 보통 사람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같은 명사라 하더라 말이죠. 그리고 해석할 때 보면 누구누구에게 라는 식으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기억하시면 나중에 사형식 문장 해석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보는 바로 그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의미적으로 물건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 많이 들어가게 되고 해석할 때 무엇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가 붙게 된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 사형식 문장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자, 보세요. 누가, 이거 주어죠, 그렇죠? 누가, 누구누구에게, 여기 간접 목적어고요. 무엇을, 여기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해준다. 여기가 이제 동사가 해석되는 부분으로서 아, 사형식 문장이 이렇게 생겨서는 저렇게 해석되구나.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팁을 또

드리자면은 이 사형식 문장들 해석을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말로 뭐 이렇게 주다, 해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지 이 사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들을 즉 사형식 동사들 우리가 수여 동사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수여하다라는 게 무언가를 준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준다라고 해석되는 또는 그런 어떤 그 동작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동사들이 많이들 사형식 문장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니까 이것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몇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 즉 수여 동사들 두개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바로 이거죠. give. 뜻 자체가 뭐예요? 주다이죠. 아, 수여 동사의 아주 그냥 가장 대표적인 동사, 사형식 동사의 대표격입니다. give 첫 번째로 꼽아봤고요. 두 번째 동사도 보도록 할게요. hand. 맞아요. 명사로는 손이란 뜻이지만 동사로는요, 건네주다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거 뭐예요? 이 친구도 건네주다. 그 주다라는 해석이 우리나라 말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많은 사형식 동사들이 수여동사라고 불리는 이유? 바로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동사 뜻 안에 뭐뭐 주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서 핸드도 사용식 동사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음 문장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 읽고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장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My parents gave me a new bike.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me 부분이 간접목적으로서 에게로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장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My parents, 제 부모님이요. gave me, 나에게 준 거예요. 그쵸? 나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뭘 줬는지 직접 목적어가 제일 뒤에 적혀 있는 거죠. 뭘준 거예요? 새로운 자전거를, 새 자전거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 문장 해석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영어 문장과 우리말 문장의 그 주요한 부분들 제가 색깔 똑같이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장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erver handed me a menu. 해석해 볼게요. 자, the server라는 것은 서빙해 주시는 분, 그냥 가볍게, 쉽게 웨이터라고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웨이터 분께서 handed me, 나에게, 그쵸? 나에게 건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건네줬는지가 직접 목적어, 제일 뒤에 적혀 있는 거죠. 뭘 건네준 겁니까? 메뉴를, 나에게 메뉴를 건네줬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 문장 해석되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두 개의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실히 사형식 문장의 해석하는 방법, 그 감을 잡으셨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읽어볼게요. 팀장님은 팀원들에게 새로운 의자들을 사주셨어요라고 적혀 있죠. 사줬다. 이것도 뭔가 주다라는 그 의미가 동사 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만으로도 사실 사형식 문장으로 만드는데 전혀 무리는 없지만 이거 일부러 제가 한번더 꼬아볼게요. 그래서 사줬다는 것을 주문해 주셨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문장 어떻게 만들면 될지 시작해볼게요. 먼저 주어.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팀장님은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해서 the manager 넣어볼 거고요. 자, 그리고 그 팀장님이 주문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문하다라는 거. 동사 order 쓰면 되거든요. 과거니까 ordered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예요. 누구에게 주문해 줬는지를 우리가 먼저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뭐 하려면, 우리가 이 문장을 사형식으로 만들려면 해서 누구에게 주문해 준 거예요? 팀원들에게 주문을 해준 거니까 그냥 the staff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직원이란 뜻이죠. The staff. 그래놓고 뭘 주문해줬는지를 말해주면 됩니다. New chairs. 이렇게 문장 완성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manager ordered the staff new chairs. 이 문장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형식 문장이랑 친숙하지 않으시다면요. 그렇다면 이 문장 여러분 소리 내서 읽어보면서 친해질 필요가 있겠죠?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발표 도중에 발표자에게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뭔가 발표하는데 사람들이 질문하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인트는 근데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해볼게요. Please 넣어서. Please don't ask. 제발 좀 이제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questions. 그래서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뭐 하는 동안에요? During the talk, 발표하는 동안에요. 라고 해서 이 문장 완성되는 거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사용신 문장 이렇게 완성을 해봤죠?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Please don't ask the speaker questions during the talk.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I can make you a cup of coffee. 나는 너를 커피 한 잔으로 만들 수 있어. 내가 마법사야.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이세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커피 한 잔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의역해보자면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에 가까운 뜻이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이 사형식 문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i guys, are you ready to work on your balance? We'll be doing more balance workouts all throughout this week. Okay?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역시 균형 감각 우리 같이 개선하기로 했었죠. 같이 해봅시다. 그러기 전에 일단 영어 대화문 먼저 보고 가실게요. Let's go.
0: You look so coy. What's up? Believe it or not, I got that job. No way! Congrats! When do you start? I start next Monday. It's insane, right?
1: 네, 오늘의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어 표현은 believe it or not입니다. 믿거나 맞거나 말거나 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맞기도 맞는데 믿거나 말거나 라기보다는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의미에 조금 더 가까워요. 지금은 약간 그게 왜 다르지?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대화문 통해서 볼게요.
0: You look so coy. What's up?
1: 이랍니다. You look so coy. Coy 뭔가 좀 이렇게 꽁꽁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좋은 일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What's up? 이랍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니까
0: Believe it or not. I got that job.
1: 이럽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나왔죠. Believer. 믿기 힘들겠지만
0: I got that job.
1: 나 그 취직했어 얘기를 하죠. 그때 얘기했던 그거 내가 취직했어. 내가 잡았어. 그 job을 잡았대요. 그랬더니
0: No way. 이러죠. 정말 congrats. Congratulations. 딱 줄여서 congrats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1: 축하해. 너무 축하해. When do you start? 이러죠. 언제부터 출근이야? 이렇게 하니까
0: I start next Monday 이럽니다. I start.
1: Start 그냥 일 시작할 때 이런 얘기 그냥 I start.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I start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야.
0: It's insane, right?
1: 진짜 미쳤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좋은 일 가지고도 It's insane, right?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Believe it or not 살펴봤어요. 두 번째 대화 역시 똑같은 표현 보러 갑시다.
0: I heard you got to visit Jake's apartment.
1: That's true, and it was spotless, believe it or not.
0: Wow! You sure you went to the right apartment?
1: You're funny.
0: Yes, it was very unexpected.
1: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0: I heard you got to visit Jake's apartment.
1: 제이크의 아파트에 방문을 했다고 내가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That's true. 이랍니다. 사실이야.
0: And it was spotless.
1: Spotless. 점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spotless. 어디 흠잡을 데 없을 만큼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It was spotless. Believe it or not. 이거는 문장의 끝에 붙였어요. 문장의 끝에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서 믿기 힘들겠지만 굉장히 깨끗했대요.

You guys did so well. That was not an easy pose, the standing eye of the needle pose, but you guys did great. 네, 선 바늘구멍 자세. 바늘구멍 자세는 우리 해봤는데 선 버전은 오늘 처음 해봤죠.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자세니까 못하시더라도 괜찮아요. 알겠죠? 우영

표현은 우리 believe it or not 같이 배워봤습니다.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라는 뜻보다는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뜻으로 문장의 앞, 중간, 끝에도 붙일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so much, okay? 안녕!

0: welcome back to H픈 영어 지다킴의 go let's see.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다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마을 사람들이 촬영에 협조를 못한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의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서 들으셔야 되겠죠? Listen carefully.
1: I stepped into their space, but couldn't join them.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It's their rule. There's no option but to turn around. As we were driving the endless road, there appeared another village.
0: 아하! 하시면서 잘 캐치하셨겠죠, 여러분? 바로 마을에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리더, 그 인도자, 뭐 지도자, 그분이 부재중이어서 협조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가 부재중이다. Alright,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it's their rule. 이것은 그들의 규칙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럼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한 번 더 들어보셔야 되겠죠? 집중해서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2. It's their rule. It's their rule.
0: 자, 그럼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가 부재중이어서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죠. Okay, 두 번째 문장 주세요. It's their rule. 이것은 그들의 규칙입니다. Okay. 이렇게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전체 이야기 이번엔 자막을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되는 부분, 잘 안 들리는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 stepped into their space, but couldn't join them.

0: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It's their rule. There's no option but to turn around. As we were driving the endless road, there appeared another village.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The with the is. 기는 거죠, 여러분? 이제 눈에 쏙쏙쏙 분류해서 캐치할 수 있겠죠? Leader. 자, 디사운드 강모음, 양모음 사이 껴있어요? 네. 드가 아닌 르에 가깝게 들려서 leader, leader. 그리고 with the 할 때도 사실상 강세는 없지만 발음을 해야 되니까 with the, with the, with the, the, the 겹자음이죠. 위 발음하시고 더로 넘어가시면 돼요.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앞부분에 에 부분에 강세 주시면 됩니다. 자, Google listening 1.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어렵지 않으시죠? 할만하시죠? Okay, Google listening 2.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한번 더.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간단하죠? It's their rule. It's their, 기능어, 기능어. Rule, 여기다 강세 주시면 돼요. 근데 rule 하실 때 룰 아니죠? 자, R로 시작하는 소리 내실 때는 입모양을 안 되시면 앞으로 쭉 우 해보세요. 우. 그러면서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준비 작업이 우 하시는 거여서 roll, roll. 시작은 R이고 끝부분에 중간에 L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roll 올리면서 혀끝이 윗니 뒤로 붙고 하시면 되죠. roll, roll. 오케이? Okay? 자, 그럼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It's their rule. 오케이? Okay? Google listening 2. It's their rule. Alright, Google listening 3. It's their rule. 우 하면서 혀끝 올라가시고. Alright then,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t's their rule. One more time. It's their rul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2. It's their rule. It's their rule.
1: Al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 blank, 자, 빈칸에 stepped into their space. Stepped into, stepped into.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어디에요? Their space, 그들의 공간에. 그러니까 마을에 딱 들어선 거죠. 그런데요, but couldn't join them. 그들과 합류할 수가 없었어요. He couldn't blank, 그는 뭐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동사. cooperate, 협조하다인데 협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Because the leader, 근데 어떤 leader, 어떤 지도자? With the decision power,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 그가 어떠한 상태예요? Is absent, 결석, 즉 부재 중입니다. 이런 의미죠. It's their rule, 그들의 규칙이에요. 여기까지 so far so good? Alright, move along. Blank, 기입니다. 여기 들어갈 말들이 이거였어요. There's no option but to turn around. 옵션이 아니라, 아, 철자 오에 강세가 가는 경우에 오가 아닌 아에 가까운 발음으로 들리고 발음한다는 거 아시죠? There's no option but to turn around. 그게 무슨 말일까요? 또 다른 어떤 그 옵션이 없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럼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것만 있는 거예요. But to turn around, 돌아가는 거죠. 즉 돌아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As we were driving the blank road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는 endless, 끝없는 이란 뜻이 되겠죠. 우리가 끝없는 도로를 달리자 there appeared 나타났습니다. 뭐가요? Another village, 또 다른 마을이요. 이렇게 끝까지 캐치하셨겠죠? 전체 이야기 한번더 들으시면서 100%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I stepped into their space, but couldn't join them. He couldn't cooperate because the leader with the decision power is absent. It's their rule. There's no option but to turn around. As we were driving the endless road, there appeared another village.
1: 네, 여러분 80% 정도 캐치되셨다고요? 그럼 20% 끌어올려서 100% 완성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www.edithedith.com 오셔서 진아킴의 구글 리스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어 청취 실력을 향상시켜 주세요.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즐거운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we are going to answer this very important question in a job interview. And that is, talk about your strength. 장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잘 준비를 해.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답이에요. So let's think about it. Let's see what kind of answer we can give today. 저는 제 인생에서 항상 매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I ha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100% 최선을 다합니다.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저는 그 일에 전념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I'm fully committed to the task and never back out.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answer. Okay, so in this situation, you want to show them, I'm a hard worker. 저는 뛰어나지는 않겠지만 정말 열심히 일한다.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All right, let's look at the answer. I ha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자, 저는 제 인생에서 항상 매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I ha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네,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은 다 한 명 한 명씩 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정말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I'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자,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100% 최선을 다합니다. Let's see this in English. When I'm working on anything, I give it 100%. 자, when I'm working on anything, I give it 100%. 뭐 무엇 어떤 일을 할 때 자, I give it what the work. I give the work 100%. 네. 완전히. 그러니까 100%를 준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큼 최선을 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Okay? I'm fully committed to the task and never back out. I'm fully committed to the task and never back out. 자,

저는 그 일에 전념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if you are fully committed, 완전이죠, fully. 자, committed to something, committed to the task, committed to the project, committed to the work. 네, 이런 말인데요. 정말 뭐를 하나 하면은 정말 완전히 거기에 전념을 하다. And never back out. 절대로 자, back out. That is our key phrase for today. 자, 물러서는 거죠. Never.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끝까지 끝내고 끝까지 합니다. 네, 그런 영어예요. Okay. So, I 정말 와,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오, 야, 이 사람 정말 와, 되게 열심히 한다. 네, 그런 인상을 줄수 있어요. Okay. I ha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When I'm working on anything, I give it 100%. I'm fully committed to the task and never back out. 아주 좋은 표현들이 많아요.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자, 100%. 원어민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100%.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봐요. 100%인데. Let's see. I agree with you 100%. 자, Really agree with you. 이렇게 해도 할 수도 있겠지만, 원어민들은 이렇게 씁니다. I agree with you 100%. 저는 당신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Okay. So, I agree with you 100%. Next one. I agree with your decision 100%. I agree with your decision 100%. 자, 저는 당신의 결정에 100% 동의합니다. 이 영어에서는 이 강조를 하고 좀 드라마틱하게 모든 거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이런 100%를 아주 많이 써요. So, 뭐, 결정. I agree with you 100%. I agree with what you're saying 100%. You know, I believe it 100%. 강조하기 위해서. 야, 정말 그만큼 동의하고 그만큼 믿는다. All right. 100%. Okay? Great. Next. Back out. 물러나다. Back out. Okay? So, 이거는 정말 이그 출근 영어에서 많이 써요.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컨트랙트를 하기로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가서 이렇게 물러났죠. So, back out. They backed out. 자, it's too late to back out. It's too late to back out.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취소하면 안 될까? 근데 너무 늦었어요. 물러서기에는 너무 늦었다. It's too late to back out. So we have a contract. We can't back out. Okay? Next one. They backed out at the last minute. They backed out at the last minute. 일하다 보면은 다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그들은 막판에 물러났다. 오케이? 그러니까 하기로 다 이렇게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they backed out at the last minute. Very useful sentence, actually. So, to back out of a contract, to back out of a negotiation, to back out of a project, the very useful expression. All right, now let's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Okay, are you ready? Okay, remember, we need also pausing, we need emotion, we need stress and rhythm. All of those things. Let's do it. I'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When I'm working on anything, I give it 100%. I'm fully committed to the task and never back out. 자, never. Did you hear that? Right? Never 할 때는 강하게, right? 100%, 완전히, 100%. Let's do that one more time. I'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When I'm working on anything, I give it 100%. I'm fully committed to the task and never back out. Great. All right. Now, let's test your knowledge. Time for a little quiz. 저는 제 인생에서 항상 매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때100%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그 일에 전념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Excellent job, everyone. So, our two key phrases for today, very useful. 100% and back out. 이런 표현들이 정말 간단하면서도 these are the expressions that a lot of Korean people don't know about. 그래서 다음에 동의할 때 그냥 뭐 I agree 이렇게 점잖게 하시지 말고요. 정말 네이티브답게 I agree 100%. 100%. 막 완전히. 네. 그렇게 말하시고요. back out. 이거는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일하다 보면은 회사끼리 뭐 하려고 하다가 뭐 막판에 이렇게 이제 안 한다 이럴 때 they backed out at the last minute or they backed out of the contract. Wow. So, 뭐 they didn't sign the contract 이런 것보다는 back out. 네. 싹. 네. 맞았어요. Okay. Those are our expressions for today. Keep them in mind and make sure you come back again for another great episode of 출근 영어. Take car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Angry versus upset. Angry versus upse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감정 표현이죠. angry 그리고 upset.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는 angry입니다. 네, 발음은요. n 바로 ng. ng 그 발음으로 가셔야 돼요. n 발음이 아니고요. angry. angry. angry. 강세가 어디 들어가죠? 네, angry. 네. 첫 번째 음절에 들어가죠. Okay, very good. Angry는 화가 나거나 성이 날 때 angry라고 표현하죠. Angry 같은 단어는 뭔가 공격적이고 좀 폭력적인 그런 감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ngry, 뭔가 불이 나고 angry, 그렇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 I was getting angrier by the minute. He hardly gets angry. 'Angry, angry, 화가 난.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 부모님은 그들에게 매우 화가 났어. 네, 누구에게 화가 나다 할 때는 angry to가 아니고요. angry at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네, angry with도 괜찮아요. 전치사한 to가 아니고 at 혹은 with.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무슨 감정이에요? 화가 난 거죠. 오케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was getting angrier by the minute. I was getting angrier by the minute. 네, 재미있는 표현들 많아요. 네, I was getting angrier라고 하면 더 화가 났어. 그래서 angrier는 비교급이죠.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뮤직, 음악입니다. 우리 삶 속의 음악. 자, 오늘은 음악을 듣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할 때 음악을 들으신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 전에 음악을 듣는다든가. 저는 뭐 일할 때 잔잔한 재즈 음악 같은 거 좀 틀어놨거든요. 커피숍에 나오는 음악 같은 거. 요즘 뭐 인터넷에 있잖아요. 뭐 한 3시간, 4시간씩 막 틀 수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하는데, 여러분은 주로 언제 음악을 듣고 계십니까? 자, 이런 음악 듣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이제 볼 텐데, 음악을 듣는다라는 말도 좋지만, 자, 오늘에선 특히 틀어놓는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예문에 나왔었는데, put on some music, 이걸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put on some music. listen to는 그냥 듣다 합니다. put on은 뭐예요? 틀어놓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확실하게 본인 걸 만드는 겁니다. music 하면 put on some music. put on some music. 강세를 on 해줘야 되는 이유는 구동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들어볼게요.
1: Put on some music. Put on some music.
0: 오케이? 자, 음악을 내가 이럴 때 틀어놓는다. 공부할 때 틀어놓는다. 이럴 때 쓰시면 돼요. I put on some music when I'm working. I put on some music when I'm reading.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을 또 들을 수도 있겠죠.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음악 들어주니까. 그렇죠? 자, 청취하다는 또 있어요. tune in to. 자, in은 또 앞에 붙어내고 to는 뒤에 붙어내요. in은 동사의 일부입니다. put on도 그렇고 tune in도 그렇고 하나의 동사예요. 단어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나의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구동사의 특징이에요. tune in. tune in to the radio. 그러면 라디오를 청취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강세를 걷어주고 살짝 끊어 읽어도 돼요. Tune in to the radio. 이렇게 읽어줍니다. 들어볼게요.
1: Tune in to the radio. Tune in to the radio.
0: 이 구동사들을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tune in to the radio. Tune in to the radio.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동 중에라고 아주 여러분이 유용하게 쓸 법한 말이 있습니다. 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 타고 가거나 이동 중에 when I'm on the move. 간단하죠? When I'm on the move. 이동 중에 음악 많이 들어요. 이어폰 끼고 항상 이동 중에 내가 음악을 듣습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When I'm on the move. 이걸 go라고도 해요. go. move하고 go. 둘 다 명사예요. 이런 경우는 동사가 아니죠. 이동이라고 하는 명사고 go도 그런 경우 이동 중에라는 명사고. When I'm on the go. When I'm on the move. 둘 다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hen I'm on the move. When I'm on the move.
0: 자, 문장에 넣어보면 나는 이동 중에 거의 항상 음악을 듣는다. 항상은 아니고 또 거의 항상이네. 이런 거 부사 처리 잘 합시다. 항상은 뭐예요? Always. 거의 항상은. Almost always. 한 80, 90%의 경우. 약간 이런 느낌이죠? I almost always. 양쪽에 다 힘 주세요. I almost always listen to music when I'm on the move. 이동 중에 거의 항상 음악 들어요. Okay? More time. I almost always listen to music when I'm on the move. 간단하죠? 이런 문장 그냥 깔끔하게 외워서 쓰세요. 들어볼게요.
1: I almost always listen to music when I'm on the move. I almost always listen to music when I'm on the move.
0: Alrighty.

0: 음악을 듣는 경우 다른 뭔가 하고 있을 때, 설거지 할 때, 집안 청소할 때, 그죠? 이럴 때 음악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책 읽을 때, 공부할 때, 다른 거 뭐 하고 있을 때 음악을 듣는다. 그쵸? BGM으로 깔아놓는다 이거죠. 그죠? 운동할 때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운전할 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오늘 음악 듣는 습관이기 때문에, 첫 번째, when I'm doing something else. When I'm doing something else. When I'm doing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 하고 있을 때고, 다른 뭔가를 강조할 땐 else가 들어가야 돼요. Something else. 다른 뭔가 하고 있을 때 내가 음악을 많이 들어요. I listen to music when I'm doing something else. 음악 듣는 거 외에 다른 걸 뭔가 하고 있을 때 음악 듣는다. 약간 이런 느낌. 들어볼게요.
1: When I'm doing something else. When I'm doing something else.
0: else가 없어도 말은 돼요. When I'm doing something. 뭐 할 때 음악 듣는다 해야 되는데 다른 뭔가 강조할 때 else가 들어간다는 거. 운동할 때 이건 쉽죠. When I'm working out. 부동사니까 항상 뒤에 주고. When I'm working out. I always listen to music when I'm working out. When I'm exercising. 해도 되고. When I'm working out. 이것도 부동사니까 힘 뒤에 주고. 들어볼게요.
1: When I'm working out. When I'm working out.
0: 네. 자, 운전할 때는 관용구나 제대로 한번 배워봅시다. 자, when I'm driving 할 수 있죠? When I'm driving? 이건 쉬워요. When I'm driving. I listen to music when I'm driving.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 더. When I'm behind the wheel. When I'm behind the wheel. 어, 쌤, 휠이 뭐예요? 네, 요거. 우리 휠 하면 왠지 좀 바퀴에 달린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휠이 steering wheel. 운전대입니다. 이거 아실 거예요. 네, 아시지만 그래도 behind the wheel. 정확하게 운전할 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를 뭐라고 하냐? When I'm behind the wheel.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When I'm behind the wheel. I like to listen to music when I'm behind the wheel. 운전 중에 라는 관용구 꼭 오늘 본인 거 만들어주세요.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When I'm driving. When I'm behind the wheel. When I'm driving. When I'm behind the wheel.
0: 오케이. 매우 좋습니다. 그대로 해봅시다. 나 운전할 때 주로 음악을 틀어놔요. 틀어놔요. 듣는다가 아니라 틀어놔요. 기억나요 아까? Put on some music. Behind the wheel. 붙여볼까요? I normally put on some music. 주로. I normally put on some music. Put on some music. When I'm behind the wheel. When I'm driving.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when I'm behind the wheel. 이거 써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1: I normally put on some music when I'm behind the wheel. I normally put on some music when I'm behind the wheel.
0: 틀어놓는 거죠. 핸드폰하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차 음악에 내 핸드폰으로 틀 수 있는 거고 차 오디오에. 자, 그 다음에 음악을 듣는 습관 또 뭐가 있어요? 가사 보면서 들을 수도 있고 따라 부르는 그런 습관. 따라 부르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나만의 재생 목록을 만들다. 이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요즘에. 다 스트리밍 사이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나만의 재생 목록이 있죠. 그 다음에 최근 뭐 이렇게 재생한 곡들도 저장이 돼 있지만 내가 폴더 만들어가지고 무슨 울적할 때, 비 올 때, 기분 좋을 때 이럴 때 듣는 음악들 있을 겁니다. 여행 음악 이런 거. 자, 가사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Lyrics라고 하죠. See the lyrics. See the lyrics. 화면에 웬만한 가사 다 보이니까 요즘에는 딱 클릭하면 가사 나오죠. 나 저 가사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따라 불러. 이런 느낌. See the lyrics. 들어볼게요.
1: See the lyrics. See the lyrics.
0: 오케이? 따라 부르다 영어로. 노래 부르다가 뭐예요 영어로? Sing. 뒤에 하나만 오면 돼요. Sing along. Sing along. Sing along. 자, 강세 뒤니까 sing along이 아니라 sing along, sing along 이런 식으로 발음 돼요. 하나처럼 sing along to the song. Sing along to the song. 자, 지정을 해서 넣습니다. 그 곡을 따라 부르다. Sing along to the song. 들어볼게요.
1: Sing along to the song. Sing along to the song.
0: 마지막으로 재생 목록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Playlist라고 하는 거 아시죠? Playlist. Make my own playlist. Make my own. 나만의. 강조예요. My own 하면. 나만의 재생 목록을 만들다. Make my own playlist. I always make my own playlist. 그러면 나만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폴더 지정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쵸? 들어볼게요.
1: Make my own playlist. Make my own playlist.
0: Wonderful. 나는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따라 불러. 그죠? 집에서 이제 신곡 같은 거 나오면 가사 보면서 따라 부르지. 자, 그럼 가사보다 see the lyrics, sing along to the song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문장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문구를 붙여서 I see the lyrics and sing along to the song. I see the lyrics. 표. 자, 가사 보고 lyrics 에서부터 해야 돼요. Lyrics and sing along to the song. Sing along to the song. 이렇게 가는 겁니다.

0: 들어보세요.
1: I see the lyrics and sing along to the song. I see the lyrics and sing along to the song.
0: Alright, 자, 오늘은요, 음악을 듣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유용한 표현 많았죠? 간단하면서도 일상회화에서 진짜 필요한 표현들입니다. 음악을 틀어놓다. Put on some music. 자,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꼭 쓰셔야 됩니다. 꼭이요, 꼭. 자, put on some music. 틀어놓다. 들어볼게요.
1: Put on some music. Put on some music.
0: 운전하다. When I'm driving 대신에 when I'm behind the wheel. When I'm behind the wheel. 들어볼게요.
1: When I'm behind the wheel. When I'm behind the wheel.
0: 따라 부르다. Sing along to the song. Sing along. 강세 잘 주시고 to the song. 들어볼게요.
1: Sing along to the song. Sing along to the song.
0: Okay, time to wrap it up.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음악을 듣는 그 습관에 관련된 이야기 할 때 꼭 쓸 수 있는 표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거나 EBS E 어플 설치하셔서 저희 방송들 아주 쉽게 쉽게 또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뭐 물어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대상과 혹은 어떤 것에 상대방이랑 오해가 있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miscommunication 혹은 misunderstand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there's a misunderstanding 이렇게 해서 좀 오해가 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아예 어떤 것을 좀 당신이 좀 오해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다른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어떤 것을 좀 오해했을 때 너 지금 그거 오해했어 라는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오해했을 때는요, You got 대상 wrong. 그래서 이 대상 자리에 어떠한 것을 넣거나 어떠한 대상을 넣으면은 너 그것을 혹은 그 대상을 오해했어, 오해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을 좀 오해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You got 대상 wrong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오늘 You got 대상 wrong 이게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을 오해를 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주어라는 사람이요, 어떠한 대상을 잘못 이해하다라고 그렇게 영어에서는 어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해를 합니다. 대상을 틀리게 라는 어순으로 you get 대상 wrong, 주어 get 대상 wrong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상대방이 그 대상을 오해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you로 한정지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you get 대상 wrong이 되겠죠. 자, 그런데 되게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오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수로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 그 대상을 오해한 거야 혹은 너 그 무엇을 오해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you got 대상 wrong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세 과거는 그렇죠, 가시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대상 자리에 그렇죠, 사람을 넣거나 혹은 어떠한 것을 넣어서 그 것을 오해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you got 대상 wrong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

0: 이유로 저의 말 혹은 저의 행동을 좀 오해하셨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저를 오해한 겁니다. 그럴 때는 사람을 넣어서요. You got me wro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너 나 오해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You got me wrong.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got me wrong. 한 번만 더. 시작. You got me wrong. 이 wrong이라는 거는요. 입이 ra ra ra 해서 wrong이 아니고 wrong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You got me wrong. 너 나 오해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아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 의도를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의중, 의도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은 바로 intention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you got my intentions wro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 의도 혹은 제 의중을 좀 오해하셨어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got my intentions wrong. 한 번만 더. 시작. You got my intentions wrong. 제 의도, 제 의중을 좀 오해하셨어요. 저 그런 의미에서 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뭔가 오해가 좀 있으셨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것에 이제 오해가 있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떠한 것, somethin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지금 당신이 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You got something wrong. 이렇게 얘기라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got something wrong. 한 번만 더. 시작. You got something wrong. 너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You got something wrong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는 이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 사실을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그 사실을 지금 오해하셨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그쵸? fact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you got the facts wro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그 사실을 지금 오해하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got the facts wrong. 한 번만 더. 시작. You got the facts wro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실을 오해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라는 부분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어떠한 대상 혹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 그렇죠? You got 무엇 wrong. 대상 wrong. 넣어가지고 연습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You got me wrong. You got me wrong. You got my intentions wrong. You got my intentions wrong. You got something wrong. You got something wrong. You got the facts wrong. You got the facts wron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를 좀 오해하고 계셨어요 라는 거 You got me wrong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만 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주어 get, 대상, wrong 이라는 순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주어가 대상을 오해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don't get 대상 wrong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더 패턴으로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쵸?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배운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그쵸? 그걸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도 오늘 다 같이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n't get me wrong.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Don't get 대상 wrong.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 한번 보죠. 제 의도를 오해하셨네요. 라는 거 You got my intentions wrong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떠한 것을 오해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You got 대상 wrong으로

반대가 볼까요? 그쵸, 바로 right입니다. 그래서 you got my intentions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의중을 읽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you got 무엇 right으로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You got my intentions right 해가지고 wrong의 반대인 right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어떤 것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you got 대상 wrong이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대상은 대상을 넣거나 무엇을 넣거나 다양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your 10-Minute Happiness.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I hope everything is going well with you. 자, 매일 10분 영어 중에서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즐겁고 그다음에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오늘은 Welcome back to the Weekly Review. 자, 일주일 동안 했던 내용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같은 음식이라도요, 자장면도 그렇고요, 제가 좋아하는 청국장도요, 각 식당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식당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오늘은 더 맛있게 느껴지네?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그래서 놓치고 지나가면 아까운 것들을 한꺼번에 쫙 모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가능하고요. 그런 점에서 It is called Mission Possible. 네. 자, 영화 Mission Impossible, MI가 있다면 저희는 MP, Mission Possible이 있는 거죠. 월요일 레오는요, 저녁 식사 후에 개를 산책시킬 그럴 결심을 했어? 작정이야?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 매일 그렇게 하지라고 했습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미 말하는 순간 이전부터 생각을 해왔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해서 Are you going to? 그렇죠. Are you going to? 발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Are you gonna? Are you gonna? G-O-I-N-G, going to가 빨리 하면 are you going, are you going, are you gonna가 되는 거죠. G-O-N-N-A처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walk your dog after dinner. 저녁 먹은 후에 개를 산책시키다. walk,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걷다는 뜻도 되지만요. 예, 산책시키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집까지 바라다 줄게. 자, 이거 뭐라고 합니까? I'm gonna walk you home이에요. I'm gonna walk you home.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내가 하는 거라고 That's what I do every day. 그래서 산책도 시키고 본인들 스스로도 산책하시면 딱 좋겠죠. 자, 그 다음에 next one, Tuesday. 은퇴 후를 위해서 얼마나 뭔가를 모아두어야 하는 거야?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언제 은퇴하는가에 따라 달려있지. 이것도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뭐지 뭐지? 그럼 뭐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How much do you need to? 뭐 해야 된다. How much do you need to save? 돈을 저축해둬야 되는 거야. For retirement. 발음이 retire, 그렇죠? 타이어가 새로 있는 거죠. retire, 은퇴란 뜻이고요. month가 붙으면 은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 한 명으로 치면 your retirement라고 retirement 앞에 you어 쓰시면 되고요. 일반화를 시키려면 for retirement.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은퇴하면 얼마나 필요한 건데? 얼마나 저축해야 되는데?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반응이 Hey, it depends on when you retire. 네가 언제 은퇴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depends on이 아니고요. depends on. on 발음은 거의 on처럼 들립니다. 미국식 영어에서는요. 물론 영국식 영어에서는

o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수율입니다. 그는 요가를 배우는데 그리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야, 일단 시작하면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뭐뭐에 관심이 있다, 뭐, 화가 났다, 뭐뭐, 예, 그다음에 배고프다, 이런 식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 he's interested. 오, 관심이 있어요. he's not interested. 이렇게 감정을 한번 실어보세요. 스스로, 연기하시네요? 여러분도 연기 가능하세요. 왜? 감정을 진정성 있게 실으면 거울 보고 하실 수 있거든요. 자, he's not that interested. 그 다음에 in 하고 뒤에 쓰려면은요. 어디 푹 빠져야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learn 쓰시면 안 돼요. learning 요가입니다. 말씀드렸죠? learn 안 쓰면 배우다에 관심이 있다. 이상하잖아요.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 것의 느낌이 ing. He's not that interested in learning yoga. 그랬더니, 일단 시작하면, 일단 뭐만면 once he starts it, he will love it. 이런 표현 많이 쓰이니까, 야, 시작하면 즐거워질 거라고. 됐죠? 그 다음에 목요일은요, 제가 메뉴를 보고 시켰던 그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아닌데? 했더니, 주문하신 거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아니다. This is not what I잖아요. This isn't. 줄여서, 그죠? This isn't what I ordered from the menu. This isn't what I ordered from the menu. 물론 여기에 off를 많이 쓰기도 해요. This isn't what I ordered off the menu. off에서 떨어져 나온, 그 메뉴에서 똑같이 떨어져 나온의 뜻으로. 근데 가장 미국 영어에서 흔한 것은 from the menu를 씁니다. 아시겠죠? off로 대체하셔도 되지만. 자, 반응은요. I'll be back. 이게 뭐예요, 느낌이? 그렇죠.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Like Arnold Schwarzenegger. I'll be back with your order.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거의 느낌이 아놀드 슈왈제네거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사람의 액센트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먼저 계획을 검토한 후에 예, 우리가 논의를 할 거라고 뭐뭐 할 거라고 뭐 기다릴 필요 있겠어? 자, 뭐뭐 할 거라고 이거 어떤 느낌이었어요? We will이잖아요. We will. 그 다음에 after 쓰시면 돼요. 빨리 하면 we will, will, will 이렇게 됩니다. We'll talk about it after 검토하는 거니까 going over죠. Going over the plan first. 먼저 계획을 검토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예, 토의를 하자고라는 얘기니까 한번 쭉 가본 다음에 내가 먼저 가본 다음에 뭐 같은 말이 되겠지만 사실은 느낌은요. 그래서 going over니까 쭉 검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여럿이 모여서 토의를 하자라는 얘기죠. 몇 명만 검토를 하고 그랬더니 아, 뭘 기다려요? What are you waiting for?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네. 아, 여기도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What are you waiting? 똑같이 영국식으로 하면 What? What are you waiting for? What are you waiting for? 그렇죠? 그런데 예, 이걸 갖다가 미국식으로 하면 What are you? What are가 돼요. What are you waiting fo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토요일은요. 궁금할 때, 수치가 궁금할 때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죠? 200개 정도의 국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in the world? 구어체에서는 there 생략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How many countries are in the world?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About 200 nations, 200개의 국가가 있습니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191개라고 발표가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는 국가, 스스로는 인정하는 국가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2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자,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것은 바로, 그렇죠? 예, 배움입니다. 이 배움에 대한 어록을 오늘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배움이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Learning is not just knowing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단지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but doing what we already know.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지식만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그 지식에 대한 탐욕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 알아. 내가 이만큼 잘난 체 할래. 그게 아니고 내가 조금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상생활에 옮겨보고 실천해보고 그래서 더 깨달음을 갖는 거. 그게 살아있는 정말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거겠죠. 자, 참고로요. 여기 나와 있는 But doing what we already know 할 때, 이 we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편한테 그런 느낌을 주고 싶으시면

what you already know처럼 you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식보다는 지혜, 아시겠죠? 그 지혜를 더 쌓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잘하고 계셔서 I'm so proud of you. 자, ebse.co.kr 오셔서 함께 에너지 좋게 좋은 에너지 나눠주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urage, confidenc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everybody. Welcome back to Basic 영어. 진아킴의 Go Liste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붉은 들판이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하는지 수차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He says he will show me too, so we drive through the rough desert to head there.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What was it? What's the answer? There you go. 2km 정도 떨어진, 캐치하셨죠, 이 부분? 그쵸.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볼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부부. Okay.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여기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죠. 2km 정도 떨어진 붉은 들판.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2.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0: 네, 역시 잘 캐치캐치 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간단하겠죠? 짧은 문장들이니까.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이곳에서 태어난 자란 부부는요, 이 땅에 희망을 심어 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장 보죠.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붉은 들판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붉은 들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뭐 이다라는 동사가 여기선 보이지 않죠? 그래서 narration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가지 listening point 이런 뜻으로 쓰였으니 문장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이번에 눈으로 자막 화면 보면서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take a listen.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He says he will show me too, so we drive through the rough desert to head there.

0: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The, who, were, and. 그리고 나머지는 내용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들은 모두 다 기능어, 문법적인 역할들만 하기 때문에 어조도 낮고요, 강세도 안 받고요.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되는데 이때 here에 이 h 사운드가 작게 들리는 경우 raised here 앞에 나오는 d 사운드와 연결되어져서 raised here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높낮이를 생각하면서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Raised 하실 때 레가 아니고 raised.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2.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되시나요? Good. Google listening 3.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한 번 더.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자, 여기서는 red, 첫 번째 시작하실 때 red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R 사운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입을 우 하면서 시작한다고 마음가짐을 하시고 발음해 보세요. Red, red. 혀가 어디에도 닿으면 안 되고 field 하지 마시고 field, field. 그리고 about의 어 자체에 강세가 없고 뒷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자, 이때 제가 이 부분에서 kilometers 끝나자마자 away 자체에 어의 강세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연결되어져서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연결되는지라 2 kilometers awa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킬로미터가 아니고 kilometers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Google listening 3.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잘하셨어요.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한 번 더.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Excellent. 영국식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2.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1: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연습 많이 하셨죠, 이 부분? 자, 부부인데요. 이 부부는요,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뭐 하면서 자랐냐면 has planted hope. 어떤 희망을 심고 살고 있어요. 어디예요? In this land, 이 땅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하면서 살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땅에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계속 보죠. He says he will show me something, so we blank the rough desert. 하면서 쭉 이어지죠. 자,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맨 문장 마지막 부분 첫 번째 빈칸에 to라고 했어요. to. 자, to는 여기서 뭐뭐도 또한 이란 뜻이 되겠는데 발음하실 때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전치사 to는 약하지만 to 부사는 강합니다. 더군다나 숫자 같은 경우에도 to, to 똑같은 to잖아요. 소리 자체는 둘 다 강세가 가는 내용어인지라 길게 발음하시면 돼요. 제게 또한 그가 보여줄 것입니다. 보여주겠다고 말했어요. 말합니다. 이런 의미죠. So, 그래서

0: We blank the rough desert에서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drive through. 자, 주행하다, 운전해서 가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거친 사막을 주행합니다. 그러면서 왜 주행하냐면 역시 세 번째 빈칸에 이어지는 내용 to head there, 어디 어디로 향하다. 그러니까 거친 사막으로 주행합니다.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근데 그곳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자, 이렇게 이어지죠. Red field, 붉은 들판인데요. 이 붉은 들판은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집에서 대략 2km 떨어진 붉은 들판, 그곳으로 향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짧아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도전하실 때 100%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He says he will show me too, so we drive through the rough desert to head there.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0: 네, 여러분, 오늘도 반복 학습 아시죠? 무조건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 말하는 연습까지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nd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Okay, so we are doing an English interview. 자, 영어 인터뷰 요새 많이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So the question today is tell me about one of your weaknesses. 네, 단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라. 그럴 때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All right, that's what we're covering for a few of the shows. Let's find out our answer for today. 대중연설은 항상 어렵습니다. Public speaking has always been difficult. 저는 발표를 해야 할 때 종종 고군분투합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그것은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It takes a great amount of practice and effort. Alrighty, so let's find out how we say that sentence in English. Okay, so one weakness is public speaking. 네, 우리가 일할 때 회의 중에 뭐 presentation도 해야 되고, 사실 이렇게 뭐 꼭 뭐 대중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 안 해도 한 몇 명이라도 있어도 되게 좀 굉장히 긴장되고 힘들 수가 있죠. Alright, so public speaking. Let's look at this whole answer. Public speaking has always been difficult. Public speaking has always been difficult. 자, 대중연설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So, 그게 꼭 speech뿐만 아니라 presentation, 아니면 회의 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that's also public speaking as well. Alright, let's look at the next one. 저는 발표를 해야 할 때 종종 고군분투합니다. 아하, 고군분투하다. Okay, how do we say that? I often struggle when I have to give presentations. I often struggle when I have to give presentations. So, I often struggle. E struggle, that is our key point, one of our key points today. Struggle means have a very difficult time. 자, have a hard time은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만 have struggles는 뭐 I struggle 하면은 정말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House versus home. House versus home. Toda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바로 house 그리고 home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house입니다. 건축물, 집. 건축물, 그냥 건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외래어로 house 이렇게 사용하지만 영어 발음으로는 이름절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ouse가 아니고 house. Hous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house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집, 주택, 가옥 등 물리적 존재로의 집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house is used when you refer to a place that you live in as a building or as a structure or as a place. Okay?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home과 비슷한 건데요. 일단 사람들이 살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일단 home보다 더 강한 느낌은 이거는 건물 그리고 뭔가 그 빌딩 자체를 이렇게 house라고 표현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want to buy a house. A house is not a home. The house has two bedrooms. 네, 좋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집 혹은 건물을 뜻할 때는 house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집을 사고 싶어. 이거는 그냥 그 건물, 집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want to buy a house. I want to buy a hous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이 house면 뭐 아파트를 사고 싶을 때는 I want to buy an apartment.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영어로 정말 유명한 속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속담인데요. A house is not a home. 그래서 그냥 뭐

건물이 뭐 집이라고 해도 진짜 사람들이 살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 없으면 그거는 가정이 아니야. 집은 가정이 아니야. A house is not a home. A house is not a home. 이거는 특히나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이런 말쓸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은 침실이 두 개야. The house has two bedrooms. 그래서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 house has two bedrooms.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 house has two bedrooms. The house has two bedrooms. 네, 그 다음에 home으로 넘어가 볼게요. home이라는 단어는요, 이것도 집이지만, 이거는 심적으로 편안한 집 혹은 가정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home입니다. 네,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냥 home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 모음들은 조금 더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들을 때좀 느끼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음이 살짝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 좀 home 이렇게 짧지 않고 home. home, okay?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home, very good, okay. 자,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home이라고 할 때는 특히 가족과 함께 사는 집, 그리고 가정, 그리고 보금자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home is a place where perhaps a family lives, but it is warm and it's a place that people live in and feel safe in.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살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house처럼 똑같이 people live there. And people do their daily things within the home as well. 근데 중요한 거는 house는 좀더 딱딱한 느낌, 그죠? 건물이니까. 그리고 home은 좀더 따뜻한 느낌이 있죠.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sentences. Welcome to my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I love staying at home. 네, 좋아요. home. 심적으로 편안한 집 혹은 가정이 됩니다. hom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저의 집에 온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my home. 물론, welcome to my house도 괜찮지만, 이 home라는 단어가 되게 따뜻하고, 뭔가 내가 이 집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welcome to my home. welcome to my home. 네, 그래서 손님들이 집으로 놀러 올때 이런 말할수 있겠죠. welcome to my home. okay, very good. 그 다음에요. Wizard of Oz에서 도로시가 이런 말 하죠.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이거는 집만한 곳이 없지. 그래서 정말 집은 여기서는 가정입니다. 내 가족이 사는 그 따뜻한 집. 네, 그런 곳이 없다.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네, 마지막으로. 나는 집에 있는 걸 정말 좋아해. I love staying at home. 여기서도 뭔가 좀 편안하고 따뜻하고 내가 편하게 쉴수 있는 그 공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 집. I love staying at home.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love staying at home. I love staying at home. Great work. Okay, let's review what we learned. 네, 첫 번째는 house였었죠. house는 그냥 건축물, 집, 그리고 건물일 때 house라는 단어 쓰고요. 그리고 home은요, 심적으로 편안한 집 혹은 가정일 때 home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Okay,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용해 보세요. I want to buy a house.
I want to buy a house. I want to buy a house. Welcome to my home. Welcome to my home. Welcome to my home. Great work,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요즘 봄은요. 자기 개발에 대해서 정말 욕심을 갖고 매일매일 뭔가 자기 발전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고요. 저희 매일 10분 영어 보시는 분들도 영어에서만큼은 자기 개발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자기 개발입니다. 좀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그 욕심.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욕심입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안전지대라고 하는 걸좀 벗어나야 되죠. 본인이 어떤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도전을 하고 계속 그 도전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고 이 취미생활이란 거 뭐냐면 본인이 하는 거 말고도 뭔가 취미생활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어떤 본인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런 새로운 기회들이 왔을 때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의 스토리 같죠? 그치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로 하시길 원하신다면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지대 벗어나기부터 첫 단추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전지대란 말뭐 이렇게 오랜 기간 있어 왔던 단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영어에서 들어온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omfort zone이란 게 있어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읽어볼게요. Comfort zone. Comfort zone.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형용사 중에 comfortable 이란 게 있죠? 편안한 겁니다. 자, 그럼 그거 이제 명사형인데, 말 그대로 안전지대죠? 내가 일상적으로 매일 겪고 있고 편안해요. 그 안에서는, 그죠? 울타리 안에서는 편안해. 그걸 뭐라 그래요? Comfort zone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는 힘을 앞에다 줘야 되죠? 그래서 읽을 때 comfort zone. 살짝 강세 주세요. 들어보세요.
1: Comfort zone. Comfort zone.
0: 오케이. 자,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전지대가 편하니까 그 안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자기 발전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려면 그걸 뚫고 나와야 되죠. 깨고 나와야 되다. 이두 가지 표현이 오늘 가장 중요한 표현일 것 같은데, 머무르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Stay. 그죠? 그 안에 머무는 거니까 stay in one's comfort zone. 자, 소유격이 붙는 이유는 안전지대는 객관적으로 딱 정해진 게 없죠. 다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안전지대 안에 있는다. 본인의 안전지대 안에 머무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들어보겠습니다.
1: Stay in one's comfort zone. Stay in one's comfort zone.
0: Many people like to stay in their comfort z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머무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깨고 나오자는 얘기죠. 조금 깨다. 요 깨고에 해당하는 말 영어로 break죠? break. 근데 깨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니까 out이 붙는 거예요. break out. 자, 읽어볼게요. break out. 깨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붙어 해서 of one's comfort zone.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하면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거죠. 도전을 하고 자기 개발하는 첫 단계는 이렇게 자신이 편안한 상태를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쵸? 자,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들어볼게요.
1: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Break out of one's

0: Comfort zone.
1: 자, 그럼 문장을 멋있게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요, 우리의 안전지대를 깨고 나와야 됩니다.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까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자체를 그냥 we를 주어로 잡아서 만들어 볼게요. 소유격 하나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we가 주어니까 뭘 넣어줘요? our를 넣어주고 comfort zone이 아까 단수로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여러 사람의 여러 안전지대를 일반화시키려면 zones 요거만 넣어줘서 어법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We need to 해야 된다. Break out 강세 구동사니까 뒤에 주시고 of our comfort zones 강세 세 군데입니다. We need to break out of our comfort zones. 들어볼게요.
0: We need to break out of our comfort zones. We need to break out of our comfort zones.
1: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조언을 하듯이 이야기한다면 you need to break out of your comfort zon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왠지 불확실성이 좀 있고 불안감도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안전된 직장을 나와서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약간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벗어나야 되는데 좀 불확실하잖아요. 자, 불확실성을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uncertainty라고 그래요. uncertainty. 자, 강세는 중간에 주시면 되고 uncertainty. 힘주는 거 보세요. uncertainty. 들어볼게요.
0: uncertainty. uncertainty.
1: Bingo. 그 다음에 이런 불확실성으로 생기는 어떤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불안감입니다. anxiety. anxiety. 자, 이게 A 발음이지만 약간 으 느낌이 나고요. anxiety. anxiety. 약간 이런 느낌을 읽어주면 되거든요. 자, 중간에 강세 잘 주세요. anxiety. 끝에 T는 약간 리을 발음처럼 설탄음으로 발음됩니다. 들어볼게요.
0: anxiety. anxiety.
1: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하죠. 불안감 느끼죠. 아, 나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아, 나 좀 실패하면 안 되는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다. 실패는 failure고 두려워하다. fear. 그래서 이걸 동사로 잡아주고요. fear, failure. Many people fear failure. 그러면 실패를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그리고 두려운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fear failure. Many people fear failure. 들어볼게요.
0: Fear failure. Fear failure.
1: 좋습니다. 자, 문장으로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한다. 아이고, 종합 선물 세트네요. 다 들어갔네요. 그렇죠? 문장 보겠습니다.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and fear failure. 자, 일단은 뭐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를 이렇게 anxiety의 형용사형이죠. 이렇게 좀 풀어봤거든요. anxiety 할 때는 이음절 강세인데 anxious 이건 또 강세가 앞으로 옵니다. 아, 참 영어 강세가 어렵죠. 왔다 갔다 하니까. 자, anxious 읽어볼게요. anxious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하죠. 그리고 and fear failure 됐죠? 강세 한 다섯 군데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0: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and fear failure.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and fear failure.
1: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뭔가 좀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은데 용기를 잃는다거나 망설이게 돼서 이제 끝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쓰는 관용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Get cold fee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외울게요. Get cold feet. 자, 발이 차가워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긴장을 하면 손발이 좀 차가워질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a lot of people get cold feet 하면 뭘 하려다 하다가 약간 좀 무섭고 그래가지고 용기를 잃고 망설이고 포기하는 걸 get cold feet라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0: Get cold feet. Get cold feet.
1: 오케이, 자 그럼 그런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치만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나 도전에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 전공법을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도전 과제 같은 것들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다면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Face, 직면하다. Something head on. 헤레 강세 주세요. Face something head on. 자, 이건 뭐냐면 정면으로라는 얘기예요. 저쪽 head, 정면으로 대응을 하다. Face something head on. 단어들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조합을 하는 콜로케이션이 영어의 어떤 예술입니다. 그래서 Face something head on. 이것도 들어볼게요.
0: Face something head on. Face something head on.
1: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그 포기한다. 자, 용기를 잃는다. Get cold feet거든요. 포기까지 넣어버리면 give up.

0: 여기까지 넣어볼게요.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Give up. 자, 이건 구동사니까 힘을 뒤에 줘야겠죠.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강세 뒤에다 줘야겠습니다. 자, 뭔가 좀 용기를 잃고 포기한다. 들어볼게요.
1: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0: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기개발 첫 번째 시간, 안전지대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 주제였죠?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죠? 들어볼게요.
1: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0: 이러고 싶은데 약간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Uncertainty. 들어볼게요.
1: Uncertainty. Uncertainty.
0: 그래서 약간 망설이고 용기를 잃어. Get cold feet 할 수는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Get cold feet. Get cold feet.
0: 좋습니다. 자, 자기개발의 첫 단추.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내용 유용하셨길 바라고요. 이 표현들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EBS English 앱 설치해서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들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I hope you can break out of your comfort zones today, and I hope to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이 정말 인기 있어요? 라는 문장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어떠한 범주에서 인기 있는 것이에요?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범주에서 그게 인기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t is a popular 범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기라는 거는 약간의 기간이나 혹은 여러분 시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요즘 인기 있는 거예요 라는 의미로 뒤에 these days까지 넣어서 It is a popular 범주 these days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문장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요즘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라는 얘기들 It is a popular 범주 these day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게 인기 있어요 라고만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What is popular? 해서 이수로 한정해서 그게 인기 있어요. It is popula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Popular 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인기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인기 있어요. 라는 거는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어디 범주에서 인기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It is a popular 범주 해서 그 범주에서 인기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It is a popular 범주 하면은 인기 있는 어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 범주라는 거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인기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뒤에다가 이제 시대를 넣어서 요즘까지 넣고 싶으면은 뒤에 these days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요즘 들어서 인기 있는 어떠한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요즘 잘 나가는 거예요. 라는 표현들. It is a popular 범주 these days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영화로 한번 한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게 요즘 잘 나가는 영화예요. 그게 요즘 인기 있는 영화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잘 나가는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It is a popular 하고 나서 범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영화 얘기니까 It is a popular movie these day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 is a popular movie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 is a popular movie these days. 에서 it is를 it's로도 줄여서 It's a popular movie these day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기 있는 영화에서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엔 요즘 잘 나가는 인기 있는 식당입니다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은 그쵸? 굉장히 많은 식당 중에서 요즘 그게 잘 나가는 식당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It's a popular restaurant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요즘 들어서 잘 나가는 식당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요즘 잘 나가는 식당이에요, 거기가. 라고 또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그게 요즘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죠. 상품이라는 거는 product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혹은 item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item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살짝 힘을 빼세요. item. 이렇게 힘 빠지는 소리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그거 요즘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그거 요즘 잘 나가는 거예요.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그 아이돌 그룹 요즘 잘 나가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돌 그룹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아이돌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아이돌 그룹을요 영어에서 보이 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해서 그 그룹 요즘 잘 나가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해서 그 아이돌 그룹 요즘 잘 나가요.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이 잘 나갑니다. 어떠한 것이 인기가 있어요. 라는 거리 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범주로 얘기를 해서 잘 나가는 어떠한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 It's a popular 범주 these days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t's a popular movie these days. It's a popular movie these days.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게 되게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는 문장으로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라고 얘기를 해서 대명사로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팀이 어떠한 것이 요즘 잘 나가는 범주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한번 준비 한번 해봤어요. BTS라는 팀이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 요즘 잘 나가는 범주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A is a popular B these days.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그룹으로 한번 한정해서요. BTS i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게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는 거에서 그렇죠? BTS가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BTS i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대신에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으로 그게 요즘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It is a popular item these days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게 여성들에게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한정해서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전치사 for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is a popular item for women these days 혹은 여성들 사이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때는 among women these days 로 얘기를 하는 방법 전치사 for 넣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item for women these days 라고 전치사 for 넣어서 어떤 대상에게 있어서 라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냥 인기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인기 있는 범주에서 그게 좀 인기 있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 It's a popular 범주 these days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여러분의 10-Minute Happiness, right?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여러분 영어 실력도 올리고 과정도 즐겨보고 네, 그다음에 응용력까지 키워보는 그런 순서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so wondering what kind of you know, step is waiting for you.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우리가 평소에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건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건 어떻지?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건 어떤 걸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남한테 얘기를 듣고 추측해보고 싶은 상황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무엇이 어떨까? 궁금한 거죠. 그 대상이라서 What is it like?예요. What is it like? Like는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처럼의 뜻이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to 동작, 이 느낌이 뭐뭐 동작을 한다는 건 Hey, what is it like? 빨리 하면 What's it like? 이렇게 들립니다. 발음 하나만 What's it like? 이렇게 들으시고요. 본격적으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with the given hint,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you should try them out.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진다는 건 어떤 기분이지? 진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만약에 내가 접은 적이 없다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what is it like? 빨리 하면 what's it like? What's it like? to 다음에 동작 쓰시면 돼요. What's it like to lose? 이거잖아요. 그래서 what's it like to lose? 반대로 이기는 것도 해봐야 되겠죠.

What's it like to win? What's it like to win? 한탄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그걸 갖는다는 건 어떤 걸까? 뭔가 갖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집이건 차건 아니면 무슨 뭐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이건 간에 뭐든 간에 그죠? 그걸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기분이 들까? What's it like to have? 근데 그것이 필요하니까 it 쓰겠죠. What's it like to have it? Hey, what's it like to have it?

Why? I believe I can fly. 하고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날개 달고 실제로 낙하산 있고 이렇게 다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What's it like to fly? 이렇게 응용해서 멜로디를 집어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가지 했고요. 보고 읽으시면 안 되고 접으시고요. 저랑 친한 척 해주세요. 자, 접으시고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제가 동작을 드릴 거예요. 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다는 건 어떤 기분인 걸까? 자, your turn. 맞습니다. What's it like to lose? 자, 그럼 반대말. 이긴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Your turn. 네. What's it like to win?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갖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걸까?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your turn. 맞습니다. What's it like to have it? 됐죠? 자, 맨 마지막으로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 난다고 하는 건 어떤 기분이 들까? 자, 그렇다면, What's it like to fly? What's it like to fly? What's it like to fly? 예. 저도 사실, 예, 살짝 날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이것도 나는 거죠. Just for a moment. 잠시 동안만. 자, 기분 좋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날아보시기 바랍니다. Step 2.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그런 식의 궁금증이 있을 때 What's it like 쓰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What's it like? 그러면 목소리가 안 나온다. 어려울 것 같죠? 가지고 있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to lose예요. What's it like to lose? 그런데 갑자기 하나만 집어넣으시면 suddenly 하는 올리비아 노튼, 뉴튼 존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uddenly 발음이 suddenly라고 안 들고요. Suddenly, suddenly처럼 들립니다. What's it like to suddenly lose 여러분의 목소리니까 your voice 그렇죠? What's it like to lose your voice? 그런데 거기다 suddenly 하나 집어넣어서 What's it like to suddenly lose your voice? 그렇죠? 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예, 진짜 목소리가 안 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I can't speak a word. 라스베가스에서 거액을 딴다는 건 어떤 걸까? 자, 지명은 뭐 그냥 지명됐으면 되고요. 거액을 따다. 어떤 느낌일까?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What is it like to? 그렇죠. win이에요. 따는 것도 얻는 거. 이게 승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액은 뭐지? 어려울 것 같지만 money는 money, money, money. 근데 big money. 그게 거액입니다. What is it like to win big money? 그렇죠. 어디에서요? In Las Vega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n Las Vegas. What is it like to win big money? In Las Vegas.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는 건 어떤 느낌일까? What is it like to win the election?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녀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What is it like to win her heart? 이런 식으로 다 응용 가능합니다. 자, 장면 떠올리시면서 What is it like to win big money in Las Vegas? 그런데 돈을 많이 딴다고 인생이 확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 마음이 흔들리면 나중에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 복권 거액 당첨자들의 한 80%가 오히려 불행해진다고 하는 미국의 통계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입덧을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남자로서 알수 없겠죠. 그래서 What is it like? 하는 거. What is it like? 됐습니다. Have. 입덧은 영어로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안 좋겠죠. 그래서 Morning sickness라고 합니다. What is it like to have? Morning sickness. 발음이 sickness 아니고요. sickness. sickness처럼 들려요. What is it like to have morning sickness? 자, 그러면 두번 여러분 연습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한번 가볼까요?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어떤 걸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건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보통은 야 그거 안 좋겠다, 답답하겠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이제 들을 때가 된 거지.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what it's like to lose suddenly잖아요. 그런데 to suddenly lose your voice라고 얘기했었더니 아, 이제 들어야 할 시간이야. It's time to listen more. 더

들어야 된다는 얘기였죠. 예, 만약에 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든다면, 생각이 든다면, 예, 귀를 좀더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한테는 얘기라고요? Okay, I'll stay quiet. 농담이고요. Okay, so what it's like to feel confident?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느낌일까? 그러려면 visit our website and watch this program many, many times, right?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될 테고요. 그때까지 즐겁게 행복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부터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떤 것을 알아보게 될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보면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got fired for sharing company secrets. 자, 그 뜻은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 아무래도 이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Got fired. 무슨 뜻일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우리 수동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동태 이번 주의 주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수동태 관련된 기본기 몇 가지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죠? 비동사나 동사 get 또는 동사 become 뒤에 과거분사가 붙음으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동태라고 부르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해석을 할 때 보면 그 무언가가 되어지다 라는 식으로서 해석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무언무엇 되어지다란 말이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지만 수동태의 핵심은 어떤 동작을 이제 당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살리기 위해서 비록 우리말로 어색하지만 무언무엇 되어지다 라는 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바라봐 주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어색하다 싶으면 나중에 우리나라 말로도 자연스럽게 의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겠지만 기본기는 이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어떤 동작을 주어가 당함에 있어서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는 보통 우리가 전치사 by를 가지고 표현한다는 거죠. 해서 수동태가 쓰인 문장 저 뒤에 어딘가에 by someone이라고 적혀있으면 누구누구에 의해서 정도로서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수동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기인데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한 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수동태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수동태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약간 예전에는 좀 뭐랄까요. 선생님들 고생시키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수동태라는 건 왜 있는 건가요? 막 이런 쓸데없어 보이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게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수동태의 존재의 이유.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능동태라는 것과 수동태라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능동태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문장이에요. 주어가 무엇을 하다. 그렇죠?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능동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수동태라는 것은 이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능동태의 문장에서의 목적어, 그 목적어 중심으로 문장을 다시 재구성한 게 바로 이 수동태가 사용된 문장인 것.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능동형의 문장에서는 동작의 동사의 대상이었던 친구를 그것을 주어로 가져왔더니 이제 그 동작을 당하는 느낌이 살려진 수동태가 자연스럽게 표현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수동태라는 것은 타동사만 즉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로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사로는 수동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종종 헷갈리는 그런 포인트니까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이제 예문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동사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promote 입니다.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승진시키다로 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promote는요, 승진하다가 아닙니다. 승진 시키다라는 거예요. promote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줘서 그 누군가를 특정한 누군가를 승진시켜 주다라는 의미로서 이 promote란 동사가 능동으로서 사용될 때 해석이 된다라는 거 봐주시는 거. 요게 포인트겠습니다. 자, 이것과 반대로요. 요걸 이제 수동태로 바꿔서 get promoted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자 보세요. 승진시키는 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을 당하는 거죠? 뭐 승진 받는다고 표현해도 좋은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승진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승진하다, 능동적인 의미로 적혀 있지만 영어의 어떤 그 표현을 보면 수동태가 쓰여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영어 문장 구조 자체 이게 그냥 능동태로 쓰였는지 수동태로 쓰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상당히 이해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거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I got promoted to store manager. I got promoted. 내가 승진시키는 걸 당한 거예요. 즉 내가 승진했다는 게 되는 거죠. 아, 승진했다는 걸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승진시키는 걸 당했다고 표현하는구나. 재밌죠? 그렇죠? 뭘로 근데 승진시키는 걸 당했다는 겁니까? 승진했다는 거예요? To store manager. 이제 뭐 지점장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아, 해서 나는 지점장으로 승진했어요. 라고 해석해 주실 수가 있겠는데 요런 그 개념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promote가 승진하다가 아니라 승진시키다구나. 그래서 내가 승진했다는 걸 표현했을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승진시키는 걸 당해서 수동태로 표현하는 게 영어에선 자연스러운 거구나. 아, 수동태가 뭔지 알겠다. 그리고 수동태가 왜 필요한지 알겠다. 라고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었다면 저는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영장 연습 한 문장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회의가 목요일로 미뤄졌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장 여러분들 딱 보시면 미루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조금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 가능해요. 회의가 목요일로 옮겨졌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옮기다라는 거 동사 move 써주면 되니까 그것으로부터 자 여기서부터 영작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죠? 자 해서 주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eeting. 자 회의가 옮겨졌어요 라고 말을 이제 해주면 되겠는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회의가 옮긴 게 아니라 회의가 옮겨진 거죠. 옮기는 것을 당한 거잖아요. 여기 뭐가 적절할 것 같습니까? 맞아요. 수동태가 적절할 것 같죠. 그래서 그냥 moved를 쓴 게 아니라 was moved라고 적혀 있다는 거 봐주시는 거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어디로 옮겨졌는지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To Thursday 이렇게 해서 회의가 목요일로 옮겨졌다 의미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문장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The meeting was moved to Thursday.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적혀 있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He got fired for sharing company secrets 라고 적혀 있었죠. 자, fire라는 거. 명사로 불이란 뜻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얘가 동사로도 활용이 되고요. 동사로 봤을 때 fire는 자자 해고시키다란 뜻이에요. 누군가를 해고 하다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 나 해고 당했어라고 말을 하려면 해고 시키는 걸 당했어 이런 맥락에서 수동태로 표현해 주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He fired.

fired가 아니라 he got fired.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는 해고를 당했어요. 그냥 해고 됐어요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케이스다.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for sharing company secrets 회사 기밀을 유출해서 그 유출한 이유로 정도로 또 봐주시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의 문장도 오늘의 내용 복습하시는데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0: Hi guys, I'm so happy to see you. Guess what? This week we are going to work out our abs. So exciting, right?
1: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는 복근 운동 할 건데요. 복근을 위한 아주 필수 운동들을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영어 대화문 먼저 보고 갈게요.
2: Did you hear about the earthquake from the news?
3: Yes, I was about to call you. Is everything okay where you are?
2: On my end, yes. But some other cities are completely ruined.
3: Holy, I'm glad you're okay though.
0: 네, 오늘의 대화문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n my end 이런 표현인데요. 당연히 on my end 뿐만이 아니라 on your end, on her end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on my end라고 하면 나의 입장에서란 뜻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은 이런 뜻도 됩니다. 첫 번째 대화문이 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화문 먼저 볼게요.
2: Did you hear about the earthquake? 이럽니다.
0: 지진에 대해서 들었어? From the news, 뉴스에 지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혹시 들었니? 그랬더니 Yes, I was about to call you. 이럽니다. 안 그래도 전화를 내가 하려고 했어.
2: Is everything okay where you are?
0: 이렇게 물어봅니다. Is everything okay? 다 괜찮은 거니? Where you are? 네가 있는 곳은? 이랬죠. 그랬더니 대답이 On my end, yes. 이럽니다. On my end. 내가 있는 곳은? 그렇대요. On my end. 내가 있는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on my end, yes. But some other cities are completely ruined. 이러죠. 그런데 어떤 다른 도시들은, 몇 개의 다른 도시들은 완전히 망가졌어. 완전히 좀 난리가 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holy 이러죠. Oh, 앞서서 I'm glad you're okay though.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도 너라도 괜찮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on my end, 장소에 관한 on my end를 살펴봤습니다. 그 말고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진 표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 볼게요.
2: What's wrong with Sean? I heard Sean arguing with Tommy. I bet Tommy started with Sean first. That's precisely what happened. It must be so hurtful on Sean's end.
0: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on my end, 장소에 관한 거였다면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장, 누군가의 입장으로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What's wrong with Sean?
0: 이렇게 물어봤어요. Sean 무슨 일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2: I heard Sean arguing with Tommy 이럽니다.
0: 아, Sean이 터미하고 싸우는 거를 들었대요. 이렇게 실갱이 하는 거를 들었대요. 그랬더니
2: I bet Tommy started with Sean. Started with Sean. Starts with
0: 라고 하면은 싸움을 먼저 부추기다. 이렇게 시비를 먼저 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장담컨대 터미가 started with Sean. Sean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을 거야. 먼저 first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That was the abdominal lift, some ab workouts to do all throughout this week. So stay tuned. Very good job. 네, 우리 오늘 복근 리프트 자세로 이제 처치를 시작해봤습니다. 복근 이제 생기실 거예요. 알겠죠? 영어 표현은 on my end, on my end, on her end, on someone's end. 누구누구의 입장 또는 누구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장소를 얘기할 수도 있고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on my end 잘 써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도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We're talking about personalities. 네. 성격.
0: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A weird personality is not bad.
0: A weird personality is not bad. 일단 weird personality가 뭘 가리키는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weird가 strange, bizarre,
1: yeah.
0: 이상한 쪽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1: mm-hmm.
0: 여기서 말하는 a weird personality는 a little different.
1: Yeah, a little bit different. Kind 네. of eccentric, maybe.
0: 네. 그래서
1: right?
0: 이상하다기보다는 이상하다고 해버리면 이게 잘못된 거, 틀린
1: yeah.
0: 거가 되잖아요. Wrong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별난 성격.
1: Yes.
0: 예, 별난 성격도 나쁘지는 않아요라는 내용입니다.
1: Mm-hmm. All right. Perfect. And today we are going to look at a clip sent from Sarah, who's mm-hmm. from Australia.
0: Yes.
1: So how about we call her out and listen to her speaking summary?
0: 네, 사라 씨의 요약 문장입니다.
1: 사라 씨,
0: 나와주세요.
2: When it comes to personalities, they say being weird in high school is the worst, but when you grow up, it's an absolute bonus. When it comes to personalities, they say being weird in high school is the worst, but when you grow up, it's an absolute bonus. When it comes to personalities, they say being weird in high school is the worst, but when you grow up, it's an absolute bonus.
0: 무엇을 가리키면서 bonus라고 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1: So Sarah said, when it comes to personalities, they say being weird in high school is the worst, but when you grow up, it's an absolute bonus.
0: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when it comes to personalities,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mm-hmm. 성격 면에서 they say,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Being weird in high school, 고등학교에서라기보다는 고등학생 나이 때
1: Yeah, when you're like a high school student, that 네, age,
0: 그렇죠.
1: right?
0: 고등학교 시절에 weird, 별난 거, 그러니까 mm-hmm. 얌전한 아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아이가 아니고 별난 성격을 가진 mm-hmm. 것은 is the worst,
1: mm-hmm.
0: 정말 제일 안 좋다고, 최악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but when you grow up,
1: mm-hmm.
0: 어른이 되고 나면 it's an absolute bonus.
1: bonus.
0: bonus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너스 아니면 뜻밖의 장점을 말하는데 이게 큰 장점이래요.
1: Yeah,
0: 크고 나면.
1: Like you, it's a big, it's beneficial for you,
0: yeah.
1: right? You receive a lot of good things from
0: it. It's a good thing.
1: People view it as a good thing,
0: mm-hmm.
1: right?
0: All right.
1: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3 more times?
2: When it comes to personalities, they say being weird in high school is the worst, but when you grow up, it's an absolute bonus. When it comes to personalities, they say being weird in high school is the worst, but when you grow up, it's an absolute bonus.
1: 네. Let's move on to English on the go.

0: 이냐면 좋은 거냐면 because that can just mean 그건 어떤 이런 의미일 뿐일 수 있으니까요. You're a little bit different. 그냥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그건 좋은 걸 수 있습니다.
1: And she says next. And the older you get, the more that becomes a bonus, whether it's in your work or in your personal life or whatever.
0: 우리가 이제 급여를 받고 보너스를 받을 때 보면
1: yeah.
0: 그게 보너스라는 것이 물론 정해진 만큼의 보너스일 수도 있지만 계약에 이미 있을 수도 있지만
1: of course.
0: 뜻밖의 받는 걸 수도 있잖아요.
1: Yeah, so like you usually get this amount, but you got something extra.
0: Yeah, something,
1: so it's always a good thing.
0: Yeah, the revenue was really high, the mm-hmm. sales were great that year, so you got a bonus.
1: Bonus.
0: 그게 뜻밖의 장점이란 뜻으로도 그래서 쓰여서 mm-hmm. and the older you get,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the more that becomes a bonus. Mm-hmm. 그것이 그러니까 being a little bit weird, 약간 mm-hmm. 별나고 색다른 것이 뜻밖의 장점이 됩니다.
1: Mm-hmm.
0: Whether it's in your work, 그게 일을 할 때 아니면 일을 하는 환경에서든 mm-hmm. or in your personal life or mm-hmm. wherever, mm-hmm.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든 어디든 말이에요.
1: Perfect. Let's see what she has to say next.
2: People tend to gravitate to people that are a little bit different. If you're, you know, in high school, being all the same is great because you don't want to stand out.
1: People tend to gravitate to people that are a little bit different.
0: 네, 여기에 인력에 끌리다.
1: Gravitate, gravitate.
0: 인력에 끌리다라고 굳이 이제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끌리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Mm-hmm. Gravitate 하면은 끌리는 건데 mm-hmm. gravitate to도 많이 쓰고요. Mm-hmm. Gravitate 어디를 향해서라고 해서
1: towards,
0: towards mm-hmm. 또는 toward mm-hmm. 그냥 뒤로 끝날 수도 있고 S를 붙일 수도 있는 형태로 mm-hmm. 많이 쓰이는데 gravitate toward. I'm gravitating toward this option.
1: Oh, I'm okay, gravitating, not that option?
0: Not that option.
1: Okay, this option. Yeah.
0: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고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Gravitational 하면은
1: oh, yeah.
0: 네, 중력과 관련된 그래서 mm-hmm. gravitational pull of the earth.
1: earth?
0: 네, 그래서
1: or the 중력, sun. It's 중력, important for us.
0: 그렇죠. 태양의 중력, 인력, 그리고 gravity.
1: Gravity.
0: 중력. Mm-hmm. 네. 그래서 people tend to gravitate to people.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Mm-hmm. That are a little bit different.
1: Mm-hmm.
0: 약간 다른. Different from whom?
1: Different from average?
0: Themselves. Different from average.
1: Yeah.
0: Different from everyone else. Mm-hmm.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1: We like special people, right?
0: Mm-hmm. Special. 네.
1: yeah. She says, if you're, you know, in high school, being all the same is great because you don't want to stand out.
0: 만약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에 mm-hmm. 있다면, if you're in high school,
1: mm-hmm.
0: being all the same is great.
1: Mm.
0: 모두하고 똑같은 거는, all the same이라는 것은 the same as everyone else.
1: Yeah, being the same as everyone else, 네. not standing out.
0: 네,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거는 is great, 편해요, 좋아요. Because you don't want to
1: stand out.
0: 네.
1: Stand out.
0: Stand out 하면은 눈에 띄다, 두드러지다. 이렇게 사람들이 키가 거의 비슷해서
1: mm-hmm.
0: 서 있는데 다 그냥 비슷비슷한데 한 명만 키가 훨씬 크다 그러면 stand out.
1: Yeah,
0: 서 있는데 밖으로 나오겠죠.
1: They literally stand out.
0: 네.
1: Like you can see them.
0: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꼭 키가 아니더라도 뭐 흑백인데 오렌지색이라든지
1: oh, yeah.
0: 그러면은 you stand out.
1: Yeah,
0: 눈에
1: you
0: 띄죠.
1: Stand out.
0: Yeah. 그래서 그거를 또 바꿔서 사실 stand out 하면은 좋은 쪽도 되고 나쁜 쪽도 돼요.
1: Yeah, it could be good or bad.
0: He stands out too much 하면 너무 눈에 띈다.
1: Yeah,
0: 안 좋은
1: like
0: 쪽으로.
1: Maybe his clothes are like not appropriate for that place.
0: 아니면 모두가 다 공연을 했는데 she stood out the most.
1: Yeah.
0: 그녀가 가장 눈에 띄었다.
1: She did the best. She was good at dancing or whatever
0: 네.
1: 공연 it is.
0: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각했을 때만 outstanding이라고 바꿀 수 있죠.
1: Yes, it's outstanding.
0: 네.
1: Outstanding, so awesome.
0: 그래서 stand out 하고 싶지 않으니까 눈에 띄고 싶지 않으니까 뭐 그거 편해요. 고등학교 때는 괜찮아요.
1: But she says, but once you gravitate or graduate,
0: graduate.
2: But once you graduate high school, it's great to be different because you know people, employers are looking for someone different.
1: But once you graduate, not gravitate, but once you graduate high school, it's great to be different.
0: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once라는 것은 한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1: yes.
0: when or after.
1: Yes, in this case, it's when mm-hmm. or after.
0: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it's great to be different. 남들과 다른 게 좋아요.
1: Yeah.
0: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graduate high school도 괜찮고 graduate mm-hmm. from high school도 high school. 됩니다. Mm-hmm. 왜 남들과 다른 게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4: 뭐야, 짐이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3: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 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4: 너 로밍은 했냐?
5: 당연하지. 봐.
4: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3: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6: I'm injured. I'm injured.
4: 너 뭐해?
3: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4: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3: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어! 버스 온다! 야!
7: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8: 내 꿈은 의사입니다.
9: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Today, we have a very 푹신푹신 recipe for you. 네, 오늘은 egg cloud 볶음밥 만들어 볼 거예요. We're making egg cloud fried rice.

green onion pie. We have salt, we have sugar, we have soy sauce, 우리 소금, 설탕, 간장. We have one egg, 달걀도 있고. We have raw shrimp, 우리 새우도 있고. We have black pepper, 후추. And we have dried parsley, 건 파슬리도 있고. Now, let's cook. Today, we're making cloud egg fried rice. Cloud egg 볶음밥. 하지만 cloud은 무슨 뜻이요? Do you know? Clouds are in the sky. 구름이요. Yes. So we're going to make our egg look like a cloud. So first, we have to separate the white and the yolk. Oh, white yolk 아세요? 흰자, 노른자. So we crack the egg and then we open. We carefully separate like this. 네, 우리 흰자는 다 밑에 가고 노란자는 여기 들어갑니다. Okay, we separated our white and our yolk. So first, we will cook the 흰자. We're going to cook the white of the egg. 네, 흰자는 white of the egg. So, we put the egg white in here. And we put the sugar in here. 우리 설탕도 넣는 거예요. And then, we use a whisk. 네, 이렇게 믹싱 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말고 특별한 방법 가르쳐 줄게요. I'll show you a special way. With two hands, 두 손으로 훨씬 더 재미있는 방법이요. You see, I can go very fast.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컵 썼을 때 흰자는 안 나와요. Okay, keep mixing. 아, I think it's starting to get stiff. 네, 조금 더 튼튼해졌어요. I'm whisking the egg whites. 네, 흰자는 믹싱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조금 더 해야 해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또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Okay, let's check.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 둘, 셋. 오! 오! 아하, I think it's ready. 이제 요리할 수 있어요. Now we can cook our cloud. 이제 우리 달걀 구름 만들 수 있어요. So we put in a little oil. 우리 올리브 기름 좀 필요해요. And then we add our egg white. 이제 whisk 말고 숟가락 쓸 거예요. We're going to use a spoon. Spoon our egg white into the middle. 네. 그리고 우리 젤 위에 살짝 탁탁 할 거예요. We're going to push a little bit in the center. 왜요? 왜냐면 센터는 노란자 넣을 거예요. We're going to put the yolk in the center to cook. You see? It looks like a cloud. 구름 같아요. I think it's ready.

0: 우리 볶음밥 채소 필요해요?
1: 당근이지.
2: 네.
1: We have carrot and green onion. 우리 당근 와 파 쓸 거야.
2: So we cut the carrot like this. And now we dice.
1: 네, 우리 큐브 만들어 볼 거예요.
2: So we cut the carrot like this. 우리 이렇게 썰어요. 그다음 이쪽으로 이렇게. Okay, good.
1: And now the green onion. 이제 파 잘라요. 우리 이렇게 반으로 잘라요.
2: And now we cut like this. Like this. And cut the green onion like this. 우리 파 이렇게 잘라요. 손은 손가락 항상 조심하세요. 다치지 마세요. Please don't hurt yourself.
1: Okay, all done. Our cloud egg is ready.
0: 네, 우리 cloud egg 다 준비됐어요.
1: And now we can make our 볶음밥, our fried rice. We put olive oil in the pan and we heat to medium.
0: 우리 중불 할 거예요, 이번에.
1: Let's add in our green onion.
0: 우리 파.
1: We add in our carrots.
0: 우리 당근.
1: And we add in our shrimp.
0: 우리 새우도 들어가요.
1: 생새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익혀서 같이 해야 해요. You can tell they're done because they turn pink. Pink색 됐을 때 다 됐어요. Okay, now we can add some soy sauce. And we let it cook.
0: 이제 1분 정도 요리 필요해요.
1: 냄새도 너무 좋아요. 새우 냄새, 간장 냄새, 아, 그리고 채소 냄새. It smells so good. We can add the rice.
0: 네,
1: 우리 밥 넣을 거예요.
2: We put in our rice.
1: Wow, it's a very hard rice today. We have to mix well.
0: 우리 믹싱 잘 해야 해.
1: Can you see any white rice?
0: 이제 흰 밥은 볼 수 있어요?
1: 어, 여기 있다. Okay, mix, mix, mix. A little salt,
0: 우리 소금 조금.
1: A little pepper,
0: 후추 조금.
1: 오, 어때요? It looks ready. It smells ready. It's ready. First, we put the fried rice in the bowl.
2: Let's put it in. 와, 맛있는 간장 새우 볶음밥.
1: It looks delicious. It smells delicious. And now, the cloud egg.
0: 이제 우리 푹신푹신한 구름 날걀.
2: Let's take off the lid.
0: Oh, be careful. 조심하세요.
2: 우리 날걀이.
1: 따라! It's so beautiful. 진짜 아름답다. 공주처럼.
2: We need dried parsley.
1: 마지막 건 파슬리 할 거예요.
2: And sprinkle like this. Over our egg.
0: 네, 우리 달걀 위에 놓고 완성됐습니다.
1: Our cloud egg fried rice.
0: 우리 cloud egg 볶음밥 완성됐습니다.
1: Time to taste.
0: 맛보기 시간. 맛있는 볶음밥.
1: Oh, oh, oh, oh. 와, 새우는 너무 달콤해요. 간장도 그 히트도 있고, 그리고 푹신푹신한 액은 진짜 맛있어요. 식감은 구름처럼. 와, 그 클라우드 액 때문에 훨씬 더 멋진 볶음밥입니다. We made cloud egg fried rice.
0: 네, 우리 cloud egg 볶음밥 만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배고파요? 그래서 집에서 요리해도 돼요.
1: And I'll show you a new recipe next time.
0: 다음에도 새로운 레시피 보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Bye-bye.

0: says as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딱 보니까 H-E-L-P. 네, 이렇게 문자가 딱 나오네요. 어, 이 단어가 뭐죠? Help! 도와주세요! Oh, that's what it means. 누가 도움이 필요해요. Okay, let's continue reading. Toby looked at Chinoy. Now are you going to call the chaos crew? We'll need someone really fearless if we're going on a rescue mission to the spooky old house. Chinoy pressed the app on his phone. Call to action, chaos crew. There was a flash of light and Merritt appeared.
1: I hear you're looking for someone fearless and good-looking, he said.
2: Well, I'm not sure how good-looking's going to help us, Toby said.
0: Chinoy showed Merritt a map on his tablet.
2: We're going to this old house to rescue someone.
0: 아, 드디어 이 Chaos Crew를 호출을 했는데 Merritt가 등장을 합니다. Okay, 자, 자기는 용감하고 fearless and good-looking. 친구들, 잘생기고 우리 Merritt가 상당히 자신감이 네 아주 많네요. 네, 자기가 되게 잘생겼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Alright, 자, 그러면은 let's continue reading the story. Chapter 3, The Spooky Garden. It was after school. Chinoy, Toby, and Merritt stood in front of a tall iron gate leading to the spooky old house. The front wall was cracked and roots pushed through from the overgrown garden. Merritt squinted up the path. It was engulfed in large plants.
1: Are you sure you saw lights? I say we all go back to yours, Chinoy.
2: We're on a rescue mission, remember? Chinoy said.
0: 네, 이 이제 집 앞에서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정원을 보고 이 풀을 보고 네, 여기 the front wall was cracked and roots pushed through from the overgrown garden. 네, 이제 이거를 이 장면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 뭔가 좀 오래된 네, 이 앞 벽이 금이 갔고요. 또 그리고 이걸 보고 Merritt가 좀 뭔가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It was engulfed in large plants. 자, here comes our last word. To engulf. 에워싸다. 여기에서는 to cover completely. 완전히 덮여 있다. 이 그 길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막 풀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Merritt가 우리 뭐 무슨 뭐 빛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 집으로 가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서 Merritt가 좀 두려워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유 너무 관리를 안 했네요. Alright, we're gonna stop reading here. 자, 우리 용감한 fearless 한 Merritt가 등장했는데 딱 이 정원을 보고 뭔가 좀 무서워하는 듯? 네, 왜 그럴지 우리 다음에 알게 될 거예요. Alright, thanks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mission. Let them stay at your place for now.

Are you guys really eating my collection?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따라만 오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 실력이 올라가겠죠. 바로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짜잔!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의 바로 그 여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설레는 그런 순간이 왔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that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3개.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 That's your bunk right underneath mine, James said. Once on the deck of the ship, James pointed up. That's where you'll be, he said. The crow's nest.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At the very top of the ship's main mast was a basket where lookouts were stationed. I used a rope to climb up into the crow's nest. James told me to look for approaching danger. It seemed like I could see forever in every direction.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The ship opened up its sails, making its way out to sea. I kept my eyes open for any sign of danger. As the sun began to set that day, I saw something off in the distance. There are dark storm clouds straight ahead, I yelled to the captain below.
0: Robinson Crusoe, I go to sea.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your bunk, right underneath mine, James said. 자, 지금 로빈슨 크루소와 그 친구인 제임스가 함께 출항하기 직전에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선실로 제임스가 로빈슨을 데리고 갔었죠. 그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 로빈슨 크루소의 자리를 지금 배정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hat's your bunk, 이게 너의 침대야. 즉, 2층 침대가 가득 찬 이 선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아래층 침대를 줬었죠. 그래서 이게 너의 침대야. Right underneath my, 바로 나의 것 아래. Underneath라는 것은 아래라는 의미죠. 제임스에,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Once on the deck of the ship. 자, 여기서 deck이라는 것은 갑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의 갑판으로 나가자마자가 되겠습니다. once라는 것은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맞아요. once는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도 쓰이지만, 이렇게 접속사로서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 접속사로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할 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배의 갑판으로 올라가자마자 James pointed up. James는 위를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위를 가리켰죠. 왜 가리켰을까요? That's where you'll be, he said. 제임스가 말하기를 저기가 네가 있어야 되는 곳이야. 배 위에요? 저기 위에? 어딜까요? The crow's nest. 이게 뭐냐면 돛대, 꼭대기. 돛대, 꼭대기 위에 있는 망대라고 합니다. 이 crow's nest라는 게 뭐냐면 바로 돛대 위에 있는 망대인데요. 이게 이 배의 가장 높은 부분에 어떤 이 망 보는 사람인 거죠. 누군가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폭풍이 불어치진 않는지 육지는 보이는지 어떤 위험한 섬이라든가 혹은 뭐 얼음 섬이라든가 무언가 어떤 위험 요인이 있진 않는지 다른 다가오는 배는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the crow's nest라고 부릅니다. 돛대 꼭대기에 있는 혹은 돛대 위에 있는 망.

0: 상대라고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배를 탔는데 갑판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기 제임스가 저 돛대 crow's nest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럼 나도 거기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는데 이 햇빛이 쫙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가리고 I shielded my eyes. 그렇죠. 나는 나의 눈을 shield라는 것은 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눈을 가렸습니다. From the sun, 이 태양으로부터, 햇볕으로부터.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뭐 하면서 내가 그가, 제임스가 가리키는 곳을 볼 때 아우 눈부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눈부셔. 이러면서 가리면서 이 The Crow's Nest를 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이 하늘을 보니까 아무래도 햇볕이 내리쬐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 부신 거죠. At the very top of the ship's main mast was a basket where lookouts were stationed라고 돼 있죠. At the very top, 맨 꼭대기. 맞죠? At the very top이니까 맨 꼭대기. 어디에 맨 꼭대기냐면 the ship's main mast. Main mast라고 하면은 바로 큰 돛대입니다. 이 배에서 여기에 main이 주된이라는 의미고요. 이 mast는 바로 돛대이거든요. 즉, 이 배의 큰 돛대, 이 주된 돛대, 바로 가장 큰 돛대가 되겠죠. 가장 큰 돛대의 가장 위에서 그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was a basket, 어떤 바구니 같은 게 있었습니다. Where? 근데 이 바구니는 어떤 곳이었냐면 where lookouts were stationed. Lookout이라고 하면은 바로 망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망보는 사람들이 station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train station, 그 station 맞긴 맞지만 동사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다, 배치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were stationed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무언가를 배치한 게 아니라 배치된, 즉 망보는 사람들이 두거나 배치된 그 basket, 그 아주 큰 어떤 바구니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떤 것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바구니 안에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Crow's Nest, 그걸 바로 Crow's Nest라고 부르겠죠. 거기에서 이제 망을 봐야 되겠죠. 이 배가 어디에 부딪히진 않는지, 위험 요인은 없는지, 뭐가 다가오진 않는지 이런 것들 망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That's your bunk right underneath mine, James said. Once on the deck of the ship, James pointed up. That's where you'll be, he said. The crow's nest.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At the very top of the ship's main mast was a basket where lookouts were statione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I used the rope to climb up into the crow's nest. 나는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I가 계속 나오는데요. I는 효린파파인 제가 아닙니다. 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로빈슨 크루소가 되겠죠. 이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치 일기 형식으로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사용했습니다. A rope, 밧줄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려고 사용했냐면 to climb up, 올라가려고, 맞죠? 타고 올라가려고 어디로? Into the crow's nest. 바로 돛대 꼭대기 망대가 되겠죠. 이 crow's nest에 들어가려고, 거기로 올라가려고, 맞죠? 이 돛대 꼭대기 위에 있으니까 뭔가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가 없었고, 아, 밧줄이 있었나 봐요. James told me to look for approaching danger. James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To look for. Look for이라는 것은 뭐뭐를 찾다 혹은 살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살펴보라고. Approach라는 것은 접근하다, 다가가다, 다가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위험은 없는지 위험을 한번 살펴보라고 제임스가 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의 이제 역할은 이 배에서 확실히 정해졌죠. 그 크로우즈 네스트 안에 있으면서 뭔가 위험한 것들이 배 근처로 오진 않는지 가장 배의 윗부분에서 쫙 이렇게 레이더처럼 그런 이렇게 망보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It seemed like I could see forever in every direction 이라고 돼 있네요. It seemed 뭐뭐처럼 보였습니다. 뭐처럼 보였냐면 I could see 나는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Forever 끝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In every direction 모든 방향에서 자, 이 방향으로 보니까 끝없이 한없이 펼쳐져 있는 볼 수 있었고 이쪽으로 보니까 또 끝없이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가리는 게 없고 끝없이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것 같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자, 여기에 또 이런 의미도 있네요.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이 돛대 꼭대기 상당히 높겠죠. 이게 그냥 어딘가에 의자나 탁자 위에 올라가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돛대 아주 높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면 아니 매 순간 막 손에 일단 올라갈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높은 곳을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 손에 땀이 나고 힘들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극심한 부담이나 이런 공포에 시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it was a good thing. 좋은 것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혹은 좋았다라는 것이죠. 다행이다. Then I wasn't afraid of heights. Height라고 하면은 바로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내가 높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점이다. 그게 좋은 점이다 라는 것이죠. 즉 고소공포증이 없어서 다행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왜 돛대 꼭대기에 있으니까 만약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로빈슨 크루소라면 거기에서 못 버티겠죠. 단 5분도 일단 올라갈 수 없을 것이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잠깐밖에 못 있을 거예요. 그거 못 버틸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이 that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 중학생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학교 시험 문제 정말 꼭 한 번 이상 나오게 됩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tha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으로 바로 보도록 할게요. That you do your homework is important. 자, 하나씩 문장 처음부터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That you do your homework. 네가 너의 숙제를 하는 것은 is important라는 것이죠.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명확하게 동사가 있죠. is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무엇입니까? 이 문장의 주어,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뭐는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is important. 뭐뭐는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여기 있는 that you do your homework가 바로 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뾰로롱 이렇게 주어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딱 보니까 주어가 좀 길지 않습니까? 문장이 that부터 important까지인데 생각보다 주어가 차지하는 양이 훨씬 더 많잖아요. 주어는 문장 제일 앞에 나오는데 주어가 너무 길어요. 영어는 주어가 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길면은 뭔가 자꾸만 작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뒤로 보냅니다.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문장을 읽을 때 너무 좀 불편하다. 아,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느낌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that you do your homework를 좀 짧게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이게 주어라고 그랬었죠. 진짜 주어가 너무 기니까 짧게 쓸 수 있는 가짜 주어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바로 it입니다. it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짜 주어인 that부터 homework 이 자리에다가 그냥 it을 집어넣는 거예요. it 집어넣었죠. 그러면 it is important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기 있었던 이 진짜 주어를 그냥 문장 제일 뒤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That you do your homework.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주어가 여기에 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이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it이라는 것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it이라는 것은 진짜다 가짜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데? That you do your homework. 네가 숙제를 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문장이랑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이랑 의미는 동일합니다. 의미는 똑같고 해석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만 이걸 봤을 때 저기 있는 it은 가짜 주어이구나. 우리가 흔히 문법 용어로는 가주어라고 하죠. 여기 있는 이 that 절을 바로 that 절이라는 것은 that 문장입니다. 이 that 문장은 바로 진주어, 진짜 주어니까 진주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문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was a good thing. 자, 여기도 보니까 여기에 명확하게 동사가 보이죠. was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내가 높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이다, 좋은 점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 문장 전체를 보니까 that부터 heights까지가 주어인데 이게 이 문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상대적으로 이 문장에 비해서 너무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 무엇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it이 적혀 있는 거예요. 가짜 주어인 it을 집어넣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죠. 이슬 집어넣었죠. 자,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진짜 조언은 어떡한다고요? 그냥 문장 끝나고 여기 good thing 있잖아요. 그 뒤에 그냥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Then I wasn't afraid of heights를 그냥 a good thing 다음에 그냥 뒤에다가 붙여주는 것이죠.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0: making its way out to sea. 바다로 나가면서. 그렇죠? Making its way out to sea. 그렇죠? Making its way. 자, 나간다 이 말이죠. Out to sea. 어디로? 바다로요. I kept my eyes open for any sign of danger. 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는 나의 눈을 열린 채로 유지했다. 즉, 눈을 크게 뜨고 잘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For any sign of danger. 어떠한 위험 신호가 있는지. 맞죠? 잘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막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이 역할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로빈슨이요. As the sun began to set that day. 그 태양이.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태양이 그날 이제 지려고 할 때. I saw something off in the distance. 나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Off는 멀리 떨어져서라는 의미거든요. In the distance, 먼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There are dark storm clouds straight ahead. There are 뭐가 있다. Dark 어두운 아주 어두운 storm clouds 폭풍 구름이 있다라는 것이 straight ahead 저 앞에 바로 앞에요. 아, 이 폭풍 구름이 막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I yelled to the captain below. 나는 아래에 있는 선장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폭풍 구름이 옵니다. 이렇게 막 소리 질렀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우리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I used a rope to climb up into the crow's nest. James told me to look for approaching danger. It seemed like I could see forever in every direction.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The ship opened up its sails, making its way out to sea. I kept my eyes open for any sign of danger. As the sun began to set that day, I saw something off in the distance. There are dark storm clouds straight ahead, I yelled to the captain below.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Underneath, underneath. That's your bunk right underneath mine, James said. Shield, shield.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Station, station. The guards were stationed at the castle gate. Approach. Approach. James told me to look for approaching danger. Height. Height.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once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watched the movie once. 우리 once의 기본적인 의미죠. 한 번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 영화를 한번 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뜻. 이거 제가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Once I got home, I slept. 내가 집에 오자. 맞아. 그렇죠. once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는 집에 오자마자 나는 잠이 들었다. 나는 잤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once의 의미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이 바빠 있습니다. 바이바이!